0: 난 엘리자베스 여왕. 닉네임은 번개맨 덕후.
1: 아니, 여왕님이 보낸 톡?
0: 번개맨, 저의 조국 영국을 지켜주세요.
1: 오케이. 근데 영국에 눈이 달린 도시가 있나요?
0: 라떼는 말이야, 그런 거 없었는데.
1: 네, 일단 알겠습니다. 친구들은 눈이 달린 도시가 어딘지 알고 있어? 안 되겠군. AI라면 다 알고 있을 거야. 번개아이, 눈이 달린 도시 알려줘.
2: 눈이 달린 도시 말씀입니까? 좀비 시티와 해골타운, 그리고 영국 런던이 검색되었습니다.
1: 영국 런던? 아, 그래서 여왕님이 나에게 톡을 보낸 것이었구나. 영국 런던. 그래, 런던이 틀림없어. 번개, 이동!
3: 유럽의 제일 서쪽에 자리 잡은 영국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를 모두 합친 섬나라예요. 런던 빅아이예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관람차에선 영국의 수도 런던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서 런던 빅아이, 즉 런던의 커다란 눈이란 이름이 붙었답니다. 영국의 시계탑 빅벤도 보이고 여왕님이 사는 버킹엄 궁도 보여요. 정해진 시간마다 궁을 지키는 근위병들이 헛둘헛둘 행진하며 교대식을 한답니다. 어? 저기 저 번쩍이는 금리. 혹시 설마 이빨 해적?
1: 이빨 해적을 찾았다고?
4: 야, 번개맨! 따라올 테면 따라오시지! 우린 지금 몸을 훔치러 갈 것 같음!
1: 기다려, 이빨 해적! 영국의 보물은 번개맨이 지킨다! 근데 어디에 숨은 거지?
5: 새로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이빨 해적의 이빨 스타그램?
4: 어때? 어울려? 나는야, 이빨 해적왕!
1: 이 사진에 힌트가 숨어있는지도 몰라. 높은 탑이 보이는데? 한때는 감옥, 한때는 왕궁, 한때는 죄수를 처형하는 처형장이기도 했던 영국의 보물창고. 그래, 바로 거기!
3: 런던탑이에요. 영국의 정보강 윌리엄이 런던을 지키고 왕의 힘을 보여주기 위해 지은 건물이랍니다. 영국의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난 탑이기도 해요. 놀라지 마세요. 11세기에는 왕궁이었지만 13세기에는 감옥이었다가 14세기에는 처형장으로 사용했답니다. 지금은 영국의 왕관과 귀한 보물들을 보관하고 있어요.
4: 바로 그거야. 그래서 내가 왕관 득템. 슬슬 돌아가 볼까?
1: 어디서? 찾았다, 이빨 해적.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영국의 왕관은 정의롭고 용기 있는 자의 것이어야 해. 너 같은 좀비 악당에겐 어울리지 않아.
4: 번개맨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근데 나 못하고 집에 가? 엄마야!
1: 친구들, 이제 걱정 없어요. 번개맨이 영국의 보물을 지켜냈으니까.
0: 영국을 지켜줘서 고마워요. 번개맨 팬카페 가입 완료!
2: 번개맨 덕후 인증샷. 번개맨 만세. 번개맨 최고. 번개맨 안 본 사람 없게 해주세요.

0: 권기민과 함께하는 번개 퀴즈. 번개처럼 날카롭게 팟팟팟.
1: 영국의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이 다리는 둘로 쩍 갈라졌다, 쫙 붙었다 할 수 있다. 에이,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2: 우와, 정말 놀라워요. 그런데 대체 왜 다리가 이렇게 열리도록 만들었을까요? 아, 그건 바로 커다란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번개 퀴즈 두 번째.
1: 영국의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200년 전 나폴레옹을 무찔렀던 배가 지금도 있다. 에이, 200년도 더 됐는데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0: 번개민과 함께 무적파워 빅토리아우스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1: 영국을 지켜준 배 빅토리아호. 200년 전 트라팔가 해전 때 넬슨 제독이 이끈 배.
3: 빅토리아호여, 영국을 지켜주소서. 제군들이여, 나폴레옹의 해군을 못 찌르자.
1: 병사들은 먹다가 대포팡, 자다가 대포팡. 밤낮으로 나폴레옹 군대와 맞서 싸웠어요. 넬슨 제독은 총을 맞고도 병사들에게 알리지 않았대요. 이순신 장군처럼. 지금도 넬슨 제독은 트라팔가 광장에서 빅토리아호가 있는 쪽을 바라보며 영국을 수호하는 비밀 수호대로 활동하고 있답니다.
3: 안 돼! 위험해! 번개맨, 나의 빅토리아호를 지켜주게!
2: 대체 무슨 일이지?
4: 이 배가 영국 역사를 바꾼 거라 이겼지. 그렇다면 비싸겠네. 내가 타고 가야지.
0: 그렇게는 안 되지.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4: 아, 왜 저래. 번개 파워 신호잉. 도망가자.
0: 역사를 바꾼 배를 좀비 악당 따위에게 뺏길 순 없지. 그렇죠, 레슨 제독님?
3: 번개맨, thank you so much!
0: 아주 멋진 모험이었어. 이제 돌아가 볼까?
5: 번개톱이 전송되었습니다.
6: 영국을 지켜준 비밀 수호대원 번개맨에게?
3: 넬슨이 기프티콘 쏜다!
1: 번개맨에게 기프티콘이 도착했습니다.
0: 우와! 오후의 홍차 타임?
6: 티타임은 영국의 오랜 전통이랍니다.

0: 비밀 속에 번개가.
1: 사탕을 입에 넣고 달려가던 피터. 저런, 사탕이 목에 걸리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갑자기 음식이 목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사탕이 녹을 때까지 기다린다. 2번, 주변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정답은 2번. 음식이 목에 걸려 숨을 쉴 수 없으면 빨리 주변의 위험을 날려 도움을 받아야 해요.
1: 음식을 먹을 땐 엎드리거나 누워서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바른 자세로 앉아서 먹어야 해요.
2: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쇼대 번개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전투
1: 사건의 시작 평화롭던 세계 미스터리한 사건이 계속되는데 거꾸로 돌아가는 시계 쏟아져 나온 공룡뼈 탈출하는 동상 그들은 무엇이 그토록 두려웠던 것일까
0: 걱정 말아요 세계 평화는 이 번개맨이 지켜낼 테니까 어? 뭐지? 이 불꽃 끈적끈적한 액체는 설마
2: 도와줘요
3: 위험한 일이 생길까
4: 번개맨
0: 번개아이, 사건 현장이 어디지?
5: 스페인. 스페인이 검색되었습니다.

0: 놀라지 말아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전투.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전투. 스페인 토마토 축제. 매년 8월 스페인 발렌시아 지방에서 열린답니다.
1: 바닥에 떨어진 토마토로 피자 만들어서 먹을 거예요.
0: 토마토 축제는 1944년 토마토 가격이 너무 떨어지자 농민들이 항의의 표시로 토마토를 집어던진 데서 유래한 축제라고 해요. 다치면 어떡하냐고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토마토를 으깨서 던지고 토마토 말고 다른 걸 던지면 절대 안 된다는 규칙이 있거든요.
2: 규칙? 그런 거 난 몰라. 난 춘솔의 악당 리벨 해적님이니까.
3: 이빨 해적?
2: 저 토마토를 딱딱한 돌덩이로 바꾸면 무시무시한 전투가 벌어지겠지? 진짜 좀비들의 전투 말이야. 많이 아프지?
3: 악을 행한 자에게 악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지니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0: 여러분, 악당을 물리쳤으니 이제 마음껏 축제를 즐기세요.
1: 세계 비밀 수호대방에 번개맨이 초대되었습니다.
2: 땡큐 번개맨, 스페인을 지켜줘서 고마워. 가우디가 기프티콘 쏜다.
3: 가우디?
1: 구엘공원 입장권이 도착했습니다.
2: 번개맨, 그럼 부탁해.
1: 동화의 나라를 닮은 이곳, 바르셀로나에 있는 구엘공원이에요. 가우디가 동화 헨젤과 그레텔에 나오는 과자집을 떠올리면서 만들었다는 집. 파도에 떠밀린 것 같은 파도 동굴. 구불구불 파도 의자. 금방이라도 피웅 튀어나올 것 같은 도마뱀은 쓰고 남은 타일로 만들었어요. 모두 자연의 곡선에서 영감을 얻어서 만들었다고 해요.
0: 와, 가우디 선생님 정말 대단해. 마치 파도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기분이야. 정말 감동인걸? 아,
2: 셀카 한 컷. 헛!
4: 찻! 아이씨!
2: 번개맨, 도와줘! 이빨 해적의 복수가 시작됐다!
1: 가우디님이 방을 나가셨습니다.
0: 어? 위험 신호? 이빨 해적, 대체 어디에 나타났다는 거지? 이빨 해적의 이빨 스타그램?
5: 여기가 어디게? 왕옥수수 먹고 말 거야?
0: 여기에 힌트가 숨어 있을지도 몰라. 해시태그를 조합해보면 가우디가 만든 왕옥수수 성당. 그래, 바로 거기.
1: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에요. 꼭 커다란 옥수수를 세워놓은 것 같죠? 안으로 들어가면 환상의 숲에 들어온 것 같은 신비한 풍경이 펼쳐진답니다. 야자수처럼 쑥쑥 뻗은 기둥, 나뭇잎이 엉켜있는 것 같은 천장, 마치 신들이 사는 정글에 온 듯한 느낌. 스테인드 글라스의 오색 빛깔이

0: 실내를 가득 채우도록 설계된 빛의 성당. 자연과 빛을 사랑하는 가우디의 작품이랍니다.
1: 아니, 저 번쩍이는 금이빨은?
2: 나야, 이빨 해줘. 왕옥 수수는 내가 먹고 말 거야.
3: 그렇게는 안 되지.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

번개맨, 스페인을 지켜줘서 고마워. 내가 당신 초상화 좀 그려봤지. 내가 누구냐고? 그건 곧 알게 돼. 세상을 바꾼 사람들 뮤지컬에서 만나.

0: 번개맨과 함께하는 번개 퀴즈.
1: 스페인의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스페인의 햄은 만드는데 2년 이상 걸린다. 에이,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스페인의 햄 하모는 돼지 뒷다리를 소금에 절인 후 2년에서 4년 정도 걸어놨다 먹는 음식이랍니다.
0: 번개 퀴즈 두 번째.
1: 알타미라 동굴 벽화를 최초로 발견한 건 8세 소녀였다. 진짜? 가짜? 에이, 설마.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1879년 아마추어 고고학자이던 마르셀리노 산스테 사우투올라가 8살 딸 마리아와 함께 동굴 조사를 하다가 마리아가 우연히 천장에 그려진 동물의 그림을 목격했다.

0: 번개.
1: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2: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3: 어? 여긴 어디지?
1: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2: 다녀오겠습니다.
3: 어? 토끼다.
2: 길을 잃었어.
3: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1: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4: 집에 데려다 줄게.
3: 누구세요?
1: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3: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1: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0: 공기 소리만 나면 내가 밤새 울었대.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제일 싫어하시는 건
1: 번개구나.
2: 응, 맞아.
3: 잘 돼가. 우와, 뭐가 완성될지 정말 기대되는걸.
1: 태평아, 그럼 너 지금도 울어? 번개 치면?
2: 아니, 안 울어. 번개는 번개인이 나타나는 신호잖아.
1: 말씀은 드렸어? 지금도 걱정하시면 어떡해?
2: 말할 거야, 이렇게.
1: 너 수화하니까 좀.
4: 멋지다.
3: 오, 태평아.
2: 홍봉개 쌤?
3: 뭐가 그렇게 좋아? 번개맨이?
2: 번개맨도 좋은데 또...

0: 어제도 지구를 구한 번개맨. 그런 번개맨이 오늘 특별한 공연을 펼칩니다.
1: 나도 보러 간다. 이게 파워!
2: 다음 소식입니다.

0: 윤슬, 별빛, 그리고 반짝이는 번개도.
1: 우리 열차는 현재 구동장치 고장으로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정차하면 하차 후 다음 열차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2: 하차? 아, 늦겠네. 아, 뭐라고 하는 거지?
1: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열차는 구동장치 고장으로 현재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정차하면 하차 후 다음 열차를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2: 하차? 수호로 뭐지? 아, 어떡해.
3: 무슨 일이에요? 아, 여기 구동장치가 고장났다고 싹 다 내리래요. 아이고, 참.
2: 저기요.
3: 아이고, 엄마가 농인이시구나.
4: 야, 어린데 되게 기특하네.
5: 그러니까 잘한다.
3: 그러게, 언제부터 배웠어? 이렇게.
6: 아이고, 애기가 수어를 배우느라 고생이었겠네.
7: 태평이 맞구나. 너 지난번에 놀러 왔잖아. 어머니네 처음 뵙네요. 인사해야지.
8: 안녕하세요, 김태평. 어? 괜찮아?
7: 지구한테 들었어요? 번개네 공연 보러 가신다고. 방송 들으셨죠? 이번에 내려서 같이 택시 타고 가시죠. 아, 어째 시간이 아슬아슬하다. 괜찮으시죠?
8: 아,
7: 왜 그래? 어머니 뭐라고?
8: 아니.
7: 아, 안 들려. 크게 말해봐.
8: 아니.

0: 야, 김태평. 어제 번개맨 공연 재미있었어? 지구랑 데이트는 잘했냐?
1: 김태평, 이거.
2: 아, 그림책 두고 왔다.
0: 김태평!
3: 어제 왜 번개맨 보러 안 갔어? 왜? 무슨 일 있었어? 우리 태평이가 속상한 일이 있었구나.
2: 저도 답답했어요. 제가 엄마를 지켜줘야 하는데 아직 모르는 단어도 많고요. 수어도 어렵고요. 아무것도 못하는 걸 지구가 다 봐.

0: 혹시 이야기 소리 들리니?
1: 네? 아니요.
0: 선생님도 안 들려. 근데 봐봐. 저기 신호등이랑 자동차 깜빡이. 이렇게 소리 없이도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잖아? 복잡한 단어가 아니어도 말할 수 있는 방법은 많은 것 같아.
1: 엄마, 아빠도 가끔 불 깜빡이면서 부릴 때 있어요.
0: 오, 그렇게도 대화하신다니. 멋진데?
1: 맞아요.
0: 아, 그리고 짠! 편지도 한 방법이지.
2: 태평아, 말로 하긴 어려워서 편지를 써. 다음 번개맨 공연은 꼭 내 옆에서 보고 싶어. 기린이는 내 마음.
0: 어, 태평아, 저기.
1: 엄마! 엄마, 밥 먹재요.
0: 어, 그래?
3: 오늘 밤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예정입니다. 외출은 자제하시고 주변 안전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나처럼 엄마도 편지 보면 기뻐하겠지? 어? 언제?

0: 지구 영웅 번개맨. 번개맨 남은 영웅하란 법은 없지 없지 절대 없지. 나 조그마원 무시무시한 거대 영웅이 돼서 우리 무시하던 별들을 다 지구별로 만들어버릴 테지.
1: 우와, 맞습니다. 지하에서 사는 게 얼마나 지겨운지 아무도 모르지.
2: 그 마음은 우리만 알지.
0: 박사, 준비됐지?
3: 네, 조그만. 자, 오, 아. 이 신비의 암흑보석을 검에 끼우기만 하면 조그마왕님은 슈퍼 크다마왕으로 변신해 우주를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0: 당장 진행시키지.
3: 자,
0: 암흑보석이
3: 저항하고 있습니다. 좀 잡아내.

0: 어디로 간 거지?
1: 1화 암흑보석의 주인.
2: 수아! 수아! 차! 수아! 수아! 차! 차! 차! 차! 수아! 차! 차! 차! 예! 아! 차! 차!
3: 오늘 훈련이 끝났습니다.
4: 신기록이네, 번개맨.
5: 더 강해져야 돼. 그래, 아버지를 찾지. 분명 암흑포털 어딘가에서 날 기다리고 계실 거야.
4: 수십 년 전 실종된 아빠를 어디서 찾는담? 찾았어, 개맨아.
5: 찾았어?
4: 드디어.
5: 어디? 찾았어? 어디?
4: 아니, 구정코. 아직도 파는 가게 찾았어.
5: 두쫀코?

0: 이름은 노사랑. 사랑 세 개, 노, 사과의 사.
1: 대나라.
0: 뭐, 난 몰라. 언니 머리핀 어디 있는지 난 모른다고.
1: 너 내 머리핀도 가져갔냐? 아니 팔찌 내놓으라고.
0: 아싸, 치킨.
1: 아, 야, 노사랑.
2: 찌개 나왔습니다.
0: 뭐야, 나 치킨 먹고 싶다니까.
2: 치킨은 다음에. 내일 언니 대회라 기름진 거 먹으면 안 되거든. 희망아, 내일도 우승할 자신 있어?
0: 당연하죠. 내가 왜 태권도 명문학교로 전학을 했는데.
2: 오,
1: 질문이지. 저게 진짜.
2: 그만. 희망이 는 밥 다 먹고 보약 꼭 챙겨 먹고.
0: 네. 야,
2: 희망아, 이것도 먹어봐봐.
1: 반찬도 언니에 맞춰서.
2: 알았어.
1: 보약도 언니만 주고.
0: 나도 먹을 어때? 거야. 맛있다.
2: 맛있어? 아, 이거 흘린 거 먹지.
0: 자기면 먹으란 법 있어? 언니, 나 먹어라.
2: 야, 나도 이제 먹어야겠다.
1: 어?
0: 어이가 없네.
1: 뭐가? 아니, 어차피 들키고 왜 자꾸 가져가?
0: 이번에 안 티켓 줘놨지. 아, 줘. 동생한테 양보 좀 하라고.
1: 내놔.
2: 희망아, 너 머리핀 많으니까 동생한테 이번에 양보 좀.
1: 아빠, 나 내일 이거 가져가야 태권도 이길 수 있어. 엄마가 준 머리핀, 이게 내 징크스라고.
2: 노사랑, 언니 머리핀에서 손 떼. 손 떼.
0: 너무해. 나도 내일 유치원 첫날이다. 예쁘게 입어야 된다고.
1: 그러니까 누가 엄마가 준 머리핀 잃어버리래?
2: 아유, 사랑아, 어디가. 밥은 먹고 가야지.
0: 엄마, 엄마, 엄마, 엄마.
3: 아, 여보세요.
0: 아빠는 언니 편만 들고.
3: 아, 사랑아, 한 시간 전에 통화했잖아. 미국 새벽 4시야.
0: 그래서? 전화 끊으려고?
3: 엄마 일찍 일어나야 해. 안녕.
0: 엄마? 엄마! 에이! 화낼 땐 단 거 먹어야 돼.
4: 아, 같이 가요.
0: 내가 먼저 잡았는데요?
4: 에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0: 그래서요? 유행 다 지난 두쫑크 꼭 드셔야겠어요?
4: 유행 다 지난 두쫑크 난 아직 못 먹어봤거든. 그런 난?

0: 난 화날 때 단 거 먹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점점 더 화가 나려고 하네요.
1: 알았어, 너 먹어.
0: 얼마예요?
2: 5,000원.
0: 3,000원밖에 없는데. 좀 깎아주실 수 있죠? 자주 올게요. 저 어제 이사했거든요.
2: 저기요, 이거 사실 거지요?
1: 네. 예.
0: 아니, 이 가게는 어린이 할인도 없어요? 내가 다시 오나 봐라.
2: 아니, 아니, 저.
1: 계산해 주세요. 응.
0: 이 동네 진짜 마음에 안 들어.
1: 친구야, 같이 먹을래? 우리 이거 같이 나눠 먹자. 자, 나 먼저 먹어.
0: 생각해 보니까 낯선 사람이 주는 거 먹으면 절대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3초 안에 주우면 먹어도 된대요.
1: 그걸 왜 3초 지난 거 알려줘?
3: 하얀누라는 자기소개하기.
4: 백원정.
0: 한지구. 모범. 연아를.
5: 김대표.
0: 난 고랑이도 사과에서 호랑이랑 우상이야. 반가워. 사이좋게 지내자.
4: 네, 좋습니다. 번개울촌에 서러 온 우리 사랑이랑도 사이좋게 잘 지내기로 하고, 자, 오늘은 우리 한번개쌤이 아주 재밌는 수업을 진행해 주실 겁니다. 한번개쌤!
1: 자, 친구들, 오늘은... 저 친구는? 어제 그 두쫑구? 새로 전학 온 친구가 너구나. 사랑 친구, 앞으로 잘 지내보자.
0: 네, 선생님.
1: 짜잔, 선생님 얼굴에 뭐게?
6: 번개요.
1: 맞아요. 선생님은 얼굴에 번개를 그려봤어요. 오늘 이렇게 얼굴 그림으로 자기 자신을 표현해 볼 거. 태평 친구 어디 가니?
7: 화장실이요.
1: 그래, 선생님이랑 같이 가자. 자, 뭐 할지 생각해보고 있어요. 자, 얼른 다녀오자. 혹시 오래 걸릴까?
7: 똥이라서.
8: 우와,
9: 멋지다.
0: 근데 왜 반반 달라? 두 얼굴에 마녀거든. 착했다가 나빴다가 변신 마녀.
9: 나도 저렇게 멋진 그림 그리고 싶다. 뭘 그리지?
0: 너... 그게 좋겠다. 내가 그려줄까?
9: 응, 뭔데? 이게 뭐야?
0: 아바타잖아. 몰라?
9: 나 알아. 파란 괴물 나온 2009년 영화.
10: 나 괴물 싫은데.
0: 아바타는 괴물이 아니야.
9: 봐봐, 난 북극곰이야. 어때?
10: 귀엽다. 나 이게 뭐야.
0: 좀 아쉬워. 붙여봐.
9: 난 얼굴에 그림 그리기 싫은데.
0: 기다려봐, 모범이. 너도 내가 멋진 거 그려줄게.
9: 네가?
10: 야, 이게 뭐야.
0: 코코미
9: 왜 무서워?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친구인데.
0: 넌 10년 후에 이 모습.
9: 내가 이렇게 못생겨진다고? 거짓말.
1: 자, 그만. 자, 뚝!
6: 선생님, 두 사람이 얼굴 망쳐놨어요.
0: 아니, 그게 아니다.
6: 뭐가 아니야? 내 아빠 미워.
1: 선생님이랑 세수하러 가자. 가자. 괜찮아.
9: 대박.
6: 엄마, 나 또 금메달 땄어. 나 언니 돌려차기 짱 잘했거든? 엄마가 봤어야 하는데.
11: 사랑아, 첫날부터 사고치면 어떡해. 그렇게 나쁘게 굴면 누가 너랑 놀고 싶겠어?
6: 나쁘게 운 거 아니야.
11: 노사랑!
6: 친구들 재밌게 해주려고 그런 거야. 언니 때문에 나까지 이사해서 아는 친구도 없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11: 아, 사랑아! 아, 노사랑!
12: 어, 조그마왕님!
13: 보석이 지구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14: 지구? 왜지?
12: 잘은 모르지만 영화 보면 그런 게 있지요. 보석이 진짜 주인을 만나 힘을 발휘하는 뭐 그런 거.
13: 그럼 지구에 있는 주인을 찾아가는 건가?
14: 시끄러! 암흑 보석의 주인은 나야. 이 조그마왕이라고.
6: 미워! 다 미워!
1: 전 그 이제 안 먹어보네. 누구야?
14: 암흑 보석이 주인을 찾아간 거라면 그 녀석은 분명 엄청난 악당일 거야.

0: 교감 장군과
1: 부교감 장군.
0: 뚝뚝 호떡아, 나 들어가도 돼?
1: 어, 누나 들어와.
0: 목욕을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야? 너 목욕 오래 하면
1: 아, 손가락이 쭈글쭈글해진다고? 또 쭈글쭈글해.
0: 어? 교감 장군님이 또 손가락 핏줄을 좁히라고 했나 봐.
1: 핏줄이 좁아지면서 피부를 잡아당겨 쪼글쪼글해진 거지.
0: 어, 헛다리 잘 기억하고 있었네.
1: 에이, 뭘. 근데 누나, 목욕을 오래 하면 왜 손가락만 쪼글쪼글해지는 거야? 왜 손가락만 쪼글쪼글해지는 거냐고. 왜?
0: 그건 나도 잘 모르겠는데.
2: 교감신경!
0: 어? 교감신경 딱지가 깜빡인다! 교감신경이라 이름이 비슷한데? 교감 장군님이 교감신경인가?
1: 우리 교감 장군님께 가서 물어보자!
0: 좋아! 목욕을 오래 하면 왜 손가락만 쪼글쪼글해지는지 알아보고자!
1: 응!

0: 여기가 어디지?
1: 어, 항상 성인가봐.
0: 응? 교감 장군님을 만나러 왔는데 왜 항상 성으로 오게 된 거야? 교감 장군님을 만나러 왔는데 왜 항상 성으로 오게 된 거냐고. 왜?
2: 항상성이 흔들리는 걸 보니 아주 위험한 스트레스가 들어왔구나. 스트레스 싸우자. 아니면 도망친다.
1: 교감 장군님이시다.
2: 스트레스. 가 아니라
1: 호빵인데요.
0: 호떡인데요.
2: 호빵이 호떡이가 여긴 웬일이야?
0: 교감 장군님을 만나러 왔죠.
1: 교감 장군님이 교감 신경이신가요?
2: 딩동댕. 내가 바로 교감 장군이자 교감 신경이다.
1: 맞네, 맞아.
3: 나마스테.
1: 응? 그런데 저분은 누구세요?
2: 아, 이분은
3: 부교감 장군입니다. 나마스테.
0: 교감 장군님이랑은 다르게 엄청 차분하시다.
1: 그러게. 근데 교감 장군님은 왜 항상 성에 계시는 거예요?
2: 왜긴 항상 성을 지키는 게 내 일이니까.
3: 내 일이기도 하지. 나마스테.
0: 두 분은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3: 항상 우리 몸의 균형을 지킨다.
2: 어떻게? 이렇게!
4: 1등은 나야, 나!
5: 나라지!
4: 나라고!
0: 난 1등은 못해. 꼴찌하면 어떡하지? 넘어지면 어떡해? 나 너무 떨려.
6: 비상 위험 상황 발생.
7: 아오 달리기 할 때 질까봐 생긴 떨려 스트레스다.
2: 떨려 스트레스. 어떡한다. 싸울까 도망칠까 둘 중 하나 골라.

0: 지금 필요한 건 에너지를 끌어올려.
1: 싸우거나 도망치거나 어쩔 거나 지금 필요한 건 아이고 산소, 영양분, 영양분.
0: 좋아요. 산소와 영양분을 가져다 드리라고 하죠. 팬님, 스트레스 때문에 산소가 많이 필요합니다. 숨을 빨리 쉬어주세요.
2: 네, 교감장군님. 후하, 후하, 후하, 후하.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숨이 가빠지는 거야. 후하.
3: 이상이요!
0: 아, 위님, 스트레스 때문에 소화에 힘쓸 시간도 에너지도 없어요. 스트레스가 사라질 때까지 소화는 쉽니다.
3: 에? 아유, 그럼 여기 위산탱이 있는 음식들은 어떻게 해요? 소화를 쉬면 배 아플 텐데.
0: 아니, 소화 분량은 감소해야죠.
3: 아니, 그럼 영양분은?
0: 소장에서 가져올게요.
3: 에? 아유,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배 아픈 거야.
1: 쿵쾅, 쿵쾅.
0: 아유, 심장님, 스트레스.
1: 교감장군님, 스트레스가 들어왔나요?
0: 네, 그래서 말인데.
1: 빨리 좀 뛰어야겠네요. 쿵쾅, 쿵쾅, 쿵쾅.
4: 심장님! 교감장군님!
0: 피사청사,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게 온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배달해주게 탁해! 다리 근육맨들에게는 더 빨리 가도록.
3: 네, 심장님이 빨리 뛰어주시니 빨리 나갈 수 있을 거예요.
4: 에이, 근데 영양분이 너무 무거워서 저희가... 아,
0: 더 빨리 가도록 핏줄을 줄여주지. 핏줄은 좁혀져라.
1: 자자자, 쿵쾅. 그래서 스트레스를

0: 심장이 쿵쾅쿵쾅 빨리 뛰는 거야. 쿵쾅쿵쾅
1: 빨려 빨려.
2: 빈질이 주문이 엄청 빨리 오네.
3: 다리 근육맨 영양분 왔어요.
4: 산소도 왔어요.
0: 고마워요. 교감자군님 준비됐습니다. 나 긴장했냐?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긴장이 되는 거야.
5: 아, 스트레스. 나는 준비됐다. 준비됐나?
6: 준비됐어.
5: 좋아.
7: 나마스테. 이렇게 교감 장군이 스트레스 때문에 계속 흥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
8: 어? 어떻게 되면 돼요? 우와! 항상성이 흔들린다!
5: 내가 너무 흥분해서 균형이 깨진 건가?
9: 교감 장군님이 시키는 대로 빨리 숨을 쉬느라 힘들어!
0: 쿵쾅 쿵쾅! 교감 신경이 시키는 대로 빨리 뛰느라 너무 힘들어!
2: 기사조사도 힘들어요!
0: 자자자! 쿵쾅! 쿵쾅 쿵쾅 쿵쾅! 교감 장군님이 시키는 대로 긴장하고 있었더니 너무 힘들어!
4: 아휴, 교감 장군님이 쉬라고 해서 쉬었는데 이 음식들은 어떡한다? 아휴, 소화시키고 싶어!
7: 교감 장군이 계속 흥분을 하면 폐님도 심장님도 피사총사도 근육맨들도 힘들어져 피곤한 거야. 바로 그때 다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내가 나서지. 폐님, 천천히 숨 쉬세요.
9: 네, 부교감 장군님!

0: 심장님, 이제 천천히 뛰세요. 피사총사도 천천히 다녀.
1: 네? 네, 네 부국장 장군님!
0: 자, 자.
2: 천천히 가자. 네,
0: 네. 쿵쾅! 쿵쾅! 아, 핏줄도 다시 넓혀주시고요. 근육맨들도 긴장 풀어요.
3: 네! 부교감 장군님!
4: 아, 살았다.
5: 네! 부교감 장군님! 다시 소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미산이요! 미산이요!
0: 이렇게 교감 장군이 스트레스 때문에 흥분해서 우리 몸이 피곤해지면 내가 쉬게 해주고
6: 또 부교감 장군이 너무 쉬게 해주면 다시 내가 나서서 균형을 맞추며
1: 항상성을 지키지.
7: 아하, 그렇구나. 근데 교감 장군님, 목욕을 오래 하면 왜 손가락만 쪼글쪼글하게 만드는 거예요?
6: 오! 손가락만? 아니, 발가락도 쪼글쪼글하게 만들지. 만약 물에 들어갔는데 손가락, 발가락이 쪼글쪼글해지지 않았으면
0: 굶어 죽었을지도 몰라. 오우, 나마스테.
8: 물고기다! 잡아라!
9: 우가! 우가! 우가! 우가!
8: 잡았다! 미끄러졌다! 우가! 우가!
6: 손가락에 주름이 없으면 물에선 미끄러워서 물건을 놓치기도 쉽고.
8: 잡았다! 우가! 우가! 우가! 미끄러졌다! 놓쳤다!
6: 발가락에 주름이 없으면 잘 미끄러졌을 거요.
8: 배고프다! 배고프다! 우가! 우가!
6: 그럼 사냥도 못하고 쫄쫄 굶었겠지? 하지만!
1: 오! 쪼글쪼글!
6: 손가락, 발가락에 쪼글쪼글 주름이 있으면
8: 잡았다! 으가, 으가! 잡았다! 으가, 으가! 안 미끄러진다!
6: 물에서도 잘 미끄러지지 않고 물건을 잘 잡을 수 있어서 사냥도 잘할 수 있지. 교감감감. 아,
1: 배부르다. 으가, 으가.
7: 그래서 물에 오래 있으면 손가락, 발가락을 쪼글쪼글하게 만든 거예요?
6: 그렇다.
7: 교감 장군님, 정말 대단해요.
0: 아, 그 쪼글쪼글한 손가락은 다시 원래대로
1: 매끈매끈한, 매끈매끈한, 매끈매끈한, 매끈매끈한
0: 손가락으로 돌아올 거야. 내가 핏줄을 넓히라고 했거든. 그럼 뭐든 만지고 느끼는 섬세한 손이 될 거야.
7: 오, 교감신경 최고 딱지!
10: 부교감신경?

0: 하면
1: 부교감 신경이 나서서 쉬게 해
0: 항상 균형 지킨다
1: 우리 몸 지킨다
2: 교감 신경
3: 부교감 신경 최고 최고
1: 나마스테
3: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꼭

0: 고약한 방귀 냄새의 정체.
1: 고기 좋아. 매일매일 고기 먹을 거야.
2: 아, 배불러. 배부르니까 행복해. 근데 왜 갑자기 배가 아픈 거지? 갑자기 배가. 누나! 누나! 누나!
0: 왜? 무슨 일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냄새! 고약해!
2: 고약하네!
0: 고약하지? 대체 뭘 먹었길래 이렇게 고약한 방귀를 끼는 거야?
2: 나 맛있는 고기밖에 안 먹었는데 왜 방귀 냄새가 고약한 거지? 나 맛있는 고기밖에 안 먹었는데 왜 방귀 냄새가 고약한 거냐고? 왜?
0: 아이고, 그게 그러니까 그.
2: 응? 누나도 모르지?
0: 어? 모르게 뭘 몰라? 잠깐만 기다려봐.

0: 누가 호기심 짝지 엄청 많다.
1: 이 정도쯤이야. 지금 딱 필요한 딱지가 어딨더라. 아, 여기다. 방귀 딱지. 호떡아, 내가 가서 네 방귀 냄새가 왜 고약한지 알아보고 올게.
0: 응, 누나.

0: 자욱해서 하나도 안 보여. 으흡, 이 냄새 호떡이 방귀 냄새처럼 고약해.
1: 아, 다은이 이러다 들키겠어요. 얼른 숨어요.
0: 숨어요? 왜요? 여긴 어디? 댁은 누구? 나는 누구?
1: 아, 나으리, 아, 정말 왜 이러십니까? 저 방자예요, 방자. 나으리는 뇌님의 특별한 명을 받고 여기 대장마을에 잠입한 암행어사가 아니십니까?
0: 아, 내가 백성들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를 잡아 벌을 주는 그 암행어사? 암행어사 출두요! 하면 짠! 나타나는 암행어사라고?
1: 설마 뇌님의 명까지 잊으신 건 아니죠?
0: 어? 뇌님이 무슨 명을 내리셨는데?
2: 이런 고약한 직업! 대장마을에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대장세포들을 괴롭히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암행어사는 지금 당장 대장마을로 가서 그들이 누군지 알아내고
3: 알아내랍신다.
2: 당장 추포해 대장마을에 평화를 되찾도록 하라.
3: 평화를 되찾으랍신다.
4: 네, 누님 명 받잡겠습니다.
0: 그러니까 대장마을에 고약한 냄새를 풍기며 대장세포를 괴롭히는 자를 찾기 위해
1: 이렇게 고기로 변장까지 하신 거 아닙니까? 범인을 잡기 위해서.
0: 난 또 산적 같아 보여서 내가 범인인 줄. 아씨, 근데 그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자가 누구냐?
1: 저야 모르죠. 이제부터 찾아봐야죠.
0: 그 이게 호떡이 방귀 냄새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직접 가서 알아보고 싶은데 안개가 너무 자욱해서 갈 수가 없네.
2: 이건 안개가 아니라 가스야, 가스.
0: 대장마을에 가스라면
1: 방자.
0: 뭐?
1: 는 나고? 응. 그 아니 방귀 아닙니까?
2: 어, 맞아, 방귀야.
1: 누구십니까?
2: 나는 이 대장마을에서 똥을 만들고 있는 대장세포요. 내가 똥을 만들면서 이 고약한 방귀가 생기는 걸 직접 보았어.
1: 오, 목격자, 목격자.
0: 목격자? 아, 그럼 뇌님이 말씀하신 고약한 냄새의 정체는 바로 방귀였네. 이 냄새, 호떡이 방귀 냄새가 맞았어.
5: 당장 고약한 방귀를 추포하라!
0: 뭐해?
1: 라고 명령 안 하십니까?
0: 근데 방귀가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건 맞는데 대장마을 세포들을 괴롭혔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2: 증거가 필요하다면 저기

0: 왜못 열어? 왜 못 열어?
1: 아, 열어, 열어!
2: 당장 열어!
3: 이러지도 마시오!
4: 고약한 방귀들이 활약금 문지기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1: 나도 저들한테 괴롭힘을 당해 똥도 못 만들고 일이 숨어 있었어.
5: 그 대장 세포님도요?
4: 나으리, 어? 저 고약한 방귀들이 대장마을 세포들을 괴롭힌 범인이 확실합니다. 당장 방귀들을 추포하여 주세요.
5: 내가? 무서운데?
4: 예?
2: 나를 화나게 하지 마라!
6: 그대가 학문을 열지 않아서 우리 방귀 대장님이 화가 무척 났어.
1: 우리 방귀 대장님이 화가 나서 폭발하면 어떻게 되는지 정녕 모르시오.
2: 허? 바방바방 화가 난다. 방귀 대장 나가신다. 아무도 날 막을 수 없다. 바비큐.
7: 방귀.

0: 이 고약한 방귀대장이 화가 나면 무섭다는 걸 내가 왜 모르겠어. 하지만 뇌님의 명령 없이는 학문을 열어줄 순 없어.
1: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방귀들아, 지금부터 대장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라! 방방 뛰어라!
2: 네! 방귀 대장님! 방귀들이 날 뛰기 시작했어!
3: 제발 멈추시오!
4: 아이고 배야!
5: 그럼 배가 빵빵해지면서 아플 것이요.
6: 어떻게 좀 해보세요.
7: 내가? 나 무서운데?
6: 그렇다면 어쩔 수 없죠. 응? 이 방법을 쓰는 수밖에. 이리 오세요.
7: 뭐하는데?
3: 아메고사 출두요!
4: 갑자기 외치면 어떡해!
8: 아메고사?
9: 갑자기?
1: 어디?
0: 아메고사 나으리가 이 방귀들로부터 나를 구해주러 오셨구나!
4: 봐봐! 방귀들은! 저러라! 뇌님의 명을 받아 너희들을 초포한다!
6: 초포하라!
4: 초포하라!
1: 에고, 잡혔다!
4: 방귀들, 왜 이렇게 고약한 것이냐?
1: 이야, 너 연기 잘한다!
6: 소름!
9: 진짜 암행어사인 줄 알았습니다!
7: 나 암행어사 맞는데, 그치, 맞잖아!
6: 암행어사.
1: 너 고기잖아! 우리를 고약한 방귀로 만든 게 바로 너! 고기잖아!
8: 고기잖아!
7: 어? 고기가 방귀를 고약하게 만든 거라고? 뭐 어떻게 된 거지?
6: 아, 맞다! 나으리, 지금 고기로 변장하셨잖아요. 아, 그래서 못 알아보는 것 같은데요?
7: 아, 맞네! 아, 근데 나는 고기가 아니라
8: 아맹어사!
7: 인데?
0: 고기! 장난은 그만 치시오!
9: 맞소, 고기! 그대 때문에 나는 똥을 만들지도 못하고 이 대장 마을은 고약한 방위로 가득 찬 거 아니오?
7: 네?
10: 야호!
11: 위님 소화시켜주세요!
0: 어? 아유, 온통 고기들 뿐이잖아.

0: 아니 위산을 퍼부어도 소화가 안 되잖아. 아유, 나는 더는 소화 못 시켜. 다들 소장으로 가거라.
1: 네, 부인님!
2: 어서 자자. 아이고.
3: 조심조심.
4: 어서 내려오시오.

0: 아이, 고기들이 소화가 덜 된 채로 들어왔잖아. 아, 이 상태로는 영양분을 다 흡수할 수도 없고 대장마을로 보내야 할 것 같은데. 아이고, 가.
1: 대장 선생님, 똥으로 만들어주세요.

0: 고기들 뿐이라서 똥이 뭉쳐지지가 않아 똥을 비줄 수가 없어. 혹시 섬유질은 안 들어온 거야?
1: 고기들 뿐인데요?
2: 대장세포님, 똥 배출 시간입니다.
0: 아예 고기들 뿐이라서 똥을 삐줄 수가 없어서 똥을 배출할 수가 없어요.
2: 그럼 항문 닫겠습니다.
0: 아예 그러면 또 수분을 떼내야 되는데 계속 수분을 떼내면 고기가 딱딱해질 텐데 이를 어쩌나.
3: 걱정 마셔. 내가 먹어줄게.
0: 유해균.

0: 배부르니까 이제 밥!
1: 그렇게 고기들이 소화가 덜 된 채로 때로 들어오자 유해균이 고기를 먹고
2: 나를
3: 우리를 뿡뿡 만드셨지.
1: 유해균이 고기를 먹고 낀 방귀 냄새는
4: 고약해도 너무 고약하오.
0: 그럼 고약한 방귀 냄새의 진짜 범인은 유해균?
2: 아니지. 유해균님이 좋아하는 고기만 먹은 호떡이지.
3: 맞지 맞지.
0: 헛, 호떡이한테 가서 당장 알려줘야겠어. 고기만 계속 먹으면 고약한 방귀를 평생 삐게 될 거라고. 어? 방귀 최고 탓이다.
2: 고기가 살아났다.
5: 나으리, 이 방자만 두고 어딘 가셨습니까?
1: 진짜 암행어사였어? 헐.

0: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배우는 AI의 허성범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어떤 과목 제일 좋아하나요? 저는 초등학생 때 과학이라는 과목을 정말 정말 좋아했어요. 다양한 실험도 많고 집에서 못해보던 것들도 막 해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주변에 있는 현상들을 직접 설명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은 이 재미있는 과학을 AI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와주실 김상현 선생님 소개합니다. 어서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AI를 이용해서 과학 공부를 재미있고 쉽게 하는 방법을 연구 중인 대전대화초등학교 교사 김상현입니다.
0: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럼 오늘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까요?
1: 오늘은 이제 6학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산과 염기 단원인데요. 재미나이라는 AI를 이용해서 좀 쉽고 재미있게 공부하는 방법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1: 네, 먼저 이제 내가 누군지 소개를 해야 됩니다.
0: 그렇죠.
1: 안녕, 나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야. 네. 또 내가 지금 산과 염기 단원을 공부하고 있어. 그런데 이 용어들이 잘 이해가 안 돼. 나한테 알려줘.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페르소나를 넣고 내가 원하는 목적을 부여를 하는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네요.
1: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 산성과 염기성에 대해서 조금 성질을 설명해 주면서 주요 특징과 우리 주변의 물질까지 잘 소개해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0: 아, 애초에 산성, 염기성이란 말 자체가 좀 생소하니까.
1: 그렇죠.
0: 어원부터 소개를 좀 해주고.
1: 그렇습니다.
0: 저는 저게 좋네요. 우리 주변의 물질.
1: 아, 그렇죠.
0: 이런 것들 좀 친근하게 배우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1: 맞아요. 그리고 재미나이에 있는 기능 중에 좀 특별한 기능 중에 하나가 가이드 학습이란 기능인데요.
0: 오.
1: 가이드 학습 기능을 사용하면 학생들이 점진적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질문글을 던져줘요. 그러면 우리 집에 찾아볼 수 있는 물질 중에 산성 물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줘 라고 한번 입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과일, 네. 식초, 탄산음료 요구르트 이렇게 주변 물질을 좀 찾아준 거네요. 우리
1: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0: 꽤 많은 것들이 산성이고
1: 네.
0: 저도 처음 배울 때 신기했던 것 같아요. 네. 콜라도 산성이라고?
1: 아, 맞아요, 맞아요.
0: 아, 먹어도 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을 맞아요. 좀 했었던.
1: 네. 마침 콜라 얘기를 하셨는데, 네. 여기 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질문이 나왔어요.
0: 네.
1: 그렇다면, 만약 우리가 마시는 콜라나 식초에 꼬질꼬질하게 때 같은 10원짜리 구리 동전을 하루 동안 푹 담가둔 동전 어떻게 변할까요?
0: 어떻게 변할까요?
1: 동전의 무늬가 없어질 것 같다. 이렇게 아,

0: 실험하다 보면은 뭐든 별로 하니까 충분한 실험 기회가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아쉬워하는 친구들 있거든요. 근데 이때 AI를 이용해서 좀웹 실험실을 만들어 볼 수도 있거든요.
1: 웹 실험실이요?
0: 제미나이의 캔버스 기능을 이용하면 간단한 바이브 코딩을 할수 있는데요. 프롬프트를 입력해서 우리 웹 실험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과학을 좋아하는 6학년 학생이야 이렇게 시작을 해서 원하는 것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산과 염기 웹 실험실을 만들어 줘. 그리고 레몬즙, 비눗물, 사이다를 비롯한 다양한 우리 생활 속 물질이 있고, 또 보라색 양배추 지시야, 또 푸른 리트머스 종이, 붉은 리트머스 종이, 이런 지시약을 드래그해서 넣으면 어떻게 색이 변하는지 한번 만들어줘, 이렇게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와, 너무 오랜만이네요.
0: 네.
1: 막, 기분이 막 몽글몽글해지는.
0: 추억이 다 생각나시죠?
1: 어? 만들어졌네요?
0: 네, 이렇게 산과 염기 실험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1: 이야.
0: 왼쪽에 지시약이 세 가지가 보이죠? 요청한 지시약이 보이고, 우리가 요청했던 용액 외에도 새로운 용액, 석회수나 수산화 나트륨 용액처럼 교과서에 있는 용액들까지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1: 수산화 나트륨.
0: 네, 그러면 이제 사이다 같은 무색이잖아요. 네, 그런데 보라색 양배추 지시약을 넣으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러니까 핑크색으로 바뀐 거 아닌가요? 그쵸?
0: 그렇죠. 색깔이 변해, 실제 실험처럼 색깔이 변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1: 와,
0: 하고요.
1: 대박이다.
0: 리트머스 종이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번에는. 식초에 한번 넣어볼까요?
1: 식초에
0: 식초가 산성인가요?
1: 산성이죠?
0: 그쵸. 식초에,
1: 실크하니까.
0: 네. 이렇게 빨갛게 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 그러면 수산화 나트륨 용액 저거 약간 아이들에게 생소할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수산화 나트륨 용액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아이들이 잘 모를 수도 있는데
1: 네.
0: 이때 리트머스 종이 넣어서 진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 좋습니다.
0: 먼저 아까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한번 넣어볼까요?
1: 네.
0: 변화가 어디?
1: 없어요.
0: 없어요. 그럴 때 붉은 리트머스 종이를 넣어서 한번 실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와, 파란색 바뀌네요.
0: 그렇죠.
1: 아, 이거는 이제 염기성이다.
0: 네.
1: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저는 또 신기했던 거. 비눗물. 우리가 비누로 매일매일 손을 씻는데
0: 그렇죠.
1: 이게 산성 염기성을 띈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좀 놀라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0: 저도 그때는 무서웠어요. 염기성이라는 이름 자체가 좀 낯서니까.
1: 괜찮은 거예요?
0: 네,
1: 그래서
0: 그러면서
1: 한번 체크해볼까요, 비눗물도?
0: 비눗물도 한번 리트머스 종이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야, 염기성이네요, 비눗물도. 와, 신기합니다. 실제로 그 비누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댔더니 파란색으로 바뀌었던 그 장면이 저는 아직도 생각이 좀 납니다.
0: 되게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셨던 것 같아요.
1: 신기한 게 많아서 과학을.
0: 네, 그렇습니다.
1: 아, 근데 이걸 어쨌든 집에서 해볼 수 있다니까 너무너무 재밌네요.
0: 그렇죠. 우리가 실험이 되게 재밌지만 이거를 집에서 혼자 하기엔 되게 부담이 되거든요.
1: 그쵸.
0: 그런데 이렇게 웹 실험실을 열어서 해본다면 학생들의 이제 과학적인 호기심도 좀 충족이 되고 또이 실험을 하다 좀잘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질문거리도 찾을 수 있고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도 알수 있어서 되게 일석이조의 실험 방법인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근데 또 어쨌든 우리가 교과 과정을 따라서 하게 되다 보니까 뭔가 더 배워가고 싶을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내가 알던 걸 확인하고 싶을 수도 있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해보면 좋을까요, 우리가?
0: 네. 역으로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인공지능한테 나한테 한번 문제를 내봐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내가 산과 염기에 대해 잘 이해했는지 테스트해보고 싶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도전 골든벨 퀴즈를 한번 내달라. 이렇게 한번 요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OX 퀴즈를 해주는 거군요.
0: 네. 마찬가지로 캔버스로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완성이 됐네요. 한번
0: 네.
1: 가볼까요?
0: 한번 같이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레몬 식초처럼 상큼한 신맛이 나는 물질은 대체로 산성이다.
0: 우리 아까 좀 전에 공부하지 않았나요? 레몬?
1: 네,
0: 한번 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정답입니다 하고.
1: 정답입니다. 이렇게 신맛을 내는 물질들은 대부분 산성 물질에 속한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0: 네, 대부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럼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비누나 샴푸는 대표적인 산성 물질이다. 이거 우리가 아까 실험실에서
0: 그렇죠.
1: 실험했었잖아요.
0: 맞아요.
1: 비누는 염기성 물질이라고 했었죠.
0: 그러니까 X를 선택해야겠죠.
1: 좋습니다.
0: 자, 역시 정답이십니다.
1: 그래서 샴푸나 비누나 이렇게 작용 기전이 비슷하니까 이렇게 때를 녹이거나 이런 친구들은 우리가 염기성이라고 좀
0: 그렇죠.
1: 생각하면
0: 미끌미끌해지는 것.
1: 편하겠습니다.
0: 다음 문제는 산성 물질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하게 한다. 기억나세요?
1: 우리는 정답을 아니까.
0: 네. 그런데 한번 틀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1: 한번
0: 해볼까요?
1: X로 한번 가볼까요,
0: 네,
1: 그러면?
0: X 해보겠습니다.
1: 아,
0: 틀렸습니다.
1: 아쉽네요. 틀렸습니다.
0: 네. 이렇게 하고 해설까지 좀 나오기 때문에 좀 공부하는 학생들이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지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1: 실제로 본인이 공부할 때 학습 방법으로 선택해도 저는 좋을 것 같긴 해요. 내가 너무 싫어하는 단어는 있을 수 있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난 상관없이 너무 어려워. 싫어.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좀 흥미를 찾아가면서 공부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 추천을 해봅니다.
0: 저도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공부를 혼자 할 때는 내가 모르는 걸 누가 물어봐줘야지 좀 더 이해가 되잖아요.

0: 근데 이럴 때 이제 친구한테 물어봐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AI를 이용해서 나한테 질문 던져봐라 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1: 근데 친구들이, 나는 이렇게까지 실험실 잘못 만들겠어. 또는 안 해본 실험에 대해서 미리 실험실 만들어보고 예습해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0: 그쵸.
1: 그럼 이 프롬프트를 좀 어떻게 하면 더잘쓸수 있을까요?
0: 그럴 때는 재미나게 그냥 질문을 먼저 던질 수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웹 실험실을 만들고 싶은데, 내가 지금 이런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너한테 요청하면 될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오히려 직접 다 쓰는 것도 괜찮지만 AI한테 주제만 던져주고 실험실을 만들 만한 프롬프트를 알려달라고 하는 거군요.
0: 그렇죠. 그렇게 재미나이가 만들어준 프롬프트를 한번 입력해보고, 여기서 내가 느꼈을 때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충해보고, 또 원하지 않는 기능은 덜어내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프롬프트 사용 능력이 강화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이야, 좋습니다. 그럼 정말로 누구나의 웹 실험실 한번 만들어 볼수 있겠네요.
0: 그렇죠.
1: 우리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선생님, 아이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0: 네. 먼저 선범님 혹시 명왕성 기억하세요?
1: 명왕성 기억하죠?
0: 명왕성이 제가 어렸을 때는 이게 행성이었는데 어느 순간 행성이 아니게 됐어요.
1: 퇴출됐죠.
0: 그렇죠.
1: 태양계에서. 맞습니다.
0: 이렇게 과학적 사실도 실제로 현대사회에서 바뀌고 있는데 AI가 학습한 내용 역시 바뀔 수도 있고 정확하지
1: 그쵸.
0: 않은 정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AI를 이용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이걸 이용해서 공부를 할 때는 항상 크로스 체크라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1: 내가 AI에게 배운 지식이 확실히 진실이 맞는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군요.
0: 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모르던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될 때나 아니면 교과서에 있는 것과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때 이것을 선생님과 혹은 과학 전문 서적과 비교해 보면서 탐구할 때 비로소 과학적 탐구력이 신장된다고 볼수 있겠죠.
1: 와, 좋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또 그런 것들을 점점 알아나가면서 진짜 지식, 나만의 사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과학 공부에 더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0: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1: 안녕하세요.
0: 처음 배우는 AI의 허성모입니다. 저는 어릴 때 과학을 엄청 좋아하긴 했어요. 근데 이 과학이라는 게 호불호가 꽤 갈리는 과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쉽고 재밌게 과학을 한번 같이 공부하는 방법을 배워볼 겁니다. 그 방법 알려주실 원승현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원승현입니다.
0: 맞습니다. 우리 과학 학생들이 왜 그렇게 좀 어려워하는 걸까요?
1: 과학이란 게 눈에 안 보이는 걸 배우는 학문이라서 그래요.
0: 아오.
1: 공기, 뭐 태양계, 화석.
0: 네.
1: 그런 안 보이는 거를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배워야 되는 학문이라서 되게 어렵습니다.
0: 아,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아요.
1: 두 번째로는 네. 사실 과학을 우리가 공부할 때 정답을 맞추는 과목으로 공부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과학이란 게 정답에서 시작하는 과목이 아니라 질문에서 시작하는 과목이거든요.
0: 네.
1: 뉴턴이 사과나무 밑에서 있다가 쉬고 있다가 네, 사과가 떨어지는 걸 봤어요. 떨어지는 걸 보고서 중력이구나 라는 걸 이제 처음으로 생각을 하게 됐죠.
0: 네.
1: 그런데 이제 만약에 뉴턴이 중력이란 걸 평소에 생각을 안 하고 있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0: 그럼 이제 그냥 사과 맞고 아야! 아 이거 사과잼이나 해먹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1: 그쵸. 네. 아프죠. 네, 아프네 하면서 끝났을 거예요.
0: 맞아요.
1: 그런데 여러분 이러면 중력이 없어요.
0: 세상에 중력이 없었을 수도 있겠다.
1: 네. 그러네요. 과학의 발전은 이렇게 질문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0: 와,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으로 과학의 첫 발걸음을 내딛어 볼 수 있다는 거죠.
1: 그러면 저희가 네. 이제 질문해봐 이렇게 네. 하면 질문하기 좀 어렵잖아요.
0: 아, 그러면 너무 막막하죠.
1: 에. 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뭘 배웠는지 그걸 이제 간단하게 써보게 되면
0: 네.
1: 그러면 이제 AI가 질문을 만들어주는

0: 걸 우리가 해볼 거예요.
1: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AI한테 좀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군요.
0: 네. 이게 누구인지 지칭부터 먼저 해줘야 돼요.
1: 네.
0: 왜냐하면 우리의 수준에 맞게 네, 질문을 만들어 줄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나 초등학생인데 오늘 학교에서 지층과 화석을 배웠어. 그런데 솔직히 뭐가 궁금한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내가 더 궁금해질 수 있게 만약에라고 시작하는 질문을 3개 정도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
1: 만약에로 시작하는 질문 3개.
0: 네.
1: 근데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0: 네,
1: 그렇죠. 그게
0: 그렇죠.
1: 중요한 거죠.
0: 여기에다가 조금 더 지침을 추가할 거예요.
1: 네.
0: 인터넷에 검색하면 답이 바로 나오는 질문은 빼줘.
1: 빼죠.
0: 네. 내가 직접 상상해서 생각해봐야 하는 질문이 좋아. 두 번째로는 질문마다 내가 그 다음에 또볼수 있는 질문을 하나씩 더 붙여줘. 이렇게 쓰게 됩니다.
1: 또 이렇게 꼬리 질문을
0: 네.
1: 달라고 하는 거군요.
0: 그렇죠. 자, 이렇게 만들었을 때,
1: 네.
0: 짜잔!
1: 오! 이렇게
0: 네.
1: 딱 카드로 만들어주는구나.
0: 네, 이렇게
1: 좋습니다.
0: 카드가 됐죠.
1: 네.
0: 네. 성범 씨가 뭐 여기서 궁금한 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1: 만약 내 방이 오늘부터 지층처럼 차곡차곡 쌓인다면, 100년 뒤에 파보는 사람은 무엇을 가장 먼저 꺼내게 될까? 그러면은, 시간 지나도 땅 속에 남아있을 수 있는 게 뭘까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0: 그쵸. 그래서 여기 그 다음 질문에 내방 물건 중에서 100년 뒤까지 남아있을 건
1: 오.
0: 뭐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건 뭘까?
1: 우와.
0: 네, 이렇게 이제 질문을 또 해주게 됐죠.
1: 그러네요. 와,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생각의 길을 잡아주네요.
0: 네, 맞습니다.
1: 근데 그냥 얼핏 생각해봤을 때는 좀 자연에서 유래된 것들은 다 자연으로 돌아갈 것 같고, 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옷, 막 나일론 섬유,
0: 네.
1: 막 플라스틱, 인공 합성물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하네요. 만약에 돌들이 권투 대회를 한다면 누가 우승할까?
0: 네, 사실 여러분들이 집에 갈 때나
1: 네.
0: 돌들 되게 많이 보잖아요.
1: 그쵸.
0: 사실 돌들이 서로 다른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런 돌들이 부딪혔을 때 누가 이길까? 누가 더 강한가? 이런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1: 근데 이런 돌들이 또 서로 권투대회를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는데.
0: 그쵸.
1: 누가 가장 셀까? 솔직히 궁금하긴
0: 자, 그래서 제가 돌을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1: 진짜 돌을 갖고 오셨군요.
0: 네,
1: 좋습니다.
0: 이렇게 다른 돌을 가져와 봤어요.
1: 네.
0: 자,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1: 네.
0: 네, 그런 이제 돌들로 가져와 봤는데요. 이건 이암.
1: 이암.
0: 네, 진흙으로 만들어지는
1: 이암.
0: 돌입니다.
1: 약간 부드러운 돌이죠.
0: 네, 그래서 만져보시면 이렇게 조금 표면이 매끈매끈하죠?
1: 그리고 이렇게 뭐가 묻어나네요.
0: 네.
1: 클레이처럼. 네, 좋습니다.
0: 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이건 현무암이에요.
1: 이거 여러분들 제주도 가서 많이 보셨죠?
0: 그쵸.
1: 돌하르방 만들어지는 그 돌입니다.
0: 네. 그래서 얘네 둘이 만약에 싸우게 된다면
1: 네.
0: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1: 이거 둘다 약해 보여요, 솔직히 말해. 여기 구멍이 송송 나 있고,
0: 네.
1: 만지기만 해도 이렇게 뭐가 묻어나오니까 약해 보이는데, 그래도 저는 돌하르방
0: 네.
1: 돌을 믿겠습니다.
0: 여기 힌트 보시면
1: 네.
0: 두 돌을 부딪혀 봤을 때 자국이 남는 쪽이 더 약한 돌이래요.
1: 힌트가 또 있구나.
0: 네. 딱.
1: 와. 다르네.
0: 뭐가 계속 떨어져 나오죠?
1: 네. 한 친구가 계속 이 부스러기를 흘립니다. 빵 쪼가리처럼. 바로 이 이암이 상처가 열심히 나고 있어요, 지금.
0: 그럼 둘이 권투 대회를 한다면
1: 네.
0: 네,
1: 현무암이
0: 현무암이
1: 이겼다.
0: 승리했다. 이렇게 실험을 하면 바로 알수 있는데,
1: 네.
0: 사실 이거 어디서 구하죠?
1: 제주도 가야죠.
0: 아, 제주도
1: 제주도
0: 가셨어.
1: 가야죠. 진흙 뻘밭에 가서 캐야죠. 이암 캐야죠.
0: 그런데 우리가 이걸 여기저기 가서 가져와야 되는데,
1: 네.
0: 우리가 AI를 활용하게 되면 얘네들을 쉽게
1: 네.
0: 네, 집안에서 실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 어떻게?
0: 시작은 나 초등학생인데로 시작을 합니다. 돌에 대한 게임을 하나 만들어줘. 우리는 두 단계로 만들 겁니다.
1: 네, 두
0: 그래서
1: 단계.
0: 두 단계로 만들고 싶어. 1단계는 돌이 부딪혀서 누가 더 단단한지. 네, 2단계는 우리나라 지도에서 나오는 거니까 어디에서 나오는지. 네, 이런 걸 이제 써주게 됩니다.
1: 그래서 돌들끼리 권투대회 열어서 1등도 매겨보고 순위도 좀 매겨보는 게 1단계고,
0: 네.
1: 2단계는 우리가 그 대결시킨 돌들이 좀 우리나라 어디에 있는지를 좀 지역과도 연결을 시켜보는 게 2단계라는 거군요.
0: 네, 그렇게 하면 또 학습적으로 게임을 할수 있죠. 과학 게임에. 자, 여기 나오는

0: 돌들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걸로 해줘.
1: 네.
0: 돌마다 특징이 딱 보이는 그림도 그려줘. 이거를 이제 조금 더 게임을 잘 만들려면 뒤에 이제 적어줘야 돼요. 먼저 할 일 목록을 만들고 시작해줘. 다 만든 다음에 과학적으로 틀린 게 있는지 너가 스스로 확인해서 나한테 알려줘.
1: 아오.
0: 자, 그러면 쭈루룩 만들고 있죠. 이렇게 네. 이제 할 일 목록도 얘가 만들었습니다. 자, 결과물이 나오게 됐습니다.
1: 네. 아, 잠깐만. 돌돌 배틀 탐험대. 이렇게 이제 이름까지 귀엽게.
0: 자, 그러면, 자, 여기 부제가 있죠. 누가 제일 단단할까? 부딪혀보면 알 수 있어. 네. 아까 카드하고 비슷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게임을 시작을 하게 되면, 네. 소리도 나와요.
1: 우와.
0: 그쵸?
1: 귀여워.
0: 네.
1: 이함이 있고, 석회함이 있고, 한번 꽝 부딪히기.
0: 오,
1: 이함, 쪼개짐.
0: 네.
1: 석회함, 사함. 오, 석회함, 쪼개짐.
0: 네.
1: 아, 사함, 쪼개짐.
0: 그럼 아까 해보셨던 것도 해보셔야죠.
1: 네.
0: 아까 이함하고,
1: 현무함.
0: 현무함이 이겼네요.
1: 그럼 여감 현무함은 어떻게 했나? 현무함 생각보다 센데요?
0: 네, 되게 세죠.
1: 구멍이 뚫려 있어서 무시했더니 현무함 화강함.
0: 또 여기에서는 화강함이 이겼습니다.
1: 이기고.
0: 네.
1: 아, 석영이 이렇게 강했던가요?
0: 어우, 되게 강한데요. 네,
1: 그렇습니다. 줄세우기 한번 도전해보려고 하는데.
0: 네.
1: 자, 이렇게 순서를 바꿀 수가 있네.
0: 그러게요.
1: 자, 석회암, 화강암, 현무암.
0: 그 다음에 현무암 좀 셌죠?
1: 네.
0: 그쵸.
1: 여감, 사암, 석회암, 이암. 요렇게 였던 것 같습니다.
0: 사실. 그러면 정답을 한번 맞춰볼까요?
1: 맞겠지?
0: 네.
1: 한 개만 제자리야. 담당들이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수정을 해서
0: 네.
1: 정답 선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0: 자,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1: 이제는 이 돌들을 위치를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0: 네, 그렇죠.
1: 와, 쉽지 않다.
0: AI가 또 친절하게 이렇게 정보도 넣어줬어요. 자, 화강암.
1: 화성암. 화성암이 이제 어쨌든 화산에서 비롯된.
0: 네.
1: 돌이라는 거죠.
0: 그러면 여기 이제 정보가 쭉 나오고 어디에 많을까? 이렇게.
1: 서울에 있는 하얀 바위 봉우리로 유명한 산은 어디일까? 서울에 있는 서울산이 하나밖에 없네. 북한산.
0: 와우.
1: 이렇게 정답을 바로 알려주는구나.
0: 네.
1: 그리고 현무암은? 맞네요.
0: 네.
1: 와, 신기해, 신기해. 너무 재밌어요.
0: 아, 그렇죠.
1: 너무 재밌어요. 모든 과학 지식을 이렇게 배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0: 게임처럼.
1: 네.
0: 그렇죠.
1: 야, 이렇게 한번 우리가 AI를 통해서 과학 지식을 한번 직접 실험까지 만들고 게임으로도 만들어 봤는데요. 배우다 보면 특별히 이해 안 가고 특별히 재미없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그냥 그렇죠. 느끼기에.
0: 네.
1: 그래서 그런 것들에 한해서 이렇게 AI로 게임을 만들어 보는 건 너무너무 추천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여러분들이 꼭 잘 배우셔가지고 이렇게 과학에 재밌는 세계로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든 공부는요, 모든 열정은 호기심과 질문에서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달라진 세계. 우리 다이노스트는 다이노피아에서 QCA 요원들과 함께 수많은 적들과 맞서 싸우며 퀀텀코어를 지켜냈다.
1: QCA의 임무는 다이노피아의 퀀텀코어를 보호하는 거다.
0: 우리는 엑스헌터, 아니 데모스를 물리쳤고 다이노피아는 평화를 되찾았다. 그렇게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다.
2: 내가 말했지, 널 반드시 파괴할 거라고.
0: 제모스? 난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3: 그자! 다친 데 없지? 무사해서 다행이야.
0: 넌 누구야?
3: 누구냐고? 설마 지금 나한테 물어본 거야?
0: 그럼, 너 말고 누구겠어.
3: 외계에서 왔어? 어떻게 날 몰라? 나 제나잖아. 산사우리오에서 최고로 인기 있는 다이노스터 말이야.
0: 새 멤버 얘기는 못 들었는데. 내가 다이노스터라고.
3: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다이노스터 멤버라고? 미안한데 난 다이노스터가 된 지 1년이 넘었지만 너 같은 멤버는 본 적이 없다고.
0: 세상에, 말도 안 돼!
3: 루시오!
0: 로디, 무사했구나!
3: 그럼! 잠깐, 이 녀석 퀀텀 랩터 맞지?
0: 어? 이게 뭐지? 로디 이마에 이상한 무늬가 생겼잖아.
3: 그만해. 간지러워. 이 마크는 다이노스터의 파트너인 퀀텀 다이노라는 표식이야. 오, 이런. 너 때문에 티렉스를 까먹고 있었잖아. 자, 자. 파라디스크 볼륨 업. 와, 진정의 티렉스. 다이노 실드로 가자.
0: 잠깐만! 나도 같이 가!
3: 너도 인물이 5만 개쯤 완수하고 나면 나처럼 멋진 다이노스터가 될 수 있을 거야.
0: 내가 너보다 다이노스터 훨씬 오래 했거든?
3: 그러시겠지.
0: 안 돼! 기다려! 나 아직 말 안 끝났다고! 잠깐 멈춰봐! 여긴 뭐하는 곳이야?
3: 여긴 다이노 실드야. 트렉스 잘 가.
4: 수고 많았다, 제나. 근데 새로운 친구를 데려온 모양이네.
3: 별일 아니에요. 그리고 친구 사이도 아니고요. 신입 다이노스터래요.
4: 환영한다, 신입 다이노스터. 뭐, 일단은.
0: 루라이모! 여기 계셨군요!
3: 여기 책임자인 소장님을 안다고?
0: 그럼, 당연하지. 우리 이모인걸.
4: 내가 이모랑 닮았나 보구나.
0: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루시오잖아요. 이모 조카요.
4: 나한텐 조카가 없어. 난 로라야. 다이노 실드의 총 책임자지. 만나서 반갑다.
0: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4: 다이노스터 생활이 아직 낯선 모양이구나. 궁금한 것도 많을 거고. 제나, 네가 좀 안내해 주겠니?
3: 왜 하필 저예요?
4: 아마 근처에 돌봐줄 공룡이 있을 거야. 레벨업에 도움이 될 텐데.
3: 좋아요. 제가 안내할게요. 어서 가자, 루시오. 내가 특급 투어를 시켜줄 테니까.
4: 퀀텀 랩터라. 그 다이노스터 이후로는 처음 보네. 엄청난 에너지를 품고 있어.
3: 몇 년 전부터 코어에 감염된 공룡들이 도시 곳곳에 나타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다이노 실드에서 치료하고 보호하는 거야.
5: 우와!
3: 어,

0: 여긴 다이노우스랑 완전 똑같네.
1: 다이노우스? 그게 어딘데?
0: 다이노우스는 공룡들의 낙원이야. 안녕. 아, 간지러워.
1: 공룡이랑 이렇게 빨리 친해지는 사람은 처음 봤어.
0: 난 여러 차원들의 공룡들을 만나봤거든. 공룡들이 두 발로 걸어다니는 곳도 가봤어. 정말 대단했지.
1: 그럼 진짜 다른 우주에 다녀온 거야? 말도 안 돼.
0: 내 말은 다 진짜야. 이거 봐.
1: 뭐야? 공룡들이 옷을 입고 있잖아.
0: 그뿐만이 아니야. 그곳 공룡들은 말도 하고 피자도 좋아하고 꼬리를 이용해서 농구도 한다니까.
1: 다른 차원에서 왔다는 말이 사실이었구나.
0: 그렇다니까.
1: 어?
0: 아기 푸처런 우돈이네? 정말 귀엽다. 어.
1: 안 돼, 루시오. 만지지 마. 아!
2: 허락도 없이 함부로 만지면 안 되지.
0: 말을 할 줄 알아? 설마 너도 퀀텀 다이노인 거야?
2: 그래, 잘 알고 있네. 다이노스터 규칙 제6조에 따르면 다른 다이노스터의 퀀텀 다이노를 함부로 만져서는 안 돼.
1: 아, 또 시작이네.
0: 재민? 재민, 어? 나야! 루시오!
2: 어? 멈춰! 루시오라고 했지. 내 퀀텀 다이노를 왜 멋대로 만지려 했는지부터 설명해.
3: 맞아, 설명해!
0: 재민... 너도 날 기억 못하는 거야?
1: 이 친구는 신입이야. 그래서 규칙을 몰랐던 거고. 기분 풀어 푸테라.
2: 뭐? 신입 다이노스터라고?
0: 정말 날 기억 못하는 게 맞구나. 우리 친구였잖아.
1: 그래, 맞아, 제이민.
2: 퀀텀 랩터?
0: 제이민, 너 괜찮아? 대체 왜 이래?
2: 난 너 같은 친구 둔 적 없어.
1: 제이민, 말이 너무 심하잖아. 루시오는 진짜 다이노스터 멤버야. 소장님도 확인해 주셨고.
2: 그건 직접 상대해 보면 알겠지.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슛! 변신! 다이노스터라고? 그럼 증명해봐. 네 말이 사실이라면 내 공격을 전부 피할 수 있겠지.
1: 루시오, 할 수 있어.
0: 뭐? 지민, 난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
2: 싸워? 넌 내 털끝도 못 건드려. 푸테라 에로 발사!
0: 왜 날 공격하는 거야?
2: 푸테라 썬더 포켓!
0: 제나, 좀 말려봐!
1: 우린 가끔 서로의 실력을 확인하기 위해 배틀을 하기도 해. 행운을 빌어.
2: 제나, 썬더 포켓!
0: 난 싸우겠다고 한 적 없어!
1: 뭐 하는 거야, 루시오? 얼른 변신해야지!
0: 좋아. 정 그렇다면 실력을 보여주지!

0: 슛! 변신!
1: 그럴 줄 알았어.
0: 변신 시작!
2: 루시오, 뭐 하는 거야?
0: 이상하네. 작동을 안 해.
2: 퀀텀 다이노 파워! 니 퀀텀 다이노를 불러!
1: 이제 끝장을 내주지! 헤라, 썬더 포킹!
0: 좋아! 퀀텀 다이노 파워!
2: 루시오! 내 몸에서 빛이 나!
0: 이게 뭐야?
2: 이제 시계를 터치하고 외쳐! 다이노 슈트 변신!
0: 다이노 슈트! 변신! 하!
3: 말도 안 돼!
0: 됐어! 바로 이거야!
3: 진짜 다이노스터였다고? 상관없어!
1: 프테라 스카이폴!
0: 이쯤에서 끝내자고!
2: 말도 안 돼! 제이민이랑 막상 막 하잖아!
1: 프테라 썬더 브레이크!
0: 이런... 안 돼! 루시오 대 스티븐!
1: 헤라! 스카이폴!
4: 그만! 멈춰! 다이노 실드 안에서 싸움을 해? 대체 왜들 이러는 거니?
2: 루시오는 규칙을 조금 어겼을 뿐이에요. 근데 갑자기 제이민이 의심을 하더니 멋대로 싸움을 걸었고요.
5: 뭐야, 배틀을 하라고 부추긴 건 너잖아.
4: 제이민, 루시오가 다이노스터라는 건 내가 확인을 했어. 그리고 다이노 실드 안에선 배틀이 금지라는 거 알 텐데.
5: 맞아요.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어.
0: 아니야. 괜찮아. 나도 미안해.
4: 잘했다.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면 좋잖니?
0: 그렇죠.
5: 하지만 앞으로도 널 계속 지켜볼 거야.
1: 다이노 슛! 변신!
2: 세공룡이 나타났네. 그럼 나중에 봐, 루시오.
0: 그래.
4: 조심히 다니렴.
0: 이모, 아니 소장님, 전 어떻게 해야 하죠?
4: 우선 그 다이노워치를 잘 간수하렴.
0: 이 시계를요?
4: 그건 평범한 장비가 아니야. 네 퀀텀 다이노의 에너지로 만들어져 있거든. 변신도 기술도 모두 그 워치를 통해서만 쓸 수가 있단다.
0: 어?
4: 차차 이해하게 될 거야. 새 게임이 시작될 것 같구나.
0: 잠깐만요! 로라 소장님! 다이노 워치라... 근데 이제 어디서 지내지?

0: 생겼어. 지금쯤 엄청 화가 났겠지? 고마워. 나중에 봐. 어? 루시우? 왜 아직 집에 안 가고 여기 있는 거야? 여기가 우리 집이야. 오늘부터. 어?
1: 갈 데가 없어서 말이야.

0: 뭐? 가족이랑 안 살아? 아님 친척이나 친한 친구라도?
1: 여기선 날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서.
0: 방법이 있지. 어서 날 따라와. 야호!
1: 잠깐만! 어디 가는 거야? 여긴 어디야?
0: 갈 데가 없다면서. 나만 믿어.
1: 설마 여기 너희 집은 아니지?
0: 우리 집 맞아. 그리고 앞으로 넌 여기서 지내면 돼.
2: 제나, 너 창고에 있어?
0: 제이민?
3: 대체 왜 이렇게 늦었어? 창고는 또 왜 갖고?
0: 아, 별거 아니야. 금방 올라갈게. 잠깐만 기다려.
1: 왜 제이민이 여기서?
0: 응? 내 쌍둥이 오빠거든.
1: 뭐? 쌍둥이라고?
0: 쉬, 목소리 낮춰. 오빠한테 들키면 넌 끝장이야. 어때? 여기 괜찮지? 꽤 넓기도 하고. 야호! 예! 로드는 여기 너무 좋아.
1: 난
0: 이만 쉬어. 그리고 내일은 나랑 같이 학교에 가자. 선생님께 전화 갔다고 인사도 드리고. 그럼 잘 자.
1: 그래, 내일 보자. 엄청나게 긴 하루였어.

0: 지금 몇 시지?
1: 어? 어 뭐야? 어? 시각이잖아! 안녕, 얘들아!
2: 안녕!
3: 안녕!
2: 여기 너무 좁아, 루시오!
1: 안 돼! 안에 들어가 있어!
2: 제이민!
1: 안녕, 제이민! 좋은 아침!
4: 다이노스터 규칙 제9조. 공공장소에서는 퀀텀 다이노를 워치 안에 넣어둔다.
1: 그렇지. 워치 안에.
5: 근데 어떻게...
1: 됐다! 고마워, 친구.
4: 나한테 친한 척하지 마.
1: 안녕, 대사.
6: 그래, 안녕. 근데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2: 루시오, 여기야. 내 옆에 앉아.
1: 제나? 너도 같은 반이야?
2: 그래, 맞아. 그것보다 처음부터 너처럼 잘 싸우는 다이노스터는 처음 봤어. 레벨이 오르고 나면 훨씬 더 강해질 거야.
1: 그래? 잠깐, 레벨? 그게 무슨 소리야?
2: 너 확실히 신입이 맞구나. 여기, 이거 보이지?
1: 우와, 이게 다 뭐야?
2: 멋지지? 공룡을 구하거나 다이노 배틀에서 이기면 경험치를 얻어서 레벨을 올릴 수 있어. 넌 스피드가 엄청 높네.
1: 내가 좀 빠르긴 하지, 확실히.
7: 소문 들었어? 신입 다이노스터가 들어왔다던데. 그게 너였나 보네.
1: 스티븐?
7: 잘나가는 선배 다이노스터로서 갓 들어온 신입을 모른 척할 수는 없지. 반갑다, 귀여운 신입.
2: 절대 넘어가지 마. 다른 다이노스터의 임무를 가로채서 경험치를 독차지하려는 녀석이거든. 완전 비겁하지.
1: 스티븐답긴 하네.
7: 너희! 방금 내 험담했지?
2: 들었어?
7: 너는 못 참아! 내가 본때를 보여주지.
1: 제나, 어떻게 좀 해봐.
2: 그래, 좋아. 응? 경기장에서 결판을 내자. 루시오가 딱 5분이면 완전히 끝낼 수 있대.
1: 내가?
7: 내가 하고 싶었단 말인데 마침 잘 됐네.
1: 정말...

0: 왔잖아.
1: 루시오, 루시오, 절대 치지 마.
0: 그럼 준비됐어? 난 정말 너랑 싸우고 싶지 않아, 스티븐.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
2: 하, 네 걱정이나 하셔.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슈트, 변신. 야!
0: 그래, 좋아. 퀀텀 다이노 파워, 다이노 슈트, 변신. 야!
2: 니까 너한테 먼저 공격할 기회를 줄게.
0: 다쳐도 나 원망하게 없기다.
2: 덤비기나 하라고.
0: 좋아. 내부터 킥. 스티븐 괜찮아?
2: 아, 뭐야? 공격하랬다고 그렇게 세게 때리면 어떡해?
0: 아, 미안해. 다시 해보자.
3: 아유, 머리야.
1: 장난해? 대체 뭐 하는 거야?
0: 스티븐, 이제 공격해도 돼?
2: 그럼. 덤벼.
0: 좋았어. 랩터 킥. 메야 메야 킥.
2: 놀랐지? 우와! 야호! 우와!
0: 메야 메야 더블 스윙! 이번엔 안 통해! 렛츠고! 메야 메야 홈 스트라이크!
4: 루시오! 여기! 랩터 스파이크를 써봐!
0: 좋아, 한번 해볼게. 렛츠 샷!
2: 신입치곤 제법인데.
0: 메야 메야 스트라이크! 우와!
2: 이거 말도 안 돼. 네가 신입이라고? 그럴 리가.
1: 루시오, 대단해. 최고였어.
5: 저 기술은 말도 안 돼.

0: 세상 모든 사람이
1: 행복해질 수 있을까?
2: 저는 항상 행복해요.
3: 아, 항상 행복해?
2: 네. 그냥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나누고 선생님한테 수업을 하고 집에 와서 엄마랑 학교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그런 것만으로도 저는 항상 만족해요.
4: 자기 전에 엄마 품에 안겨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다 엄마한테 얘기해드리고 그리고 가끔씩 제가 재미있게 읽었던 책도 읽어드리는 게 그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5: 사람은 누구든 혼자서는 행복할 수 없어.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고 싶어요.
6: 왜 혼자서 행복해질 수 없는 걸까요?
5: 다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나아갈 때 더 큰 행복을 느낀다고 해서. 이를테면 맹자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즐거움을 느낄 때도 혼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더 행복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어려움과 고통이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했어.
3: 그럼 세상 모든 사람이 같이 계속 있으면 행복할까?
2: 그러진 않겠죠. 왜냐면 종종 싸움이 나잖아요.
6: 그리고 타인 때문에 생기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럼 마이너스인 거 아니에요? 제 생각으로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은 뭐 나는 자연인이다 등에서 산에 혼자 사는 사람들도 충분히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고 그리고 혼자 힘든 걸 헤쳐나가는 것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5: 아, 민준이 이야기가 아주 좀 생각이 좀 필요한데요.
2: 그러면 선생님은 언제 행복했어요?
3: 선생님은 아이가 이제 선생님의 아내 뱃속에 생겼어. 그래서 그 순간 정말 많이 행복했었어.
2: 아이가 생기면 왜 행복해요?
3: 새로운 미래를 그릴 수 있다는 점이 되게 행복했었어. 많은 것들을 가르쳐 줄 수 있고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해줄

0: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즐거운 일들이 많이 생기겠구나.
1: 그런 거는 저도 이해가 되는 게 혼자서는 할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친구들이랑 엄마, 아빠랑 동생이랑 그런 식으로 같이 하는 걸 많이 좋아해서 저도 그 선생님 생각에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2: 민준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순자라는 철학자가 생각이 나. 이 순자라는 철학자는 혼자서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향기로운 풀이 숲속에서 자라는데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 해도 향기롭지 않은 것이 아니다.
3: 맞아요. 제 생각으로는 남과 함께 하는 게더 행복한 이유가 그 행복감을 나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혼자서도 그 행복감을 충분히 나눌 수 있어요. 혼자서 자신이 만들어서 음식을 먹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1: 그러면 선생님은 언제 살짝 싫고 기분이 나빠요?
0: 아, 선생님이 기분이 나쁠 때,
1: 네.
0: 선생님이 뭔가 실수를 하거나, 일을 할 때, 잘 못할 때, 그럴 때 기분이 안 좋아져.
1: 무슨 일을 하시는데요?
0: 선생님은 사람을 웃기는 일을 해. 코미디언.
1: 코미디언 참 재밌는데.
0: 아, 재밌어?
1: 저도 반에서 코미디언이거든요.
0: 도진이 반에서 코미디언이야?
1: 네.
2: 행복은 이를테면 뭐 즐거움이라든지, 재미라든지, 기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형성되는 거지.
3: 그러면은 즐거움이랑 행복이랑 다른 점이 없지 않아요?
2: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
3: 저는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즐거움과 뭐 이런 거보다 뭐가 더 대단하길래 왜 행복을 그렇게 쫓고 찾는 걸까요?
2: 자꾸 행복을 추구하는 이유는,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잘 설명을 했어. 행복을 좋은 것 중에서도 최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쁨이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들의 총합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의 총합을 통해서 행복으로 가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 목적지 이렇게 되는 거지.
1: 그러면은 행복은 계속 찾아가는 거네요.
0: 그렇지. 가장 빨리 찾을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또 꼬불꼬불 헤매다가 찾게 되는.
1: 미로 같은 거네요.
3: 그러면은 행복이 삶의 목적이 아닌 사람들도 있잖아요.
2: 그럴 수 있을까? 선생님은 상상하기가 어려운데.
3: 어떠한 직업 같은 걸 원하는데도 돈을 벌기 위해서 목적을 정하죠.
2: 돈 자체가 뭐가 좋아? 돈을 어디다 쓸 건데?
3: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를 이루기 위해 쓰겠죠.
2: 돈 자체에 어떤 가치가 있지?
3: 돈 자체에 물건을 살수 있는 가치.
2: 그렇지. 그 물건은 뭐야? 돈은 그 자체에는 가치가 없어. 그래서 교환 가치라고 하잖아? 일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돈을 벌기 위해서다. 그럼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쓰기 위해서다. 그럼 쓰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는 거지.
3: 오래 살기 위해서.
2: 오래 사는 건왜 오래 살려고 하지?
3: 죽음이 두려우니까.
2: 그런 두려움을 피하면 그게 행복한 거 아닌가? 두려움을 피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한 것이고. 고통을 피하려고 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한 것이고,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것도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고,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것도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야.
3: 그럼 주제로 돌아가면 세상 모든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어요?
4: 저희 엄마가 그러셨는데요. 제가 엄마 아빠한테 가끔 화를 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엄마가 제가 화를 내면 짜증도 전염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행복도 전염되지 않을까.
1: 제가 우리 반에 한 무슨 그룹 같은 게 있어요. 네명 멤버, 그리고 매니저가 한 명, 두 명, 세명 되거든요.
0: 오, 기획사가 꽤 크네.
1: 참 재밌는 게제 친구랑 저희 식당에 놀러 갔어요. 우걱우걱 먹는 신형을 하면서 막 웃기게 해가지고 친구들 거기다 다 웃었어요.
0: 아, 빵 터졌어.
1: 네.
0: 선생님은 다른 사람이 웃으면 행복했거든? 도진이도 혹시 다른 사람이 웃으면

0: 행복해?
1: 네.
2: 이를테면 행복을 주제로 철학적 사유를 펼쳤던 사람들 중에 벤담이라는 철학자가 있었거든. 벤담이 바랐던 세상은 이른바 이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1: 근데 왜 벤담이라는 철학자는 왜 남이 행복해지는 걸 그렇게 중요시하게 생각했을까요? 자신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데.
2: 아마도 주변의 다른 사람이 행복할 때 벤담이라는 철학자는 스스로도 더 행복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 또 온 세계의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해지면 자기도 더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게 상상했겠지.
1: 그러면은 애초에 이 문제를 얘기할 자격이 없지 않을까요?
2: 어떤 문제가 있나?
1: 그 문제는 아니고 행복이 측량이 안 되는 거니까 애초에 불가능한 철학을 한 게 아닐까요?
2: 생각을 조금 하겠습니다. 질문이 돌직구네. 그 지점은 실제로 벤담을 비판할 때 다른 철학자들이 자주 이야기해. 행복은 측량하기 어려운데 그것을 어떻게 많다 적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벤담이 이야기한 것이 아주 의미가 없지는 않아.
1: 저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건 다 좋은데 나의 행복에 관련된 거는 내가 아는 사람들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조금 반박을 한 거예요.
3: 그러면 너는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
4: 요즘 저희 아빠가 조금 힘들어 보이고 우울해 보이시거든요. 저는 요즘 아빠의 행복을 원하니까 아빠가 행복해지면 저도 같이 덩달아 행복해질 것 같아요. 솔직히 엄마랑 저랑 취향이 좀 많이 다르거든요.
5: 아빠가 가끔씩 혼날 때 저는 아예 살짝 행복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걸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다 저를 위한 거잖아요.
0: 그렇지.
5: 그것도 결국에는 그냥 있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넘어가요.
2: 우리 질문 중에 저런 게 있었잖아. 민준이는 언제 행복해? 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 선생님은 몰입할 때 행복하거든.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을 때. 지금까지 대화가 그 집중을 이끌어냈어. 그래서 행복했고. 그리고 이 대화가 끝난 다음에 세상도 조금 더 행복해질 것 같아. 민준이가 원하는 쪽보다는 선생님이 원하는 쪽으로 더 가까워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해?
1: 저희 둘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 세계가 바뀔 순 없죠.
2: 그렇지. 그건 맞아.
1: 네.
2: 그래도 어쨌든 두 사람만큼의 행복은 늘어났잖아.
1: 맞죠.

0: 아이고, 은준이 반가워. 네. 경희대학교에서 학생들과 철학 이야기 나누면서 공부하고 있어.
1: 곧 애기 아빠가 될 준비하고 있는 코미디언 정재형이야. 반가워. 선생님 본 적 있어 어디서?
2: 제가 코미디 쇼를 많이 안 봐서 잘 몰라요. 제가
0: 혹시 철학을 전공으로 한번 업으로 한번 해볼 생각은 없니?
3: 경희대 갈게요.
2: 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세이형 때 저 코미디언 저기 저 연락해봐야 되는 거 아니니? 막 그러셔가지고
1: 오늘 만났네.
2: 네.
0: 그럼 민준아 또 보자.
3: 네. 안녕히 계세요.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자꾸자꾸 하고 싶어.
1: 오늘은 뭐 볼까? 짧은 영상부터 봐야지.
0: 오, 뭘 좀 아는구나. 1분 만에 자극이 팡팡 터지는데.
2: 아, 밖에서 햇빛 받으면서 놀면 좋은데.
1: 카운터 정글 들어가고요. 완전 나 혼자 캐리죠. 와우.
0: 역시 게이머는 다 도파민, 도파민하면 게임이지.
3: 아, 좋아. 이번엔 나 불달기.
0: 다음엔 먹방 보기. 그 다음에.
2: 예, 예, 예야. 그럴 시간에 잠을 제대로 자야지.
0: 싫어. 이게 더 재밌죠. 자꾸자꾸 하고 싶죠.
2: 어, 정신없어, 정말. 계속 그러면 나중에 점점 더 불안해진다고.
0: 그게 뭐 어때서? 인간은 원래 보상이 더 중요하지.
2: 아, 얘가 뭘 모르네. 릴렉스한 상태로도 얼마

0: 얼마든지 좋을 수 있어.
1: 릴렉스 좋아하시네.
0: 뭘 한다고 떠들어?
1: 인간은 왜 자꾸 자극을 추구할까?
2: 이게 인생이란 게 쾌락을 위해 만들어진 기계는 아니니까 나는 약간 더 세로토닌 편에 서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 세로토닌 편이긴 한데 잠깐의 도파민도 난 괜찮다고 생각해.
3: 나도 세로토닌 편이긴 한데 너무 도파민이 없으면은 또 행복을 좀 잘 못 느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
4: 어차피 인생은 한 번뿐이지 여러 번인지는 모르지만 지금 죽을 수도 있고 나중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냥 놀려면은 그냥 지금 많이 놀고 후회 없이 죽는 게 낫지 않을까?
2: 근데 그렇게 너무 자신의 행복만 추구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해가 끼치지 않을까? 예를 들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재작년에 그 청소년 디지털 금지법이 시행되려다 말았거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좀 제한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5: 그치. 막 선 넘게 막 악플 달기, 사람들한테 민폐 끼치는 짓만 안 하고 적당히 놀면은 뭐 도파민 좀 느끼는 것도 괜찮은 편이지.
6: 게임 말고 먹방 같은 거 보거나.
2: 아 근데 먹는 걸 왜 봐? 아니 남이 먹는 걸 왜 봐? 내가 먹어야지.
4: 아니면은 궁금증 때문이 아닐까? 예를 들면은 어떤 음식이 유명해졌어. 근데 유명해져서 그거를 사 먹기가 어려워. 그 상황에서 그것을 먹는 방송을 보면은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생겼구나를 대충 알 수 있으니까.
2: 뒷종코 같은 거?
5: 인터넷은 막 사진으로 찍어서 막 움직여서 뒷종코 아무 이렇게 먹지는 않잖아. 근데 이제 먹방 여기 안까지 생생하게 보여주고 아무 이렇게 먹고 맛보기까지 제대로 해주잖아. 그러니까 이제 먹방을 보는 거지.
2: 나는 다른 사람이 내가 못하는 걸 대신 해주는 거에서 도파민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나는 잘 못 느낄 것 같다고 생각해.
4: 나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게임에 중독돼가지고 도파민을 느낄 수도 있고 공부에서 도파민을 느끼는 사람이 한 명 정도는 있지 않을까? 전 세계에서.
7: 너희 이 중에 공부하는데 희열 느끼는 사람 있어? 공부 재밌어서 계속 공부 밤새도록 막 공부 안 하면은 미치겠고 그런 사람이 있어?
2: 그러진 않는데 좋긴 해.
7: 근데 그런 게 바로 중독이잖아. 근데 공부에서는 도파민이 안 나오니까 그 공부 중독인 사람은 잘 없지. 지금 우리 봐봐. 공부를 쉬는 날에도 애들이 쉬는 날에 놀자고 하면은 나 쉬는 날에 학원 가 이러는 친구들 꼭 한 명은 있단 말이야. 그렇게 엄마 시키는 대로 공부를 했을 때 지금 우리는 공부가 강제라는 틀에 박혀 있는 거잖아. 그래서 공부가 게임과 다르게 좀 즐겁지 않은 것 같아.
4: 나는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닐까? 예를 들면 신발 던지기 같은 거를 몇천 번씩 반복을 했으면은 그게 암만 재밌더라도 너무 똑같은 행동만 반복하니까 재미가 없어질 수 있잖아.
2: 내 생각에는 그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전부 정리하면 제대로 할 수 없던 것들 중에서도 할 때 행복함을 느끼는 것들에서 도파민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4: 지금까지 그냥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보상을 한 번에 받는다는 느낌으로 하는 걸 아니까?
8: 뭔가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잖아. 그래서 그거를 뭔가 하면은 뿌듯하고 도파민도 조금씩 느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나는 목표를 정해서 그걸 이루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해.
2: 노력을 하면 성취감을 느껴지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성취감이라는 도파민을 얻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까지 갔을 때 우와!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5: 일단 처음에는 누군가 해보라 하니까 일단 해. 근데 그게 재밌잖아. 이제부터 그게 도파민에 절여지는 거야. 그걸 계속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7: 근데 그게 나는 본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하면 인간은 뭔가 처음부터 재미를 추구하고
8: 뭔가 동물들만의 그 도파민이 있을 것 같아. 따로.
2: 그런데 인간도 동물이잖아. 그러면 모든 종이 각각 다른 종류의 도파민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인 거야?
8: 살짝 나는 그래도 그런 쪽에 가까운 것 같아.
4: 원숭이 같은 경우는

0: 예를 들어 서로 간에 싸움에서 이겼다든지 이런 것에서 도파민을 느낄 것 같고 동물들도 인간과는 조금 다른 면이지만 도파민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
1: 근데 이제 너무 도파민에만 절여지다 보면 너무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 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
0: 근데 나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많이 쉬었으면은 그 상황에서는 게임 같은 거를 하면서 도파민을 충족시키고 싶을 수도 있고 만약에 게임을 너무 많이 해서 눈이 피곤하고 정신이 해로울 때는 세라토닌이 필요하다고도 생각해.
1: 사실 그냥 도파민은 조금 뛰어놀고 막 뭔가 하고 싶어. 그냥 뭔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느끼는 행복이고 그냥 세라토닌은 너무 피곤해서 뭐 쉬고 싶다 그렇게 그 느긋함을 느끼는 사람한테 주는 행복인 것 같아.
2: BC 1세기의 고대 철학자들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 소박한 걸로만 인생을 행복하게 채울 수 있어야 한다. 큰 것만 추구하다 보면 이렇게 작은 것에 만족을 할 수 없게 되고.
3: 나는 내 생각에는 내 행복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 같아. 왜냐하면은 내가 도파민이 나오는 행동이 뭔지는 알고 있겠지? 그리고 그 행동을 하면은 도파민이 나오는 것도 알고 있을 거 아니야. 호르몬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조절하고 있는 것 같아.
1: 나는 나를 조정할 수 있고 나만 내 행복을 알 수 있고 내가 제대로 나를 통제할 수 있다.
0: 나도 동의를 하는데 내가 지금 손가락을 움직이고 발가락을 움직이는 것도 내 의지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
2: 일반인들이 느낄 때 그런 도파민을 많이 느끼는 것들이.
4: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5: 저봐, 저봐.
1: 응? 응? 뭐야? 챙겨다.
6: 재밌다.
5: 너희도 같이 할래?
6: 네. 아니요.
5: 나만 할 거지. 나만 할 거지.
1: 우리는 지금 요구르트를 먹는 이 순간에도 도파민을 즐기고 있어.
7: 근데 나는 그러면은 도파민을 아예 못 느낄 것 같아.
1: 그러니까 오히려.
7: 그렇게 되면 오히려 공부를 해야 도파민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0: 음식은 둘째치고 눈도 안 좋아지고 귀도 안 좋아지고 또 자극적인 음식만 먹으면 건강도 안 좋아지니까 빨리 죽지 않을까?
8: 뭔가 처음에는 되게 좋고 행복하고 맨날 그것만 할 것 같은데 나중에는 오히려 공부같이 지루해질 것 같아.
1: 그러면은 삶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을까?
8: 도파민도 떨어지고
1: 삶의 가치가 없어지고 나는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도파민을 찾으러 갈 거야.

0: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3: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3: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2: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3: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소매가 안돼 소매가 조사해본 결과 라오는 캡처된 가족들의 데이터를 공인이 풀린 랜디온들에게 전송한 것 같아. 라온이 어째서 그런 짓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가족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이전처럼 랜디온을 캡처해야만 해. 이런 때일수록 초조하면 안 돼. 해야 할 일은 전과 같아. 세계여행도 하고 가족도 되찾자고. 좋아. 그럼 다음 행선지는 바로 태국. 이곳은 방콕의 여행자들에게 사랑받는 카오산 로드야. 배낭 여행자들의 성지로 유명해. 우와, 이거 진짜 많아.

0: 눈 좀 차리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초선 송크란 축제? 태국의 대표적인 축제야. 사람들이 서로 물을 뿌리면서 더위를 잊고 새해를 기념하지. 근데 이상하네. 지금은 송크란 축제가 열릴 시기가 아닌데. 어디 가세요?
1: 산우! 파티 타임이다!
0: 역시 태국의 랭디오 네라완이야.
1: 네가 그 소매기인가 뭔가 하는 그 찐만둥이야? 재밌겠네.
0: 잠깐! 너 소매기를 알고 있어?
1: 이 몸에게 전송된 네 누나의 데이터에 재밌는 정보가 많더군. 아주 즐거워 보이던데. 인간의 감정은 역시 재밌어.
0: 누나를 돌려줘.
1: 원한다면 돌려주마. 물론 나와의 게임에서 이긴다면 말이야.
0: 이거 설마 서바이벌? 소매가 우리 끝까지 살아남아야 해.
1: 축제는 시작해볼까. 게임 스타트.

너답지 않다고. 이런 때일수록 여유를 찾고 즐기는 마음을 가져야 해. 태국에는 산욱이라는 말이 있어.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이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산욱이야.

0: 생존자가 얼마 남지 않았어. 저건 고급품이야. 분명 좋은 아이템이 들어있을 거라고.
1: 산우! 덤벼라! 받아라! 필살! 토끼! 컴플! 발사! 이제 남은 건 뭐 하나? 오늘 저녁은 치킨이다!
0: 고기가 무슨 치킨이야! 지금 먹으면 안 되는 건가?
1: 오, 아까보다 표정이 좋아졌네. 게임을 좀 즐기게 됐어.

0: 당할 뻔했군.
1: 엄청난 맷집이야. 설마 누나한테 더욱 더 강해진 건가?
0: 끝을 내지 마! 이만 두 녀석! 찐만두 주제에 재빠르군. 응?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4: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진료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거냐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0: 뽀뽀하는 거 있잖아. 아이한테 뽀뽀할 때
1: 나는 언제 찌찌가 엄마처럼 커져?
2: 거추가 크네 작네.
0: 천장의 예고편.
3: 아이들이 얘기했을 때 몰라도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4: 보여드릴까요?
1: 아니 괜찮아.
4: 아니 욕을 할 수 있어요.
0: EPS에서 안 돼요?
5: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2: 첫
5: 성교육. 오늘은 무슨 교육?
4: 성교육!
1: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5: 우리가 정규 편성이 됐습니다.
1: 많이 좋아하시네. 쌤들이 너무 좋아하신다.
6: 죄송해요, 죄송해요.
1: 아, 너무 좋아하세요.
6: 아, 너무 좋아.
7: 아빠 꽃이 왜 이렇게 커요?
8: 엄마, 아빠 똥 쌌어.
9: 이 정도 언니를 만나서 춤을 추면 아기가 생기는 거야.
3: 아이들한테 저는 이렇게 설명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0: 성기를 잘 씻는 것이 성교육의 처음. 우리 아이의 첫 성교육 질문. 자,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고 계신가요?
1: 예상을 좀 하셨어요? 어떠세요?
2: 아, 솔직히 이 정도 예상했죠. 사람들은 이 정자, 난자 얘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뭘보다도 서민들은 제일 좋아하잖아요.
1: 특히나 그때 대활약을 펼쳐주셨잖아요. 우리 은지 씨랑 종태 씨도 한마디 해주세요.
8: 뭐 저희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1: 많이 거만해 주셨는데
8: 저희 가족들의 이런 이야기도 재밌게 봐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하게 봤고 시어머니가 보시면서 우리 종태가 드디어 배우가 됐다고.
1: 배우요?
8: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저도 사실은 그때 많은 걸 배웠어요. 뭐 뽀뽀하는 거 있잖아. 아이한테 뽀뽀할 때 의견을 좀 물어봐야 된다. 그래서 저희 남편한테도 알려줬는데 저희 집에서는 서로 약간 뽀뽀할 때 물어봐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항상 거절을 많이 당합니다.
8: 아이고, 안타깝네요.
1: 네, 저 뭐 여기저기서 거절을 당하긴 하지만
3: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때 첫 방송에 저 고등학교 때 나왔던 장학퀴즈 프로그램을 자료화면으로 찾으셔서 또 그 사이에 또 아이가 또 한 살씩 더 먹어서 요즘 저희 딸들도 엄청 성에 대한 궁금증이 엄청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빠의 그런 마음으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좀 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0: 오늘 첫 번째 주제가요. 제작진이 진짜 많은 고심을 했다고 하거든요. 샌 해밍턴 씨와 관련이 깊다고 하는데 혹시 이 어떤 건지 짐작이 가세요?
2: 글쎄요. 네. 조금 불안한데요. 갑자기 저랑 관련 있다고?
1: 이렇게 불안해.
2: 너무 불안한데?
1: 이렇게 불안해.
2: 무슨 자료도 준비했어요?
1: 그래요?

0: 있는데.
1: 부모의 첫 성교육, 오늘의 은밀한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2: 좋은이야. 행복이야.
1: 아, 귀엽다, 진짜. 너무 귀엽다.
3: 아니, 어떤 느낌이야?
4: 인형 같은 느낌인데? 근데 차가운이. 아니, 차가운 인형. 진짜 사는 거 아니겠지?
5: 밑에는 뭐가 있어?
6: 부들부들해, 그냥.
7: 뭐 약간 복실복실한 느낌 나요.
3: 복실? 복실복실? 고양이? 아니야, 무섭다. 나
8: 발디끼다.
9: 아, 축축하진 않아. 약간 수세미 느낌이 나.
1: 아이들이라 뭐 대답이 너무 다양해서 뭔지 추측이 잘 안 되네요.
10: 뭐야 근데?
11: 아, 감자 같은 건가?
12: 그러게.
1: 카메라 하나 줘. 바로? 뭐야?
13: 설명치 같다.
1: 처음에 샘 씨와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의 첫 성교육, 오늘 주제 바로 털입니다. 느낌이 근데 다 달라서 아까 우리 아이들이 얘기했던 그 느낌이 네,
14: 헷갈릴만 해요.
1: 그쵸. 약간 수세미 같은 느낌도 있고 여기 보면.
11: 정말 수세미 같은.
14: 그러니까 카칠카칠하네요.
11: 수세미, 수세미.
1: 샘 씨가 이걸 대보면 참 잘 어울 것 같긴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15: 언니?
1: 너무 잘 어울려. 잘 어울리죠?
15: 잘 어울리죠?
1: 이거 딱이지?
15: 응.
1: 잘 어울려요. 네. 네.
16: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1: 털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16: 저는 털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근데 호주 있었을 때 네. 털 대한 뭐 이런 별 생각 안 했지만 한국 와서 지하철 탈 때 할머니가 엉숭이 같아. 뭐 아니면 먹이 물려도 안 빠져나가겠다.
1: 아, 뭐 털이 많으니까. 예. 벤틀리랑 윌리엄은 어떤지 궁금해요. 아빠 털을.
16: 네. 솔직히 뭐 우리 애들도 초랑 닮아가지고 털이 좀 많은 것 같아요.
1: 많아요.
16: 예. 다리털 조금 나기 시작했고.
1: 야, 세월이 좀 빠르긴 빠르네요. 네.
11: 저희 아이들도 네. 샤워하거나 이제 같이 목욕하면 꼭 그 중요 부위에 그 털을 항상 유심히 쳐다보더라고요. 이게 북실북실 하니까 이건 뭐야? 나도 나는 거냐? 이거 아빠는 언제부터 났냐? 약간 이런 맞아. 식으로 궁금해 하더라고요.
17: 털이라는 게 우리 몸에 정말 없는 데가 없잖아요, 사실. 보이는데 머리, 수염 이런 데도 있지만 사실 손, 발 다 정말 털이 다 있고 애들하고 농담하다 보면 너 울다가 웃으면 똥구멍에 털 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항문 주변에도 털이 있잖아요. 그래서 온몸에 털이 다 있으니까 이게 생활이랑 진짜 밀접한 그런 주제거든요.
18: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털을 개그 소재로 이제 우스운 걸로 우리는 많이 얘기하는데 이 털을 첫 번째 주제로 잡은 건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성장의 예고편 같은 그런 그 신호기 때문에 너무 좋고 성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지표가 돼서 오늘 너무 첫 주제를 잘 잡은 것 같아요.
1: 자, 우리가 이제 성교육 프로그램을 하려면 일단 솔직해져야 됩니다. 네, 솔직해야 돼. 정말 하늘을 우러러 네네. 부끄럼 한 점이 없을 정도로 제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 나는 털이 많다 적다를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뭐 샘 씨는 누가 봐도 온데 그래도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오, 선생님 X 드셨고 샘 X예요?
16: 네.
1: 샘 씨 X, 우리 X. 저는 개인적으로 조승우 선생님이 O를 두실 줄 알았는데 X를 두셨어요.
17: 보기보다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놀림도 조금 받아요. 그래서 지금도 소중한 털을 좀 지키고 싶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있어요. 네. 이제 점점 더 고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1: 백쌤은 어떠세요? 반반하셨어요?
18: 이 털이요. 사실 그 아까 왜 성장의 지표라고도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의 그 발달 단계에서 굉장히 여러 그 신호를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화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젊었을 때는 여자치고는 조금 털이 많은
1: 네, 머리숱이 그런, 많으신데
18: 네, 그런 편이었는데 지금은 머리카락도 가늘어지고 네. 털도 좀 많이 없어지고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1: 아, 네, 갈수록 그렇습니다. 조금 변화한다. 원래는 네. 많으셨는데. 네. 저는 솔직히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 집안에서 제가 머리카락이 제일 얇고 버디랑 이런 거는 진짜 레이저를 안 했는데도 어느 순간 안 나는 거예요. 보여드릴까요?
0: 아, 괜찮아요. 괜찮아.
1: 아니, 오픈할 수 있어요. 제가 되게 보수적이라 이거 버디랑 오픈 안 하는데 원하시면 EBS에서. 안 돼요? 아, 안 된대요. EBS는 안 돼요. 은지 씨는
0: 네. 저는 사실 많은 편은 아니고 저 대신에 동태가 다 가지고 있는 편.
1: 아,
0: 근데 제 것까지 이제 저희 신랑은 아마존에 지금 살고 있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1: 아니 근데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종태 씨는 딱 봐도 눈썹만 봐도
0: 맞아요.
1: 엄청 두께가 두꺼운 숱도 굉장히 많아 보이고.
0: 제가 근데 비밀 하나 알려드리자면 네네. 몸의 털 중에 눈썹이 제일 옅은 거예요.
1: 아, 진짜?
16: 뭐라고요? 정리하신 거예요?
11: 정리요?
16: 네, 정리.
0: 정리 반 정도 덜어낸 거예요, 눈썹.
1: 쌤씨보다 훨씬 지금 많은 것 같은데, 카메라 혹시 잡아줄 수 있나요? 네, 클로즈업으로 조금, 예.
0: 오, 아, 진짜?
1: 예, 엄청나게 움직여요, 저 많은 것들이.
11: 저는 배꼽 그 라인으로 털이 쭉 있고.
0: 배꼽 약간 저수지처럼 깊이 파여져 있고.
1: 저수지.
0: 예, 작은 따라서? 저수지 있고, 늪지대가 주변으로 예, 털로 형성되어 있고.
11: 가슴 이 사이에 이렇게 털이 있고.
0: 내쟁이 느낌으로.
1: 근데 벌써부터 좀 재밌습니다. 우리 지금 털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두 분이 재밌는 실험 카메라를 해봤다고 하는데요. 함께 보시죠.
8: 손가락으로. 그렇지. 이걸 잡고. 그렇지. 발라왔다.
11: 낮잠 자고 기저귀 간 거야?
8: 응. 그다 이제 안녕하세요.
1: 아유 이제 걸어다니자.
11: 귀엽다.
8: 저희가 오늘 엄청 재밌는 거 하려고 지금 애기들한테 말은 안 하고 있거든요. 종채랑 제가 뭔가 좀 애기들한테 좀 재미있을 만한 걸 준비했는데 오늘 어떤 반응이 나올지 같이 지켜봐 주세요.
1: 벌써 재밌다. 벌써 재밌어요.
8: 먹고 싶다. 우리 배도 먹자. 엄마는 불고기 피자.
11: 아빠 건 어딨어?
12: 아빠
11: 어. 왜 윙크를 해, 갑자기?
1: 언니 윙크하네요? 윙크해요?
8: 나만 덥나? 나도 덥지 않아? 응. 아우, 덥네.
1: 연기 들어가죠? 아, 연기 들어가죠, 지금?
12: 더우면 그걸 벗어야
8: 돼. 아, 이거? 벗어야겠다.
12: 더우면 이걸 벗어야 돼.
1: 뭔가 이제 사인해주고 봤습니다.
16: 야, 야.
1: 너무 근데 센텀밖에 있지 않아요?
0: 아, 아니, 털을 찾았다 저런 거밖에 없어.
12: 엄마, 이건 뭐야?
8: 아, 어머머머. 미안. 엄마가 원래 매일매일 털을 깎는데 깜빡하고 털을 못 깎았다. 어때?
12: 뭐야, 털렸잖아.
8: 아, 미안해. 더워. 어쩐지 덥더라. 털을 안 밀어줘 그런가?
12: 아!
17: 속상한 것 같은데.
8: 아, 털이 무지하게 빠진다, 엄마. 어때, 근데 엄마 털 많은 거?
12: 아빠 같아.
1: 아, 아빠 같아. 아빠가 털이 많으니까, 아빠. 우리 종태 씨가.
8: 아빠랑 비슷하지? 근데 그 털 굵기나 느낌도 아빠 털 같지? 이거 아빠 무슨 털이랑 비슷해, 엄마?
12: 아빠 꼬추 옆에.
8: 아빠 꼬추 옆에 털이랑 이게 진짜 비슷해. 엄마도 그 생각했는데 정말 비슷하지 색깔도 아, 이런 느낌도 그렇지. 그리고 이거 어떻게 제도야?
12: 빼자.
8: 아, 진짜 애들 놀래가지고 내가 좀 이것만 면도 빨리 하고 올게 엄마. 미안해 놀라게 해서 미안해. 면도만 빨리 하고 올게.
15: 아, 내가 내려.
8: 우와, 은희가 진짜 피자 맛있게 먹어서 엄마 너무 행복했다. 너무
12: 놀랐잖아.
8: 은희 사랑해, 엄마 안아줘.
12: 놀랐어.
8: 엄마 안아줘.
12: 놀랐어.
8: 엄마 사랑해. 엄마 안아줘.
11: 뭐라고?
8: 지지. 이거 진짜 엄마 털이야. 아, 신경 써줘. 아프지 않게. 아.
12: 거미.
11: 거미? 거미래. 거미야?
8: 엄마 아빠 왔다. 집에 아빠 왔다.
15: 아이고 힘들다. 왜? 왜? 왜? 아, 답답해. 마스크 좀 벗어도 돼.

0: 정태카?
1: 정태씨.
2: 어, 멋있었어.
3: 아, 또 정태 면도 안 했네.
2: 어울려요.
1: 자연스러워.
0: 어, 맞다. 아빠 면도를 안 했네.
3: 어때, 우마 아빠?
4: 아빠 좀 이따.
0: 야, 뽀뽀.
1: 너무 싫어, 너무 싫어.
5: 도망가, 어떡해.
0: 무서워?
1: 어, 무서워.
5: 평상시에도 이렇게 막 수염이 많은 걸 본 적이 없는 거죠, 아이들은?
6: 그렇게까지는.
0: 뽀뽀.

0: 엄마.
1: 사실은 장난이었지.
2: 자, 진짜 쟤도 더야 뽀뽀해 그래.
1: 엄마 쟤도 뽀뽀해 줘.
2: 무서워?
1: 도망가. 아 귀여워.
3: 언니가 털이 이렇게 많아도 엄마는 뽀뽀할 수 있어.
0: 사랑하니까.
2: 자, 쟤도도.
1: 사랑하니까.
4: 일단 털 자체를 굉장히 좀 신기하는 것 같습니다.
5: 이 털이라는 게 약간 웃기게 생겼잖아요. 막 이렇게 꼬불꼬불하고 머리카락처럼 정돈돼 있지 않고 이렇게 좀 무질서하거든요. 좀 지지같이 보이기도 하고. 근데 원래 이제 저 나이 때 아이들이 지지스러운 걸 좀 좋아해요. 그래서 뭐 코딱지,
4: 똥,
5: 설사, 똥, 털 뭐 이런 것들 이제 되게 그런 것들을 좋아하면서도 징그러워하기도 하고 그래서 막 까르르 웃기도 하고 막 도망가기도 하고 이런 이제 반응들이 굉장히 좀 자연스러운 반응들이긴 합니다.
4: 그것도 있고 이제 어른들의 털은 자기들이 없는 부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털은 왠지 어른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장권 같은 느낌이 들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아빠의 수염 또 혹은 뭐 엄마의 겨드랑이 털 보면 권위 같은 것도 좀 느껴지고 성장 같은 것도 느껴지고 약간 경외감 같은 것도 느껴지지 않을까요?
1: 우리가 이제 털에 집착하는 이유가 털이 이제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실 이미지가 굉장히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제작진이 AI로 한번 돌려봤다고 하거든요. 누구부터 나올까요? 누구예요? 나야? 어머 어떡해. 나야. 아니
6: 진짜요? 와.
1: 완전히
5: 다른 완전히 다른
1: 사람이에요. 아 오늘 그래도 한번 사귀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네요.
6: 되게 이쁜 영화배우가
1: 진짜 사귀고 싶다고? 사귀고 싶어요.
6: 미남 느낌이에요.
1: 그래요?
6: 영화배 약간 키아누 리브스 같은 느낌?
1: 저 키아누 리브스 있네요 진짜.
7: 어 있어요.
1: 단발머리 키아누 리브스. 신기하다. 근데 누구예요? 오, 진짜 다른 사람 같아요.
6: 다른 사람 같아.
1: 아니, 되게 훨씬 낫는데.
7: 근데 어때요? 실제 이런 느낌이세요?
1: 근데 되게 잘생겨 보여요.
7: 오, 진짜. 누구예요?
1: 아, 누구예요?
6: 아니, 머리까지 밀었어요?
1: 아, 진짜? 아,
6: 수염만 밀어, 김밀었으면 보다도 머리까지 밀었어요.
1: 진짜.
4: 어머, 저예요?
1: 그래도
4: 아, 저 많이 들어요.
1: 잘 어울려요.
7: 그 흑백요리 사에 나왔던 셰프님도 있잖아요.
6: 아 맞아요.
1: 에드워드.
7: 사실은 약간 예수님 느낌도 나고
5: 아, 예수님
1: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7: 네네.
5: 우와 아, 잠깐 이거
1: 그러니까 아니 털 부럽다고 하셔서 아, 제작진 엄청 신경 써주시는
5: 거예요. 이렇게까지 원한 건 아니에요.
6: 덜부자 됐어요. 덜부자.
1: 어머머머 복장을 갖고 오신 것 같은 느낌이. 너무 웃긴다.
4: 근데 진짜 털이라는 게 사람의 이미지를 정말 좌우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저 보면 남자들한테는 이 털이 좀 남성성의 상징이었고 여자들은 여성성의 또 상징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또 세대 차이도 있는 것 같은데 6070 정도는 털이 있는 게 더 자연스러웠죠. 옛날에는 없으면 비정상이었죠.
1: 맞아요. 그래서 무슨 진짜 고속도로 이런 데 가면 그 화장실에 가보면 항상 그 빈모증 뭐 해결 막 여자 화장실에는 그런 스티커가 진짜 있었어요. 많이 붙어 있었거든요.
4: 지금 1020은 없는 게 더 자연스러운 세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주 일찍부터 제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털이 없는 게 콤플렉스였다면 이제 남자들의 경우죠. 지금은 있는 게 콤플렉스가 된 것 같아요.
1: 있는 게.
8: 아, 요즘에도 진짜 달라졌다고 느낀 게 요즘에 스타나 뭐 연예인들 보면 겨드랑이 털 다 밀잖아요.
1: 맞아요.
8: 춤추면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도 좀 인상 깊더라고요.
1: 저희끼리 보면서 이 남자 아이돌 겨드랑이 피부가 좀 더 얼굴 피부도 좋다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0: 털. 진짜 털인, 어, 진짜 털 같은데, 저거는?
1: 진짜 털이네.
2: 왜 머리카락 있지?

0: 오빠의 털 정도가 다 드러나는.
1: 그렇죠.
0: 얘네는 더 다르다.
1: 아, 조금 나이가 있을수록 명확하게 그리고.
2: 콩나물 같이.
0: 아, 내 다리에 멋있죠. 거기 털.

0: 채 보내요.
1: 민망해요.
0: 엄마는 채 보내.
2: 너무 조심스러운 거야. 엄마 아빠 토를 그리기가 약간 이제 조심스러운 거야. 표정을 살피죠 아이들이.
3: 아빠 그려봐.
2: 과감하게 그리네요.
4: 계속 그리네.
5: 또.
6: 아빠 이렇게 많아?
3: 아닌 것 같은데.
5: 또.
2: 그쵸, 겨드랑이 털이 사실은 이게 대부분들 좀 있으시네.
5: 없다. 있어? 없잖아.
2: 없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5: 본 적 없을 텐데. 엄마도 있어? 있어?
2: 어, 있어. 아이가 봤나 봐요. 오, 저렇게 길다고?
5: 아빠 여기 있잖아.
2: 동아찍.
3: 아빠 겨드랑이 털을 왜 이렇게 길게 그렸어? 아빠 이 정도는 아닌데? 나 이 정도는 아닌데?
7: 설마.
5: 엄마 몸 본 적 있어? 엄마는 어디에 털이 나는 것 같아?
7: 여기에 털이 나는 것 같아. 오.
2: 또, 아니 여자들도 여기 좀 아니
5: 엄마 왜 이렇게
0: 됐어? 섬털 있죠 섬털.
2: 엄마 많이 당황하셨어요?
8: 당황스러웠죠. 되게. 특히 아빠 음경 주변에 왜 털이 있냐 물어볼 때 어떻게 설명해줘야 되지?
9: 제가 샤워할 때 이제 엄마가 다른 부분에 털이 있는 걸 보고 이제 물이 흐르니까 엄마 거기서 쉬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그 털 부위를 보면서 엄마 이건 뭐예요? 어 털이라고 털이야. 진짜 털이라고 이건 털이라고.
2: 영상 속 아이들이 특히 보면 엄마에 대해서 굉장히 네. 궁금해하는 것 같긴 한데
10: 근데 애들 눈높이가 딱 어른 성기 높이에요.
2: 맞아요.
10: 그러니까 더 잘 보이죠.
0: 그렇지 네. 크게 보이는 것 같아요.
4: 우리 애들도 관심사는 거의 엄마예요.
11: 저는 정말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14살, 중학교 1학년 되던 시기.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음모가 났는데, 먼지가 한가득 붙은 거예요. 그래서 좀 먼지하고 땡겼다가, 진짜
2: 너무 바빴구나.
11: 했던 적 있거든요. 그게 정말 첫 털이었어요.
2: 대부분의 아이들이 언제쯤 털이 나는지 궁금합니다.
0: 아이들은 사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털이 맞아. 있어요. 그래서 아이 딱 처음 안아봤을 때 아이가 생각보다 털들이 좀 많잖아요. 맞아.
11: 어깨랑 등에 진짜 많잖아요.
0: 어깨랑 등에 털이 많죠. 그걸 이제 솜털이라고 해요. 솜털이 나고 아이도 눈썹, 머리카락 이렇게 순서대로 나고 그러다가 이제 사춘기가 되면 가장 먼저 나는 털은 음모입니다.
2: 음모? 아, 음모가 제일 먼저?
0: 네, 음모가 가장 먼저 나고 그래서 음모가 나기 시작하면 아, 사춘기가 이제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뭐 남자 아이들은 11세에서 12세, 여자 아이들은 10에서 11세 이 정도부터 이제 음모가 나기 시작하고
4: 아 그거 조금 충격인데 얼마 안 남았어요.
2: 얼마
4: 내일 모레 수준인데 안 그래도 요즘 정수리 냄새 좀 많이 달라지는 맞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원래 정수리 냄새 되게 이뻤거든요.
2: 아기 때 아기 냄새
11: 저는 지금도 아직은 좋아요.
4: 그럼 맞으면 약간 유통기간 살짝 지나가는 느낌?
11: 발효된 느낌?
2: 남자 냄새 맞잖아요.
4: 남자 냄새 많이 나요.
10: 남자아이들은 맥한 이렇게 곡 쏘는 냄새 같은 게 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남자아이들이 사춘기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런 거를 볼 때 정수리 냄새 굉장히 얘기 많이 해요.
2: 그게 척도가 돼요?

0: 예, 아, 이제 고환이 커지고 음모가 나고 그리고 사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자애들은 이제 음모가 나면 좀 있다가 초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염은 제일 끝에 나는 것 같아요.
1: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저희 뭐 이렇게 코털, 귀털, 뭐 이렇게 뭐 가슴털 얘기하는데, 왜 음모, 이렇게 되게
2: 약간 음산한 느낌이지.
1: 은밀하게 음모라고 부르는지, 그게 너무 궁금해요.
3: 의학적으로 음모라는 그 명칭이 가장 정확한 명칭이긴 합니다. 그게 이상한 느낌을 주려고 하는
1: 네.
3: 건 어른들의 생각인 거죠.
1: 그런가? 그럼 무슨 음에 무슨 모예요?
3: 그늘음 털모 그렇게 해서 이제 숨겨져 있는 털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우리가 속옷 아래는 남들이 볼수 없잖아요. 다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상한 그런 느낌, 어떤 뉘앙스 이런 게
1: 네네네.
3: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0: 근데 사실은 인간만 음모가 있거든요. 예, 침팬치나 오랑우탄도 없어요.
1: 그러니까 그러네요.
0: 걔네들은
4: 어머 다 털이니까.
1: 다 있는데 여긴 없어.
0: 네, 진화론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전기가 되면 이 성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외면상으로 볼 때, 발전기네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직립하면서 성기가 감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발전기가 이렇게 숨겨진 거죠. 그래서 얘는 생식이 가능한 사람이야. 라는 어떤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음모가 낫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왜 키가 작은 여자도 있고 키가 큰 여자도
1: 아이인지
0: 있잖아요.
1: 어른인지 구별이 안
0: 예, 근데
1: 되니까.
0: 구별은 안 되지만 이렇게 보면 음모가 있으면 다 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0: 칼럼 나 혼자 여행 가고 싶다.
1: 첫 번째 답변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2: 털은 사실 용감한 마음이거든.
1: 아, 용감한.
2: 엄마랑 아빠 털 엄청 많은 거 알지? 그거 용감하다는 뜻이다.
1: 그러니까 AI로 바뀌긴 했는데 누가 한지 너무 명확하게 티가 나요.
3: 어, 정말?
1: 어, 정말요? 네, 맞죠?
4: 선생님 아니에요?
5: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1: 그렇죠?
5: 선생님 아닌가요?
1: 당신 아니에요?
3: 저는 아닌데.
6: 저도 아니에요.
1: 어, 누구?
3: 어, 아니에요?
6: 저도 아니에요.
5: 그럼 저는 예상했을 때 이거 은지 씨 아니에요?
3: 맞아.
1: 아, 정말. 좋아요.
3: 야, 이거 진짜 모르는구나. 나는 선생님인 줄 알았어.
1: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저도 누구지? 약간 이런 목소리로 들으니까
3: 전혀 완전 선생님 알았더니
0: 털은 사실 용감한 마음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점점 용감한 사람이 될수록 몸 밖으로 스물스물 삐져나오는 거야. 엄마랑 아빠 털 엄청 많은 거 알지? 그 용감하다는 뜻이다.
3: 멋있다. 이렇게 또 표현하니까.
1: 근데 엄마 다 잡아뜯고 다 밀어버리고
0: 용감함을 뜯어. 없애.
3: 근데 진짜. 저렇게 얘기해주면 아이가 아빠를 굉장히 용감한 분으로 보겠네요.
1: 다음 거 한번 들어볼까요? 네.
2: 모기 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선 압니다.
6: 모기에 대해서
1: 아, 네. 센스 아니에요?
5: 아니, 제가 얘기했어요. 벤틀리 같은 경우는 모기 잘 물리거든요. 그리고 벤틀리도 털 나는 게 그렇게 약간 호감 아니니까 뭐가 조금 뭐 좋은 의미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 피로감 안 느낄 것 같아서
1: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딱 눈높이에 맞춘 설명
6: 아이 개별에 맞춘 설명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긴 해요.
3: 눈맞춤이네.
6: 자기 아이에게 맞춘
2: 나무를 심지 않으면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가 정말 기관지가 안 좋아지듯이
7: 털이 없으면 모든 그 먼지를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아예 없기 때문에
1: 미세먼지 좀 예민해가지고 아, 기관지에 예민해서 예.
2: 사람은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키가 쑥쑥 크는 것처럼 성장을 하게 되거든.
8: 그 중에 하나가 몸에서 털이 나는 거야. 털이 나는 건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야.
1: 이거 고등학교 장학 퀴즈 정답 아닌가요?
6: 완전 정답.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종태 씨 답변이 제 생각이랑 너무 비슷해서 저는 거의 이제 100점 드릴 것 같아요. 아, 종태 님이 우등생이에요.
1: 용감함이 잘하는 건 안 돼요?
6: 용감함은
1: 애매한가요?
6: 약간 고민스러운 게 그러면 털이 없으면 용감하지 않는가 아, 약간 이런
1: 그냥 털이 느낌. 많이 없으신데 그럼 나 안 돼요 네, 용감한 거 이렇게 때문에, 생각할 수 있어요.
6: 털이 없어도 용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5: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엄마 봤을 때 이렇게 다 제모하면 엄마도 용감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1: 그러네요. 제가 실수했네요. 그러네요. 어, 그럼 저도 잘못했네요. 미세먼지를 막으려고.
3: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보니까.
6: 오, 굉장히 좋은 네. 정보를 아, 잘 주신 네. 건데요. 이렇게 털이라는 게 보호의 의미도 있거든요. 우리가 어찌 됐든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아이들이 얘기했을 때 야, 그거 나중에 알아도 돼. 몰라도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친절하게 최대한 열심히 설명해 주려는 모습 그 자체 태도가 아이들에게는 아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좀 뭘 물어봐도 되는구나 이렇게 의논할 만한 부모가 된다는 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3: 아무래도 그 부모님들이 제일 그 이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성교육 교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늘 같이 옆에 있으니까 애들이 어떤 관심이 있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얼마나 아는지를 알기 때문에 눈높이 교육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뭐 어린아이들 같으면 우리 몸이 너를 아주 소중하게 보호하려고 있는 것들이야 라고 얘기를 할 것 같고 또 갑옷이자 안테나 같은 것 그래서 예 아이들은 이제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수염 같은 거는 정말 이거 이제 섹슈얼 헤어라고 하잖아요. 성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성장을 정말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수염이 났다는 거는 네가 이제 어른이 됐다는 신호지. 뭐 이렇게 얘기해 주고.
1: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아, 배운 대로 우리 우미 어머님이 네네. 쌤이 우리 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5: 쌤! 엄마! 엄마! 겨드랑이 털 어디 갔어?
9: 아, 엄마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서 싹싹 밀어버렸지.
5: 아, 진짜요? 그럼 거기 똥꼬 털은 왜 있지?
9: 여기 상대적으로 덜 간지럽더라고. 똥꼬 털 얘기 없었는데. 갑자기
5: 갑자기 안 되게 너무 아니 애기 되는 게 너무
1: 아, 애기 되니까.
5: 몰입돼가지고 애들은 그런 거
1: 맞아
5: 많이 물어보니까
1: 왜 그 궁금해요 그 막약
5: 아, 죄송해요 저 그렇게 난감될지 몰랐어요.
1: 네 은지 씨가 처음으로 당황해요.
5: 죄송해요. 장관줄이에요. 네.
4: 서로 화해하시고
1: 대화의 끝 부탁드리고. 네. 자, 우리 종태 씨가 철부지 아들 역할 한번 해볼까요?
10: 네. 아빠처럼 덜 나는 게 너무 싫어. 내가 덜이 나게 되면 다 뽑아버릴 거야.
5: 뽑고 싶으면 뽑아도 돼. 그거는 뭐 그냥 이거 취향 차이일 뿐이고 아빠가 그냥 털이 좋아서 털이 있는 거고 나중에 뭐 털은 없애고 싶으면 없으면 돼. 그거 대신 하려면 아빠랑 얘기하고 아빠 알려줄게.
1: 안전한 방법을. 야, 역시 쌤 씨는 항상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 아빠가 알려줄게. 좀 감동받았죠.
7: 위로받았어? 네. 네.
5: 근데 그거 있는 것 같아. 제가 어렸을 때 엄마 아빠 일찍 이혼했거든요. 이 면도하는 과정은 가르쳐줄 사람이 맞아. 없었어요. 어렸을 때. 맞아. 그럼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나중에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친구들 아빠한테 물어봤는데 아빠한테 배웠으면 정말 처음부터 이 올바른 방법 배웠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야. 어렸을 때부터.
1: 그렇군요. 저도 좀 생각을 또 다시 하게 되네요. 털들은 어떤 건지 조금 정리를 해서 알려주세요.
6: 네, 눈썹 있으면 이제 먼지나 땀 같은 거를 흐르는 걸 막아주잖아요. 우리 운동 같은 거 할 때 보면 이제 축구를 한다고 치면 갑자기 이게 눈이 들어와서 안 보이면 축구를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전투라고 생각을 하면 공격이나 전투라고 생각하면 생존에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 땀 때문에? 그러면 큰일 나겠죠. 코털 같은 것들도 이제 외부 오염물질로부터 자신을 좀 보호하고 호흡기를 좀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이 있고요. 머리카락도 땀을 배출하고 체온 조절하는 역할도 있지만 또 자외선에서 우리를 좀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도 있고요. 또 겨드랑이 털이나 음모 이런 것도 여기 부분에 피부가 연약한데 연약한 이 피부를 조금 더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있습니다.
3: 사실 몸이 굉장히 그 털이 몸에서 털이 하는 역할도 많고 필요한데 보여지는 몸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천대받는 느낌 없애야 되고 뭐 좀 지저분하고
1: 좀 소중하게 다루진 않네요.
3: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1: 이제 막 성장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초등학교 고학년 언니 오빠들은 과연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귀여워. 아이들은 조금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느낌인데, 그죠?
11: 네. 4학년 때 코 밑에 털이 났는데 과학 기간에 돋보기로 어떤 남자애가 보다가 코 밑에 보고 놀려가지고 레이저를 받은 적이 있어요.
1: 오, 레이저까지?
6: 빨리 받아.
12: 털이 너무 많아서 제가 부끄러워해가지고 엄마가 2학년 때인가 한번 밀어주셨어요.
13: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다가 이게 털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면도기를 찾아서 했거든요. 하다가 여기 코 다쳤어요. 흉 터나왔어요.
14: 나 이거 써봤는데.
15: 그래? 난 한 번도 안 써봤어.
16: 이거 써본 사람 있어?
13: 또 면도 크림 딱 얼굴에 바른 다음에 이거 딱 쓱쓱쓱 감으면 다 잘 밀리는 거야.
16: 그렇구나.
1: 좀 해봤구나. 진짜 해봤어. 해봤어요.
17: 잘하네, 잘하네.
18: 다도 해보이네.
1: 위아래로 막 문지르면 안 되는데, 그치, 한쪽 방향으로.
18: 해봐.
16: 또 괜찮은데.
18: 진짜 잘린 게 아니라.
7: 약간 이렇게 기스 났어요.
18: 이렇게 칼집 자국이 났어요.
7: 이건 뭐야? 껌 같은데?
13: 맛있겠다.
19: 많이 넣었어.
1: 너무 아파.
18: 다 빨리
1: 났어.
16: 거의.
18: 야, 너. 하나. 너무 아파. 아파요, 이거.
7: 이거 아프던데?
18: 진짜 아파요.
1: 아, 쪽집게죠.
17: 쪽집게가 제일.
1: 잘 뽑혀요.
4: 맞아.
1: 쪽집게가 제일 깔끔하게.
4: 제일 좋아요.
17: 정말 아픈데.
13: 저라면 엄마 머리카락이 생각나요.
11: 알파카 이런 생명이
14: 알파카 같은 거.
9: 알파카 독실독실하잖아. 귀여워.
11: 와,
9: 누구세요?
11: 아,
9: 그래서.
10: 와, 어, 저 알파카 어떡해.
3: 살신상이.
9: 어떡해, 아이고, 아이고. 진짜 아프시겠다.
1: 아, 이야.
9: 아, 동물 학대 아니냐고, 지금.
11: 예. 진짜 딱 한 가지.
1: 아니, 내가 볼 거야.
9: 아니, 또 짠하게 유난히
11: 짠 것도 아니야. 아플 것 같은데.
1: 아유, 먼지기 싫어.
20: 이렇게. 아!
11: 여기 보세요.
21: 여기, 여러분.
11: 치약 같아. 여기서 10분 기다리세요, 양 고객님.
20: 뛰어가지고.
11: 아, 괜찮니? 괜찮대요. 안 됐어.
1: 먹어.
11: 와, 이건 안 아프지 않아요, 알파카님?
20: 하나도 안 아프세요?
11: 아, 좀 세게.
20: 그냥 녹았나 봐.
11: 네, 세게. 아니, 재밌게
9: 아마. 녹을 거 괜찮다.
3: 진짜 신기하다.
10: 오, 해볼까?
11: 깨끗해지고 싶어서.
20: 저는 제 털이라서 별로 신경 안 쓰고 왔긴 한데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좀 저 사람 관리를 안 보인다고 생각할 것 같아.
22: 근데 그럼 머리카락은 비잖아?
20: 머리카락은 잘 빗으면 되니까.
22: 이런 털도 잘 빗으면 되지 않을까?
20: 이 털이 너무 짧은데 어떻게 빗을까요?
13: 저는 안 자를 것 같아요.
22: 왜?
13: 아프잖아요. 저는 개성있게 이제 딱 해가지고 털로 그림을 만들 것 같아요.
11: 어, 재밌겠다.
13: 재밌겠다.
9: 재밌네요. 아이들이 뭐 생각을 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저도 고등학생 때 이제 음모를 아빠 면도기로 한번 밀어본 적 있었거든요. 엄마한테 등짝 맞고.
1: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는 그, 다른 방법. 그 쪽집게로 일일이 좀 뽑았어요. 예. 근데 이제 이쪽에 아프면 이제 여기다가 이쪽에 아프면 다시 또 돌렸다가.
9: 이게 목이 엄청 아프다.
1: 노하우가 생겨요, 노하우가. 오. 하다가 이제 전 이제 언니가 있어가지고, 아, 그럼 우리 협업을 하자. 그래가지고 서로 조금 더 뽑아주고.
9: 서로. 약간 진짜 눈알이 빠질 맞아, 맞아. 것처럼 아파.
1: 이게 나중에 매지가이처럼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털이 헷갈려. 눈이 안 보여.
10: 저는 그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그 털이 굵어요. 레이저 데모 지금 한 30번. 받고
9: 진짜 많이
10: 그리고 그걸로 안 돼가지고 이거 뭐지 이렇게 탁
9: 왁싱
10: 네 왁싱으로도 한 20번
9: 진짜
10: 받아
9: 레이저

0: 했는데도 계속 딴 거예요?
1: 계속 굵게 굵게 나요.
2: 그래도 많이 면적이 좀 좁아졌어요. 네,
1: 면적만 좁아졌지.
2: 저는 주기적으로 계속 다리 정도는 밀어주거든요. 근데 이제 종태 면도기로 말은 안 하고 종태 면도기로 밀고 있었어요.
1: 내 면도기로? 와. 어쩐지 입 주변에 뭐가 막 올라오더라니. 요즘 들어 좀 신경 쓰이는 게 귀에서 털이 나더라고요. 이게
3: 근데 이렇게 길게요. 네.
1: 맞아요. 젊었을 때는 털이 안 났었는데 이 귀에서 요즘 들어 한두 가닥씩
3: 이렇게 굵고
2: 이게 꼬꾸라하게 길게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는.
0: 이게 완전히 건강돼요. 이 털은 제일 싫고 저는 안 그래도 그거 뽑히거든요. 집게로. 아. 그리고 콧구멍도 그 털 나는 게 좀 튀게 쓰거든요. 귀에다가 나는 게 제일 스트레스예요.
2: 근데 사실 귀털은 정말 무슨 기능이 있을까? 얘가 이 귀털이 계속 나서 내 얘기를 못 듣는 걸까? 그래서 내 목소리가 안 들리나? 제가 뽑아버릴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털이 많이 나오거든요.
4: 나이를 먹으면서 남성 호르몬에 오래 노출이 되잖아요. 결국 평생 노출이 되다 보니까 원래 있던 솜털들이 몇 가닥씩 이렇게 거기에 이제 반응을 해서 수용체의 반응성이 좀 달라져요. 사실 나이를 먹으면. 그러면서 이제 남성 호르몬 오래 노출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털이 이렇게 길게 자라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고민은 저도 종태님이 하는 고민 저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서 아내가 이렇게 뽑아주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네.
0: 그 어떻게 보면 남자 입장에서 이렇게 귀에 털 나기 시작하면 나이 먹었다고 보면 돼요.
2: 그러네. 근데 얘기 나눠보니까 우리가 지금 갑자기 어른들 성교육 프로그램이 된 것 같지.
3: 고민을
2: 다시 차려야 되는 게. 네, 털에 대한 고민은 사실 근데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굉장히 많습니다.
0: 근데 요즘 그 체모 많이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역할 못할 텐데 그럼 건강 문제가 없을까요?
4: 유인원은 온몸이 다 털이잖아요. 이미 인간은 이제 진화상 몸에 털들이 많이 없어진 상태고 이제 특정 부위에만 이제 털이 있거든요. 근데 이 털들이 아까 체온 이제 조절해주는 역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이제 우리는 옷도 입고 이제 이런 실내 온도 같은 것도 조절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이 상당히 다른 것들로 대체가 많이 되죠. 그래서 제모를 해도 건강상의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다만 아이들이 이제 그런 SNS나 이런 것들, 미디어나 SNS 때문에 털이 없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너무 심하게 털을 무리하게 밀려고 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없애려고 하면 상처나 감염 이런 것들 네, 취약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은 좀 부모님들이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5: 요즘 아이들이 보면 그 SNS 때문에 너무 비교되는 맞아요. 삶을 진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털이 난다는 게 자연스러운 과정이고 왜 이 신체가 아이들이 잘못 생각해서 끊임없이 뭔가 관리하고 통제해야 되는 그런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몸이 남한테 보여주는 어떤 전시품이 아니고 내 생명, 내 영혼이 깃들어 있는 소중한 집이라고 생각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굉장히 쉽게 TV 같은 거 보면서 저 사람 좀 살 좀 뺐으면 좋겠어.
2: 뭐
5: 눈 좀 고쳤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자기 몸을 일단 평가대 위에 올려놓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만큼 다이어트를 많이 하는 나라가 없죠. 맞아요,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자기 몸을 자꾸 판단하면 아이도 그렇게 해요.
2: 좀 찔렸어요. 네. 맨날 이제 집에서 아기들 다 있을 때 막 네 얼굴 원숭이 막 이런 거 맨날 뭐 종태가 무슨 얘기하면
3: 종태 왜 원숭이 네 놀리지 그냥 말아요.
2: 아무 말이나 그냥 음지 뭐 있어 네 얼굴 맨날 이런 거 네네. 하지 말아야겠어요.
3: 근데 희한하게 텔레비전을 보면 희소하게 또 예쁘고 안 예쁘고 정확하게 보여.
2: 딱 보여버려.
5: 근데 외모는 정말 쉽게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좀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좋아요. 무명 배우였다가 무명으로 20년 있었다가 지금 조연으로 안 나오는 데가 없는 분들의 노력. 그런 어떤 내면의 노력 같은 것들을 좀 추가로 얘기를 해주시면 그러면 훨씬 좀 이 몸의 이미지에서 좀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압박을.
3: 또 깨달은 게 자꾸 엄마가 이제 얼굴이 밖에서 나타나니까 아이들이 좀 많이 또 놀라는 게 또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럼 엄마는 왜 이렇게 얼굴을 자꾸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까 봐 저도 이제 또 성형을 끊었습니다. 아, 진짜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에.
2: 완벽해요, 언니.
3: 많이 했으니까. 어때요? 쌤도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0: 나는 그냥 네. 제발 내 털 가지고 그만 얘기했으면 좋겠어.
3: 털, 네, 털 얘기 그만하고.
2: 오늘까지만 얘기.
3: 털이지만 털.
0: 아니 뭐 어느 털 주제니까 괜찮은데.
3: 오늘 부모의 첫 성교육 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2: 개인적으로는 저희 정말 아이들 꽃처럼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우리 아이는 봄에 피는 개나리일 수도 있는 거고 둘째는 여름에 피는 수국일 수도 있는 건데 뭔가 항상 속도 왜 달라? 왜 안 커? 이런 좀 불안한 마음, 조급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그냥 아이를 있는 그대로 꽃처럼 바라봐줘야겠다. 이런 생각.
3: 왜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여줘?
2: 내가 낳은 게 아니라
3: 왜
2: 우리
3: 놀리고 왜 그래요?
2: 어머님이 나오셔가지고.
3: 그건 다르니까.
2: 다르죠. 예. 다른 데서 나와.
3: 종태도 좀 사랑해 주세요.
2: 예, 노력해 볼게요.
3: 종태 씨 오늘 어떠셨어요?
1: 아 이게 저 오늘 이제 촬영하면서 느낀 게 아이들이 항상 부모를 보고 있구나. 약간 그거를 항상 맞아요. 인지하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이제 지금 성인이지만 털에 대해서 약간 이런 고민 저런 고민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는 아이들이 좀 털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약간 그런 것도 생각이 들면서 아 조심해야겠다 약간 그런 것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3: 영향이 네. 다 가니까. 네. 자 앞으로도 우리 털털한 이야기 매주 이어지니까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모두 성경해주세요. 이거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입니다. 저희는 이제 절대 하면 안 되는 거. 무분별한 주식 투자 할까요?
0: 와이프 뒷다가?
3: 초등학생들도 다 하는 이것. 바로 연애입니다.
2: 연애.
6: 손을 잡았던 사람이 있어요.
7: 여자친구랑 뽀뽀를 하긴 했어요.
3: 엄마 몰랐다, 엄마 몰랐다. 엄마.
7: 엄마.
3: 보면서 참 옛날 생각도 나고 싶고. 눈빛이 많이 아쉬운. 네.
0: 아, 저 와이프 사랑합니다.
2: 부모님들이 아이들 연애할 때 계속 같이 좀 동행하셨잖아요. 그냥 보내는 게 맞는 건지 좀 그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네요.
5: 아이들이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
3: 우리 모두
8: 안녕하세요.
9: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0: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9: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11: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등산 중 조난 사고 시 행동 요령.
1: 야, 이 길이 맞아?
2: 맞으니까 따라오기나 해. 여기가 어디지? 우리 어떡해?
1: 너만 따라오라며.
0: 조난 시 정확한 현재 위치를 파악하고 주소 정보 누리집을 검색하여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점 번호를 파악합니다.
1: 네, 이 옆에 큰 바위가 있고요.
2: 쌓여주세요, 119 아저씨.
1: 가만히 좀 있어봐. 그리고 노란색 바람막 입고 있어요.
0: 119의 구조 요청 시 현재 위치의 국가 지점 번호와 주변의 특징, 소지품, 복장의 색상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3: 으슬으슬한데 우리 얼어 죽는 거 아니야?
1: 아이고, 호들 가면 진짜 나뭇잎 덮어.
0: 움푹 파인 지형에서 나뭇잎을 덮어 저체온증을 예방합니다.
2: 여기 구조 얘기다.
0: 구조 일기가 발견할 수 있도록 주변과 반대되는 색상의 소지품을 흔들어 위치를 표시합니다.
2: 우리 이제 살았다.

특유의 요리의 뜻을 갖고 있거나 요리에 남다른 재능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생업으로서 그냥 시작한 게 요리이기 때문에 더 특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타적인 직업이에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직업이에요. 나는 내 요리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그때 꿈이 생겼어요. 서른 후반에. 명확한 건 내가 진짜 뭐 하고 싶은지 그게 생기는 게 중요한 거죠. 천천히, 느긋하게, 확고한 본인의 길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셰프 최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주방에 들어갔을 때요. 그러면 30몇 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자세도 바꾸고 뭐든지 시켜만 주시면 열심히 하는 요리사가 되려고 하는 최현석입니다. 요리사를 지원을 하면서 뭔가 그 깊게 요리의 뜻을 갖고 있거나 요리에 남다른 재능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생업으로서 그냥 시작한 게 요리이기 때문에 제가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는 그냥 열심히 하는 거. 그때 당시 제가 요리 시작할 때 형, 어머니, 아버님 다 요리사였어요. 그래서 너 주방에 들어갈 때 이거 조심하고 들어가 라고 일러준 게 절대 아무거나 주워 먹지 마라. 혼난다. 그리고 어디 가면 반드시 빈 자리를 뭐 알 수 있게 어디 가겠다고 보고하고 가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 이제 형이 당부한 게 남들보다 30분 먼저 출근해라.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첫 출근날 난 30분 받고 30분 더 묶고 더블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1시간 일찍 갔거든요. 아무도 없더라고요. 문도 안 열려있고. 그래서 밖에서 한 4, 50분 기다렸던 것 같아요. 첫 출근날 그래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친구들은 굉장히 똑똑해서 어려서부터 구체적인 자기의 미래를 설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때로는 꿈도 되게 허무맹랑한 그런 꿈들이었어요. 어렸을 때 조종사. 중학교 때는 중간고사 이런 거 끝나면 단체로 영화 관람을 시켜줬어요. 라는 영화를 했는데 근데 너무 감명을 깊게 받아서 그 영화를 20번, 30번을 봤던 것 같아요. 비디오를 빌려서도. 모든 대사도 외우고 막.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나는 될 거야.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비행기 조종하면서 전쟁을 하는 파일럿도 너무 멋있어 보여서 난 파일럿가 될 거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서는 교회를 다니면서 작사 작곡 한 8곡 정도 했는데 또 같이 그 교회 반주하시는 그 누님께서 너의 찬양은 예사롭지 않다. 이걸로 일을 하자. 라고 해서 구체적인 직업으로 삼으려고 했던 게 가스펠 싱어였던 것 같아요. 복음성가 가수. 현실의 돈벌이와 막 이게 실생활과 이제 안 맞아 떨어지다 보니 군대를 제대하고 공부를 하던 친구들은 다시 학교를 가고 일을 하던 친구들은 자기 복귀를 했는데 저는 군대 제대하고 제일 잘하는 게 발차기. 무술 같은 걸 엄청 무술가가 되려고도 했었습니다. 무술 너무 잘해서.

그림도 좀잘 그리고 기타 치고 노래도 잘 잡기에 능한데 남들보다 좀다 잘하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걸로 딱히 밥을 벌어 먹을 수 있는 그게 안 돼서 근데 어머니 아버지 형다 요리사셨어요. 자연스럽게 너할게 없어? 그럼 요리나 해. 요리를 해. 요리를 배워가 아니고 요리나 해. 라고 해서 형이 소개해서 들어간 데가 제첫 직장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지금 셰프 이러면 예술가 아티스틱한 그런 느낌도 있고 뭐 선망의 요리 직업이잖아요. 30몇 년 전에 요리사는 그냥 여러 기술직 중에 하나. 요리사는 셰프나 요리사가 아니고 그냥 종업원이었습니다. 고용돼서 음식을 생산하는 직업 중에 하나. 근데 사실 우리 아버님도 호텔의 셰프이시긴 했거든요. 슈퍼바이저. 꽤 괜찮은 직급의 분이셨는데 그냥. 근데 우리는 이 감자 깎는 신용을 하면서 이 짓이라는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그래서 아버님께서 애들은 이거 못 하지 말고 공부를 해서 화이트카라 이렇게 정장입고 이런 직업을 선택했으면 좋겠다. 책상에 앉아서 출퇴근하는 그런 샐러리맨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은데 결국 저도 이걸 하게 됐죠. 제가 첫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면접 볼때 8시간 근무라고 했고 9시 반쯤 오라 그랬나? 근데 저는 8시인가 더 일찍 가가지고 아무도 없었고 4, 50분 밖에서 기다렸고 그 아침 조각 문을 열고 들어가서 셰프복을 처음으로 갈아입히고 저를 데리고 올라가서 산더미 같이 이렇게 막 오시죽이 한 40kg, 홍합 30kg 제가 막내니까 다 닦아가지고 뭐 삶아서 까야 돼요. 근데 홍합 40kg 뭐 이렇게 까면 처음 하는 사람이 하면 시간 합니다. 아, 구석에 앉아서 사람들 뭐 엄청 바쁘게 막 일하는데 처음에 이제 닦아가지고 그거 삶아놓고 뭐 육수 받아놓고 했더니 벌써 직원들 식사하는 시간이에요. 그 내려가서 밥 먹고 올라와서 그걸 까는데 다른 분들 서비스할 때막 정신없거든요. 뭐 처음 들어보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니까 뭐 카페 상떼, 뭐 부카니에라, 뭐 스파게티 뽀모도로 막 이러는데 그리고 저녁에 이제 딱다 되니까 저녁에 오븐 앞에서 이 스패츌라라고 하나 들고 마늘빵을 구워서 그 일만 했어요. 그랬는데 집에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10시까지 끝나고 한 11시쯤 돼서 끝나더라고요. 아침에 8시쯤에 갔는데 다리도 아프고 힘들고 세상에 던져진 이제 네가 알아서 먹고 살아가 툭 던져놓고 헐헉헉 벌판에 계속 서서 추워서 덜덜 떤 느낌으로 너무 서럽더라고요. 이제는 내 밥은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그 서러움이 남산길 내려가는데 버스를 타고 한정거장을 가야 되는데 거길 뛰어내려가면서 그때 막그 뭔가 혼자 찬양 같은 걸 부르면서 뛰어내려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서러워서. 첫날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버님도 그렇게 요리사고 어머님도 요리사고 형도 요리사인데 어렸을 때 집이 이렇게 막 형편이 좋다라는 느낌은 없었어요. 늘 월세 집에 돼지갈비 구워 먹으러 가는 게 엄청 큰 행사인 것처럼 그랬어서 제가 제밥벌이를 하거나 저도 이제 자랐으니 집에 보탬이 돼야 되는 처지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저의 뭔가 근면 성실함 이런 거보단 저의 형편이 저를 등떠밀린 느낌이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뭐 힘들거나 무섭거나 싫어도 그냥 해야 됐습니다. 근데 어느덧 뭐한 한두 달 지나니까 사람들하고 익숙해지고 친해지고 손도 익으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10년을 하게 됐습니다. 아, 처음에 파스타 파트로 배정이 됐는데 그 제가 이제 마늘빵을 굽지 않으면 이 요리들이 다른 요리들이 서비스를 할 수가 없어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젓가락질도 사실 되게 못했거든요. 한두 달이니까 젓가락질도 잘하고 칼질도 잘하고 제가 뭐 잔재주가 많으니까 일들을 빨리빨리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안 가르쳐도 할수 있게 되고 그리고 성격이 좀 낯도 가리긴 하는데 친해지면 사람들 재밌게 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금방 친해지고 이러면서 재밌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빨리 적응하고 요리사 집안이기 때문에 후각 미각이 굉장히 발달한 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정말 도움이 돼서 빨리빨리 적응하고 일을 곧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가 있기 시작했죠. 요리는 진짜 매력적인 직업인데 문제는 이제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죠. 특히 지금

지금 주방의 모습과 예전의 주방이 완전 다릅니다. 선배들이 혼내고 텃세도 조금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일 외의 업무였던 것 같아요. 끝나고 회식 같은 데를 가고 막 이러는데 저는 술을 먹지 않거든요. 술 먹고 힘들다가 막 그러니까 혼나고 막 욕하고 선배들 수습해 가지고 뭔가 숙소 같은 데 잡아서 들여놓고 그리고 집에 와야 되고 택시 타고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이 힘들어서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요리가 재미없고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은 생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요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남을 이타적인 직업이에요.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직업이거든요. 제가 이제 파스타를 해서 냈어요. 처음으로 불판을 잡고 막 승진을 한 거죠. 마늘빵만 굽다가 드디어 설거지만 하다가 요리를 냈는데, 어떤 테이블에서 고객님 뭐 봉골레 너무 예술이었다. 뭐 이런 말이 탁. 이 뭔가 이 성취감. 근데 그 성취감이 제가 만드는 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막 진짜 이 3주 걸려서 도색을 다 해서 탁 만들어 놓고 너무 흐뭇해요. 그냥 저 스스로의 만족이잖아요. 근데 요리는 누군가가 굉장히 행복해 해주는 피드백을 주거든요. 내가 하는 일로 저 사람에게 행복을 줬네. 그 행복에 대한 성취감도 있고, 남을 기쁘게 해줬다는 성취감도 있고, 내가 만든 나의 스킬에 대한 만족도도 있고, 사실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인터뷰를 많이 하거든요. 면접을 보면서 왜 요리사 되고 싶어 하냐? 아니, 20년 전에 데이터 막쫙 모아보면 대부분 요리사가 되게 된 동기, 뭐 국수나 뭐 해서 엄마한테 드렸는데 엄마 너무 맛있다. 이런 게 기분이 좋았다. 그게 너무 행복했다. 이런 요리에 대한 시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요리사가 멋있어 보이니까 매체에서 보고, 멋있는 셰프가 되겠습니다. 뭐 나는 파인다이닝 셰프가 돼서 멋있게 요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 기본적으로 남의 행복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게 남을 배려하고 이타적인 그런 직업이라고 생각하죠. 저는 이력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레스토랑에서 어떻게 일했는지 그 사람의 스킬을 가늠하는 그 잣대는 있는데, 사람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막 당당하게 눈빛이 살아있고, 뭐 이런 친구들, 파릇파릇한 그런 친구들이 더 중요해요. 무슨 유학을 갔다 왔느니 이런 거보다는 요즘 친구들 워낙 똑똑하고 말도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누가 보면, 이 친구 정말 대단할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약속을 하면서 면접을 보죠. 1년 동안 도망가지 않기. 1년, 2년 버티면 무조건 요리 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도망만 안 가게 버티기만 해라 라고 하는데, 지금은 좀 인내 미덕이 있는 친구들을 좀 선호하는 편이죠.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남다른 끼와 뭐제 요리에 대한 재주 이런 것보단 버티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똑같이 우리 스승님이 진짜 장난인 분이거든요. 진짜 정말 지금만 생각해도 그분 밑에서 어떻게 10년을 버텼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리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 좋은 스승을 만난 거거든요. 지금부터 30몇 년 전인데 파스타를 매일 뽑거든요. 파스타는 계란으로만 뽑아요. 근데 계란을 이렇게 깨가지고 파스타 반죽을 치는데 깨진 계란 그냥 버리면 혼납니다. 쓰레기 부피 많다고 겹쳐서 넣어야 돼요. 지금 그때 쓰레기 종량제도 없었어요. 우유깍 쓰고 그대로 버리면 혼나요. 접어서 부피 줄여서 버려야 돼요. 믹싱볼에 물기 있는 거 한번 닦아야 되고, 막 오더가 엄청 밀려도 야 정리 안돼 있어 하지 마 치우고 해. 그리고 수도꼭지 물, 야 기름 한 방울 안 나왔나 해서 물 절약해. 세제 많이 쓰면 한강 물고기 네가 다 죽여. 이 좋은 습관 베이스가 저한테 진짜 큰 도움이 됐거든요. 우리 이제 스승님 찾아가서, 셰프님 저 스타 셰프 할 겁니다. 나 그런 셰프 될 거예요. 그랬더니 네가 그런 게 뭐가 돼 임마 막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많이 유명해지니까 약주 하시거나 어디 누구랑 제자들이랑 같이 있거나 여기 있으면 가끔 전화하셔서 막 바꿔주시고 막 이러거든요. 자랑하시려고. 자랑하시고 싶으신가 봐요. 저도
누군가의 엄청 위대한 셰프의 스승이었다로만 기억돼도 저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많은 뭐 이메일과 편지와 뭐 이런 것들이 와요. 요리에 대해서 뜻이 있는 친구들. 중학교 2학년 어떤 친구가 저는 요리를 하고 싶은데 요리를 배워본 적도 없고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조기 교육이 그렇게 필요한 장르가 아닙니다. 저도 스물 몇살때뭐 시작하고 그리고 요리사로서의 꿈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한게 요리 10년을 하고서 십몇 년 차에 고객분들이 막, 와, 이거는 엄청 유니크하다. 이런 뭔가 도전과 이런 걸 새로 와서 전 세계에 알려야 된다. 그 소리를 듣고 또 귀가 팔랑팔랑팔랑. 그래, 그때부터 저는 얘기를 하죠. 난내 요리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겠다. 그때 꿈이 생겼어요. 30 후반에. 명확한 건 내가 진짜 뭐 하고 싶은지 그게 생기는 게 중요한 거죠. 입으로 내가 뭘 하겠다 자꾸 얘기하고 마음속에 다지고 하면 그 일이 돼요. 요리사를 최소한 꿈꾸고 있으면 그냥 하십시오.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도망이나 가지 말고 그냥 느긋하게 중학교 때 배우고 배우고 싶은 거다 하고 고등학교 때 경험하고 싶은 거다 해보고 자기 직업을 선택할 쯤 됐을 때 그때 생각해도 절대 안 늦어요. 어려운 직업 아닙니다. 걸어서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는 게 요리사의 문턱이거든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할수 있는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조바심내서 그 재밌는 것들 놓치지 마시고요. 천천히, 느긋하게, 확고한 본인의 길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셰프 최한석이었습니다. 재밌어야 돼, 즐거워야 돼, 맛있어야 돼. 소금 뿌려주세요. 네. 간단해요. 요리 철학이 정립이 되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건 감동 있는 코미디 영화 같은 요리야. 어깨에 이런 힘, 이런 거다 빼고 사람들이 편하게 즐기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요리를 하자. 이게 저 요리 철학이 됐습니다. 명확해졌어요. 이걸 들고 전 세상으로 나갈 겁니다.

0: 좀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난 이제부터 남들이 받지 않는 세상에 없는 일을 만들자 라고 생각을 그때부터 했습니다. 새로운 거, 남들 시도하지 않는 길, 도전하는 요리, 재밌어야 돼, 즐거워야 돼, 맛있어야 돼. 총 뿌려주세요. 네네. 간단해요. 요리 철학이 정립이 되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건 감동 있는 코미디 영화 같은 요리야. 어깨에 이런 힘 이런 거 다 빼고 사람들이 편하게 즐기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요리를 하자. 명확해졌어요. 이걸 들고 전 세상으로 나갈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요리를 통해서 웃음을 드리고 싶은 셰프 최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30몇 년이 됐는지, 30년이 지나니까 이 숫자가 되게 흐트러져요. 그 요리 철학과도 연계가 되어 있는 게 10년간 스승님 요리를 배웠잖아요. 제가 이제 저도 헤드 셰프가 되고 레스토랑을 끌고 가는 셰프가 됐을 때 충격적인 얘기가 있었어요. 저한테. 이게 인생을 바꿔놨는데 저에게 댓글 하나가 탁 충격을 준 거죠. 맛있긴 한데 너무 똑같다. 스승님 요리를 내가 여기서 하는 거죠. 그게 저한테 진짜 충격이었어요. 팍. 첫 번째는 우리 스승님 요리를 여기서 하니까 스승님의 파이를 내가 나눠먹는 느낌. 두 번째는 저도 저를 스승이라고 쫓아다니는 제자들이 생겼는데 우리 스승님의 그늘에 있는 거죠. 난 이제부터 남들이 하지 않는 세상에 없는 요리를 만들자 라고 생각을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때부터 계속 메뉴 개발하는 거예요. 한 매달 세트 메뉴를 두 가지를 매달 바꿨어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2, 3년 동안 막 하는데 사람들이 이건 무리되는 일이다 하지 마라 하는데 스스로의 나는 약속이다 이러면서 막 개발했는데 지금도 계속 메뉴를 개발하는데 새로운 거, 남들 시도하지 않는 길, 도전하는 요리, 이게 저의 철학이었던 것 같아요. 메뉴가 너무 안 나와서 예전 자료를 찾아보거든요. 사진이 진짜 뭐 만장이에요. 근데 지금은 막 창피하고 부끄러울 때도 있어요. 이걸 손님들한테 냈다고? 가짓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리가 얼마나 완벽한지 밸런스가 잘 맞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많이 계속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흑백요리사에서 계속 뭔가를 메시지를 계속 내려고 해요. 완벽한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죠. 탄탄한 완벽한 요리, 전통을 잇는 요리, 새로운 도전하는 요리, 이런 것들이 다 모여야 건강한 문화가 된다. 나는 여기서 이 작은 톱니바퀴 역할을 한다. 야, 우리가 전하고 싶은 요리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게 뭐야? 라고 하면 익숙한 걸 스페셜하게 표현하는 거다. 전 세계 모든 요리를 먹으면서 이제 접시 하나 내는 게 너무 어려워요. 옛날에 처음 불고기버거를 먹었을 때 이렇게 완벽한 요리가 있나? 그것도 많이 먹으면 알잖아요. 더 좋은 뭐 수제버거를 비싼 걸 먹으면 이게들이 아니까 뭔가 햄버거 만들기가 어려운 것처럼 요리하는 게 너무 어렵죠. 도대체 내가 추구하는 요리가 뭔가? 많은 사람들이 뭐 유명한 셰프님 이런데 나는 당당하게 난 그래도 파인다이닝 셰프야. 뭔가 아티스트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사진 찍어달라 그럴 때 소금 뿌리는 거 해주세요. 기분이 나빴거든요. 이 사람은 날 개그맨으로 보나? 무슨 날 뭐 그것도 다 바뀌었어요. 소금 뿌려주세요? 네네. 간단해요. 요리 철학이 정립이 되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건 감동 있는 코미디 영화 같은 요리야. 파인다이닝이 아직도 장르가 어려운 장르예요. 왜냐하면 요리 중에 하이엔드 식당이라고 그 끝 위에 더 뭐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비싸요. 그럼 일반 사람들이 쉽게 매일 가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아니고 그러면은

어쩌다 한 번씩 오시는 분들, 막 이런 분들이 약간 위축될 수도 있고, 저도 막 너무 비싼 데 가면 위축되고, 실수하면, 실수해도 편하게 해드리는 게 파인다 아니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람들이 어렵고, 뭔가 부담스러운 걸 깨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리를 끊임없이 제가 했던 게 그거거든요. 돈을 주자. 편하게 만들자. 재밌게 만들자. 그래서 요리에 유머를 담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한편의 코미디 영화가 그냥 웃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감동 조금 가져가면 되지 않나? 어깨에 이런 힘, 이런 거다 빼고 사람들이 편하게 즐기고 웃을 수 있는 그런 요리를 하자. 이게 제 요리 철학이 됐습니다. 이걸 들고 전 세상으로 나갈 겁니다. 예전에는 정말 악마 같은 리더십이었던 것 같아요. 오픈 키친이었는데 직원들을 혼내고 막욕 타고 막 옛날에 문화 그랬거든요. 나이가 먹으면서 돌 깎이듯이 부드러워지고 모진 데가 이렇게 연해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하나는 조직이 커지다 보니 제가 악마 역할을 하지 않아도 저보다 엄청 무서운 악마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이제 얘기하죠. 인격적으로 공격하지 말고 강한 어조로 감정 섞지 말라고. 감정을 섞는 순간 감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전해야 될 메시지가 희석된다고 얘기해요. 뭘 잘못했으면 너 이거 잘못해서 이것 때문에 이런 피해가 끼치고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조심해야 되는데 미쳤어! 막 이러면 미쳤어만 들어오고 막 그것만 들어와서 감정적으로 뭐 굴욕당했다든지 아니면 반감이 생겨서 인지해야 될 것들이 희석되거든요. 그래서 감정 빼고 강하게 얘기해라. 물론 저도 가끔 안될 때가 있긴 한데 옆에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더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주방 분위기는 누구나 제안을 다할수 있어요. 한 2개월 문 닫고 요리 연구만 한 적이 있어요.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직원들 다뭐 주방 청소 다 해놓고 요리 연구만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런 작업들을 했거든요. 누구나 다 해서 목표는 300개 만들어 놓고 그 안에 11개 추려서 메뉴에 넣자. 생각나면 다 던져. 해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가능성이 있으면 될 때까지 계속 만들어 봐요. 한 요리 130번 만들어 본 적도 있습니다. 똑같은 요리를. 사실 남들이 보기에는 되게 재밌고 이렇게 이런 요리지만 뒤에 진짜 거의 미친 사람들처럼 계속 했던 것도 하고 또 하고 뭐 소금 1g씩 0. 몇 g씩 바꿔가면서 온도 몇 도씩 바꿔가면서 여러 가지 레인지의 시도를 계속하죠. 무조건 하자. 그 포인트는 재밌어야 돼, 즐거워야 돼, 맛있어야 돼. 20년 전쯤에 맞는데 장미가 신경 안정 효과가 있거든요. 장미를 요리했으면 얼마나 로맨틱할까. 꽃을 주면서 안정 효과가 있으니 뭔가 이성에게 어필하는 그런 요리처럼. 장미가 또 향도 좋은데 신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각각류랑 잘 맞아서 장미를 막 텍스처를 바꾼 요리를 만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머릿속에 텍스트로 쓰면 그림처럼 툭툭 제또 그림을 잘 그려서 형상화가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툭툭툭툭 나와요. 그래서 막

2000개, 3000개 막 영감으로 막, 그때는 내가 진짜 요리계의 아마데우스인가? 점점 그게 이제 희박해지고 안 나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한 레스토랑에 10년 있었잖아요. 10년 동안 보았던, 배웠던 맛의 베이스와 이런 게 엄청 쌓였을 거 아니에요. 쓰질 않았으니까. 쓰기 시작하니까 그 예전에 배웠던 걸 다 쓴 거죠. 2000개 정도 만들고 나니까 소진이 다 되는 거예요. 이 창작의 영감이라는 건 그렇거든요. 엄청 많은 경험을 농축해서 짜낸 게 요만큼 나오는 게 창작인데 10년 동안 했으니 얼마나 우려먹을 게 많을까요? 스승님한테 배웠던 그런 기본 베이스에서의 지식들이 다 그때 쏟아져 나온 건데 소진이 되죠. 하도 많이 쓰니까. 그때부터는 딴 게 없어요. 더 채워야죠. 영감을 위해서 많이. 책 보고 공부하고 먹으러 다니고 그러면서 또 영감, 그리고 자다가

0: 나와요.
1: 이 영감을 채우기 위해서 요리에 관한 지식을 채우는 것도 있지만 비원에는 리프레시 있죠. 그것도 중요해서 요즘은 조립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요리도 엄청 많죠. 130번 만들었던 요리가 연어초밥 아이스크림이거든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어요. 그 연어 살을 초밥에 그 고추냉이랑 달콤한 맛을 그 안에 넣어요. 그래서 아이스바로 얼려요. 근데 연어 초밥이니까 연어 살을 얼려 갈아서 얼려야 되는데 연어 살을 갈아서 얼리면 설킁설킁 거려요. 근데 그렇게 섞어서 넣으면 먹으면 연어 초밥 맛이 나요, 진짜로. 얼리면 얼음 결정들이 이렇게 막 되면서 씹히는 그런 식감이 안 좋은 거예요. 에쿼지수로 만들면 그 자체가 아이스크림이 부드럽게 얼거든요. 그렇게 해서 얼렸더니 쫀득쫀득하고 부드러운 연어 단백질 아이스바가 만들어졌어요. 후리가케라고 일본 그 밥에 먹는 거 있죠. 탁 묻혀놓으면 땅 열어서 사람들에게 아이스바를 먹이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파인다이닝에서 폼잡고 싶어도 정장을 입고서 아이스바를 빨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여기에는 성공을 했어요. 연어 맛도 진짜 연어 초밥 맛이 나. 근데 여기서 이제 실패가 뭐냐면 연어 초밥을 초밥으로 먹고 싶어 하지 차가운 아이스바 형태로 먹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호가 있는데 호 50, 불호 50. 실패죠. 적어도 호가 90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뭐 무서울 게뭐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놓은 아이스크림 싫어하는 사람 딴 걸로 또 바꾸면 되죠. 우리는 그게 장점이니까. 야, 너무 재밌게 만들었는데 좋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한뭐한 하루에 대여섯 개는 조금만 먹고 남겨와요. 왜 그러냐니까 너무 생소하대요. 바꾸자. 그게 우리 색깔인 거죠. 그런 대표적으로 성공했지만 실패한 요리. 제 의도는 다 담겼지만 고객의 그런 니즈까지 정확히 판단을 못한 실패작일 수도 있죠. 나중에 다시 도전할 겁니다. 더 완벽한. 제가 생각해 요즘 너 머리 똑똑한 사람 너무 많거든요. 예전에는 천재가 있으면 반드시 빛날 확률이 높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른 아이디어를 내니까. 근데 요즘은 내가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천재가 많을 거예요. 세상이 너무 가치들이 높고 다들 똑똑하니까 그리고 그걸 제안하거나 시전해 보자라고 하지 않아요. 해보면 더 확실하게 검증이라도 한번더 하면 확률이 더 높잖아요. 뭔가 잘 되기 위한 확률을 높이는 짓은 당연히 해야죠. 그냥 하는 거예요, 계속. 하다 보면 뭐든 나옵니다. 100점짜리든 30점짜리든 뭐든 나와요. 지금은 버티는 자가 이긴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시도조차도 잘안 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안될것 같으면 안 하고 이러는데 안될것 같던 거 10번 중에 다 10번 다 실패하는데 그중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되는 게 얼마나 가치 있을까요? 나서서 해보고 버티고 하면 그 사람들 진짜 엄청난 것들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생각해요. 한 번이라도 더 해본 사람 무조건 이겨요. 저도 사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인데 굉장히 당당해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자존감에 대해서 뭔가 자존감 테스트 하는 게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낮게 나왔어요. 그 자존감에 대해서 하는 토크쇼를 나갔는데 보통 대학, 미국 대학의 졸업자들이 자존감 포인트가 30점인데 저는 3점이 나왔더라고요. 너무 낮은 거예요. 제 스스로의 인간에 대해서 계속 혼자 질타하고 막 이런 편이긴 한데 요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 너무 잘난 거야. 왜냐면 그때 프랑스 사람들이 막내 요리 와서 저한테 막 이런 표현했는데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진짜 그랬거든요. 아, your dish is totally different. 야, 네 요리는 완전 달랐다는 사람하고 그때 그게 엄청 자신감 있게 보였나 봐요. 지금도 이제 요리사에 관한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보이는데 그래서 본인 자신감이 낮은 건 그냥 뭐 신경 쓰고 난 자존감이 낮지 그러지 말고 자존감 높은 걸 얘기하면 돼요. 자기가 관심 있고 자기가 잘하는 거 그런 것들을 만들면 되죠. 당신은 뭐가 하고 싶으십니까? 참 어려운데 정말 쉽습니다. 난뭐 해야 되지? 어렵게 생각해서 어려운

0: 근데 레스토랑 오는 친구들한테 뭘 얘기해? 왜 요리 시작했니? 하고 넌뭐 하고 싶어? 그럼 나는 나중에 무슨 레스토랑을 차려서 뭐 셰프님 멋있는 레스토랑 되고 뭐 셰프가 되고 싶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어려운 것 같아서 자존감도 낮아지고 이러는데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본인 SNS 열어서 알고리즘 뭐가 뜨는지 보면 돼요. 저는 맨날 강아지 애니메이션 뜨고 막 이런 거 뜨거든요.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게 이쪽일 거예요, 아마. 생각보다 하고 싶은 거는 심플하게 자기가 아는데 그걸 뭔가 생산적이고 뭐 엄청 거창한 걸 자꾸 찾아서 그러는데 일단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본인이 먼저 즐거워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런 걸 통해서 자존감 높고 나중에 세상에 나가서 당당한 멋진 사람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셰프 최한석이었습니다.
1: 제가 여러분한테 머릿속에 떠오르는 화가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마도 상당수가 남자이지 않았을까? 수백 년의 미술 역사 속에서 여성 화가는 없었을까? 분명히 있었습니다. 분명히 존재했고요. 아주 치열하게 그림을 그렸어요. 젠틀레스키는 처음으로요. 그 여성 자신의 감정과 의지와 힘으로 문화 자체를 바꿔버린 거예요. 수잔 발라드. 이제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 진짜 모습을 그리겠다. 난 여성이고 화가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라는 선언이었던 거예요.

0: 치킨집인데?
1: 진짜 밥 먹는 거예요?
2: 아마 밥.
0: 야, 언니 무슨 냄새나?
3: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0: 어머, 저희 앉을까요? 정말 밥 먹어요?
2: 아, 누나 여기 앉아, 어디
4: 앉아?
2: 거의 앉아. 아니, 우리 어떻게 리액션 하면 되냐고, 아, 뭐냐.
0: 아니, 나 지금 다 썰어가지고, 지금.
2: 우리 뭐 잡아가는 거예요, 뭐야, 이거 맨날 이제.
1: 이거 먹고 그 가격 따라서 뭐 알바를 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니죠?
0: 아, 알바?
4: 밥을 왜 먹었겠어요? 일을 시킬 것이다. 노동력 착취를 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5: 아니, 잠깐만, 지금 11시잖아.
0: 아니야, 밥이야. 밥 먹고.
1: 진짜 밥인데?
5: 어머, 진짜 밥이야.
1: 어, 진짜로?
5: 네. 어머.
6: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4: 네, 감사히 먹겠습니다.
2: 우와.
4: 네, 감사히 먹겠습니다.
2: 우와. 이거 뭐야? 아니, 이거 아니에요.
1: 야, 여러분, 아니, 밥 가지고 장난치면 안 됩니다. 어린이 절대 따라하면 안 돼요.
2: 아, 근데 배고파.
0: 잘 먹겠습니다.
7: 아, 내가 피트니스 대회가 끝나가지고 먹이려고 하나 보다. 그럼 저 많이 못 먹었잖아요, 저.
0: 아, 오늘 알겠다. 오늘 내장의 체험이다.
2: 아, 그래?
0: 한손 체험.
2: 아, 왜 미션을 우리끼리 만들고 있어.
0: 한손 체험. 자, 한손 7년차 짬밥 알려줄게.
1: 아우, 맛있다.
5: 그럼 따라해보자.
0: 아, 이렇게 아, 밥그릇에다가 상추를 놔.
1: 근데 누나, 지금 형 누나하고 안 보고 있어, 지금.
0: 아니야. 아, 언니하고 있어. 고기를 또 놔.
5: 아, 그 다음에 고기 올린 다음에.
0: 고기 올린 다음에 강된장을 좀 넣으세요.
5: 그 다음에 밥을 넣어요?
0: 아니, 이 상태에서 나는.
5: 말아.
0: 어, 말아. 난 이렇게 먹어, 쌈밥. 한 손으로 해서.
2: 야, 잘 싸먹네.
0: 이렇게.
2: 한 손으로 뭐.

0: 갑자기 우리 엄마 보고 싶어.
1: 갑자기? 엄마가 해준
0: 집밥.
1: 아, 집밥.
0: 집밥 먹어본 지가 좀 되고.
2: 저희 어머님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강하게 키우셔서.
3: 굶기셨어?
2: 알아서 차려 먹어요.
3: 와, 진짜? 오,
2: 옛날부터 배에 배달을 많이 먹어요.
1: 아, 진짜? 아니, 어렸을 때 그 기억증 한 번쯤 있지 않아?
3: 뭐?
1: 나 한 3주는 뼈탕 먹은 것 같은데.
3: 아, 진짜?
1: 꽁꽁. 이거 다 한 번씩 경험 있지 않나?
3: 아, 나는 그런 거 많았어. 우리 친구들을 집밥을.
1: 초대해서.
3: 많이 먹었어.
1: 초대해서. 그치?
3: 내가 밖에 나가서 다니기가 힘드니까. 우리 아들 잘 들어달라고. 우리 홍윤이 오늘 가방 잘 들어달라고. 그렇게 했던 그 어머니의 마음이 이제야 알겠습니다. 엄마 막 이런 거 얘기하셔가지고 친어머니가 오시나 요 생각 좀 들었습니다.
1: 영웅이는 어머님 밥 많이 먹었어?
0: 엄청 많이 먹었지. 근데 어렸을 때는 우리 엄마는 일하다 바빠가지고 밥은 거의 배달만 시켜 먹어.
1: 사람 많네.
3: 다들 왜 이렇게 부르해 나요?
0: 그래서 집밥이 좀 그리웠지. 나 지금 두 달째 집 못 가봤어.
1: 그립겠다. 그래서 엄마 보고 싶다고
0: 하구나. 맞아.
1: 그래서.
4: 자, 오늘은 우리가 맛있는 집밥을 만들어 볼 거야.
3: 진짜?
1: 맞네, 맞네.
5: 저는 집밥 하면 외할머니 밥상이 생각이 나요. 나에게 외할머니 집밥은 나의 영혼이다.
1: 저는 요리 좀 자신 있거든요. 집밥? 오케이. 껌이지. 약간 요런 느낌. 아니, 전 진짜 트루예요. 리얼. 리얼. 진짜 맛있어.

0: 같아요.
1: 이게든 찌개든 하나와 밑반찬 세 종류를 만들 거예요.
2: 와, 많이 만드네.
0: 얘들아, 그러니까 이거야. 총 4개의 요리를 할 건데 한 사람이 국이고 세 사람이 밑반찬을 만드는 거야.
3: 우리 각자 진짜 나 이거 필살기, 나 이거 정말 잘한다 하는 거 얘기하면 되잖아.
4: 근데 레시피만 보면 난 다 할 수 있어.
0: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정해봐. 된장찌개에
4: 아니, 반찬 있어야 될 거냐?
0: 나 계란말이.
4: 계란말이.
0: 계란말이 쉽잖아. 그다음에
5: 나 할 줄 아는 거는 한식 아니어서. 한식.
0: 뭔데?
5: 술 안 좋은 아이랑 그.
3: 술 안 좋아.
0: 술 안 좋아.
3: 뭐?
0: 뭐?
5: 방향 그.
0: 그러면은 너 쏘야 해라. 소시지 야채.
3: 아 지금 얘기하잖아. 명란 마요네즈 뭐.
5: 아, 여기 보청기야 떨어졌나?
0: 소야, 진미채, 계란말이, 된장찌개 이렇게 네 개거든. 이제 골라봐. 여기에서 뭐 할래?
6: 나는 희생하는 마음으로 내가 소시지 야채 볶음 태어나서 처음이었습니다. 근데 먹어본 일은 있었으니까 이거 요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는데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은 있었어요.
0: 내가 된장찌개 할게. 계란말이.
5: 계란말이.
0: 다음에 진미채.
4: 아, 진미채 너무 쉬워.
0: 아, 그러면 겉절이 어때?
4: 겉절이?
0: 겉절이. 아, 오케이, 네. 오케이. 그래.
4: 와. 우리 이거 재료 좀 사야 되잖아.
6: 창 보자.
0: 다들
5: 오랜만에 창 보러 가는 것 같은데.
6: 네.
0: 뭐 사야 될지 다 알고 있지.
4: 아, 음식은 나만 믿어. 난 재료 딱딱딱딱 머리 아주 박혀져 있어.
5: 아, 마트.
6: 오.
0: 오.
4: 안녕하세요.
0: 카트, 카트 끌어, 카트.
6: 자, 가볼까? 여기 지금, 김밥이 있고요. 그리고 채소 코너,
4: 잠깐만, 잠깐만. 아니, 그냥 막 가지 말고 재료를 파악을 그래? 하고 사야지.
0: 채소류 저는 애호박, 감자.
6: 애호박, 감자.
4: 애호박, 애호박 하나.
0: 안 보여. 이거 얼마예요?
4: 이거 2480원.
0: 너무 비싼데?
4: 핵이버섯?
6: 경쟁자가 없어.
4: 어허.
0: 얼마예요?
4: 2000원?
0: 980원.
6: 근데 이렇게 많이 오고? 아니, 무슨 거야? 핵이버섯? 네. 파티야? 깐쪽파. 쪽파 4,980원.
0: 4,980원.
6: 네.
0: 아, 강남이 조금 세네.
6: 우리 어머니 오시고.
0: 평상시에는 사실 인터넷으로 많이 봐요. 왜냐면 저는 가격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4: 기다려봐. 대추.
5: 이거 우리 나무 볼 수 있어?
4: 이거랑.
5: 야, 야.
4: 조심해, 조심해.
5: 햇반?
4: 햇반, 햇반, 햇반. 햇반 들고 오세요.
5: 나무 꺼나 골라?
0: 고춧가루 좀 찾아주세요, 여러분.
6: 고춧가루.
5: 고춧가루. 여기 한번 찾아볼까요? 네.
6: 김.
5: 여기 빨리빨리 해야지. 고춧가루 이런 거 있어. 고춧가루.
6: 고춧가루?
5: 네.
0: 찾았어?
6: 여기 딱. 여기 있겠다.
5: 두뇌 쓰는 것보다는 몸이 움직이는 게 빠릅니다.
6: 들기름 갖고 와, 들기름.
5: 들기름 갖고 오라고. 빨리 가. 빨리 찾으러 갈게. 형. 그냥 기름이면 뭐.
6: 들기름.
5: 식용. 아, 들기름. 아까 다 썼는데 어디 갔지?
0: 표고버섯 필요하대.
5: 표고버섯? 아니 왜 나한테 시켜?
0: 재웅이가 이거 필요해 하면은 막 달려가서 갖고 와주고 나름 즐겁게 장 봤던 것 같아요.
7: 힘들죠? 제가 당연히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6: 그럼 양파 하나 더 해 그냥.
0: 아니야 그렇게 많이 안.
5: 괜히 장난.
0: 아니야.
6: 이게 왜 아니야?
0: 나 이게 아니야.
4: 아니야. 아 이런.
6: 아, 얼마냐?
4: 아니야.
6: 아니 내가 남산이야. 아니 저 후춧가루랑 끓게요.
0: 아, 그거 안 사야 돼.
4: 선생님, 왜냐면 기름에다가.
6: 드세요?
4: 아니, 기름에다가.
6: 재율인데.
4: 오빠. 오빠, 이거?
6: 그래.
4: 이거? 그냥.
6: 좋아.
4: 스테드.
6: 아, 통후추, 통후추.
4: 통후추? 아니, 알아서 할 수 있을까?
6: 아니, 아니, 아니.
5: 하나, 너무 많아, 하나. 하나만.
6: 여자친구들은 재료 사는 것도 엄청 이게 그냥 그날 아주 그냥 예민 폭발이었는데 어떻게 하나라도 더 담을까? 뭘 더 비싼 거 담을까? 요 생각이 왕창 한번 또 긁어봤습니다.
5: 알았어. 잘 볼게.
4: 이거 아래에.
5: 고개 멸치 된장.
6: 아, 2층이 되네.
0: 우와.
6: 오.
4: 아, 이 마트 안 와본 것들이 티가 나네.
5: 맞아,
4: 맞아.
6: 여기 누나. 된장, 된장 많아.
0: 된장.
4: 아니지, 그 된장이 아니라니까, 오빠. 요 알못. 날 따라와.
5: 더럽다고. 하나 가기만 해야 돼.
6: 요리 좀 하나 보다 그래.
0: 된장.
6: 네. 된장 이거?
0: 그 재래식 이게 나 아니면 이게 나?
6: 브랜드만
5: 아니면
4: 근데 아 근데 이거 꿀팁인데 이 된장찌개 할 때 쌈장 넣으면은 등이야. 어떡할래? 쌈장 넣어볼래? 아 지금 계란말이 더 맛있게 만들려고 치즈 넣을 거야. 동의하시는 분?
6: 네. 와.
5: 예. 어차피 우리는 선택권 없습니다.
4: 내가 이걸 자꾸 이끌어 나가야겠다는 부담감이 막 있는 상태여가지고 제가 장 보면서도 약간 까칠했던 것 같거든요?
0: 애들아, 너네들의 장보기 노하우 좀 한번.
4: 근데 나...

0: 사실 장을 잘 안 보긴 해.
1: 나도.
0: 마트에서 이렇게 보는 건 쉽지. 근데 얘를 들고 가니까 카트를 끌면은 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숨었나? 이렇게.
2: 저도 이게 있으면 얘가
0: 지팡이가
1: 되죠. 쇼핑 카트가 아주 꿀 보조 기능입니다. 저희한테 장에 막 나. 오늘
3: 안녕하세요.
1: 뭐야?
0: 어머.
3: 저기, 아는 얼굴인데? 얼굴이 빛나는데? 한복 입었네? 이모카스님이다.
4: 장은 다 보셨어요?
0: 네!
1: 장 보러 오신 거예요, 선생님?
4: 아니, 여러분들하고 같이 맛있는 거 만들어 먹으려고 왔죠.
1: 아, 장 보러 오신 거예요?
4: 지금 전국적으로, 요리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소문이 나서 제가 일부러 왔습니다.
1: 정말 잘 들으셨습니다.
2: 네네. 좋겠네요.
3: 누구시지? 라는 마음이 사실 제일 컸고, 좀 고민이 되게 많았었는데, 시원시원한 그 목소리가 느껴져서 구원자가 왔다 왔다.
5: 아 갑자기 마트에서 뜬금없이 한복 차림이 입고 있으니까 좀 무서웠어요.
4: 뭐를 만들 거라고 계획을 하고 산 거예요 지금?
0: 네, 맞아요. 네.
4: 뭐 만드시려고요?
2: 저는 된장찌개,
0: 겉절이.
4: 겉절이.
6: 저는 계란말이요.
4: 계란말이?
1: 저는 소세지 야채 볶음입니다.
4: 햇살을 왜 샀어요?
1: 밥 먹으려고.
4: 밥을 밥솥에 해먹어야지. 햇빨
1: 제가 빼빼빼.
2: 사실
1: 햇빨
2: 샀어요.
4: 다시 필요해, 필요해. 이런 건 필요 없어, 조깃살.
1: 조깃살 필요 없어.
4: 이런 건 먹지 마.
1: 좆바 쎄지 안 돼.
4: 빼. 이것도 젓갈 빼. 사이다 빼고.
1: 사이다 빼.
4: 맛술 이런 거 필요 없어.
1: 아, 그냥 술 넣어. 무슨 맛술이야,
4: 맞아.
7: 카리스마가 엄청나서. 저희가 한 1시간 장모를 그냥 뒤집어 엎으셨어요. 장 보는 것부터 요리구나라는 거를 그 행동 하나하나에서 바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1: 여보, 여기. 평범한 사람 넣었어, 누나. 두부.
4: 뜨거운 데서 끓이면 다 똑같아.
1: 아.
2: 에어박.
4: 에어박 하나 더 있으면 되고. 밀가루.
1: 밀가루.
2: 밀가루.
4: 밀가루 제일 작은 거.
1: 예.
2: 밀가루 여기.
6: 밀가루요?
4: 밀가루. 그냥 순 밀가루.
1: 소면이
4: 없어. 아니, 아니야. 그럼 안 그러면 여기 보면 생면이 있을 거야, 어디.
1: 생면?
4: 응.
1: 선배.
4: 아, 저기 있다.
1: 네네.
5: 죄송한데, 미숫가루. 그런 거 있나요? 미숫가루 없어요.
6: 밀가루.
5: 아, 밀가루요? 아.
8: 밀가루 여기 있어요.
5: 네.
8: 강력 차야 돼요. 종류별도 다 있어요.
5: 밀가루 먹으면 안 된다 했지. 아니 모르겠다. 그냥 한 번에 가는 게 나쁘지 않지. 하나씩 골라서.
2: 재웅아 어디 갔다 왔어?
5: 아 밀가루.
2: 아 밀가루 좋아. 여기에 넣으세요.
0: 다 갖고 왔네. 다 갖고 왔어. 잠깐만.
2: 아 그러면은 그건 셰프님한테.
0: 왠지 셰프님한테 혼날 것 같아.
2: 검사 받아야 돼.
1: 다 갖고 와가지고.
5: 너 혼 좀 놔라.
2: 밀가루
5: 여기 뭐라고 불러야 돼요?
2: 셰프님.
5: 셰프님?
0: 셰프님.
4: 셰프님.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0: 셰프님요?
4: 언니라고 그래.
5: 언니. 이거 검사 좀 해주세요.
4: 이게 밀가루 살 때 어떻게 붙인 게 할 건데 중력 방향 신경 쓸 거 없이 이게 제일 사이즈 작은 거죠?
5: 맞아요, 맞아요.
4: 아무거나 하나 사면
5: 그래서
0: 뭐. 네. 강력분이.
4: 자, 고수는 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0: 알았지? 네.
4: 아니, 빠진 거 있으면 다른 사람 가서 사오면 되지 뭐. 여기 내려놓으면 되죠? 무거울 수밖에 없겠구나. 한 손으로
0: 가. 그래서 제가 웨이트를 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4: 아니, 잡으자고.
0: 잡아가지고 너무 네. 든든해요, 제 마음이.
1: 든든합니다.
2: 벌써 맛있어.
5: 벌써 마음이.
0: 든든해.

0: 자, 오늘 열심히 장을 봐왔는데 시간이 네. 지금 보니까 네. 점심시간이 좀 지났어요.
1: 맞아요.
0: 여러분 좀 출출하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편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걸 점심을 우리 요기를 조금 하고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2: 오, 좋다.
3: 네. 근데 언니, 네. 저 오늘 언니 처음 뵀는데 네.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0: 뭐? 뭐 하고 있으면
2: 나는 관심으로, 관심으로.
0: 오늘 내가 들기름 비빔국수를 해줄 건데
2: 맛있겠다.
0: 왜 해주냐면 뭐 하면 고명도 없고 그런 거 없이 여러분들 집에서 간단한 국수 해먹을 수 있는 걸 가르쳐드릴게요.
4: 오, 네.
0: 그러면 요거는 재훈 씨가 물을 좀 받아오세요.
5: 아, 네.
3: 근데, 아니, 근데 궁금한 거 안 물어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0: 아니, 물어봐요. 나는 할 테니까.
3: 아, 네. 일단
0: 빨리 올리시고, 내가 뭘로 유명하냐. 김으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2: 김. 맞아요.
0: 김까지 구워주겠어요? 재훈 씨 여기다가. 양념 준비하는 사이에 물이 끓으면 그때 면을 삶아내서 바로 무치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들기름이에요.
3: 아, 들기름?
6: 어렸어.
0: 들기름 5. 그 다음에 참기름 5. 김을 먼저 재워놓을게요.
3: 제가 제일 궁금했던.
5: 근데 손이 너무 빨라요. 아까 내가 잠들었나? 약간 막 따라하기 쉽고.
0: 맞아, 맞아.
5: 제가 봐도 약간.
0: 아니, 재욱 씨, 참기름 반, 들기름 반 손으로 뭐 힘들어, 이게. 나윤 씨 같은 경우는 한 손으로 해야 되잖아. 팔, 자, 봐봐. 나도 한 손으로 해볼게, 이렇게. 하잖아. 나 비장인데도 한 손으로 되잖아. 오, 그치? 소금 뿌리고 여기에다 놓고 자
3: 한장을
0: 요거는 정인 씨는 잘 안 보여도 이거는 김을 이렇게 만지면 김이 느낌 있고 여기가 느낌 틀리잖아 네. 그렇죠? 그럼 여기 김 냄새도 바르면
4: 돼요. 맞아.
0: 호은 씨 같은 건 아무 문제 없잖아.
7: 호은 씨 같은 건 아무 문제 없잖아.
8: 호은 씨 같은 건?
0: 호은 씨 같은 건? 호은 씨 같은 건? 아니 호은 씨 같은 씨 같은 거.
5: 아니 진짜. 아, 네네. 아, 근데 언니라는 거 보면 누나라고 불러도 되나요?
0: 아, 어떡하니, 진짜. 그러다가, 아니, 이제, 정인 씨는 언니지만 재웅 씨는 누나지.
5: 아, 그래요? 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허락받고.
3: 아까 그때 나이 추측을 했는데요. 네. 39.
0: 그, 어떻게 알았어? 어우, 참.
3: 진짜요?
0: 잘 안 보이는 거 맞구나.
5: 눈이 안 보이는 게
0: 잘 안 보이는 거 맞아요.
3: 아, 그래요?
5: 아, 근데 생각은 없상하시고 좀 우아하셔.
3: 아, 우아하시고.
9: 좀 무섭게 생겨서 좀 다가가기 힘들었는데 장애에 있는 형우 누나까지 편견 없이 그대로만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오늘 기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0: 우리 아직 안 섞고 있잖아. 그럼 우리가 네. 김을 먼저 빨리 구워보자고요. 이렇게. 자, 여기다가 이렇게 손을 대보고 너무 뜨거운 상태로 김이 확 오므라든단 말이야.
2: 다 쪼그라들죠.
0: 네. 이 정도. 이렇게 해서 김은 굽는 게 되게 편한 게 뭐냐면은 안 익은 거는 까만데 얘가 익잖아요. 그럼 파야죠.
3: 아, 궁금해.
4: 궁금해.
3: 아, 봐.
5: 이때가 좀 달라진다.
2: 아, 근데 정인 언니는 어떻게 판단하지?
0: 정인 씨는 어떻게 했냐면은
3: 감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구워서 먹어, 그냥. 걸리고. 센 걸로 먹어도 괜찮은 거 같아요.
5: 저희 집에서는 김 구울 때 가스레인지 켜놓고 불만 이렇게.
0: 아, 그렇게. 옛날에는 엄마들이 그렇게 엄마를 하면 애들이 연탄불에다 이렇게 구워주셨다고.
3: 미로 언니는 안 뜨거워서?
0: 손 뜨겁죠. 우리는 하도 뜨거운 걸 만져놔서 웬만하면 안 뜨거워. 아, 그러면 참 정인 씨 참 해결책이 있다. 김 굽는 게 어렵잖아. 그럼 내 김이 있어. 사먹어.
4: 아니, 이렇게 좋은 방법이?
0: 자, 요러면 벌써 우리가 뭐야? 요리하나가 끝나버렸어.
3: 와우!
0: 빼주세요. 가루 쑥쑥 자르는 것보다는 이렇게 칼로.
4: 아, 이게 잘려요?
3: 오, 잘.
4: 오, 이게 되네? 와.
5: 근데 자가 없어도.
3: 소리가 나네.
5: 안 밖에 자르고 있는데?
0: 내가 자잖아, 자.
3: 아, 쇼핑해야 될 것 같아, 쇼핑. 네.
0: 자, 봐봐. 요렇게 한 가지가 해결됐어.
2: 와우!
5: 요리라는 건 좀 어렵다고 좀 느끼거든.
3: 근데 누나가 하는 거 보면
5: 정말 쉬워.
0: 처음부터 너무 근사하고 막 화려하고 복잡한 요리를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네. 뭐 자기들이 무슨 요리사도 아니고 그러지 말고
5: 네.
0: 집에 있는 냄비, 집에 있는 후라이팬 하나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하나씩 배우다 보면 나중에 그게 쌓이다 보면 더 화려한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거지.
3: 그럼 언니는 언제 요리를 시작하신 거예요?
0: 저요? 저는 생계형 유지를 하기 위해서요. 생계형 요리사예요, 저는.
3: 생계?
0: 먹고 살려고 하는 거고 저희 아버지가 침대
3: 위에서
0: 38년을 누워계시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린 저는 내 밑에 동생들이 밥을 해먹고 그래야 되니까 아버지는 누워계시고. 맛이 어때요? 감동을 안 받아요?
3: 너무 맛있어.
0: 너무 맛있어?
3: 진짜
2: 맛있다.
3: 너무 맛있죠?
0: 맛있죠?
4: 진짜 맛있다.
0: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죠?
1: 딱 한 입 베어 물으면은 이 바다가 펼쳐져요. 아, 평생 아무튼 못 먹어본 김이었습니다.
2: 바삭한 게 부드러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잖아요. 집에서 먹기가.
3: 긴 굶은 게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별거가 맞다.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다. 진짜 달라요. 너무 맛있어요.
0: 자, 이제 물이 끓이고 면을 넣겠어요. 아까 하던 얘기 다시 할게요. 아버지 누워 계시고 엄마는 우리 어린 날 우리들을 키우고 아버지 병수발 하려고 돈을 벌어 나가셨어야 돼요.
1: 네.
0: 그러면 이제 누가 해? 아버지는 반부신 불수가 돼서 누워 계시지? 내 동생은 나보다 어리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직접 밥을 해 먹고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렇게 음식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은 쉬운 게 하나 없어요. 그리고 간장.
3: 간장.
2: 얘는 진간장.
4: 야, 근데 이게 다 눈대중으로 척척척 해버리시니까, 이거.
2: 진간장?
0: 진간장. 근데 만약에 집에 국간장밖에 없다면 국간장 넣어도 돼. 아무 생각 누가 뭐라 안 그래.
4: 맞아.
0: 누가 그럼 뭐 찾아볼 거야? 국간장. 그래.
4: 집에 굴소스밖에 없으니 그걸로 하세요.
0: 그래. 그래도 돼.
4: 네.
0: 고춧가루 넣지 말고 청양고추를 하나 약간 넣으면 맵지 않고 그냥 약간 개운한 맛이 나지.
4: 아, 네. 맞아.
0: 요거를 아주 쫑쫑
2: 썰어서. 이름이니까 깔끔하게.
4: 아니 오늘 하루 종일 요거 리액션만 하고 싶다. 이거 너무 신나네 오늘.
2: 아니 오늘 방송 왜 이렇게 재밌지?
4: 아, 오늘 너무 좋은데요?
0: 홍윤 씨 당연히 나랑 하자 재밌지. 나 요즘 셀럽이야 왜 이래.
4: 아, 그러니까요. 이름 때문에.
3: 셀럽이 셀럽.
5: 누나 셰프님이랑 같이.
0: 아직 안 했어요.
4: 아직이요?
5: 근데 그 아니 집에 계시면 네. 주로 평소에 음식을 뭐 어떤 거 해먹
0: 우리 신랑하고 우리 딸이 면 종류를 밀가루 음식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신랑은 하루 종일 국수 삶고 쉬는 날 아침에 수제비 해줄까? 그럼 또 좋다 그래요.
4: 오~
0: 그리고 한 여름에는 막 애호박 맛있을 때 애호박 넣고 수제비 해주고.
4: 와~ 네. 나 같아도 맨날 좋다고 근데... 하겠다.
5: 저도 4위로 들어가도 되나요?
0: 나이는 너무 우리 딸 2위야.
4: 점점 나쁜다.
3: 그래요.
5: 언제 물어봤어야 돼?
0: 자,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들었어. 그쵸?
4: 오, 네.
0: 근데 여기 눌렀어, 이렇게. 힘이 있었어.
2: 안
0: 없죠?
2: 네.
0: 없죠?
4: 안 뜨거우세요?
0: 이러면 다 익은 거야.
4: 오케이.
0: 왜 안 뜨겁겠니? 나도 사람인데.
4: 아, 그치? 뜨거워서.
0: 사람이가 참는 거야, 지금.
5: 아빠, 소매신 보여주겠다고.
0: 네. 자, 요거를 이제 찬물에 한번 헹굴게요.
2: 네.
6: 찬물에 헹궈야 쫄깃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찬물에 헹구는 거예요.
0: 그럼 뭐 뜨거운 헹구리? 진짜? 홍윤 씨 어떻게 해? 어떻게 할 거야?
2: 너무 요리를 몰라가지고 요알못이었어. 아니 제일 모르는데 아는 척하는 게
5: 좀... 한번 넘어지고 나서 좀 정신이 조금 헤이헤이해진 것 같은데.
2: 시키시는
0: 자, 비빔국수니까 맛있겠다. 뜨거운 차 뜨거운 상태에서 이거를 그럼... 하면 꿀차나 그래. 네, 찬물에 한번 헹궈주세요.
2: 아 맛있겠다.
4: 와 맛있다.
5: 와. 와 향기가 장난 아니다.
0: 아까 만들어 놓은 걸 딱 집어넣는 거야, 여기다가.
4: 와.
2: 오, 손으로 직접 비벼주시는
4: 거야? 와, 그냥 쓱쓱쓱 쏙쏙쏙.
2: 그러니까. 손도 좀.
0: 손도 쫄깃.
2: 내가 이걸 먹다니.
4: 와.
2: 아, 저희
4: 일주일
2: 먹다니.
4: 전에 찍었으면 김나영 못 먹었는데.
2: 그러게. 아, 제가 대회가 어제 끝나가지고 먹었는데.
6: 피트니스 대회를 나갔다.
0: 그러니까.
5: 아, 와, 냄새 장난 아니다.
4: 아, 진짜 맛있다.
2: 아, 미쳤다. 아, 침 개웃고요. 미쳤어, 여기.
4: 와.
2: 다들 드시고 싶으시죠?
0: 이거 메뉴에 없는 거예요. 이 순간 갑자기 그대들의 들기름국수를 해주고 싶어서.
4: 너무 좋아요.
0: 진짜 너무 좋다.
5: 근데 이거 요리하다가 막 칼을 많이
2: 많이 다쳤죠?
0: 아유 많이 다쳤죠. 맨날 자르고 꼬매고 맨날 그게 일이야.
4: 진짜요?
2: 말해 모래다 말해 모래.
4: 손이 또 빠르셔서 그러셨을 그러니까. 것 같아.
5: 역시 댓글.
0: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4: 맞아.
0: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하다가 실수하거나 넘어지거나 다쳐도 속상해 하지 마요. 사람은 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고 다칠 수 있는 거예요.
2: 그럼 약간 데코 하시려고 하세요.
4: 분명.
2: 분명.

0: 김 그릇 너무 예뻐.
1: 김이 네모나니까 좀 동그란 그릇에 한번 잡아봤어요.
2: 아, 그렇구나.
1: 그리고 우리, 이거는 한식이기 때문에 납작한 파스타 접시보다는 그래도 한식다운.
0: 아, 그런 거. 냉면, 냉면.
1: 이렇게 담는 것도.
0: 센스다. 아, 이런 감각이 있네.
1: 감각을 먹어보자고요. 자, 국가를 이렇게 해서.
0: 아니, 오빠가 아까 계속 김밥 만든다고 투덜거렸거든요.
3: 아, 네. 드디어.
1: 베이킹 형님 내가 덜어줄게. 아.

0: 하고.
1: 와, 이거 약간 양식인 것 같기도 하고, 일본 뭔가 그런 우동 같기도 하고, 너무 좋다.
2: 와, 너무 맛있다.
3: 그래.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2: 국물 싸서 먹어. 자, 자윤씨, 이거 국물 싸서 먹어봐. 맛이 어때요?
4: 너무 맛있어.
2: 맛있어요?

0: 제가 먹어본 비빔면 중에서 가장 우아하고 고급스러웠다. 향 이런 게 바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살아있는 맛이었어요. 아, 너무 맛있죠. 진짜.
1: 이거 싸먹어봐요, 대웅 씨.
2: 대분이 저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알겠어요. 아, 근데 면이 진짜 두꺼운 게 끼이다.
2: 누님, 저 김도 하나 올려주시면 잘 먹겠습니다.
1: 네.
2: 네.
1: 그리고 또 얼굴 다 잘 끼먹네.
3: 아, 좋은 게 면이 양념이 제대로 배어있어.
1: 네, 네.
3: 이게 잘못하면 따라 오는 맛도 되게 많거든요.
4: 김 싸먹으니까 풍미가 김의 향이 장난이 아니고.
5: 이게 여러분들도 집에서 다진 마늘 조금 넣고 참기름 아니면 들기름 넣고 깨소금 넣고 약간 해가지고 간장만 해서 비벼가지고 그냥 후루룩 먹으면 좋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기를 했잖아요. 그럼 네. 여러분은 평소 각자 그럼 집에서 거의 해먹는 편이에요? 사먹는 편이에요?
1: 거의 해먹.
2: 냉동식품 많이 먹어요.
5: 아, 그렇구나. 전자레인지가 해결해 주니까.
1: 네. 맞아요, 맞아요.
5: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여러분들은 집에서 어떻게 음식으로 해먹을까 참 궁금해요. 왜냐면은 이제 정희 씨 같은 경우는 진짜 잘 안 보이니까 탄식이라든지 불 이런 게 좀 위험하고 저기 나윤 씨 같은 경우는 또 손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네. 어떻게 할지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궁금해지더라고. 그리고 저기 홍윤 씨 같은 경우는 네. 뭐 문제 없네. 앉아서 하면 뭐 하루 종일 요리도 되겠네. 그, 그잖아.
2: 저희 누나가 팀장님이어서요. 냉동식품 잘 먹습니다.
4: 아, 그래서 멤버 중에서 네. 나윤이가 요리를 제일 잘하고.
5: 아, 그래요?
4: 홍윤이가 제일 못해요.
5: 아, 그러면 좋은데. 내가 그러면은 네. 여러분들이 하는 걸 딱 보고 잘하는 사람한테는 내 요리책을 선물 보내줘요.
2: 아니, 뭐 내가 못한다고
5: 내 거야. 내 거야. 네. 네. 말로만 하지 말고 보자고요. 한번 어떻게
1: 할까요? 네. 렛츠고.
5: 렛츠고.
1: 렛츠고.
5: 렛츠고.
1: 그래, 네. 가자.
2: 직직폭포. 가자, 가자.
1: 자, 팬 선조심하고.
2: 선조심.
5: 20분 내에 요리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2: 20분이요?
1: 우리 페어플레이 해야 된다.
5: 우리도 재훈 씨 칼질 잘한다. 나 아직 속은 줄 알았더니 할 줄 안 해.
2: 아니, 벌써 칼을 써?
3: 그러면.
1: 아, 여기 좀 화자가 있습니다. 여기 안 켜집니다, 이게.
6: 양파 태어나서 처음가 봐요.
5: 자랑이라고 그러나, 참나.
4: 오, 야, 짜, 오, 짜, 짜, 짜, 짜, 짜.
5: 야, 짜, 짜, 짜.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늘 내로 다 하기 힘들겠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 와. 감사합니다.
7: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 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8: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9: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10: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준비사항.
1: 뭐야, 짐이 이게 나야? 내가 챙기라고 한 건? 그런 거 없어도 돼.
0: 호루라기, 소형 랜턴, 상비약 등 비상안전용품을 준비합니다.
2: 너 로밍은 했냐?
1: 당연하지. 봐! 야! 이걸 차단하면 어떡해!
0: 여행지의 위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안전 문자를 차단하지 않습니다.
3: I'm injured. I'm injured.
1: 너 뭐해?
0: 도와주세요, 부리아 등 긴급 상황을 알리는 현지어를 미리 외워둡니다.
1: 어? 접었은가? 이것 봐.
4: 가서도 잃어버리려고.
1: 어?
0: 각종 위험 상황, 여권 분실을 대비해 여권 정보, 재외공관 주소와 연락처 등을 메모해둡니다. 위험 상황 발생 시 영사 콜센터를 통해 현지 대피 정보와 통역 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1: 어, 버스 온다.

0: 이 여름 바다를 들썩이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1: 엄청 크네요.
2: 바로 한 100km.
1: 100km요? 와.
0: 여름이면 이 녀석들의 인기가 대단하다죠?
3: 배짱어가 나한테는 큰 선물이.
0: 더위에 지친 이들의 기운을 북돋아주는 힘의 원천. 살이 제대로 오른 여름 전령사 갯장어 만나러 고성반도로 가보시죠. 한반도 남쪽 해안, 한려수도와 이어지는 고성반도. 그 품에 안긴 자란 마는 남해 청정해역으로 손꼽히는 곳입니다. 자란 만의 넉넉한 바다를 품은 항구마을. 포교마을 앞바다에서는 여름이면 짙푸른 남해가 키워낸 아주 특별한 손님을 만날 수 있답니다. 사방이 어두운 새벽 3시, 벌써 하루를 시작하는 분이 계시네요.
4: 안녕하세요.
5: 예.
4: 뭐 준비하시는 거예요?
5: 아, 예. 이제 고기 잡으려고 준비합니다. 미끼, 미끼.
0: 미끼는 국민 반찬 고등어.
6: 이 고기는
4: 네.
6: 싱싱하고
4: 네.
6: 냄새 안 나는 그런 걸 좋아해가지고.
5: 네. 이건 내가 갖다 놓고.
6: 예.
0: 미식가인 녀석은 바로 갯장어. 긴 줄에 낚싯바늘이 매달린 주낙으로 잡는답니다.
4: 아버지, 이쪽 지역에 갯장어가 많이 잡히나요?
5: 예. 여기가 청정해역이거든.
0: 평생 바닷바람 맞으며 살아온 어부. 야행성인 갯장어를 잡기 위해서는 캄캄한 새벽부터 움직여야 한답니다. 갯장어가 잘 잡히는 어장에 도착하면 그때부터는 시간과의 싸움.
5: 땅에 대미는, 뼈에 대미는, 이거 뼈는 내가 많이 나거든. 그렇게나 이 냄새 맡고 있는 거야.
0: 미끼 낀 낚싯줄을 바다에 다 내리고 나면 이번엔 수조에 잘 갈린 칼을 박아 넣었습니다. 이유는요?
6: 고기를
4: 네.
6: 네. 올라오면
4: 네.
6: 여미에서 바로 끊으려고. 고기 올라오면
4: 줄을 그냥 끊는 거예요?
6: 네.
0: 갯장어가 미끼를 충분히 물었겠다 싶으면 이제 내려둔 주낙을 올릴 시간.
7: 많이 올라올까요?
8: 알 수가 없어요.
7: 알 수가 없어요?
0: 그런데 말과는 달리 처음부터 갯장어가 힘차게 올라옵니다. 넘치는 힘과 무엇든지 덥석 물어버리는 사나운 성질을 가진 남해의 진갯.

0: 이빨이 날카롭고 무엇이든 잘 물어서 일본에서는 문다는 말에서 유래해 하모라 불린다죠.
1: 이빨이 무섭게 생겼네요.
2: 이제는 나.
3: 겁나.
1: 겁나요?
3: 네. 사람이 살면 살 다 떨죠.

0: 오늘은 좀 어때요?
1: 무엇이?
0: 고기 잡히는 게.
1: 아, 오늘 많이 무는 타이죠. 많이 무는.
0: 이건 뭐예요?
1: 알갱이, 알갱이, 빨간 고기.
0: 알갱이?
2: 응. 순개, 순개라 카데 우리는 날개라 카는데.
3: 백장어는 수온이 따뜻해지는 5월에 잡히기 시작해 10월까지 잡는 계절고기입니다. 양식도 되지 않고 아무 때나 맛볼 수 없다 보니 여름이면 녀석들 귀한 몸값 자랑한다죠.
1: 이거 고기를 쫓겠는데 이런 거 네가 받을까? 그러면 석유수선 줄까?
4: 아, 여러분 바로 오셔.
1: 그리고 바로 갈까?
4: 예, 예, 바로 오셨네.
1: 응아, 알겠다. 아이. 말이 오란다.
3: 오매불망 녀석들을 기다리는 항구로 출발합니다.

0: 고단한 하루에도 만선으로 돌아온 어부는 어깨에 절로 힘이 들어갑니다.
1: 아유, 뭐 수고하구나.
2: 안녕하세요.
3: 고생하셨네요.
0: 배가 들어오면 바로 갯장어를 사드린다는 차태수 씨.
3: 아빠 보이지 않네. 옛날에 내가 많이 받아요. 이 배, 이 아재배를 많이 받았었거든. 우리가 뭐, 내가 좀 급할 때 부탁하면 한 번씩 그래. 급할 때는 고기 잡아주거든.
1: 앞으로 한 10년은 돼야 되겠는데.
4: 그냥 네 감정 요금만 살았는데.
1: 아유, 그래도. 그 시에 감사하소.
4: 아, 시에 감사. 예,
1: 너무 무리하게 날 때 신다 하지 말고.
2: 감사합니다.
4: 가시다.
2: 예, 예, 예. 빨리 뛰어야 돼요?
1: 네. 이 좀 바로 잡는 건 힘이 없기 때문에 빨리 참을 수도 빨리.
0: 태수 씨는 항구 앞에서 가족들과 함께 갯장어 식당을 운영합니다.
1: 거기 그거 줘. 날이 뜨시면 뜨실수록 갯장어는 더 살이 찌고 좋거든. 진짜 살이 엄청 찌죠.
0: 막 잡아온 갯장어. 손님들이 눈을 떼지 못하네요. 손질 사나운 갯장어는 손질도 까다롭습니다. 몸통과 근육 사이에 잔가시가 촘촘하게 박혀있기 때문이죠.
1: 저도 형님 하는 건 아버지 하는 거 보고.
3: 우리 사형제 중 다 와서 여동생 둘이 주방에 있지. 남동생 요 와서 해주지.
0: 동생이 등뼈를 발라내면 잔가시의 불쾌감이 없도록 잘게 써는 건 태수 씨.
1: 또 이 잘게 쓰려도 얘는 잘게 안 쓰면은 가시가 받쳐서 못 먹어. 얘는 구이하고 사고. 이게 한 마리 보통은 칼질로 130cm 쓸 정도.
3: 껍질은 그대로 붙어있고.
1: 이야. 껍질 안 잘리고.
2: 이게 바로 기술이네.
1: 네, 이 칼질 이게.
0: 태수 씨의 칼이 도마에서 경쾌하게 춤을 춥니다.
1: 우리 큰딸.
2: 안녕하세요.
1: 둘째, 제 동생.
5: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또 어머니. 네. 엄마야, 봐봐라.
2: 안녕하세요. 어머니.
1: 민철아, 우리 큰아들. 네, 가족으로 이 해에 나가야 되지. 그래야 이 마음도 맞고. 아니, 마음 맞는고 많이 싸운다, 우리.
0: 주방을 진두지휘하는 이는 어머니 김정순 씨. 직접 밭에서 키운 것으로 반찬을 준비하신답니다.
2: 힘드시지 않으세요?
5: 아니, 힘이 들어도 해야지. 아들한테 일하지. 안 나갔다면 아빠 일하는 거.

0: 며느리, 큰 며느리.
1: 안녕하세요.
2: 태수 씨의 아내 황선정 씨는 뽀얀 국물 자랑하는 장어국 담당.
0: 장어 머리랑 떼기랑 나온 거 가지고 흘러가지고 시리 넣고 철탄처럼 구울 거예요.
2: 소크리에 곱게 걸러낸 대장어를 푹 고아 끓인답니다.
1: 이거 완전 보약이겠는데요?
0: 네, 이거 이게 이거 먹어야 다 먹고 가시. 다 드시는.
2: 말 그대로 대장어로 똘똘 뭉친 가족입니다.
3: 대장어가 나한테는 큰 선물이.
4: 자기만 어머님도 뭐 자기 일에 열심히 도와주고 또 동생들도 이래 와서 자기. 내가 자기를 챙겨주니까 나는 정말 고맙지.
2: 이때를 놓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갯장어. 사람들이 줄지어 찾는 이유랍니다.
5: 아빠 대짜 7개.
3: 네. 혼자 중간에 가라고 하시오. 정신없지. 일반 집하고 완전히 달려. 저기요. 네.
2: 거친 모습 뒤에 고드라운 속살을 숨기고 있는 반전 매력의 물고기. 게다가 여름 한철 반짝 먹을 수 있는 힘의 원천이니 이만하면 여름바다의 주인 될 자격 충분하겠죠? 신선한 이 맛 찾아 작정하고 왔으니 맛있을 수밖에요.
6: 아, 맛있겠다.
7: 아니 비린 맛이 하나도 없고 생각보다 맛이 되게 깔끔해요. 저도 다른 데서 이런 맛이 안 나는데 회 먹을 때도 야채 같이 주니까 맛이 좋아요. 한번 꼭 보세요.
2: 썰물 빠지듯 한 차례 손님들이 빠져나간 오후. 태수 씨가 어머니와 함께 애지중지하는 텃밭에 나왔습니다.
0: 일로 저기 또 한 그릇 쓰고 여기서 다 이 다 재료 받아가 그 깨미 또 요 숨어나 있는 것도 이 좀 그렇게 우리 이제 우리 식당에 집에 쓰는 거는 다 하지. 뭐 쑥갓이라든가 뭐 상추. 이거 몰라졌어. 날이 너무 비가 안 와가지고. 네. 이게 이제 좀 타서 이래 타서 이렇게. 이 참 좋았거든.
3: 이 밭이 옛날에 아버지가 배 타면서 모아가지고 이 밭을 샀다 하더라고 할머니가 이야기를. 팔아가지고 집 지어가지고 해라 이래 하더라고. 근데 나는 그 팔기가 싫더라고.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버지가 고생해서 이 만들어 놓은 땅을 다시는 찾을 수가 없겠더라고. 만약에 그때 팔아버리면. 그래서 이 밭은 제가 뭐 이 아들한테도 끝까지 물려주고 싶은 그런 땅이에요.
2: 수십 년 세월 묵묵히 갯장어를 잡아온 아버지. 그 아버지를 닮고 싶었던 아들 태수 씨. 돌아가신 아버지와의 시간을 덧칠하니 다 추억이 됐답니다.
3: 옛날에 어릴 때 배, 고등학교 때 배 타러 가면 겨울이 추워가지고 그때 전부 노르져가지고 어른들 어린 마음에 그만하고 가서고 싶은데 내가 이제 커서 보니까 아버지 그때 마음을 알겠더라고.
0: 학교 가면 일주일만 하면서 오면 그 돈 해주기라고 그래서 맨날 오고 그랬어 하고.
2: 사남매 키우기 위해 억척스레 살았던 시절. 어머니의 굽은 허리만큼 고단한 세월이었습니다.
0: 나무 이거 한 300년 넘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거 다 오는 사람마다 다 좋다고.
3: 어릴 때 크기나 지금도 크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뚝은 옛날 똑같은 거죠.
2: 변치 않고 그대로인 게 어디 나무뿐이겠습니까?
3: 와서 쳐다보고 땀 흘리 사는 거 보면은 내도 다음에 나이가 들어가 또 자식들한테 지금 엄마처럼 내가
4: 우리 애들들이나 이렇게 이만큼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 좀 살살 쉬감세, 쉬감세.
0: 내 힘 나는 데까지 하다가 말게.
4: 아이고.
2: 부모님의 사랑을 닮은 나무 아래 망중한입니다.
8: 몇 시에 식사하세요?
5: 3시 넘어서.
8: 3시 넘어서.
5: 네.
2: 열심히 일한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앉았습니다.
4: 아, 밥하세네,
2: 함께해서 더 맛있는 밥상. 힘들어도 웃을 수 있는 이유라죠.
4: 밥 많이 먹고 열심히 합시다. 네.
0: 그 대기 좀 떼도 우리 아들하고. 아버지랑 같이 아들하고 이렇게 함께
4: 했을까? 아니, 아들하고 같이 모니까. 아버지는 이제 돌아가셔서 계시는데 아마 이렇게 구해서 쳐다보면 혹시 좋아하실지.
2: 그럼요. 이만하면 즐거운 인생. 바다가 주는 대로 무탈하게 차태수 씨 가족의 여름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뜨거운 태양이 바람을 타고 소금꽃 피워내면 아버지와 아들은 소금을 거둡니다.
9: 옛날에 어른들이 있잖아요. 잡은 놈은 틀린다고.
8: 와드리러 왔어요.
9: 근데 잘못한 것 같아요.
2: 45년을 소금밭에서 보낸 아버지와 이제 일을 배워가는 아들의 동행.
9: 포크를 가지고 포크는 커야 돼. 그거는 이런 좁은 데서 뭐 해요. 장난감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 아. 그래서 네가 있으니까 든든하지. 나 혼자는 힘들어.
2: 아버지의 땀방울로 일군 짠내 가득한 소금밭 지금 만나보시죠. 태안반도 서쪽 끝자락에 자리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길다는 태안반도. 서해를 향해 멋스럽게 펼쳐진 해안을 따라 끝없이 푸른 바다가 시원하게 펼쳐집니다.

0: 숨고 광활하게 펼쳐진 태양반도 소금밭. 이곳에서 45년차 염부 정가푼씨를 만났습니다. 그의 아침은 소금밭에서 염도를 확인하는 걸로 시작되는데요.
1: 염도를 안 맞춰주면요, 소금 생산을 못해요. 22% 되게 만들어줘야 돼요. 요 염도계 이 자루가 45년 된 거예요. 아, 이제 얼마만큼 써서 나하고 생명을 유지하나 보려고요.
0: 45년을 함께 해온 게 어디 염도계 뿐일까요? 날선 햇볕, 뜨거운 바람 맞으며 정가푼 씨는 오늘도 묵묵히 소금밭을 일굽니다.
1: 이게 소금 생산하고 나면은 이 판 소재하는 데가 제일 어려워요. 반복이에요, 계속. 그냥 실수 없이 하는 거지.
2: 안녕하세요.
1: 아들이요?
0: 일찌감치 도시로 나가서 공부하고 직장 생활했던 아들 정지훈 씨는 힘에 부치는 아버지를 보며 4년 전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3: 그냥 아버지가 연세도 있고 해서 그냥 도와드리러 왔어요. 근데 잘못 온 것 같아요.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요.
1: 혼자보다 둘이 낫고 둘보다 셋이 낫고 그렇듯이 아들이 있으니까 든든하죠.
0: 든든한 아들이 소금밭에 나타나면 밭에 소금물을 안칠 때. 소금 농사는 하늘이 지은

0: 있지요. 벌써 소문이 자체가 벌써 틀리지요.
1: 하늘이 내린다고 해 그 이름도 천일염이라죠.
0: 이거를 다 삽질로 담는데, 근데 저 용갈이라는 게 저게, 저 기계가. 지하가 이제 다 퍼담는 거예요.
2: 용 모양이네요.
0: 네, 용 모양이 용갈이.
1: 아버지의 소금밭에 자동 체염기가 들어온 건 순전히 아들 때문이었답니다. 일할 일꾼들이 사라지면서 아들은 조금씩 자동 설비를 들이는 중입니다.
3: 이런 설비하는 거 아버님이 반대는 안 하셨어요?
4: 제가 도망갈까 봐 아버지가 투자한 거예요.
1: 아무리 기계가 좋다고 해도 아버지는 직접 소금을 수레에 담습니다. 땀과 노력은 배신을 모르는 법이라며 고된 일과를 묵묵히 버텨냈던 아버지.
2: 이 힘든 일을 왜 이렇게 평생 해오셨어요?
0: 이 소금에 좀 비치다 보니까 그렇지 뭐. 소금에 진년 가지고 하다 보니까.
1: 소금밭에 쌓여온 아버지의 세월이 아들의 인생에는 거름이고 등불이었답니다. 그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는 아들. 그
5: 시절 다 지나가고. 아버지가 도저히 아, 나 이제 힘들어서 못 하겠다 하고 하시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때까지는 계속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6: 계속 고전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어렵거나 쉬어가면

0: 소금밭이 사흘 길이라 여겨서 한시도 허투루 쓰지 않았던 나날들.
1: 이거는 2022년도. 그 간을 싹 빼줘요. 염 간수를. 그렇게 해서 좋은 거죠.
0: 그곳에 아버지의 하루가 또 쌓입니다.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2: 근데 올해 비가 많이 왔는데 물 파주셨어요?
1: 어제 물 파가지고 오늘 채운 네. 거예요.
2: 아.
1: 20일 만에.
2: 아, 20일. 네.
1: 요건 콩나물국 끓여보면요.
2: 네.
1: 가질 거예요.
3: 이게 귀한 소금인데.
1: 귀한 소금이죠.
3: 네.
2: 소금이 많이 짜지 않고 깔끔하니 맛있는 것 같아요. 다른 소금들은 이렇게 조금 먹으면 조금 씁쓸한 맛도 있고 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소금이 맛이 깔끔해요.
1: 여기까지 오셨는데 조금 드물어 드려야지.
3: 신부께서는 돈을 주시면 어때요?
0: 직접 찾아준 마음이 고마워 소금 포대 가득 넉넉한 인심까지 눌러 담았습니다.
4: 소금 왜 좀 많이 사가세요?
3: 아, 갖다 놔야 미리 해서 간을 빼야 네. 김장할 때 맛이 나거든요.
2: 감사합니다. 네,
1: 고맙습니다.
3: 네. 네.
2: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하세요.
1: 네, 오래오래 할게요.
2: 네, 저희가 소금 사러 매년 올게요.
3: 아, 살 좀 찌세요. 저 사진하고 틀려서 좀 그러네요, 마음이.
1: 예, 새롭게 곱된 얼굴이 이렇게 되시네.
3: 예, 아, 다 그래요.
1: 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 네, 수고하세요.
4: 네.
0: 자식들 건사하기 위해 45년을 염불로 살며 쉼 없이 일했던 아버지. 젊고 파릇했던 처녀 총각은 이제 황혼으로 접어들었지만 변함없이 일손을 이어가는 중입니다.

0: 다르지. 그 삽질 어려우니까 포크레일 가지고 포크레일로 파야 돼.
1: 녹대면 안 돼도.
0: 아, 녹대면 안 돼요? 아, 이거 여기서 쓰는 작은 포크레일 있더라고요. 그걸 막 푹푹푹푹 뜨던데.
1: 그거는 이런 좁은 데서 뭐 해요. 장난감도 아니고.
0: 그거 내가 파볼게. 아. 안 되네.
2: 산처럼 쌓인 소금은 간수를 뺀 5년 묵힌 천일염.
0: 아, 그래서 이게 광업인가 봐요. 이게 소금, 그거는 소금은 광업에 들어가더라고.
3: 광업이에?
0: 네. 그, 그 광, 광부죠, 제가.
2: 꽁꽁 서로 붙어버린 자금 소금 산에서 아들이 소금을 퍼담으면 아버지는 또 하나의 특별한 작업을 준비합니다. 탈수기에 소금을 넣어 남은 간수를 빼는 건데요.
0: 그냥 대충 해갖고 돌리면 안 된대요?
1: 막 떨떨 때 떨어.
0: 떨면 그냥 떨게 놔두죠.
1: 아이고, 그러면 팍 터져나와. 이렇게 자리를 잡으셔야지.
0: 이거 해봤는데요. 손가락에 막 엄청 아프거든요. 이렇게 손이 막 이렇게 됐어요. 바디가. 이게 자꾸 막 이렇게 수술 박느라고.
1: 이건 난병이 아니더라고요. 수술도 안 되고. 노를 해, 노를 해.
0: 아버지한테는 제일 어려운 치료법이다. 노를 하는데 노나 안 나오는 거야. 80 먹고 저 염전한다 그러면 다들 놀래요.
1: 80은 총각이요.
2: 순도 높은 천일염을 만들 때만큼은 열정 넘치는 아버지. 손가락이 휘도록 꾹꾹 눌러서 담은 간수 뺀 소금에선 또다시 간수가 배어나옵니다.
1: 미세먼지 그런 것이 심각하잖아요. 그거를 배출시켜가면서 간수를 쫙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 소금이 쓸 수가 있나요? 안 쓰지.
2: 아버지의 자부심인 태안반도 천일염이 만들어졌습니다.
1: 어때요?
3: 곱지야?
1: 네. 아주 소성소성.
2: 맛은 어떨까요?
1: 이 맛이야.
0: 진짜요?
1: 이 맛이야. 먹어봐봐.
0: 너무 짜.
1: 소금이 이렇게 짜지.
0: 아,
1: 이게 뭐 사탕, 설탕이야? 뒷맛이 제 감칠맛이 돌지. 첫맛은 짜지만 뒷맛은 달달하다.

0: 걷기만 해도 허기가 진다는 소금밭 일. 고생한 아버지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합니다.
1: 삼겹살 소금구이.
2: 새우는 이렇게 구워 먹었죠?
3: 예, 맞아요.
2: 삼겹살을 이렇게 위에다 구우면 예, 맛있어요.
0: 일명 삼겹살 소금구이. 불판에 직접 수확한 천일염을 두껍게 깔고 삼겹살을 올리면 간편하면서도 각별한 소금밭 부자의 별미가 됩니다. 아들이 주니 더 맛있으시죠?
1: 이 맛이 그런 냄새가 나니까 어때?
3: 괜찮습니다.
0: 사실 아들이 내려온다고 했을 때 어머니는 반대가 심하셨대요.
3: 어머니, 아드님이 이렇게 내려와서 같이 사시니까 어떠세요? 좋으세요?
4: 좋죠. 좋은데요. 하는 거 보면.

0: 근데 신랑은 안 그런가 봐. 막 뿌려 먹어.
1: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좀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2: 속상하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한 부모의 양갈래 마음. 그날 오후 아버지는 아들과 함께 산에 올랐습니다.
0: 좋네. 너무 좋다. It's your happiness
3: that matters. 아, 좋아요. 여기는 건강해요. 소나무가.
4: 아, 여기 처음 와보는 것 같은데요.
5: 그러세요?
4: 아버지가 일만 시키고 이런데 안 내릴 건가요?
3: 이런 데 오면은 마음이 해이죠.
0: 너무 좋다. 어, 저기 봐봐. 저 구름이 뭐야?
4: 뭐, 구름이요?
0: 예. 네.
4: 구름이 그냥 구름이지 뭐.
0: 구름이요?
4: 용 같아요?
0: 잘 형상을 해봐. 지금 승천하네, 승천.
4: 하여튼 이리 늘어진 것만 보면 무조건 용이네.
2: 무심코 누리던 일상이 새삼 소중해지는 나날들.
3: 나라고서 뭐, 응? 용광로처럼 쓰인 건 아니거든요. 이제 한날 한날 지나니까 좀 지우러지는 것 같아요.
4: 아버지가 뭐 연세도 생각 안 하시고 그냥 막 일을 막 하셔가지고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2: 서로에게 귀한 소금 같은 존재가 되어주는 부자의 하루가 지나갑니다. 바다와 바람의 시간이 쌓아올린 아름다운 변산반도에 왔습니다.
6: 이렇게 층층이 책갈피처럼.
7: 아, 그러네, 진짜.
2: 색다른 풍경 앞에 마음은 이미 몽글몽글. 물길이 열리면 바다는 세상을 향해 속살을 드러냅니다.
7: 백합이 딱 걸리면.
2: 그 안에서 만난 특별한 보물은?
7: 백합! 야!
2: 캐는 재미에 먹는 즐거움까지.
7: 보고만 있는데도 침이.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8: 사랑해요.
2: 넉넉한 바다를 닮은 사람들과 서해의 풍요가 가득한 땅, 백합의 고장 변산반도입니다. 한반도 서남쪽. 서해를 향해 툭 불거진 반도 변산반도입니다.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빼어난 풍광에 예부터 산해절승이라 불려온 곳. 우리나라 유일의 반도형 국립공원이랍니다. 이곳에 배우 안홍진 씨가 찾아왔습니다.
9: 아우, 좋다. 저는 지금 변산반도에 있는 채석강에 나와 있습니다. 반도라는 곳이 그런 것 같아요. 그 바다와 바람과 이런 풍화작용에서 살아남은 아주 강인한 곳인데요. 여기 채석강이 신과 자연이 빚어낸 아주 아름다운 거의 예술품에 가깝습니다.
2: 중국의 채석강과 견줄만한 천하절경이라 하여 이름 붙은 채석강.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인 이곳은 썰물 때면 물에 잠겨있던 위용을 드러내며 숨겨두었던 시간의 역사를 펼쳐냅니다.
9: 쌓인 층들이 다른 시기에 쌓였기 때문에 달라요. 보면 밑에가 여기는 용암, 그 위에 보면 자갈도 있고 그 위에는 진흙.
2: 마침 둘러보고 돌아가는 이들이 있네요.
9: 어때요? 보시니까 소감이?
10: 어디서 오셨는데요?
9: 아, 우리 저 한국기행, 한국기행에서. 아~ 네.
6: 어머, 어머, 나 이렇게 하고
9: 있구나. 아, 이뻐, 이뻐, 미인이라니까.
6: 아니, 좋아요.
9: 좋아요?
6: 아, 너무 좋아요.
9: 어, 어떠셔서? 네.
6: 이렇게 층층이 책갈피처럼.
9: 네. 아, 그러네, 진짜. 그러네. 책갈피처럼 이렇게 네. 책을 딱 옆으로 네. 뉘어놓은 것처럼 되겠네. 네. 아, 아주 좋은

0: 인사드리는데 지금 예. 바로 반갑습니다.
1: 예.
0: 네네네.
2: 감사합니다.
3: 썰물 때만 만날 수 있는 또 하나의 비경. 오랜 세월 퇴적과 침식을 반복해온 채석강에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곳이라는데요. 바로 해식동굴입니다.
4: 아니 근데 여기 줄을 쭉 서 있는데 여기 줄을 왜 서 있는 거예요?
5: 사진 찍으려고 줄 서 있습니다.
4: 아 사진 줄이구나. 두 분 무슨 사이?
5: 그 신혼부부입니다.
0: 아 신혼부부예요? 어.
5: 제가 사진 명사라고 해서 왔습니다.
4: 아 사진 맛집이라고 그래서 오셨구나. 네. 제가 오늘 일일 사진사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네.
4: 아주 좋다. 자, 사진사 출동하겠습니다.
3: 경이로운 해식 동굴을 배경으로 찍는 인생 사진.
0: 자, 그쪽 출연하십니다. 네, 그쪽 출연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이쪽 뽀뽀. 뒤집어, 뒤집어. 둘 다. 하나, 둘, 셋.
5: 하나, 둘, 셋.
4: 아, 인생샷입니다. 요거 바로 SNS에 올라갑니다.
5: 네, 감사합니다.
6: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6: 네.
3: 자연이 빚은 아름다운 풍경을 뒤로하고 공소항으로 향합니다. 서해 어업의 전진기지였던 공소항. 고즈넉한 풍경이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그곳에서 출항을 준비 중인 배를 만났습니다.
0: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7: 혼장 받아주고 오네.
0: 뭐 잡으시러 나가시는 거예요?
8: 동쪽으로 가서
9: 동주.
7: 그 사람이
0: 동주
8: 신양반이요.
0: 한국기행에서 지나가다가 어머님들 뵙고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8: 지금 이미 탈 거예요.
0: 타요?
8: 네.
7: 왜냐면
8: 사모님도
7: 형배는 불렀잖아요.
0: 어머니 이거 뭐예요? 뭐 갑자기 근데 갯벌 가신다면서 뭘 이렇게
7: 깻잎 따듬어.
0: 갯벌 나가는 동안에 또 땀에 또 이거 다듬으시려고. 아이고 부지런. 나 그렇게 열심히 못 산다. 아이고.
3: 잠깐의 짬도 허용하지 않고 평생을 부지런하게 사셨던 갯벌의 어머니들.
0: 아니 근데 어머니들은 갯벌에서 계속 일하신다는데 이렇게 피부들이 다 이렇게 고우셔?
7: 원래 입어서 그래.
0: 아 원래?
3: 어머니들과 웃으며 이야기하는 사이 배가 출발했습니다. 이번엔 참외를 꺼내셨어요.
7: 이것도 무슨 애 약도 한 번도 안 하고 대변으로 다 나온대야.
0: 대변으로 나오는구나.
7: 아~ 이렇게 먹으시고.
9: 네, 하나씩 잡숴요.
3: 직접 키우셨다니까 맛은 이미 보장.
0: 달달.
7: 달달.
3: 달콤한 참외 함께 나누고 나니 드디어 작업할 갯벌에 도착했습니다.
10: 이게 한 사리에 제일 그 물이 많이 쓰는 때가 오늘 내일 이렇게 이런 때
0: 저쪽으로
10: 쫙 빠지는 거예요. 네.
3: 육지와 바다 사이 그 미묘한 공간에 물이 빠지면 드넓은 갯벌이 펼쳐집니다. 무한한 생명력을 품은 바다의 속살. 어머니들이 그 안으로 텀벙텀벙 걸어 들어갑니다.
7: 몇 살인가?
5: 뭐예요?
7: 우리 손주가 27살인데 손주가 이렇게 하면 되게 덜다.
5: 감사해요. 훨씬 안 탈 것 같아.
11: 안 탈 것 같아.
0: 아우, 오, 그렇게 다행히 막 폭폭 빠지는 볼은 아니네.
11: 아니네.
3: 사시사철 다양한 조개를 토해내는 변산반도의 갯벌. 잠깐 작업했는데도 동죽이 바구니 한가득입니다.
0: 아 잠깐 사이에 벌써 저만큼 잡으신 거예요? 어떻게? 잠깐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해? 잠깐만요.
7: 땅을 파고 나오면 땅을 파면.
11: 아 칼때 몰리는구만. 칼때 그렇게 해갖고 아 이제 그러고 들었어.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0: 아
11: 이렇게 해나가야죠.
0: 아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나온 것들을 주는 거군요.
11: 네 이렇게 주워. 그냥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담아요. 동주.
4: 야, 이게 조개구이집 가면은 많이 나오는 건데.
7: 지금은 이거 동주가 뭐 쓸증도 많이 하고

0: 그때였습니다.
1: 백합
2: 대박났네 오늘.
1: 와, 난 이만한 백합은 보는 것도 처음 보는데 잡았어.
2: 오, 나도 백합 하나 잡았다.
1: 오, 와, 와, 크다.
2: 이 껍질 색깔이 다 틀려요.
1: 그러니까요.
2: 응. 그러니까 그래서 얘가 100가지 색을 가졌다고 해서 백합이.
1: 아, 그래요?
0: 백합은 요즘 갯벌에선 만나기가 쉽지 않답니다.
2: 예. 예를 들어서 20kg 한 망이면 한 3, 4개?
1: 아, 그래요?
2: 예. 그 정도밖에 안 들어있어요.
0: 그래도 갯벌의 보물 백합을 캐기 위해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않는 어머니들.
1: 아, 나 벌써 힘든데. 어머니들 안 힘드세요?
3: 힘들고 분벌난 게 참아야 돼. 다 자녀들 키웠던 게. 그러면 힘들어도 생활 능력이 없던 게 우리 나갈 줄을 몰랐어. 신랑이 잘못 오고 시댁살이 해도 그냥 살았어. 나가면 굶어 죽는데.
4: 나가라고도 아무 소용인 게 아니지.
2: 우리 엄마도 이렇게 고기도 잡고 조개도
5: 잡고. 옛날에 이제 다 먹고 살기 힘들었으니까.
2: 남매 힘이 없었어.
6: 아유. 그래서 엄마가 먹는데. 지금 내가 이제 엄마 나이가 다 되니까 엄마 생각하면 눈물 나요.
7: 오늘 엄마 날라 걱정 태산이 되고 주름 깊은데 어리퍼리 가진
0: 아무리 고되어도 근성만큼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던 이름. 갯벌에 활짝 핀 우리네 어머니들입니다.

0: 백합을 탔으니 그 맛 한번 봐야겠죠?
1: 이거 우리 아까 우리가 잡은 거.
2: 이거 진짜 자연산을 먹으려면 예.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 자연산이 풍부하게 나와요.
0: 백합은 생으로 먹을 수 있어 생합이라고도 불린대요.
1: 생으로?
2: 네.
1: 지금?
2: 나도 먹었어.
1: 생합.
3: 이거 빠졌어?
2: 아니, 좀 약간 촉촉하지 내. 떠났어.
1: 와, 이거.
2: 진짜 맛있죠?
1: 우와. 어제 익힌 거보다 더 맛있지? 응? 얘는 왜 익힌 거보다 더 맛있지?
3: 달아.
1: 달아요.
2: 네, 맞아요. 오. 회로 원래 한 사람씩 시켜 먹어요.
1: 아, 그래요? 회로? 네. 오.
2: 간이 딱 맞아요. 네. 나물하고 그 야사라고 그 저기다 매치가 딱 돼.
1: 우와. 먹어만 있는데도 침이. 와, 이거 진짜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2: 생물로 먹어야 더 맛있어요.
0: 변산반도 보양 음식이라는 백합탕과 백합 가득 넣은 칼국수까지 백합 한 상이 차려졌습니다. 맛과 식감이 좋다는 조개의 여왕 백합.
4: 진짜 맛있죠?
1: 어떻게 조개 조미료보다 더 진하죠? 이게 조개 맛이?
2: 근데 이건 자연의 조미료 맛이죠.
1: 자연의 조미료 맛. 네. 천연의.
0: 부드러운 조갯살이 입안 가득 감칠맛으로 피어납니다.
2: 고급이다, 못 먹어.
3: 사다 먹어. 우리도 사장한테 다 사다 먹어.
2: 잘 먹고 가서 건강하고.
5: 오늘 때문에 도박 나게?
6: 사랑해요.
0: 백합 한 상으로 밥 한 끼에 정을 나누고 특별한 추억을 마음에 담아갑니다. 이제 여정은 변산반도 내륙으로 향합니다. 능가산 자락에 소담하게 들어앉은 천년 고찰 내소사.
7: 야, 지금 바깥 기온이 한 32도, 3도 이 정도 되는데 쫙 전나무 길이 펼쳐졌거든요. 근데 이 안에 딱 들어오자마자 선선한 기분이 드는 게

0: 기분 좋게 내도사까지 걸어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 길 봐요.
1: 하늘을 찌를 듯 곧게 뻗은 초록의 기운을 받으며 걷다 보면 산사 입구에 다다릅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0: 저 울림이 여기 마음에 안에 다 닿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저 북을 연주라고 그래야 되나? 뭐라고 그래야 되나?
2: 벚꽃을 친다고 하죠.
0: 벚꽃요? 벚꽃? 네. 아, 저걸 벚꽃이라고 하는군요.
2: 날짐승, 길짐승을 모두 포함한 중생들을 구제하는 의미가 있고요.
1: 633년 창건된 내소사는 임진왜란 때 소실됐다가 조선 인조 33년에 중창된 사찰입니다. 단청이 풍화된 모습이 세월의 깊이를 보여주는데요.
2: 가장 아름다운 것이 8개의 문자, 꽃살무늬로 조각이 되어 있어요. 부처님이 앉아 계신 곳에서 딱 보니까 꽃들이 그대로 부처님 정면에서 보이는 거예요.
1: 연꽃, 국화, 모란 등 꽃무늬를 조합한 문살은 부처님 전에 올리는 꽃 공양. 꽃 문살 안으로 조용히 들어가 봅니다.
2: 최근에 또 여기가 국가보물로 지정된 배그의 가능 자상, 후불 벽화가 뒤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개걸음으로 이렇게 걸어가면 눈동자가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눈동자하고 나하고 눈이 따라오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합장하시고
1: 비좁은 법당 뒤편에서 만나는 백이 관음보살 좌상. 그 앞에 잠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0: 소원이 반드시 뭐 이루어진다기보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신 어떤 그런 분이 아니었을까. 또 절하고 소원도 빌고.
1: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이들을 보듬어준 내 소사. 내 소사를 품은 땅 변산반도에서 넉넉한 마음을 담아갑니다. 해남반도의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볼거리 가득한 오일장.
2: 닭기 좋지요? 맛있겠지요? 닭기 사러 오세요. 해남 오일장으로.
1: 싱싱한 장터 낙지는 최고의 보양식.
2: 아주 그냥 튀겨줘요.
1: 그런가 하면 갯벌엔 아주 근사한 바다의 맛이 숨어 있답니다.
3: 신기해요. 물고기인데 뻘 위에서 뛰어요.
1: 바로 짱뚱어랍니다.
4: 온역도 좋대.
2: 짬뽕어 탕을 먹어야 여름 난다고요.
3: 꿀맛이네요.
1: 여름 갯벌의 선물 짱뚱어랑 낙지 만나러 떠나보시죠. 한반도의 최남단, 땅끝마을로 잘 알려진 해남반도입니다. 멀리서 볼 때는 그저 조용해 보이는 땅끝 반도. 하지만 가까이 들여다보면 시끌벅적한 곳이 있습니다.

0: 하이남에서 가장 크다는 해나무 오일장. 장바닥에 펼친 난전 속에 어머니들의 구수한 입담이 가득한 곳이죠.
1: 안녕하세요, 어머니.
2: 딸에서 몸에 나 찍지 마라 말이오. 우리 아들을 가면 태양 간다더만 또 세림이 나온다.
1: 여기가 어머니 옛날부터 있던 곳이에요?
2: 그때는 어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있었나, 우리 없어서부터 밀장 있었을지. 그러니까 100년이 넘었겠죠.
1: 100년이 넘었어요?
2: 응, 내가 나이가 100살, 나 100살은 안 먹고 네. 80일게.
1: 야, 어머니는 언제부터 이렇게 장에 다니셨어요?
3: 오래됐어.
1: 그래요?
3: 한 40년 됐어.
1: 40년?
3: 옛날에 장사했지. 지금은 장사만 늘어나고 안 됐어. 안 돼, 안 돼.
0: 새벽부터 장사 준비한다고 바지런을 떠는 장터 어머니들.
1: 어머니, 이게 뭐예요?
2: 해파리.
1: 해파리?
2: 바지라.
1: 바지라.
0: 이 싱싱한 해파리는 어떻게 먹나요?
2: 설탕, 깨가리, 마늘, 청양고추 딱 요것만 들어가면 돼. 요거는 뭐지 할 것이 없어. 양념할 것을 가고 간을 안 해도 돼. 지가 갖고 있을게.
1: 맞나요?
2: 엄청 맛납지. 새콤달콤하니 얼마나 맛있는 거야. 커피 하루에 두 잔만 먹으면 보약이. 먹어. 먹고 건강하면 돼. 보일러만 잘 돌면 건강한 거 쉽게 아무거나 먹어. 게리지 말고 젊었을 때는.
0: 음식은 나눌수록 맛있다고 커피 한 잔을 타주십니다.
2: 답사.
1: 네, 아유 감사합니다.
2: 건강하고는 하루를 살 수 있게. 네. 좋은 일만 있기 바라고.
1: 감사합니다.
0: 장터에서 만나는 따뜻한 인심과 함께 오일장이 열렸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저 나를 뜨겁고 죽게 생겼어. 갈치도 사람 얼굴 화장하되 이렇게 이쁘게 나야 손님 사거든. 그치, 내 말 틀렸는가?
0: 맞아요.
2: 이곳 오일장에서 30년째 수산물을 팔았다는 김덕예 씨. 가장 인기 있는 건 단연코 낙지랍니다.
1: 이 우수가 뻘낙지라 이렇게 발이 길고 맛있어요. 이 낙지가 발이 짧은 낙지는 뻘낙지가 아닙니다. 낙지 좋지요?
0: 예.
1: 맛있겠지요? 닌게리가 필요 없어요. 소가 일하다가 자빠지면 낙지 하나 딱 먹이면 빨딱 나서 챙기지를 해. 그 정도 낙지 힘이 좋다 이 말이야. 지금 낙지 최고 약이. 이 약이 별로 귀해. 1년 중에 최고 귀해 낙지가 지금.
3: 박수
1: 내가 열심히 살게.
3: 그래 맞아.
2: 해남 갯벌에서 잡은 낙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팔린다는데요.
1: 꽃낙지가 겁나 부드러워요. 15,000원, 20,000원.
4: 꽃낙지 갖고 드신대요.
2: 덕예 씨의 유쾌한 입담까지 더해지니 사는 사람도 즐겁습니다.
1: 야, 할머니 감사합니다. 봐봐. 오늘 재수 됐어. 장사 잘해야고 시장에 아줌마를 한 땅 사야 돼.
5: 장사를 잘해. 아, 그런 맛 생각하면 사니까 분위기도 나고 진짜 재밌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재밌어요.
1: 네. 아, 나 2만 원짜리 만 원요. 우리 여기 어디요? 송기에서 최고 식당 그게요. 우리 언니가 민호 식당
6: 아주 그냥
1: 치게 줘요.
6: 언니, 우리 오빠들 뭔 이런 멋진 것을 해준다요. 나 송기의 코미디예요.
1: 아주 그냥 죽여줘요.
6: 아이고. 한 장.
1: 아니, 한마디로 잘 놀아. 멋쟁이야. 그러고 송기에서 최고급 민어 장사를 했지. 아,
6: 10만원치 좀 울어라.
1: 10만원치?
6: 알맹이.
1: 야, 저울이 맞아. 11kg야. 툭툭.
2: 흥 많은 덕예 씨와 흥이 제대로 오른 손님.
1: 톡톡 예쁘네. 그래.
6: 오면 내 새끼가 또 왔네.
1: 여기 와야
2: 돼. 이 맛에 오늘도 오일장을 찾는답니다. 오일장 흥부자 덕예 씨의 손이 바빠졌습니다.

0: 나도.
1: 메뉴가 뭐예요?
2: 오늘 꽃게. 네. 자, 반지라. 네. 낙지. 네. 이래갖고 밥을 먹으면 기가 막혀.
3: 덕례 씨가 만드는 비장의 여름 보양식 꽃게 낙지탕입니다. 기력이 떨어진다 싶을 때 이만한 음식이 없다죠. 움직여봐요 이렇게
2: 내가 원하는 대로. 아주 낙지 이런 맛이. 낙지가 그렇게 부드러워 낙지가. 하나 먹어봐. 아주 맛있어. 온누아 밥 먹어.
3: 30년을 함께 보낸 덕례 씨의 또 다른 가족, 장터 사람들을 위해 준비한 여름 보양식입니다. 소박하지만 든든한 장터 밥상.
4: 아, 딱 국물이. 소보가.
3: 이만하면 여름 더위도 걱정 없겠죠.
2: 와, 좋다, 오늘. 좋은 놈 잡았다, 야. 뭔 욕이 좋대.
1: 짱뚱아는 이거는 어디서 잡아온 거예요?
2: 진이도.
1: 진이도?
2: 황산면 한 자리. 아. 황산면 한 자리.
1: 여기서 뻘에서, 갯벌에서?
2: 갯벌, 그놈 둘, 빻고 못 얻고 너무 썰매타고 한 게. 뻗고 하지 마라.
1: 예,
2: 지죠.
1: 예.
3: 갯벌에서 막 잡아왔다는 짱뚱어.
2: 하나 씹어 먹어도
1: 돼? 이걸 그냥 먹어요?
2: 안 해! 이 양이 막 큰 놈을 탁 잘라서.
1: 이걸 생으로 먹어요?
2: 생으로, 이거. 땅속에 산 거이라. 자연산 그, 빙이나 똑같아. 그 정도 영양가가 있다, 이거.
3: 짱뚱어 휘는 버릴 것 없이 칼로 다져 뼈를 부드럽게 만든 후 뼈째 먹는답니다.
2: 감자 하나 먹어봐. 네, 참말로 만나보고.
3: 짱뚱어 회는 처음 먹어본다는 제작진. 표정으로 맛을 가름하겠습니다.
2: 아주 고소해.
1: 고소해요?
2: 아니야. 뭐. 이렇게 만나고 짱뚱어.
4: 밥 먹어라.
2: 막잡은 놈이다. 또 이것도 집에 살려놓으면 덜 만나요.
3: 짱뚱어를 회로 먹는 건 막 잡아온 걸 파는 오일장만의 특권. 흙 넘치는 오일장을 뒤로 하고 이번엔 갯벌로 갑니다. 갯벌에는 무엇이 살까? 수많은 생명이 얼굴을 내미는 생명의 땅 갯벌.

0: 안녕하세요, 아버님.
1: 예, 반갑습니다. 네.
2: 갯벌에서 짱뚱어를 잡는다는 이인주 씨를 만났습니다.
0: 이게 뻘배예요?
1: 예, 이게 뻘배입니다. 이걸 안 타면 짱뚱이를 못 잡아요. 짱뚱이가 아, 소리에 엄청 민감해서 될 수 있으면 소리를 안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뻘배입니다. 예. 아, 여기 앞에 저 뛰고 막 저 뛰잖아요. 신기해요. 물고기인데 뻘 위에서 뛰어요.
2: 오염되지 않은 갯벌에서만 서식한다는 짱뚱어. 녀석들은 지느러미를 발처럼 이용해 갯벌을 기어다닌답니다.
1: 고기는 다 물 바깥에 나오면 죽잖아요. 네. 아, 근데 짱뚱이만큼은 이게 물 바깥에서 먹이 활동을 해요. 네. 그래서 참, 참 이해할 수 없는 고기입니다.
2: 그 이해할 수 없는 녀석들을 잡으러 떠나볼까요?
3: 꽤 무겁네요.
2: 뻘배는 처음 탄다는 제작진.
4: 여기 서 있어. 네. 여기 마음이 든다. 바로.
2: 머리로는 알겠는데 몸은 어떨는지. 과연 뻘배 고수 따라 이 드넓은 갯벌을 달릴 수는 있을까요?
5: 잘 안 밀어지는데요.
2: 뻘배와 사투를 벌이는 제작진.
6: 저는 벌써 땀으로.

0: 모욕 중입니다.
1: 또 여, 저 몸 사람 어째요?
2: 그래도 혼자 잡은 것보다는 둘이 옆에 있는 게 안 심심하고 좋은데요.
3: 그렇게 그늘 한 점 없는 갯벌 한가운데서 짱뚱어 낚시가 시작됐습니다.
4: 우와,
2: 홀치기 낚시입니다. 미끼 없이 짱뚱이 앞에다 던져서 이렇게 채면 짱뚱이가 거기 걸려서 나오죠.
4: 이게 사부가 만든 건데 이게 완전히 그 장인이 만든 겁니다. 장인.
3: 마치 묘기를 부리듯 낚싯대를 던져 짱뚱어를 잡아채는 이인주 씨. 잡고 또 잡고 15년 경력이 무색하지 않죠?
5: 백발백중인데요?
2: 아직 부족합니다.
3: 낚싯대와 줄의 길이가 각각 3m. 그러다 보니 짱뚱어를 정확히 조준하는 것이 기술이랍니다.
1: 이게 보호색입니다. 이게 천적이나 갈매기가 짱뚱어를 많이 먹거든요. 그런데 이 뻐라와 같은 색이어서 잘 찾기가 힘듭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저 먼디 한번 이렇게 한번 쭉 둘러서 한번 비춰보십시오. 산하고 아주 바다하고 그 풍광이 아주 이런 풍광을 즐기고 산다는 게 복이죠.
3: 아름다운 풍광의 갯벌에서 서두르지 않는 법을 배웠다는 이인주 씨. 갯벌이 주면 주는 대로 성실하게 하루를 길어 올린답니다.
6: 수고하셨습니다.
7: 네, 많이 잡으셨어요?
6: 네.
7: 얼마나 잡으셨어요?
3: 오늘도 바구니는 한가득입니다.
2: 이 더위를 이기려면 네. 짬뽕을 이렇게 꼭 여름에 모아야 됩니다. 제가 이 더위 속에서 이렇게 작업을 잘 하잖아요. 아이고, 튀어나가보네요. 힘이 좋아.
3: 갯벌의 소고기라 불리는 짱뚱어는 해남반도 최고의 여름 보양식. 잡기만 하면 찾는 사람들은 많답니다.
8: 왔어요?
2: 저 뭐냐, 조금이라 짱뚱이가 좀 안 사서 오늘 잡아왔어요.
8: 많이 잡았대요.
3: 즉석에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7: 오늘 얼마 용돈벌이 하셨어요?
2: 오늘이요?
7: 네.
2: 오늘은 깜짝이 30만 원 했습니다.
3: 이제 짱뚱어 탕을 맛볼 시간.
8: 여름에는 짱뚱어탕을 먹어야 여름 난다고요.
3: 짱뚱어를 푹 삶아 뽀얗게 육수를 내고 거기에 양념장 풀어 살만 발라낸 짱뚱어를 통째로 넣으면 여름 보양식 짱뚱어탕이 완성됩니다. 귀여운 짱뚱어의 대반전 이런 걸까요?
2: 꿀맛이
8: 낙지 한 마리 먹으면 소가 뻘딱 일어난다고 하잖아요, 쓰러진 소가. 근데 이것도 버금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좋아요.
2: 최고.
3: 뜨거운 여름, 특별한 보양식이 필요하다면 해남반도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오고 가야 하는 때를 어찌 그리 잘 아는지 계절은 한 번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싱싱한 것들과 함께 오지요.
9: 10개 보시고 34만 9천. 남아 자 9개 보시고 9개 하나 다 잃어. 자 9개 보시고 9개.
8: 우리나라도 보면 최고입니다.
3: 할머니의 밭에도 계절이 내려앉았습니다.
8: 막 춤을 추네요. 요. 비가 왔는데요.
7: 뭐가 춤을 춰요?
8: 요 깻잎이 비가 온 게 좋아서.

0: 이런 날이면 이맘때 만날 수 있는 병어와 함께 할머니들이 손맛 가득한 귀미진 밥상을 차립니다.
1: 맛있다 가보시오. 한장에 맛있어.
2: 손으로 안 되고 손으로 찢으면 더 맛있어요.
3: 짱!
0: 꽃인내 가득한 그곳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군 전체가 바다에 둘러싸인 전라남도 고흥반도. 크고 작은 섬들이 오밀조밀 모여있는 다이아몬드형 반도랍니다. 고흥반도 동쪽에 자리한 청정해역을 품은 나로도. 고즈넉한 축적마을에서 정적을 깨는 할머니들을 만났습니다.
4: 아니 무서워.
5: 어메면 뭔지나 만나는데 이또 건디.
2: 이건 우수금이고 예. 이건 김피침이고.
4: 나로도 섬에서 나갔고 섬에서 자라서 이렇게 나이가 먹었는데.
2: 잘한다고 오늘 멋지게 입고 왔네.
6: 어머니들 이 골목이 어떤 골목이에요? 오래된
4: 거. 오래돼서 여기가 완전히 맹동거리예요.
1: 여기가 여기도 이런 사람
4: 거구나. 우리가 처녀 때 여기서 이 섬이라도 나가 저 국민학교 다닐 때 전기를 다 썼어요. 참 이 거리가 말도 못하게 좋은 곳인데.
0: 가슴 속에 추억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970년대까지 전국 최대 삼치 파시가 열릴 정도로 부와 사람들이 모여들던 골목. 그때는 개도 돈을 물고 다닐 정도였다죠. 그 시절의 영화는 사라졌지만 골목에는 여전히 사람 향기 가득한 곳이 있습니다.
7: 반갑습니다.
6: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십니까.
0: 씩씩하게. 참새가 방앗간 들르듯 할머니들이 모여드는 이곳.
6: 오시자마자 어머님들 저 뒤에서 뭐 하세요?
7: 이제 아침 안 드시고 오신 분들 식사 준비돼가지고 같이 드세요.
0: 익숙한 듯 신문지부터 펼치는데요.
2: 이거 상이에요.
4: 이거 상이요, 상.
8: 신문밥상이에요.
4: 신문밥상.
9: 여보, 언니가 중국 담았어요, 이거.
7: 어떤 거?
9: 여보, 학교도 담기, 조금, 그, 야지가게 담았어요.
0: 저마다 손맛 자랑하듯 반찬 하나씩 가져와 차려내면 먹을수록 계속 당기는 깊은 맛, 바로 귀미진 할매 밥상이 됩니다.
2: 팔을 안 대고 손으로 찢으면 더 맛있어요.
0: 거기에 묵은지 부욱부욱 손으로 찢으면 최고의 찬.
1: 버렸다고 얘기를.
4: 집에 묵은지 있죠.
1: 묵은지가 맛있어요.
0: 아무리 맛 좋은 음식이라도 혼자 먹으면 무슨 맛이겠습니까?
4: 나 이장님한테 묵깡내.
6: 어떠세요, 어머니?
7: 언니, 짱! 그래야지!
3: 짱!
1: 그렇지! 어디서 딴 데 육지서 시집이 하나 나왔으면 또 이제 섬에 나서 섬을 푼 건 뭐. 그거이지 뭐. 다 앞뒤만 틀리지.
0: 친구들이 카메라에 어떻게 담기는지 궁금했던 김필심 할머니 직접 카메라를 메고 촬영해 봅니다.
10: 김황자 요리 좀 보십시오.
2: 아, 이쁘게 나온 거.
10: 누구 주시려고 그러니까.
0: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10: 아이고 힘들겠네요. 예, 어깨도 아프고.
9: 어깨도 아프고. 어,
10: 진짜 젊은 사주에 나이 먹으면 안 되겠어요. 그나저나 고생하십니다.
0: 누가 주인이고 누가 객이랄 것 없이 맛깔스러운 밥상 앞에 모두 둘러앉았습니다.
7: 저희들 먹겠습니다.
6: 예, 맛있겠어요.
0: 특별한 것 없어도 함께하니 그것이 바로 밥도둑.
4: 오늘 처음 먹잖아요.
10: 오늘 제일로 반찬이 없네.
7: 몇 줄 먹으려고?
2: 평생 이거 촬영이 처음인데 몇 줄 안 먹으면
10: 죽었죠.
2: 그러지.
0: 거기에 촬영까지 더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답니다.
5: 감사합니다.
2: 제가 만나나
3: 겁나게 맛있다 오늘.
10: 친구들이 다 여기가 살아요. 그래서 친구들도 좋고요. 제일로 좋은 것은 싱싱한 고기 사다 퍼덕퍼덕 사는 거, 게 같은 거 사다가 먹는 것이 제일 좋죠.
0: 참 고마운 나날입니다.

0: 내 일, 네 일이 따로 없는 할머니들이 필심 할머니 밭으로 출동했습니다.
1: 여기 밭이 여기 밭에 여기
2: 고구마
1: 여기 우리 밭이에요. 요리.
2: 소박도 열고.
1: 어이 호박 열어 먹으려면 닦고 가겠다. 나가 뜯어주면 하나는 여기 던져주면은 받아갖고 땄다. 오늘 좋은 비가 왔다.
2: 좋은 비가 왔어.
1: 오늘 물 먹고 좋아라. 좋으라고 엄마 좋네요. 그러고 있네요.
0: 저장할 수 없어 저절로 딱 한 철만 먹을 수 있는 식재료 고구마 순입니다.
1: 거기 섰어. 나물 안 먹을라.
3: 나물이요?
1: 어, 나물 안 먹을라.
2: 껍질이 이렇게 까내가지고 삶아가지고 나물을 해요. 이렇게 깨끗이 벗겨버려.
1: 여기 섬에서 옛날에는 뭐야 다리도 없고 그럴 때 우리 큰 딸의 학교를 대학교 교대로 보내면서 여기서 보내놨더니 학교 없고 요정을 하면서 뭐든지 한 달에 돈을 한 50만 원 정도 보내줘요. 대체놓으니까 그래가지고 잘 쓰고 잘 먹고 다른 사람들은 화장을 안 한대요. 저는 밭에 일하면은 탔는다고. 화장을 계속 해요.
3: 화장을 어떻게 이쁘게 하셨어요?
1: 이뻤어요.
3: 밭에 나와서 화장.
1: 화장을 엄청 잘해요, 아주. 그냥에 화장품이 많이 느껴요. 손에다 해갖고 막 들이 이렇게 발라요. 갖고 이런데 저 정도 그런 거 다 풀비고 날 아침마다 하루 아침도 눈 적이 없어요.
0: 평생 밭일로 허리 펴본 적 없던 필심 할머니. 하지만 자연의 소리는 늘 할머니를 웃게 했답니다.
1: 엄마 춤을 추네요. 요 비가 와는 게요.
3: 뭐가 춤을 춰요?
1: 요 깻잎이. 깻잎이 이렇게 아침으로 오면은 시들시들해갖고 죽을라 그러거든요. 그러더만 이렇게 춤을 추네요. 비가 오면 또 좋아서. 아따 많다.
2: 이거 묶어갖고 내려가기
1: 하는데 우리는 밭 안 지고 여기만 이제 밭 지고 우리는 원칙하면 한량이 한량 악단하고
2: 그래도 쓰레기 주워가지고 한 달에 29만 원 벌잖아.
1: 어미 겁나게 잘 열었어 본부가.
2: 잘 열었네. 안 열길래.
3: 이게 본부 콩이에요?
1: 예예 본부.
2: 아 여기서는 본부다.
1: 나는 부지런한 게 그런지 우리 같은 깨우란 것들은 하나도 못해 먹어.
3: 필선아 어머니가 부지런하세요?
1: 부지런. 제일 부지런. 그만해. 그만하라 뭐. 아니 다 해 마요.
0: 그만하라는 친구의 말에도 더 퍼주고 싶은 마음에 멈출 수 없는 필심 할머니. 밭일이 끝나면 바늘 가는데 시일 가듯 함께 가는 곳이 또 있답니다.
1: 한 번은 다섯 마리 들었대요.
3: 여기에 뭐를 두신 거예요?
1: 예, 해섬도 잡고 전북도 들어오고 근데요.
0: 필심 할머니의 통발을 확인하러 나선 길.
1: 나 일찍 왔어. 옷을 여기
2: 입은 거야. 귀에 들었어요.
0: 정말 귀가 들어왔네요.
1: 나갔다. 이 니가 어째 한 마리가 들었냐. 내일 반찬 해야 되는데 반찬 값도 못돼. 못돼. 사슴 구해야 돼. 사슴.
2: 산채라 귀 아프겠다.
0: 너는 먼저 봐. 허탕을 치는 건 아닌지 조마조마한데요.

0: 뭐 있는가? 몰라, 뭐 있는가?
1: 문에 들었네.
2: 응? 들었어요?
0: 멋지네. 멋지네.
3: 오, 문어라뇨. 반갑네요.
4: 새끼도 있어.
0: 살았어.
4: 예쁘네, 새끼.
0: 내일 반찬은 있네.
1: 아니, 문어가 그래도 들었어, 됐어. 어. 공탕은 안 했네.
0: 며칠 안 됐는가 보네, 그래도. 응. 살았어.
5: 살았어, 살았어. 살았다.
0: 어, 내일 말 좀 쳐다. 그러고 던져. 내일 말 좀 쳐다. 왔어.
3: 그렇게 할머니들의 유쾌한 하루가 지나갑니다. 화창한 하늘이 유난히 반가운 아침입니다.

0: 이런 날이면 바다의 생동감이 나로도 항해도 그대로 전해진답니다. 막 잡아온 물고기로 경매가 이루어지는 활기 넘치는 위판장. 사고파는 이들의 팽팽한 긴장감이 이어지는 이곳에서 인기 있는 생선은 병어와 삼치.
1: 많이 잡았어요 오늘.
2: 많이 잡았어요?
1: 네. 아이고 뭐.
0: 삼치는 크기부터 남다릅니다.
1: 생선이 날아서 거기가 맛있고 좋고 물이 좋으니까 맛있고.
3: 여기서 나는 고기들은 모든 게 나로도를 지나칠 때 제일 맛있어.
0: 병어잡이 배가 들어왔다는 소문이 들리면 할머니들이 위판장으로 나옵니다.
1: 옛날에 이런 걸 얻어먹었는데 이런 거 전부
4: 지금은 돈 주고도 못 사. 수출을 내고 수출하고 비싸요.
1: 이걸 다 얻어먹어. 근데 지금 비싸가지고 했는데
4: 이게 좋아 얻어먹는 거야.
0: 여름 생선의 여왕 병어를 사러 온 길. 병어를 먹어야 여름을 난다는 할머니들이 큰맘 먹고 병어를 샀습니다.
3: 어머니 병어로 뭐에 드시려고?
1: 해하고요. 사슴이.
3: 사슴이하고?
1: 네.
3: 회가 사슴이 아니에요?
1: 네. 아니 해는 또 이제 꽃생에 묻힌 거.
5: 거기가 아주 두툼해서.
0: 몸값 높은 병어를 사들고 위풍당당 도착한 곳은 마을회관. 이제부터는 우수금 할머니가 나설 차례입니다.
6: 생생하다.
0: 산란기인 병어는 이맘때 가장 맛있다죠.
3: 병어가 그렇게 맛있어요?
6: 네, 맛있어. 맛있다 가보시오. 한 장에 맛있어. 때가 있어야 맛있어. 여기 때가 처리했어.
0: 부드럽고 고소한 데다가 뼈도 연해 뼈째 썰어 먹으면 그만이라죠.
6: 솜씨가 있어갖고 잘 써.
0: 손질한 병어는 막걸리에 잠시 재워둡니다.
3: 막걸리에 재워두면 뭐가
6: 돼? 식중독 걸리지 말라고요.
3: 식중독?
6: 네. 나다른 데까지 끊기.
5: 식중독 걸리지 말고.
0: 어릴 때부터 먹고 자랐다는 병어. 직접 만든 초장에 텃밭에서 키운 채소 넣고 슥슥 버무리면 어릴 때 먹던 바로 그 맛.
3: 분회장님 솜씨가 최고인데.
6: 맛이야.
5: 밤에 음식을 맛있게 먹게 우리가 손을
6: 맛있어.
3: 맛있대.
6: 감자대라.
3: 기가 막히네.
0: 이번엔 필심 할머니네에서 따온 고구마 순을 다듬어 나물을 무칠 참입니다.
3: 세 분은 언제적부터 친구세요?
6: 네, 어릴 때부터 여기서 같이 컸어요.
3: 학교도 같이 다니셨어요? 그러면?
6: 네. 아니요, 여기는 선배고 나는 후배고.
3: 아, 후배예요?
5: 여기는 한 살 더 먹고 여기는 한 살 덜 먹고 계시고.
6: 그래도 거기서 거기?
5: 혼자 있으면은
6: 이딱
5: 건강이 안 좋아요. 이렇게 이런식 같이 놀고 이야기하고 이런 게 있으면 다 노인네들이 건강이 좋아진다요.
0: 그러다 보니 손 많이 가는 나물 다듬기는 금세 끝나고 어느새 아삭하면서도 매콤한 고구마순 나물도 완성.

0: 여기가 구포에 한 400년 됐어요.
1: 여기 영차!
2: 여기 영차!
3: 낙동강 천삼백리가 전체가 다 울렸어요.
4: 다시 요 낙동강에 모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함께한 우정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서.
5: 우리 집인데 낙동강에 이제 동무들하고 맨날 빨가벗고 수영하고.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내가 다닌 중학교는
1: 군남중학교.
0: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1: 강숙현 과학선생님.
0: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1: 음악 70점.
0: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1: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0: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는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0: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1: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0: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1: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0: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0: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1: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을 하면 그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하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정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0: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1: 누리호에 들어갔던 70호톤 엔진.

0: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지난 6월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부분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윤하계획에서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대에는. 40년대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그 다음에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변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용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자극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꿈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런 과학관들이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2: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3: 이 분위기?
4: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3: 그렇다니까.
5: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6: 이분 위기.
7: 뭐야 이거?
6: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좀 100% 좋을 것 같은데요. 대단한 분의 등장을 보게 될 것 같은 블루루킹의 얼굴이 될 수도 있는 팀이 아닐까

0: 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네. 먼저 소개 좀 관객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희 우르과 풍각쟁이들이라는 팀이고요. 이런 음악 합니다.
0: 그 저걸 짚을까 말까 생각이 계속 고민을 했는데 살이면이에요. 의상 컨셉만 한번.
2: 옛날 그 연주자분들이 빨간 가운을 입고 연주하셨지 않습니까?

0: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1: 마지막으로 이 알맹이는 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이 면들.
0: 아, 그건 제가 다 먹었습니다.
1: 뒤에 기타리스트 분요 페달 보드가 도마죠, 이거? 아까 발견했는데, 예, 도마예요. 쉽지 않습니다.
2: 그 길을 갈때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시끄럽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다니는 것 같아요.
3: 전고로만
4: 사실상 모두가 좋아하는 음악을 각자 섞는 건데 국악 장단 위에 뭐 레게라든가 뭐 아프리칸 리듬도 섞을 수도 있고 자유롭게 그냥 하고 싶은 음악, 좋아하는 음악 다 섞는다고 보시면 돼요.
5: 국악 전통 장단 중에 언무리 장단이라는 그런 장단 위에서 뭐 포스트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멜로디를 사용해서 힘차게 달리는 무대 준비했습니다.
6: 재밌게 봐주세요.
5: 와, 안 맞아, 심지어.
7: 아, 즐겨주세요.
8: 아, 그 재밌게가 이미 즐기는 거
5: 맞아요.
8: 있잖아요.
9: 하나, 둘, 셋.
6: 재밌게 봐주세요.

음악을 하고 있는 김초원이고 같이 음악하는 동료들은 저에게 홍대 마녀라고 불러주는데 뭔가 사람들이 쉽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우울한 마음이나 어두운 면을 음악으로 담아내고 있는 가수입니다.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딸이 너무 되고 싶어서 사실 제가 음악을 시작하면서 모든 지원이 다 끊겼었거든요. 19살 그쯤에 서울 올라와서 완전히 홀로서기로 음악을 했었는데 아버지께서 항상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만두고 취업해라. 오늘 아침에 딱 이야기했어요. 나 촬영에 거의 EBS에서 하는 거 있는데 그렇게 됐어. 이렇게 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이제 아버지께서 다시 전화 오더니 그 EBS에서 하는 헬로루킹가 뭔가 그거 맞아? 해서 이제 우리 딸 화이팅 이런 건 못 해주셨지만 막 속으로 엄청 좋아하시지 않을까요? 엄마 아빠 나 TV 나왔어.

전자음악하는 넬키라고 합니다. 제가 중학생 때부터 홍대 클럽 다니면서 진짜 슬램을 많이 했거든요. 그 에너지를 집 안에서 방구석에서만 풀다가 이제 키라라님의 팬이어서 우연히 수업을 듣게 됐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 우리나라에 저런 미친 사람도 있구나. 이런 느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음악이 약간 파괴적이다 보니까 춤도 추고, 부시고, 할수 있는 거는 다 풀고, 평소에는 얌전한 사람입니다. 예.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식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급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이제 저는 스무 살이거든요. 그래서 예상을 깨는 그런 장르들, 또 색깔들을 많이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1: 난 도시체험에 처음 섞여
2: 그때가 아마 제가 막 고3 20살 딱 됐을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되게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갑자기 가수가 되고 사실 어려서 이렇게 명확한 그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떤 가수가 되고 싶은지 아니면 어떤 음악을 하고 싶은지.
3: 회사를 떠나고 사라지셨잖아요.
2: 네. 네, 사라졌죠.

어떤 제약도 없이 완전한 독립적인 상태가 되었다 보니까 그 상태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껏 해보자. 살기가 나올 때 살기를 썼는데 뭔가 김예림이 좀 안 어울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영어로 써볼까? 라는 생각에 그냥 민킴으로 썼는데 크게 각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난 10년 동안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나씩 이제 써내려가면서 아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구나 10년 동안 좀 당황을 하기도 하고 이번 앨범은 그런 과정들을 지나서 지금의 제가 되기까지 이거를 하나로 마무리하는 총정리?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링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앨범을 새로 내서 이렇게 또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는데, 오늘 사실은 이 앨범 곡들을 처음 들려드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밴드분들과도 이렇게 처음 또 맞춰보기도 했고, 그래서 어떠실지 궁금하기도 하고 좀 설레기도 하면서 저도 준비.

0: 감사합니다.
1: 이번 앨범을 좀 기획을 하기 시작했을 때 1번부터 7번까지의 스토리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좀 적은 다음에 전체를 작업을 했습니다. 각 트랙이 가진 어떤 제가 지났던 감정과 그 특정한 시기들이 담겨 있는데

이렇게 가수가 되고 또 사회에 처음 나왔을 때 저의 모습이 되게 이질적이라고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나는 누구지? 여긴 어딜까? 라는 그 감정들을 초반부에는 조금 더 그 길 잃고 방황하는 듯한 그 감정들을 더 메인으로 담았고 후반으로 갈수록 이제 저를 찾아 나가면서 좀 빛으로 향해서 가는 그래서 그 전반부와 후반부의 느낌이 꽤나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그 제너레이션을 다 끝내고 나서 이제 발매하기도 전에 이미 번아웃이 왔었어요. 어떤 새로운 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에 대한 실마리가 없는 상태가 되게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억지로 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아, 이걸 얘기하고 싶은 어떤 순간이 와야 얘기하게 되는. 근데 그만큼 조금 솔직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걸 찾는 데 있어서 좋아할 것 같은 그런 것들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게 어쨌든 지금의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얼마나 솔직하게 담을 수 있을까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그게 딱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저만의 결론이라고 할까요? 저를 찾는 어떤 과정을 지나서 긴 통로 같은 그 시간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되는, 그래도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나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파도가 지나간 다음엔 되게 잠

부담해지는 게 있는 것처럼 팀이나 아티스트는 다양하게 기억을 하실 것 같기는 한데 그 중심에는 사실은 그냥 저라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걸 표현하는 뭐 비주얼이나 음악의 스타일은 달라도 인간으로서의 저를 느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네, 오늘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멋진 밴드분들 소개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키보드 겸 밴드 마스터이신 이지훈님.

앵콜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노래

민마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어떤 것 같아요?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노래방 같은 데. 그런데 가면 딱 느낌이 오죠. 분명히 마이크는 둘이 쥐고 있는데 진짜 노래라고 할 법한 건 나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어? 내가 좀 잘하나? 다른가? 그렇게 생각했던 거. 솔직히 돈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다혜 쟤는 나중에 가수 될 거야. 그럼. 제가 어릴 때 주워 듣던 노래들이 다 디바들의 소울 음악이거나 R&B거나 피트니 휴스턴 그리고 비욘세 진짜 좋아했고 저도 자연스럽게 그들처럼 노래하는 걸 따라하고 연습하고 혈관에 흐른다고 해야 되나? 제일 잘 어울리는 옷처럼 느껴져요.

이때 초반에는 이제 김투아 친구들이라는 그 대학 동기들과 한번 재밌는 활동했었고, 그 뒤로는 오랜 시간 동안 방문치 유니버스 또 EBS 공감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제가 직접 짓는 음악에 대한 어떤 갈증 같은 게 느껴지던 차에 처음 시작하는 비기너들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되게 날 것의 자신감? 이 많이 줄어든 상태였어요. 몇 년 동안 제가 안 냈어요. 제 음악을 잘하고 싶었던 거죠. 그냥. 그래서 물러날 데가 없다. 시간이 나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하는 마음으로 어금니 꽉 깨물고. 개미 엄청 조그만데 개미의 왕이라고 하면 되게 느낌 이상하잖아요.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때는. 하찮고 보잘것 없는 것들의 왕 같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나 봐요, 스스로. 프리스타일처럼 갑자기 그냥 뇌리에 딱 스치는 그냥 감각적으로 좋았고, 저는. 느낌이 되게 좋잖아요.

제가 쓰고 싶은 게 뭔가 노랫말에는 좀 부드럽게 넘어가지 않아도 그걸 제가 잘 불러버리면 그만이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좀 과감하게 쓰고 싶었던 건 썼던 것 같아요. 2, 3년 동안 정말 방황을 많이 했어요. 20대 중반에 돈도 없고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때 술을 정말 정말 많이 마셨어요. 술을 많이 마셨을 때 제가 정말 많은 글들을 아카이빙 해놨더라고요. 그 제 앨범 중에 어떤 밤은 삶보다 길어라는 그 문장이 그때는 제가 되게 삶보다 긴 밤을 보냈었었나 봐요. 제가 대문호처럼 집에다 그냥 그 싸구려 와인 한 병 까놓고 얼굴 시뻘게 돼서 그냥 막 이렇게 그러나 그게 아주 음료 시간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역대 최고였습니다. 제 인생 순간 중에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를 뭔가 공인받는 느낌이었어요.

0: 방금 진짜 기분이 좀 많이 이상했어요. 방청 신청할 때 사연 적어야 한다고 들었거든요. 한 분께서 자기가 쓰신 사연을 블로그에 업로드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읽고 너무너무 감동이었어서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진짜 외로운 사람들은 개미 생각 자꾸 하게 되나 봐. 이게 올드보이 대사거든요. 이제 미도가 자기 아주 외로울 때 개미 환각을 보고 오대수 씨한테 얘기를 했던 대사인데, 영화 올드보이의 대사처럼 개미들에게 일상을 침범당하던 시기에 이 앨범을 듣고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특히나 5번 트랙 그녀의 손가락 금붕어의 가사들은 한줄한 줄이 나를 위해 지어진 처방전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정하여 외이도염에 걸릴 때까지 즐겨 들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마음이 되게 짠했어요. 제 옛날 생각도 나고. 그분 혹시 계세요, 여기? 너무 좋은 글 업로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신기해요. 저는 사실 앨범을 만들 때는 오로지 저만의 일일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마음들, 그런 노래가 어떤 식으로든 가닿아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된다는 것도 저는 정말 이일 하기 너무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계속 우리 이렇게 서로가 서로한테 좀 위로가 돼주는 그런 관계면 좋겠어요. 네, 생각해요?
1: 저도 좋아요.

0: 저는 공연을 보러 오는 행위를 하는 분들한테 일종의 뭔가 경외심 같은 걸 되게 느껴요. 누군가를 좋아한다거나 누군가의 음악을 듣기 위해서 집에서 나와서 공연장까지 와서 대기하고 제가 할수 있는 일은 너무 작고 한정적이에요. 좋은 음악 들려드리는 거. 그것만큼은 진짜 절대 여러분들 배신 안 할게요, 저는. 저만의 일종의 다짐이거든요.
1: 여기서 이제 개그 콘서트 끝나는 빠바빵 코첼라 한다고 빠바빵 해외 진출 나가서 그냥 꿈은 엄마가 꿈은 크게 꾸라고 했었으니까.

0: 극한호우 발생 건수는 연평균 8.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늘은 계곡이나 하천에 찾아오는 위험한 불청객, 집중호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해당 지역에 비 예보가 없는지 날씨와 강수량 정보를 확인합니다.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날씨를 확인하고 대피 방송을 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텐트는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대피 통로가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3: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는 물건을 챙기지 말고 최대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낙뢰 위험이 있으니 우산 사용은 금합니다. 구조 신호를 보낼 때는 여럿이 함께 외쳐 도움을 요청합니다.
1: 올여름 무더위, 계곡에서 안전하게 이겨내세요!

0: mouth shut.
1: God, I'd love to blow your brains out.
2: Hi, Larry.

0: so I won't leave him?
1: Would you leave him?
0: Oh, yeah.

Philip. Philip, get in the car. Jump.

0: just gonna be pissed now.
1: Oh my God.

that boy and you tell him you love him.

0: 넣어야 된다니까.
1: 아,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0: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순둥순둥한 리트리버 노을이의 기막힌 일상.
1: 이게 돼지도 아니고 이 말이 뭐냐 이거 꼬리. 이게 뭐야 이거? 완전 돼지네, 돼지 됐네 네가.
0: 그런데 이 평화로운 집에 천방지축 사고 뭉치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2: 와.
3: 왜 뒷발도?
2: 처음이다 이거.
0: 아, 진짜요. 극과 극 매력의 두 반려견을 함께 만나볼까요? 고즈넉한 합천의 산골 마을. 가야산 자락의 자리에 더없이 아름다운 곳인데요.
1: 가자, 우리 가자. 천천히 가, 나보다. 천천히 가자.
0: 이 푸른 자연을 매일 마음껏 누리고 있다는 할아버지와 반려견 노을이. 우거진 산길을 걷다 보면 곳곳에서 자연이 건네는 특별한 선물을 만날 수 있는데요.
1: 여기 보면은 여기 있지요. 요 있는 요게 얼음나무인데 빵나무하고도 비슷하지 그죠 선이게. 요 갈대면 이게 톡 펴져가지고 딱 이 걸어지면은 요 그것도 엄청 맛있어요. 우리 어릴 때는 진짜 이거 고급 간식이었는데.
0: 싱그러운 산 열매를 맛보는 즐거움이 쏠쏠하답니다.
4: 아버님 간식이네요.
1: 어, 예, 제 간식이죠. 우리 노을이도 먹고. 우리 예, 노을이가 여기 산에 간식거리가 많아요. 봄에 5월달쯤 되면 딸기가 많이 나거든요. 얘는 막 산책하면서 딸기 따먹어요. 산딸기.
0: 자연 속에서 하고 싶은 건 다 하고 사는 노을이. 그야말로 산골 생활을 제대로 즐기고 있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웃음이 끊이질 않는다고요.

0: 헐.
1: 멋진 자연 속에서 사랑스러운 반려견 노을이와 함께하는 일상. 할아버지는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2: 쉬고 있어.
1: 그런데 집으로 들어가자 할아버지를 반기는 또 다른 강아지.
2: 처치지 마. 오라. 소리야.
3: 안에 개가 한 마리가 더 있네요.
2: 네. 우리 소리. 굉장히 좀 활동이 캐래요. 뛰는 거 보면은 냉견 때마다 더 빨라요. 동작이 얼마나 빠른지.
3: 순해 보이는데요?
2: 아유, 안 그래요. 안 그래요.
1: 어찌나 우두방정인지 할아버지는 녀석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는데요.
2: 야, 거기서.
1: 다 큰 녀석이지만 어릴 때처럼 천방지축이라는 소리.
2: 소리 나왔어. 우와, 우리 집 철웅입니다. 철웅아, 인사. 안녕.
3: 와, 이제 예쁘게 생겼다.
2: 안녕, 해와. 간식 줄까, 철웅이.
1: 앵무새 초롱이도 한 식구. 할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답니다.
3: 소리하고는 친해요?
2: 소리는 소리가 지금 아직까지 겁을 내요. 얘는 겁이 없어요. 초롱이는. 물러가.
1: 서로 살갑게 지내진 않지만 모두 소중한 가족. 할아버지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다고요.
2: 집사람이 이제 우연한 뭐 사고사로 먼저 보내고 나서 혼자 너무 막 또 외롭기도 하고 또 쓸쓸하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우리 딸이 이제 울산에서 푸들 저놈을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아빠 좀 덜 외롭게 한다고 이제 그래서 사줘서 이제 푸들은 그렇게 이제 입양을 하게 됐고.
1: 대형견을 키우고 싶었던 찰나 눈에 띈 리트리버 한 마리. 그렇게 소리에 이어 노우리를 식구로 맞이했고
2: 초롱! 일로 와!
1: 친구가 선물한 앵무새 초롱이까지 하나 둘 가족이 된 동물들은 아내의 빈자리를 채우며 할아버지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2: 초롱!
1: 어라? 노우라, 네가 왜 거기서 나오니?
3: 왜 그렇게 지금 만든 거예요?
2: 이제 같이 이제 노을이도 보면 나도 보고 지도 보고 그리고 얼굴이라도 보고 이러면 뭐 지도 항상 이제 여기 있으면 안정이 되겠죠, 그죠? 내가 여기 있어 뭐 내 침대에 누워 있고 이러면은 여기 딱 쳐다보고 여기서 자고 지금 보세요.
1: 집 안보다 넓은 마당과 숲을 좋아하는 노을이. 해녀 추위나 더위에 힘들까 싶어 할아버지는 노을이 전용 실내 공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반려동물을 향한 애정이 남다른 할아버지.
2: 동물이 어딨나.
1: 얼마 전 조금 특별한 가족도 맞이했는데요. 이번에는 무려 반려벌.
2: 식구가 우리 노을이하고 소리하고 동물 가족들이 많다 아닙니까. 여러분도 이제 내 가족이라 생각을 하고 잘 돌봤어. 물도 좀 따먹고 해야겠다. 야, 이놈들이 보자. 계란 몇 개 남았나 볼까? 이거 가지고 문을 안 달아가지고 이거. 이게 대문입니다, 대문.
1: 아이고, 닭도 키우고 계셨군요. 동물농장이 따로 없네요.
2: 오, 계란 남았네. 어? 아이고야.
1: 동물마다 색다른 매력이 철철. 이러니 할아버지의 동물 사랑이 남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때! 아유, 아이, 닭 도망가요!
2: 오, 한 마리 안 보인다, 이거. 일로, 일로. 오, 닭 잡아, 닭 잡아. 이리 와. 닭 잡아, 잡아.
1: 닭 탈출 소식에 긴급 투입된 노을이.
4: 닭을 찾을 수 있어요?
2: 이제 찾을 거예요. 잘 찾거든요. 지금 저를 다니는데 멀리는 안 갔지 싶은데.

0: 사실 노을이는 닭 잡는 데는 도사라는데요.
1: 여기 있는가 봐요. 찾았어.
0: 닭을 발견하자마자 맹추격하기 시작하는데 너 조망할 때 거기 서라.
2: 자, 너 같으면 서겠냐.
0: 닭공무니를 바짝 쫓아가는 노을이. 잡힐 듯 말 듯 나스라스란 추격전이 계속되고 끈질긴 추격 끝에 마침내 닭을 잡는 데 성공했는데요. 야, 노라, 너 진짜 닭 잡기 선수구나.
2: 나이구나, 노란 말이야.
0: 어라, 어휴, 그런데 닭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방심한 틈에 잽싸게 도망쳐버린 닭. 아유, 이거 진짜 완전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상황 아닌가요? 다 잡은 고기를 놓쳐버렸네. 아우 속 쓰려. 그런데 잠시 후 마당의 모습을 드러낸 녀석.
1: 야, 일로 와.
0: 탈출 솜씨가 보통이 아닌 만큼 할아버지가 잡기엔 역부족인데요.
1: 노을이 데리고 와야지. 흉자수이요.
0: 이번에도 닭을 보자마자 쏜살같이 돌진하는 노을이. 이번엔 꼭 잡고 말 테야. 과연 노을이는 좀 전에 실패를 만회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추격전의 결과는? 와, 드디어 잡았네요. 닭이 또 도망칠까봐 단단히 물고 오는 노을이. 탈출의 귀재 닭도 이번만큼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이는데요. 아, 그런데 미동도 하지 않는 닭.
3: 지금 닭 움직이지 않는데 죽은 거 아니에요?
1: 죽진 않았어요. 살아있는데.
0: 와, 뭐야. 근데 너 죽은 척 연기한 거야? 오, 연기력 좀 보게. 하마터면 다시 놓칠 뻔한 닭을 용케 붙잡은 노을이.
1: 우리가 진능한 닭 잡아왔어. 어? 오이 되게 날까. 어?
0: 혹시 사냥 본능을 타고난 게 아닐까요?
4: 한 세 번 정도 탈출된 닭을 이제 또 잡아왔고, 노루새끼 또 이제 잡아오고, 뭐 두더지는 섭이 잡아요. 그래 딱 잡아가지고 집에 들고 오고 하거든요.
0: 최근에는 숲에 버려진 노루새끼를 물고 오기도 했는데요. 사냥이 목적이었다면 새에게 물어버려서 목숨을 부지하기 힘들었을 텐데, 놀랍게도 노을이는 정반대로 행동했다고요. 잡은 동물들을 조심스럽게 핥아주고 챙겨줬다는 녀석. 아니, 야, 너 물고 올 땐 언제고 왜 이렇게 다정한 거니? 자기보다 덩치가 작은 동물은 종을 가리지 않고 집에 데려와 정성껏 보듬어준다는 미스터리한 노을이의 행동.
4: 내가 보는 시각적으로 봐서는 지 새끼처럼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막 하다려고 하는 걸 보면. 그렇게 안 하고는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이 원래 동물들 습성이 있으면 막 공격하고 막 대부분 막 먹어야 하는데 전혀 뭐 그런 게 없어요. 그게 너무 획득하네, 그게. 집에 들다 주지, 안전하게.
3: 저 앞에 뭐 상처나고 이런 거 아니죠?
1: 네, 상처. 보세요. 상처 하나 있는 거 없으면 상처 없잖아요. 이거 안전하게 지 친구처럼 같이 놀려고 막 얘는 그런 것 같아요. 안 돼. 그래서.
0: 내가 더 돌봐주고 싶은데 안 되나?
1: 딱 집에 보내자. 이제 못나게 해라. 또 다음에도 잘 네가 감시 잘해.
0: 노을이의 행동은 여전히 알쏭달쏭하지만 어쨌든 녀석의 활약 덕분에 무사히 마무리된 닭 탈출 사건. 한바탕 소동을 뒤로하고 할아버지가 외출에 나섰는데요.
1: 안녕하십니까.
3: 여기 지금 뭐하러 오신 거예요?
1: 여기 공실 왔거든요.
0: 할아버지는 취미로 파크 골프를 즐기고 계시는데 함께 공을 치는 친구들 사이에서도 노을이의 특별하고 남다른 행동은 당연 화제라고요.
5: 동물을 잡아와고 쥐가 보호하는 걸 그 모습을 내가 사진으로 한번 봤는데 그 사진 보고 내가 참 노을이 그 종류도 저런 동물이 있겠나. 그런데 죽이지도 않아 상당히 보호하려고 하는 그 모습. 와,

0: 그 사람도 따라야 돼. 사람과는 똑같다.
1: 아니, 배워야 돼.
0: 배워야 돼. 강이다. 그리고.
2: 노을이 칭찬에 뿌듯해진 할아버지.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3: 어이, 큰일 났다, 이거. 호일 잡아야 되는데. 저 집 잘 안 하거든요. 소리야! 손! 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 남자 지고 우리야 이리 와, 이리 와. 이 남자 지 얼마나 맛있는지 이리 와, 우리야, 우리야, 이리 와.
4: Nope.
3: 이리 와, 너구라 손을 좀 잡았나? 이리 와, 우리야. 이 너무 자식 이거 나가면 집에 막 누르러 했어. 안 나가겠네 이거. 이리 와, 손. 어, 일로 와. 간식 먹자. 일로 와. 간식 먹자, 일로 와. 야, 이봐, 도망가네, 이거. 일로 와. 간식 먹자, 일로 와. 일로 왔나? 알아? 아, 죄송합니다. 내 차를 끌고 가서 이놈을 데리고 와야 되겠네. 아, 이놈 자식.
2: 아니, 수리는 안 잡고 차 타고 어디 가시게요? 이때 불이 나게 뛰어오는 녀석. 다짜고짜 할아버지 차를 따라 나서는데요.
3: 차를 보면 뭐 어디까지 뭐 내가 나가면은 어디든 뭐 막 따라와요.
5: 나도 어디 가요? 나도 따라가요.
2: 소리 녀석, 할아버지가 그렇게 부를 때 안 오더니 할아버지 차는 무섭게 쫓아오는데요. 아유, 아유 저러다 다칠라.
3: 자, 소리야, 일로, 일로, 일로, 소리야, 야 일로 와, 일로 와. 오, 열심히. 오, 웃었어. 힘들었지? 왜 안 올라 그래? 응? 왜 안 올라 그랬어?
6: 여기서는 그냥 순수하게 잡히네요.
3: 예, 지금 이제 힘이 좀 빠지니까, 이때는 좀 이제 말을 좀 들어요. 아유, 무조건. 아, 자. 가자, 집에. 아, 왜 말 안 듣는 거 몰라.
2: 아니, 이게 무슨 사서 고생이니?
3: 집안에서는 애한테 애기도 피우고 막 끌어안기고 애기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그러면 이제 마당에만 나오면 그만 집에 잘 안 들어올래. 그런 좀 이제 그런 버릇이 있어가지고 조금 이걸 어떻게 고쳤으마 하는 그런 생각이 좀 간절합니다.
2: 결국 소리는 목줄 없인 야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3: 저는 뭐 자석 좀 마당에 나오면 내 말 좀 듣고 아마 이거 노을이처럼 같이 좀 산책도 하고 이렇게 다니면 좋을 건데 저는 뭐 밖에 나오면 내한테 안 올려서 정말 속상합니다. 정말로 속상해.
5: 아우 치사하다 치사해.
3: 이리 와봐 노을아, 오이 좀 닦아.
2: 반면 할아버지 말 잘 듣는 노을이는 자유를 만끽하는 중. 이 맛에 산골에서 사는 거죠. 소라, 그러게 할아버지가 부릴 때 오지 그랬어. 맛있어. 그날 오후 산골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노리가 저렇게 반기는 걸 보니 할아버지와 보통 사이가 아닌 모양인데요.
3: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우리 성냥 왔어요.
2: 기다려. 웬일로 얌전히 앉아서 개인기를 선보이는 소리.
7: 아파요.
8: 아, 물렀거든.
2: 하지만 금세 천방지축 본능 발동.
6: 소리는 선생님이 소개해줬다면 제가 아버님한테.
8: 아, 예요. 네. 소리, 아빠 저, 혼자 계셔가지고 좀 외로워할까봐 제가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설치는 게 있는지 몰랐어.
9: 우리야, 언제 남겨야 돼?
2: 자식들이 있는 도시를 떠나 산골에서의 삶을 선택한 할아버지. 나 홀로 산골 생활이 외롭진 않을까? 자식들은 아버지 걱정이 많았다는데요. 하지만 노을이와 소리가 한 식구가 된 뒤로는 한결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됐답니다.
10: 소리는 조금 컴다운 했으면 좋겠고 같이

0: 그냥 풀어놓고 전원생활 너무 좋잖아요. 근데 못 풀어놔. 그게 너무 안타깝고. 노을이는 그냥 뭐 바랄 게 없어요. 얘는 너무 오래오래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1: 지금처럼 이렇게 자연과 어울려서 스트레스 안 받고 솔직하게 이렇게 위로 서로 위로 싸우면서 친구처럼 가족처럼 이렇게 잘 계속 영원히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2: 다음날 오늘도 숲속 산책에 나선 할아버지와 노을이.
3: 은하무는 배나무인데 원래 몇 개 달렸지. 작년에도 달렸는데.
4: 야, 이 뭐야 이거. 야, 신박도. 야, 3m3. 와, 이 4구짜리 이게 5월 된 거야. 예.
2: 몇 년 전 할아버지가 산에 뿌려놓았다는 삼시약. 한동안 잊고 지내다가 우연히 발견됐는데요.
4: 한번 해보겠습니다.
2: 뜻밖의 발견한 보물. 과연 얼마나 잘 컸을지 두근두근 기대를 품고 해보는데요.
4: 와, 행복합니다.
2: 삼키느라 한참 정신이 팔린 사이
4: 노을아.
2: 곁에 있던 노을이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4: 노을아, 너 어디가 있었어? 야, 나 또 이거 뭐든 모르겠네. 일로와 노을아, 일로와봐.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게 대왕이다. 이거 뭐야 이거, 꼬리.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아주 돼지네, 돼지 됐네 네가. 이게 얼마, 이게 뭐든 모르겠네, 얼마 좋아하는지. 예, 여기가 그 멧돼지 목욕탕이거든요. 여기 1년 365일 막 이게 항상 이 진흙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산책 갔다 내려오면은 여기 들러가 막 뭐든 목욕을 해요 지가.
2: 노을이의 취미는 진흙 목욕. 도시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호사를 노을이는 새끼 때부터 줄곧 누려왔는데요. 온몸이 진흙 범벅이 될 때까지 놀고 또 놀고. 진흙탕은 노을이의 최애 놀이터랍니다.
5: 아우, 실컷 잘 놀았다.
4: 뭐야 이 꼬리, 이거 완전 돼지야 돼지 인마. 시커매해가지고 가자, 지금 내려가자.
2: 그나저나 한덩치 하는 노을이. 목욕 한번 시키려면 보통 일이 아닐 텐데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마자 물속에 풍덩. 시킨 적도 없는데 알아서 셀프 목욕하는 기특한 녀석. 이야, 이 정도면 목욕 걱정은 안 해도 되겠는데요.
6: 바로 풍덩 들어가네요.
4: 예. 얘는 산책을 하거나 막 저 뭐 풀 속에 이런 데 들어가고 운동 좀 하고 나면은 수시로 여기 막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마당에 여기 있다가 또 낮에 비 오면은 지 혼자 또 들어가서 풍덩 또 샤워하고 또 그렇게 나오고 아주 굉장히 너무 좋아해요.
6: 사이즈가 딱 우리 사이즈네요.
4: 그렇지. 완전 맞춤이네, 맞춤. 얘가 일접수 개운수입니다. 일곱 개운수입니다.
2: 스스로 씻고 스스로 마무리까지. 이렇게 야무질 수가 있나요? 할아버지 일 덜어주는 효자견이 따로 없네요. 여유롭게 산책을 마치고 집에 들어온 할아버지. 갑자기 분주해 보이시는데요.
6: 이거 뭐예요?
4: 이거 우리 소리 미용하는 기계입니다.
6: 아, 그 샵에 있는 거랑 똑같네요.
4: 네, 제가 인터넷으로 이거 구매했어요.
2: 와, 장비 좀 보세요. 미용실 하나 차리셔도 되겠어요.
4: 자, 소리야, 미용하자. 야, 예쁘게 한번 해보자. 아, 오늘도 알았어. 자, 소리 들어.
2: 벌써 6년째 소리의 전속 미용사라는 할아버지. 경력이 오래된 만큼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장비만 잘 갖춰놓은 줄 알았는데 실력도 수준급. 평소에 까불거리던 소리도 할아버지의 손길을 양.

0: 얌전히 받아주는데요.
1: 아, 얘가 그 미용실에 가는 걸 어릴 적에 엄청 싫어했어요. 너무 설쳐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내가 시작해주게 됐는 게 얘 데리고 와서부터 지금 벌써 이제 6년째네, 6년째. 6년째 매달 일을 한 번씩 갖고 있습니다.
0: 그런데 6년 경력의 할아버지도 도저히 쉽지 않은 게 있답니다.
1: 뒤에도 엉덩이. 자, 소리야, 엉덩이 분해 하나자. 오, 가만히 있어. 소리야. 아, 엉덩이 분해. 이 안 내줄래?
2: 아우, 안 돼, 안 돼. 엉덩이는 싫다니까요. 아우, 진짜.
1: 똥꼬똥에 볼을 깎아줘야 되는데. 그걸 뭐, 꼬리 내가 막아버리니까. 잘 안 돼, 자.
0: 계속해서 엉덩이 미용을 거부하는 녀석. 이럴 때면 혹시 물지는 않을까 겁이 나기도 하는데요. 결국 입마개까지 하고 미용에 나섰지만 엉덩이에 이어 발바닥까지 하필 꼭 미용이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까다롭게 군답니다.
1: 수고했어. 맛이 가시 먹어. 자.
0: 그래서 미용을 할 때면 할아버지도 소리도 진이 쏙 빠진다고요.
1: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깎아주고 있습니다. 또 뭐, 별 뭐, 모양은 안 하지만. 그래도 내가 또 하니까 또 야는 또 몸을 맡기긴 맡기는데, 그래도 좀 발바닥 부분하고,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조금 내가 마음대로 안 됐어요. 그게 조금 고민입니다.
0: 할아버지의 고민을 말끔하게 해결할 구원투수 설쌤이 출동했습니다.
3: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4: 안녕. 왜 이렇게 귀엽니? 어? 너무 차분하게 딱 같이 와서 이쪽 계속 만져달라고 하네. 어? 손님들 엄청 좋아하고 사람 엄청 좋아하나 봐요.
1: 혼자 봤어요. 예. 이런 좋은 뭐 공기도 마시고.
4: 네, 펜스도 다 쳐놓으셔서. 예. 여기 이제 노을이 뛰어노는 곳.
1: 저 뒤쪽에만 이렇게 해놨다가.
4: 네.
1: 또 어디 나가면 또 처음에 뒤에 갇혀있는 게 또 너무 또 안쓰러워가지고. 아. 그래 또 다시 또 바깥으로 이렇게 펜스를 이렇게 해놔놓고. 그 여름에는 또 그 뒤쪽에 그늘이 있어서.
4: 네.
1: 또 얘들이 또 쉬기도 좋아요.
4: 노라 가자.
1: 노라 일로 와.
4: 일로 와. 에이 좋아.
1: 일로 와.
4: 여기 오니까 엄청 시원하네.
1: 예. 네, 바람이.
4: 예. 네.
1: 산바람이 쭉 그 가면서 이렇게 여기 엄청 시원해요. 저 노을이 집입니다.
4: 아, 이렇게 해놓으셨구나.
1: 예. 네.
0: 할아버지는 노을이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실내 공간을 만들어 주었는데요.
1: 겨울에는 이제
4: 온돌돼 있고.
1: 예. 네, 밑에 보일러 선을 깔아놔가지고 온돌 온돌대가 있습니다. 겨울이 따뜻하죠. 우리 가자.
4: 잘 해놓으셨네.
5: 아유, 너무 기분이 좋아.
4: 이 친구가 소리죠?
1: 네.
4: 아, 또 놀이는 다른 느낌이 확 듭니다. 되게 활발하고. 아, 근데 여기 앵무새도 있네.
1: 예. 네. 여기 앵무새.
4: 일로 와볼래?
1: 서로
6: 날라와볼래?
1: 서롱아 올라옵니다. 하나 됐어.
0: 하나같이 매력 만점인 할아버지의 동물 가족들.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특히 노을이는 누구보다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었죠.
1: 뭐야 이거? 이거 완전 돼지네, 돼지 됐네, 네가.
4: 와, 야, 진짜 행복하겠다. 너 진짜 미쳤다, 미쳤어.
1: 돼지 먹을 거 아니야.
4: 얘는 너무 재밌겠지. 그리고 이제 새로운 냄새가 나면 애들이 그 냄새를 내 몸에 묻히려고 아니면 내 냄새를 거기에 묻히려고 뒹굴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1: 예, 그렇게 해요.

0: 제가 이런 친구들을 강아지계의 금수저. 네, 노을이는 완전 강아지계의 금수저죠. 이게 뭐 사람처럼 강남에 살고 비싼 집에 살고 비싼 차를 끌고 이런 게 얘네한테 금수저가 아니라 이렇게 놀 수 있는 애들이 금수저죠.
1: 매일 숲길을 누비며 즐거움을 만끽하는 노을이. 하지만 자연을 가까이 할수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할 것도 있습니다.
0: 아마 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살인 진드기.
2: 아, 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0: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이라는 것을 일으키는 살인 진드기가 있어요.
1: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살인 진드기. 살인 진드기는 감염병을 옮겨서 사람과 동물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데요.
0: 근데 얘가 걸려서 사람한테 옮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드기로만 매게 되는 게 아니라 강아지가 이 살인 진드기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증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타액이나 이런 걸로 보호자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고 그냥 이거 죽을 가능성도 되게 높아요. 특히 산에서 이렇게 산책하고 할 때는 이거 잘 뿌려줘야 돼요.
1: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 네.
0: 여기 보시면 IR-33535 이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증명돼 있고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이 부작용이 없는 그런 성분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어디가 중요하냐면 이 가장 많이 붙는 데가 털이 별로 없는 부분이에요. 털이 없는 부분들이 많이 걸리니까 특히 배.
2: 아, 배.
0: 네, 배 쪽에 잘 뿌려줘야 돼요. 너무 막 다 막 젖을 정도로 할 필요 없고 이게 결국에 진드기들이 이 냄새의 깊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막 많이 뿌릴 생각은 안 해도 됩니다. 이 정도만 하면 이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한 4시간 정도는.
2: 아, 올라네.
0: 네.
1: 이젠 마음 놓고 산길을 다닐 수 있겠네요.
3: 설쌤, 고맙습니다.
2: 늘 이제 올 때는 많이 걱정을 했는데 좀 마음이 든든합니다.
1: 한편 닭이 탈출할 때면 어김없이 노을이가 출동했는데요.
0: 오, 쟤 날아다녀.
1: 잽싸게 도망치는 닭을 끈질기게 쫓아간 끝에
0: 오, 잡는다.
1: 결국 붙잡는 데 성공한 노을이.
0: 이 행동 언제부터 있어요?
2: 올 봄에. 봄에 그 친구 집에 닭을 우리 파크 골프에 우리 회원들끼리 그래 이제 뭐 닭 백숙 한번 내가 먹자 이러니까 친구 집에 닭을 몇 마리 이제 가지고 성포해가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잡아가지고 가려고 그래가 어때 꼬집어 내다가 놓쳐버렸어요.
0: 네.
1: 닭을 놓친 다음 날 노을이와 산에 오른 할아버지. 그런데 갑자기 사라진 노을이가 잠시 후 닭을 물고 나타났답니다. 닭을 잘 잡아오는 것도 놀라운데 진짜 신기한 건 따로 있었죠. 닭을 잡은 뒤 특별한 행동을 했던 노을이.
0: 저 닭을 내 사냥감으로 알고 공격하는 애들은 절대로 저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냥 바로 물어버리죠.
2: 그렇죠.
0: 네.
2: 그리고 안 물어요.
0: 네. 물고 흔들어 버려요. 근데 지금 봤을 때 살짝 계속 이렇게 마치 딱 어떨 때 저런 강도로 무냐면 새끼 낳았을 때.
2: 아, 새끼 낳을 때.
0: 새끼 낳고 새끼 옮기잖아요. 그럴 때 저런 강도로 물어요. 제가 보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그 리트리버 선조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많이 받았어요. 리트리버가 회수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리트리버의 기원은 사냥꾼들이 기러기나 새들을 딱 쏘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그 호수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리트리버가 수영을 해서 가서 물고 자기 혼자 노는 게 아니라 이걸 가져오는 애들이에요. 닭도 새죠.
2: 아, 그렇죠.
0: 네, 닭도 새고 계속 가져오는 본능이

0: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저 행동을 하는 걸 보면 제가 아까 오자마자 좀 이렇게 눕혀서 봤잖아요. 발정기가 지나가면 개들은 다 들어가요.
1: 근데 여기 지금 빨갛고 많이 핥은 자국이 있거든요. 지금은 내려간 것 같은데 최근에 발정을 했을 것 같은데 생리를?
2: 네, 한 몇 개월 전에 한 번.
1: 그쵸? 네.
0: 발정기가 들어왔다가 임신이 안 된다고 호르몬적으로 다시 임신 준비를 하는 그 끝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마치 몸 안에서는 임신한 것처럼 변해요. 상성임신기에 들어가서 조금 더 저 이렇게 와서 뭔가 이렇게 품고 내 새끼처럼 가지고 있고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어요.
3: 아, 상상임신이었다니. 이제야 풀린 미스터리한 행동의 비밀.
0: 와, 노루도 데리고 왔어. 봐봐. 이게 자기 새끼라고 생각해. 봐봐. 이거는 지키고 이렇게 품는 거야, 지금.
2: 저놈을 산에 가서 저 물고 왔어요. 물고 왔는데. 여기 또 집 앞에 물고 와가지고 또 막 핥아주고 좀 전해 있더라고. 하도 내 신기했어.
0: 딱 상상임신이 제일 심할 때 했을 것 같아.
2: 저걸 그래 사람처럼 상처 하나 안 내고 뭔가 지 새끼처럼
0: 새끼 물듯이 무는 거예요. 딱 그 강도가 자기 새끼 물 때의 그 강도예요.
2: 네. 그래도 물고 왔더라고요.
0: 근데 딱 힘이 없고 아파 보이네요, 얘가.
3: 그런가 하면 밖에만 나오면 잡히지 않는 소리 때문에 할아버지는 늘 애를 태웠는데요.
2: 이런 자식 얼마나 날씬지. 엄청 빨라 이거. 소리를 넣어. 소리야.
0: 노을이랑 좀 다르죠? 노을이랑 소리가 다른 이유는 내 맘대로 놀아본 애와 뭔가 하고 싶은 거를 못하고 사는 아이의 차이예요. 내 맘대로 노는 애들은 이거 어차피 또 내일도 할 수 있고 좀 이따도 할 수 있고 굳이 지금 내가 미친 듯이 안 놀아도 돼요. 그래서 말 잘 들어요. 근데 내 맘대로 못 놀아본 애들은 이거 언제 나올지 모르고. 그리고 또 하나, 이거 몇 번 잡혀봤을 거예요. 잡히면 뭘 하냐? 다시 들어와요.
2: 그렇죠.
0: 얘는 똑똑하잖아요. 그러면 안 잡히려고 해요.
3: 녀석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차를 따라오는 버릇을 이용해 유인하는 것뿐. 소리는 달리는 차를 겁도 없이 빠르게 쫓아갔는데요.
2: 끝까지 쫓아.
0: 네, 이거 위험해 보인다.
2: 위험해.
0: 네. 오, 그럼 이건가, 이건가?
2: 소리야. 솔, 일로 와. 일로 와.
0: 아, 이거.
2: 이런 형태.
0: 아, 네네네. 네. 지금 이렇게 가면은 잡으려고 하면 안 잡히죠?
2: 네, 도망 막 도망가요.
0: 이야, 또 이러니까 근육이 그냥, 어?
2: 솔, 일로 와. 소리야. 솔, 솔, 소리야. 일로 와.
0: 네. 이럴 때 쫓으려고 하면 무조건 뜁니다. 소리를. 예, 잡힐 것 같아서 이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되냐면 잡혔다가 다시 노는 경험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벌써 기억이 잡히면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있어서. 자. 그쵸? 먹고 바로 도망가려고 해요. 그래서 신뢰감을 쌓아야 돼. 안 잡는 신뢰감. 기다려. 손. 옳지. 한테 줬어? 옳지. 엎드려. 옳지. 옳지. 옳지. 그러니까 차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쫓아가는 순간 더 도망가요.

0: 앉아, 앉아.
1: 엎드려.
0: 어? 엎드려. 엎드려.
1: 네, 옳지, 칭찬.
0: 옳지.
1: 네, 같이 가라주고, 머리 한번 쓰다듬고 주고.
0: 너무 잘했어.
1: 그리고, 머리 쓰다듬, 한번 주세요. 같이 하나 주고, 머리 쓰다듬으면서 잡으세요.
0: 그래야.
1: 아, 이번에는 눈치챘어. 얘가 멀리 가면서.
0: 이리 와. 그래, 앉아. 앉아, 앉아. 이리 와.
2: 여기서 포인트. 우리가 애걸복걸하는 척 하면 안 된다. 너가 안 하면 네 손해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야 돼요. 간식으로 앉아 엎드려 한번 시켜보세요.
0: 자, 앉아. 앉아. 앉아. 앉아. 엎드려.
2: 그러면 우리가 엎드려. 더 천천히 가면 돼요. 더 천천히.
0: 손. 손.
2: 옳지.
0: 옳지.
2: 머리 쓰다듬고 옳지.
0: 너무 잘했어.
2: 그리고 한번 옳지. 네, 간식 하나 주세요.
0: 너무 잘했어.
2: 발 움직이지 말고 잡으세요. 지금 가슴 쪽 잡아도 되겠다. 옳지. 네.
0: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2: 네, 칭찬. 옳지.
0: 옳지. 너무 잘했어.
2: 이제 하네스 잡아서 한번 안아보세요.
0: 네.
2: 이런 식의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지금보다 더 마음 놓을 거예요.
3: 소리에겐 문제가 하나 더 있었죠.
2: 다 가져오셔도 됩니다. 전문적인 도구가 다 있어요. 얘 싫어, 이거. 싫어.
3: 엉덩이와 발바닥 미용에 대한 강한 거부감으로 털을 손질할 때마다 한바탕 실랑이를 벌여야 했는데요.
0: 오, 그만해. 손다.
2: 소리 일로. 기다려. 손. 옳지. 지금 클리퍼 시는 거예요. 결국에 포인트는 이 클리퍼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게 가장 첫 번째입니다. 먹어. 옳지. 손. 옳지. 손. 옳지. 손. 용기 한번 내봐. 손. 진동이 진짜 싫어하는 소리로. 손. 옳지. 손. 고개 딴 데 돌려버려. 아직 용기가 안 나, 그지? 옳지. 손. 이거 완전 거부감의 표현이거든요. 손. 옳지. 진동이 그렇게 싫었어. 손. 옳지. 옳지.
0: 너무 좋았다.
2: 하나 더 먹어, 이번 거 잘했으니까. 손. 옳지.
0: 너무 잘한다.
2: 이렇게 돼요, 애들도 다 똑같이. 손. 옳지. 아, 너무 잘해. 너무 마음에 들어, 지금. 놀이처럼 그냥 평소 때 심심할 때마다 지금 별로 안 싫어하잖아요. 네. 이런 게임처럼, 놀이처럼 해주시면 점점 익숙해집니다.
0: 네. 소리, 손, 손, 일로. 손, 손. 잘했어?
2: 네.
0: 너무 잘했어.
2: 이제 켜볼까요?
0: 손.
2: 앉아 시키고 해볼게요. 차분하게.
0: 네. 앉아. 손.
2: 옳지.
0: 앉아, 손.
2: 옳지. 아, 이제 거부감이 없어. 해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네, 지금. 네.
0: 손. 잘했어. 손. 손. 손.
2: 옳지. 맞아요, 그거예요. 제가 워낙에 이렇게 좀 올리고 있는 거예요. 네.
0: 힘들게 안 될 것 같으면 되네요. 신기합니다, 정말로. 네.
2: 아직 네. 아까 했던 교육이 완벽하게 되지 않고, 그건 이제 꾸준히 해야 되고요. 네. 지금 좀 교육이 다 되기 전에 미용 자체, 내가 싫어하는 부위의 미용 자체를 네.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네. 꿀팁 같은 걸 한번 네. 해볼 거예요. 뿌려서 바로 다 못 먹고 좀 먹는데 시간이 걸려요. 냉동실에 하면 훨씬 오래 먹어요. 그러니까 미용을 하는 동안 얘 하기 싫은 거잖아요. 왜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걸 좀 참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먹을 때

0: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1: 오, 그거 있네. 야, 이런 게 있었나.
0: 발도? 네. 같이 해보는 거죠?
1: 응.
0: 네.
1: 이야.
0: 엉덩이도? 괜찮지?
1: 우와.
0: 내 뒷발도?
1: 네. 이야. 와, 이거.
0: 네.
1: 처음이네, 이거. 네. 진짜요?
0: 네.
1: 아, 나 엄청 힘들거든요.
0: 이러면 얘도 이제 나쁜 생각 가질 필요 없고.
1: 네.
0: 오히려 이거 할 때만 주실 거예요, 저거는.
1: 아, 이거 뭐지? 정말 얘 손도 못 해. 나는 손도 못 해. 아, 나는 내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네. 이거 진짜 탄성이 절로 나. 정말이다. 정말이에요.
0: 한번 해보시겠어요?
1: 아, 이러니까 이거 뭐.
0: 살짝, 덜 예민한 부분부터.
1: 이거 제일 힘들었거든요. 이런다는 게. 절대 이거 뭐, 이거 뭐. 네.
0: 소리도 너무 귀엽고.
1: 이야.
0: 그렇죠. 네. 그리고 얘가 딱 싫다고 하면 네. 거기서 조금 멈춰주시고 억지로 하기보다는 아니면 간식을 더 준다거나.
1: 이렇게 사세요. 이야, 이거.
0: 어, 네. 옳지. 자, 이러면 이야. 살짝 멈춰주는 거예요. 네. 네, 잘했다.
1: 잘했어. 이게 대성공이네.
0: 네.
1: 대박이다. 아,
0: 그래, 잘하셨어.
1: 네. 진짜 대박이네.
2: 소리도 할아버지도 대만족한 설쌤의 솔루션. 그날 이후 한결 수월해진 소리의 미용.
1: 어,
2: 이젠 밖에서도 제법 말을 잘 듣는다고요. 할아버지와 동물가족, 지금처럼 행복하게 지내길 새나개가 응원합니다.

0: 일단 싸우면 군대까지 안 가요. 어이, 가! 나와! 야, 시켜! 아이! 야, 야, 야, 야, 나오기 싫어. 전쟁이 전쟁. 전쟁. 한 마리 한 마리는 아주 순하고 잘하는데, 구할 수 없다는 거야. 그게 그런 얘기야.
1: 배추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땡스 소셜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ODAC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허글에서 키빗 점프런 관절 영양제와 루테인 영양제를 드립니다.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팽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1: 산행안전사고.
0: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팽수입니다. 앞으로 등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팽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요령 요령 요령. 자, 그럼 산행에 앞서 등산할 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날뛰지 않는 작은 돌 하나. 하지만 이 돌이 몸속에 자리 잡는 순간 상상을 초월하는 통증을 일으킨다.
1: 잡아뜯고 뭉치고 잡아뜯고 뭉치고 막 참을 수가 없을 만큼 아프고.
2: 아픈 건 막 엄청 아파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고 아픈 건 막 이 통증이 엄청 커요. 아파.
3: 쥐어 짜는 통증이라는 게 허리를 못 펼 정도로 굉장히 아프고요.
4: 이걸 안 빼면은 지금 간 수치가 뭐 800이 넘어가고 너무 위험하다. 당장 빼야 된다.
0: 원인은 바로 담낭과 담도에 소리 없이 자라난 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커져 거대 담석이 되기도 한다. 가파르게 늘고 있는 담석 환자는 이미 20만 명을 넘어섰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 몸속에 돌이 생기는 걸까?
5: 담낭 담도 질환은 우리의 생활 습관과 좀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석의 주범이 이런 것들인데요. 노인이 되시게 되면 담석을 예방해주는 때문에 담석이 발생할 빈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담도성의 통증은 스퀴징이라고 해서 이게 쥐어짜는 통증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리에 지나보신 적 있죠. 그 장단지 지났을 때 그런 통증.
0: 수술 없이 내시경만으로 돌을 직접 제거하는 최담도 질환의 권위자 소화기내과 천영국 교수. 오늘은 그와 함께 현대인의 담낭과 담도를 위협하는 그 돌의 실체를 파헤쳐본다. 어제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하루였다. 극심한 통증과 고열로 응급실을 찾은 90세 남성. 밤사이 응급치료를 받고 현재 시술을 앞두고 있다. 세월의 풍파를 다 견뎌왔지만 90평생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다.
6: 죽겠으니까 배가 아프면 죽겠으니까 왔어요. 어느 정도는 그 여자들은 그렇게 왜 애기 낳는 정도로 아프다고 나보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 참으라고.
7: 그럼 오늘은 이따 어떤 거 하세요?
6: 돌 깨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속에 돌 있대요. 근데 그걸 깨주신다고는.
0: 흔히 쓸개라 불리는 담낭은 간 아래쪽에 붙어있는 주머니 모양의 소화기관이다. 나뭇가지 형태의 담도는 담즙이 흐르는 길로 직경이 1cm도 되지 않는 가느다란 관이다.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은 이 담도를 따라 담낭에서 농축되고 저장된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담낭이 수축하면서 저장해둔 담즙을 뿜어낸다. 담도를 지나 십이지장으로 들어간 담즙은 음식 내 지방이 잘 소화되도록 부드럽게 해준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담즙의 찌꺼기들이 뭉치고 굳어지면 돌처럼 딱딱한 담석이 된다. 담즙이 흐르는 곳이면 어디든 돌이 생길 수 있는데 그 위치에 따라 이름이 다르다. 쓸개 안에 생기면 담낭 담석, 간 속 담관에 생기면 간내 담석, 담도에 자리 잡으면 담도 담석이라 부른다. 90세 김덕래 씨는 쓸개, 즉 담낭에 돌이 생긴 환자. 그의 담석 제거를 위한 시술 준비가 한창이다. 그런데 모니터를 확인하는 천 교수의 표정이 이내 굳어진다. 어떤 상태인 걸까?
8: 이 담낭 안에 돌이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 십이지장에 붙어 있거든요, 담낭이. 근데 이 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십이지장과 담낭 사이 염증이 생기면서 구멍이 뚫려가지고 그 담낭에 있는 돌이 스르륵 십이지장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돌이 너무 크다 보니까 십이지장에서도 못 내려가고 길을 막았습니다. 막아가지고 음식을 못 먹고 토해가지고 응급실로 내원하셨어요.
0: 거대 담석을 방치해 담낭에 천공까지 생긴 환자. 그 돌이 현재는 음식이 내려가는 길을 막고 있다. 그는 오늘 어떤 시술을 받게 될까?

0: 2년 전 태양검사를 위한 CT에서 우연히 담석이 발견된 환자. 담석은 오랜 시간 자라 무려 6cm에 이르는 거대 담석이 됐고 담낭은 이미 기능을 잃은 만성 담낭염 상태였다. 문제는 거대 담석이 담낭과 맞닿아 있는 십이지장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면서 두 장기 사이에 구멍이 생겼고 빠져나온 돌이 십이지장을 막았다. 6cm에 달하는 거대 담석은 음식물이 내려가지 못하도록 십이지장의 길목을 막았고 결국 이로 인해 위가 팽창하면서 반복적인 구토까지 이어졌다. 환자는 고령에 심혈관 질환이 있어 수술은 어려운 상황. 내시경으로 담석 쇄석술을 받기로 했다. 내시경을 십이지장까지 접근시켜 레이저로 거대 담석을 잘게 부순 뒤 조각을 제거하기로 했다. 잘게 부순 돌 조각은 장을 따라 내려가 자연스럽게 변으로 배출된다. 이제 본격적인 시술에 들어간다.
1: 자, 내시경 들어갑니다. 내시경이 좀 커요.
0: 문제의 담석을 찾아 나설 차례.
1: 돌이 돌이야 이거? 어우, 여기 있네. 큰 돌이네 이거.
0: 십이지장을 가득 메운 거대 담석. 그 크기에 시술을 집도하는 천 교수도 놀랄 정도다.
1: 이야, 돌이 정말 이렇게 크다.
0: 이대로는 꺼낼 수 없는 큰 돌을 잘게 부수는 작업이 시작된다.
1: 대단한 돌이다. 하, 정말 단단하기도 하고 너무 크네. 이렇게 큰 돌은.
0: 레이저 쇄석술로 그토록 단단했던 돌이 어느새 작은 조각이 됐다. 부서진 돌가루로 금세 시야가 흐려지는 상황. 한 시간 가까이 씻어내고 부수기를 반복한 끝에 마침내 돌을 밀어냈다.
1: 네, 조각난 돌들입니다. 조각난 돌들이고요.
0: 보통의 담석은 크다 해도 2cm 이하.
1: 한 5cm에서 6cm에 됩니다. 6cm. 이런 담석은 진짜 거의 없습니다. 사람 몸에서 이렇게 담낭에 6cm 담석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주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할 수 있죠.
0: 이렇게 자랄 동안 왜 몰랐던 걸까? 막다른 순간에 알게 된 거대 담석.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
1: 암병 환자가 밥을 못 먹죠. 밥을 못 먹고 그다음에 십이장이 꽉 껴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십이장을 또 터뜨릴 수 있어요. 천공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복막염이 와서 사람이 사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시경으로 돌을 못 빼면 수술을 해야 됩니다. 수술을 해서 그 돌 있는 십이지장을 잘라내야 돼요.
0: 십이지장이 다시 열리면서 장폐색도 해결됐다. 고령일수록 거대 담석이 많은 이유는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발견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2: 거대 담석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대부분이 연령이 많습니다. 나이가 드시게 되면 노화 현상으로 이 담도가 늘어납니다. 조금 조금씩 늘어나게 되는데요. 돌이 조금밖에 생겼을 때는 늘어난 담도에서 이 담도를 막지를 못하니까 증상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돌이 생겨도 연세 드신 분들은 모르고 지내세요. 증상이 없으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돌이 담도 내에서 점차 자라게 됩니다. 실제로 거대 2cm 이상의 거대 담석을 이렇게 잘라서 단면을 보면 나무와 나이테 같은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조그만 담석이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고 거기에 이제 프로테인 그다음에 이제 세균이 이렇게 달라붙어서 점차 조금씩 나이테 같은 형성을 하면서 점차 이렇게 커지게 되는 이유인데요. 그 이유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담도가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0: 그러나 담석증은 비단 노년층만의 질병이 아니다. 젊은 층에서도 담석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20에서 40대 담석 환자는 10년 새 약 74%나 급증했다. 젊다고 담석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3: 두 안에서 숟가락으로 이렇게 벅벅 긁는 듯한 통증이 일어나고

0: 김치와 맞게 먹는 걸 많이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 18일 날 응급실에 가기 전날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대찌개를 시켜놓고도 햄한 숟갈 먹자마자 도저히 못 먹겠다고 판단해서 못 먹었었어요. 그 정도로 음식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파서요.
1: 지금 98kg, 99kg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제가 탄수화물 면 같은 거 많이 좋아하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배달 음식을 좀 많이 있으니까 배달 음식이 그런 일이 힘들더라고요.
2: 기름진 음식 같은 걸 먹으면 되게 등이 아프고 밤에 잠이 안올 정도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진짜 너무 한 번에 방어랑 대방어랑 삼겹살 이걸 먹고 밤에 잔 날이 있는데 새벽에 막 너무 아파서 깼어요. 이 명치 오른쪽이라 그래야 되나?
3: 40세 윤여수 씨도 처음엔 그저 소화불량인 줄 알았다. 통증을 참다 결국 응급실을 찾았지만 설마 담석일 줄은 몰랐다.
4: 자, 여기 쓸개를 보면 요게 담낭인데 요 하얀 것들이 담석이고 그 옆에 이게 돌되기 전에 슬러지라고 찌꺼기 기름 찌꺼기들이 여기 꽉 차있네. 다 돌들이다. 저게 다 콜레스테롤 기름 덩어리.
3: 90kg까지 늘어난 체중이 담석의 위험을 높인 걸까?
4: 여기 보면 이게 다 내장지방, 내장지방. 그러니까 이렇게 복부 지방이 많으면 담석이 잘 생긴다. 알겠죠?
5: 네.
4: 응? 그래서 다이어트하고 저 일단 운동해야 돼, 운동. 돌은 이렇게 크기가 크지가 않아. 작은 돌들의 집합체. 그건 오늘 내시경으로 뺍니다.
3: 비만일수록 돌이 잘 생기는 이유는 뭘까? 내장 지방이 많고 비만할수록 지방 대사가 활발해지면서 중성 지방이 혈액으로 흘러나온다. 혈액 속 중성 지방은 간 문맥을 통해 간으로 이동하고 간의 콜레스테롤 대사에도 영향을 준다. 이 과정에서 담즙 속 콜레스테롤이 많아지면 작은 콜레스테롤 결정이 만들어지기 쉬워지고 이 결정들이 서로 뭉치면서 담석으로 자랄 수 있다.
4: 최근에 젊은 연령층에서도 담석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고중성지방 식이를 많이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비만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콜레스테롤 담석의 발생 빈도를 높이게 되는 이유가 되고요. 또 비만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 살 빼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과도하게 짧은 시간 내에 체중 감소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식사가 불규칙해서 담낭을 제때제때 수축을 시켜주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그 높아진 콜레스테롤이 엉겨붙을 시간을 주기 때문에 역효과로 해서 담석이, 콜레스테롤 담석이 생길 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여건이 좋아지면서 노령층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노인이 되시게 되면 담석을 예방해주는 담즙산의 농도가 적어지기 때문에 담석이 발생할 빈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3: 문제는 바로 기름진 식습관과 비만을 부르는 과식. 담석은 현대인 누구나 걸릴 수 있는 병이다. 아주 작은 돌도 통증의 씨앗이 된다.
6: 매일 면 먹었어요, 면. 아랫배가 전체적으로 쥐어 짜듯이 아프고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파요. 아, 제가 지금 황달 수치가 있는데, 그게 조금 정상으로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담석 때문에 밥을 못 먹는데, 이거 시술하고 밥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3: 그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될까? 복통으로 응급실을 찾은 환자. 검사 결과 환자의 담낭에는 5에서 7mm 크기의 담석이 10여 개나 있었고, 이 가운데 7, 8mm 크기의 돌두 개가 담낭에서 담도로 빠져나왔다. 담도로 내려온 돌이 담즙의 흐름을 막으면서 통증과 염증을 일으켰던 것이다. 시술은 먼저

0: 입으로 내시경을 넣어 십이지장까지 접근한 뒤 담도 입구를 넓혀 돌이 나올 길을 만든다. 이후 스텐트로 공간을 확보하면서 그물망 모양의 기구로 담도에 걸린 돌을 하나씩 꺼낸다. 담도의 돌 두 개는 내시경으로 제거했지만 담낭에는 여전히 담석이 남아있어 추후 담낭을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하다.
1: 담석이 근데 다행히도 한 90%에서는 어디서 생기냐면 간 외 담도에 생깁니다. 간 외 담도라고 하는 것은 간 입구에서 십이지장으로 연결된 부위인데요. 대부분 여기서 생깁니다. 여기서 생긴 간 외 담도 담석은 ERCP라는 이 내시경 시술로 거의 모두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 내 담석도 생기거든요. 간 안 속에. 그런데 간 입구 쪽에 가까운 간 내 담도 담석은 일부는 내시경으로 저희가 제거할 수 있고요. 내시경으로는 담낭 담석을 못 빼는 이유는 담낭과 담도에 연결된 부위를 간에 달한 파이크 연결된 관이 굉장히 직경이 작습니다. 작고 돼지꼬리처럼 이렇게 꼬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빼기 위해서 기구를 집어넣다 보면 이게 터집니다. 터지게 되면 담즙이 복강내로 새서 복막염을 유발시키는 후유증만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낭 담석은 내시경으로 빼는 시도는 하지 않고요. 문제가 된다면 복강경으로 담석과 담낭을 같이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0: 드디어 젊은 담석 환자 윤여수 씨의 내시경 시술이 시작됐다. 담석 제거를 위한 첫 단계는 좁은 담도에 스텐트를 넣어 길을 확보하는 것. 이제 담석이 있는 곳으로 접근한다. 담석이 보이자 그물망 모양의 바스켓으로 조심스럽게 담석을 포획하는 천 교수. 담석이 걸리지 않도록 좁은 통로로 세심하게 통과시킨다. 남아있던 담석까지 무사히 제거했다. 그러나 담낭에는 여전히 돌이 남아있는 상황. 담낭은 염증이 가라앉은 뒤 수술로 제거할 예정이다. 작은 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생긴 걸까?
1: 이 담석이 아주 보면 여러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한 10개 이상의 담석이 있고 그리고 이 담도에 보시면 또 큰 담석이 두 개가 보이죠. 그래서 이 담석을 제거하는 오늘 시술을 했습니다. 이 바스켓으로 담석을 빼냈습니다. 빼냈더니 아주 색소성 담석, 아주 새까만 색소성 담석이 나오고 있어요.
2: 색소성 담석은 용혈성 빈혈, 적혈구가 깨지게 되면 적혈구에 있는 빌리루빈이 혈류내로 이제 막 쏟아져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색소성 담석을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간질환이 있는 경우, 간경변증, 그 다음에 나이가 드신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유전, 이런 것들이 색소성 담석의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담석이 생기는 이유는 이 담즙 내에 결국은 콜레스테롤의 과포화,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 건데요. 이게 대표적으로 비만, 그 다음에 고지방 식이를 많이 하시거나 그 다음에 이게 비만을 치료한다고 해서 너무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체중 감소를 하는 경우 콜레스테롤 담석이 잘 생기게 되고요.
0: 윤여수 씨의 몸속에는 두 종류의 돌이 함께 있었다. 담석의 성분은 원인의 단서가 된다. 왜 유독 밤만 되면 더 먹고 싶어질까? 퇴근 후 빠질 수 없는 즐거움은 바로 야식과 음주.
3: 역시 야식.
0: 하루의 피로를 잊게 해주는 이 시간이 꽤나 달콤하다.
4: 보통 야식을 자주 드세요?
5: 네, 자주 먹는 편입니다.
6: 일주일에요. 두세 번? 네. 치킨 아니면은 오죽. 빨? 치킨을 주로 많이 먹는 것 같아요. 네.
0: 이런 식습관 때문일까? 4년 전 과식으로 속이 더부룩했던 날 남편 오진영 씨는 담석으로 응급실에 실려갔다. 약물 치료 후 지금은 추적 관찰 중이다.
3: 그때 통증은 숨을 못 쉴 정도로 통증이 심했고요. 가슴 압박이 와서 숨을 좀 쉬기 어려웠었어요. 큰 아들이 운동을 하고 있어서 고기류를 좀 많이 먹어서 육류 주위로 좀 많이 먹었어요.
0: 그런데 최근 뜻밖의 사실

0: 사실을 알게 됐다. 건강검진에서 아내의 몸속 남편보다 더 큰 담석이 발견된 것이다.
1: 돌이 좀 3cm가 좀 넘게 있다고 해서 좀 수술을 해야 될 것 같다라고까지 얘기는 들었어요. 네. 부부가 이렇게 담석이 있는 거는 흔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둘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식습관 때문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좀 걱정은 되기는 해요.
0: 부부 모두 현재는 통증이 없어 경과를 지켜보는 중이다. 오늘은 남편 오진영 씨가 1년에 한 번 담석 정기검진을 받는 날이다. 증상 없는 담석. 그냥 지켜봐도 되는 걸까?
2: 1년 동안은 별일 없었죠?
3: 다행히 별일 없었습니다.
2: 그러게요. 그 담낭 기능을 좋게 하는 약을 잠시 쓰고 이번에 추적 검사에서도 그 담낭 담석이 그대로 2cm가 있는데 하지만 나빠지진 않았어요.
3: 네.
2: 근데
0: 담석이 더 커지진 않았지만 안심하긴 이르다.
2: 근데 본인은 돌이 생기는 위험인자를 여러 개 갖고 있어요. 일단 피검사에서 고중성지방 혈증,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높았고
3: 네.
2: 당뇨도 있잖아요.
3: 네.
2: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담석이 잘 생기고 또 담낭의 모양도 이게 하나의 정상 담낭은 이렇게 원통형에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격벽이 있어요.
3: 네.
2: 그러다 보니까 담즙 순환도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돌이 생긴 거야.
0: 보통의 담낭은 하나로 이어진 주머니 모양이지만 오진영 씨의 담낭은 벽처럼 생긴 구조가 있어 담즙의 흐름을 방해한다.
2: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직 수술할 필요는 없고 아침 식사 꼭 하죠?
3: 아침 식사는 못하고 있어요.
2: 그게 해야 돼요. 아침 식사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3: 네.
2: 담낭 그 질환을 예방하고 하는데
3: 네, 알겠습니다.
2: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하고 기름진 식사하고 그렇게 특별히 아픈 적도 없죠, 최근에.
3: 네, 네, 네.
2: 하지만 추적 관찰은 필요하다.
3: 네.
2: 그래서 1년 뒤에 또 처음 발을 볼게요.
3: 네, 감사합니다.
2: 그래요. 지금처럼 생활 잘 유지하세요.
3: 네, 알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3: 네.
2: 네, 됐습니다.
0: 그렇다면 담석을 꼭 제거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
2: 담낭 담석에서 결국은 수술이 필요하거나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담낭 담석 있는 환자의 대략 한 20% 정도 내에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증상이 없고 환자가 통증이 없다 그러면은 추적 관찰만 하면 되는데요. 담낭 담석은 복부 초음파로 추적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복부 초음파로 담낭은 아주 잘 관찰되거든요. 담도 담석은 복부 초음파가 적합한 검사가 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담도 담석은 주변에 십이지장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복부 CT나 그다음에 자기 공명 담체관 조영술이라고 하는 MRI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초음파 내시경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고요. 담도 담석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추적 감찰을 우리가 권유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짧은 시간 내에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담도 담석이 발견된 경우는 바로 그 제거를 권유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0: 누구나 돌이 생겼다고 하면 덜컥 겁부터 나기 마련이다. 3년 전 71세 오경희 씨도 그랬다. 아무리 간단한 수술이라 해도 수술이라는 말은 두렵다.
4: 수술은 좀 피하고 싶으신 거죠?
5: 아, 당연하죠. 수술이다 하니까 아무래도 겁부터 나죠. 수술을 한 분이 언니가 있고 조카가 그렇고 조카 둘이 그렇고 그래서 담낭 제거 수술을 했죠.
0: 주변에서 흔히 겪는 수술. 혹시 이번엔 내 차례일까?
2: 요즘에 뭐 소화불량이 있거나 배가 아프거나 이런 건 없으셨죠?
5: 예, 그런 건 전혀 없었어요.
2: 그래요. 그래 우리 어머니가 전에 담낭에 그 돌가루 찌꺼기가 꽉 차서
5: 네,
2: 그때 약을 한 몇 개월 먹고 저 추적 검사 초음파에서 깨끗해졌었거든요.
5: 네, 예, 예.
2: 근데 최근에 어쨌거나 한번 좀 한 2, 3년 지났고 그래서 한번 검사를 했는데 또 담낭에 찌꺼기가 가득 찼어요.
0: 돌이 되기 직전에 찌꺼기들이 다시 차오른 상태. 게다가 담낭에 벽이 있어 담즙이 원활하게 흐르기 어렵다. 이럴 땐 어떤 치료가 필요할까?
2: 그래서 전에 그 약을 먹고 좋아졌었기 때문에
5: 네.
2: 어머니는 이제 수술을 바로 생각하기보다는 약으로 먹어서 그 돌가루를 또 없애볼 수 있어요. 만에 하나 이번에 약을 먹고 전에처럼

0: 아주 드라마틱하게 담나게 돌가루 찌꺼기가 없어지지 않는다면 수술을 고려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약잘 드시고요. 3개월 뒤에 초음파 검사하러 오세요.
1: 아우, 감사합니다, 교수님.
0: 그래요. 조심히 가세요.
2: 이번에도 수술 대신 약물 치료를 먼저 시도하기로 한 오경혜 씨. 어떻게 약물만으로 담석을 녹일 수 있을까? 담석 중 일부는 담즙 속 콜레스테롤이 뭉쳐지면서 만들어진다. 이때 크기가 작고 아직 단단한 돌로 굳기 전이라면 먹는 약으로 담석을 녹이는 치료를 시도할 수 있다. 우르소대 옥시콜산이라는 약물은 담즙 속 콜레스테롤이 잘 녹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약을 복용하면 끈적하게 뭉쳐있던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녹기 시작하고 작은 담석도 서서히 작아진다. 이렇게 분해된 콜레스테롤은 담즙과 함께 자연스럽게 배출된다.
0: 약물로도 담석을 일부 환자에서 제거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담낭에 국한된 얘기가 되겠고요. 담도 쪽은 아닙니다. 담석을 제거할 수 있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일단 담낭의 기능이 정상이어야 되고, 두 번째는 담낭에 나가는 입구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담석에 의해서 막혀 있으면 안 되고요. 세 번째는 돌의 크기가 2에서 3mm로 작아야 됩니다. 그래야 약물이 녹아서, 약물이 그 담즙 내로 들어가서 그 녹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2, 3mm의 작은 우리가 모래알 담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담석이 되기 전에 슬러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담즙 내에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아져서 이 담즙이 찐득해진 상태를 슬러지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 슬러지와 2, 3mm의 작은 담석은 약물로서 녹일 수가 있는데, 담낭의 기능이 정상이어야만 이 녹은 담즙이 배출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조건이 합당할 때 우리가 약물로 녹여볼 수 있는 시도를 해볼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미 담석이 크고 통증이 심하다면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담낭 제거술은 연간 9만 명이 받는 흔한 수술. 그런데 쓸개가 없어도 소화에는 문제가 없을까?
0: 쓸개 수술하자 그러면 그 떼야 돼요?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사실 있는 게 좋죠.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에 이빨이 없으면 뭐라 그러죠? 잇몸이 대신한다고. 그러니까 담낭의 역할은 오롯이 담즙을 모았다가 짜주는 역할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낭이 없게 되면 그 담도가 담낭의 기능을 어느 정도 보상해서 늘어나요. 그래서 보존해 주기 때문에 크게 살아가는데 담낭을 절제해도 이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담낭을 떼어내고 나면 초기에 한두 달에는 어떤 부작용이 좀 일부 환자에서 생길 수가 있는데요. 좀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담낭이 없다 보니까 평소에 담즙을 모아주는 기능이 없어서 식사를 안 하는 동안에도 담즙이 장으로 흘러내려요. 그렇게 초기 증상으로 나타나는 설사나 복부 팽만감은 일정 시간, 보통은 한 2, 3개월 지나면 없어집니다.
2: 잘 모르는 만큼 무심코 지나치기도 한다. 위나 대장보다 훨씬 생소한 담낭과 담도. 이곳을 위협하는 건 비단 돌만이 아니다. 50년째 매일 같은 출근길에 오르는 정종훈 씨. 반평생 약사로 일하며 아픈 이들에게 약을 건네주는 것이 그의 일상이었다.
3: 크게 아픈 일이 없었고 병원에 갈 일도 없었고, 근데 약간씩 오는 거는 다 약이 있으니까 그냥 주사 먹고 하다 보니까 안 했는데, 이제 갑작스레 그런 일이 오니까 어쩔 수 없이 늦게 간 거죠.
2: 평생 약사로 살아온 그조차 피할 수 없었던 뜻밖의 위기. 평화롭던 그의 몸속에서 조용히 비상경보가 울리기 시작했다.
3: 이제 소변을 보는데 소변 색깔이 점차 이상해지는 거야. 그래도 그냥 괜찮아지겠지 하고 며칠간 버텼죠. 소변도 그렇지만 대변 색깔이 내 상전 초음으로 하얀 색깔이야. 이 간에서 나온 게 전혀 안 묻었다는 얘기거든, 담즙이. 그럼 담즙이 막혔다는 걸 내가 이제 짐작은 할 수 있죠.
2: 돌아보니 입맛도 없었고 피로는 쌓여갔다. 서둘러 병원을 찾게 된 건 흰색에 가까운 대변과 짙은 콜라색을 띤 소변.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웠던 몸의 변화였다. 약사로서의 그의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오늘은 정종훈 씨의 시술이 있는 날. 응급실 내원 당시 그의 수치는 위험 수준이었다. 황달 수치는 정상 범위인 1.1을 훌쩍 넘어 9.76까지 치솟았고 간 수치 역시 정상보다 4배에서 9배까지 올라간 상태였다.
0: 그럼 이렇게 왜 올라갔냐면 아버님이 이렇게 담즙이 내려오는 길이를 담도라고 하는데 이 담도 끝에 여기가 지금 맥혔어요. 이게 간에서 내려가서 이게 내려가는 담도거든요. 지금 담도가 여기가 여기까지 잘 내려와야 담즙이 잘 내려와야 황달이 안 생기는데 지금 여기가 맥혔습니다.
3: 여기가. 아, 12주장 가까이. 예.
2: 정확한 병명은 담도 협착증. 현재 하부 담도가 막혀 있다.
0: 그래서 지금 황달이 생긴 거고요. 오늘 내시경이 들어가서 이게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여기 맥힌 데를 이렇게 스텐트를 넣어줄 겁니다. 그래서 맥힌 데를 뚫어줄 거예요.
3: 예.
0: 네. 그리고 왜 맥혔는지 그 담도 스텐트를 넣기 전에 조직 검사도 할 겁니다. 그게 뭐 소위 말해서 암 때문에 맥힌 건지 염증 때문에 맥힌 건지.
3: 예예.
0: 혹시 뭐 궁금한 게 있으세요?
3: 담도에 스텐트라는 건 처음 들어봐서.
0: 그렇죠.
3: 심장에는 많이 하는데.
0: 그게 마찬가지예요. 심장도 혈관이 맥히면 심장 마비가 오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담도가 맥히면 황달이 오고 염증이 생기거든요. 그 스텐트가 그 막힌 데를 길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3: 예.
0: 담도도 그런 게 똑같습니다. 크게 걱정할 시술은 아닙니다. 이렇게. 네. 네. 그래서 오늘의 시술하고 내일까지.
2: 막힌 담도를 뚫어야만 담즙이 다시 흐르고 치솟은 간 수치와 황달도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황달과 함께 소변색이 콜라처럼 짙어진 원인은 담도가 좁아진 담도 협착 때문이었다. 간에서 생성된 담즙이 내려가지 못하고 고이는 이유는 하부 담도 일부가 좁아져 길목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갈 곳을 잃은 담즙은 그대로 간 안에 고이기 시작하고 결국 담즙 속 노란 색소인 빌리루빈이 혈액으로 역류하면서 피부와 눈을 노랗게 물들이는 황달이 찾아온 것이다. 그렇다면 막혀버린 담도의 길은 어떻게 열까? 먼저 내시경을 12지장까지 진입시킨 뒤 좁아진 담도 부위를 정밀하게 확인하며 통로를 확보한다. 이어 좁아진 관 사이에 플라스틱 스텐트를 삽입하면 정체되어 있던 담즙이 다시 12지장으로 원활하게 흐르기 시작한다. 시술 직전 짧은 정적이 흐른다.
4: 그래요, 아버님 시작해요. 내시경 들어갑니다. 놀라지 마세요. 라이트 온.
2: 이어 천 교수의 시선이 한 곳에 머문다.
4: 여기 좁아져 있는 게 보여. 여기가 병변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어떤 원인으로 해서 담도가 좁아진 거예요.
2: 우선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 조직 검사부터 시행한다. 칫솔 같은 미세한 브러쉬가 담도를 수차례 오가며 조직을 채취한다. 이제는 막힌 길을 넓힐 차례. 담도에 스텐트를 삽입하자 오랫동안 갇혀있던 담즙이 기다렸다는 듯 쏟아져 나온다.
4: 이제 시커멓게 담즙이 나오는 거 보세요. 담즙이 나와. 시커멓게 담즙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벗어보시게 보면 여기에 막혔던 담즙이 저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2: 흔히 쓸개즙이라 부르는 담즙의 본래 색은 노란빛. 하지만 오랫동안 정체되다 보니 검게 변해버렸다. 마침내 담도가 시원하게 뚫렸다.
0: 이렇게 해서 스텐트가 잘 됐고요. 조직 검사도 잘 됐고 시술은 잘 끝났습니다. 하루 정도는 금식을 하고 하루 뒤에 관찰을 해서 환자가 특별한 복통이 없고 혈액 검사를 해서 전날보다 황달이 좋아지기 시작하면 정상적인 식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 2주 뒤 다시 약국으로 출근을 시작했다는 정종훈 씨를 다시 만났다. 그는 과연 일상을 잘 되돌아갈까?

0: 막내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이에요. 항시 조심해야 돼요. 얘는 제일 예쁘면서도 제일 귀여우면서도 할아버지는 럭비공을 좋아한다.
1: 귀여운 손주들 앞에선 나이도 있게 되는 천상 할아버지.
0: 너는 막 꽉 잡아, 꽉 잡아. 꽉 잡으세요.
1: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지켜줄 수만 있다면 등에 짊어진 무게도 거뜬히 버틸만 하다.
0: 내가 오래 살아야하는데 지금 이제 8순인데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저 위에 분이 도와주셔야 돼. 나는 이제 추억을 안고 가지만 얘들은 또 추억을 기억을 할지 모르겠네.
1: 그냥. 그래서 더 함께 웃을 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 사실 가장 미안한 사람은 50년을 함께한 아내다. 평생 마주앉아 밥을 먹었는데 그날은 좀처럼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2: 잘 먹던 사람인데 갑자기 밥맛 없다고 안 먹고 그러니까 보통 먹던 분이 안 먹으니까 나는 그냥 거기서 조금씩 적게 팠는데도 또 많다고 그러고 또 많다고 그러고 자꾸 그러니까
0: 근데 그때부터 이상이 있었던 거지.
3: 지금 잘 드세요?
0: 네, 지금은 좋아요.
3: 밥맛도 많이.
0: 예, 그럼요.
1: 조직 검사 결과 담도 협착의 원인은 다행히 암이 아닌 면역 질환이었다. 늘 함께였기에 그 기다림은 더 길고 무거웠다.
2: 글쎄, 저는 그랬어요. 한 3년만 건강하게 살다가 꼴가닥 같이 가자. 혼자 남는다는 건 조금 그래요.
0: 그리고 어디 나갈 때도 항상 손을 잡고 가요. 손을 잡고 가면 서로 기댈 수 있어요. 뭐가 이제 걸음걸이 하다가 잠깐 실수할 때 손 잡고 가면 서로 딱 잡기가 좋아.
1: 이 손이 앞으로도 서로의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줄 것이다. 황달은 담낭과 담도가 보내는 구조 신호와 같다. 작년 가을, 79세 한사면 씨가 심한 황달로 병원을 찾았을 땐 이미 암 3기였다.
3: 배가 그렇게 많이 아프셨을 때 암이라고는 생각...
4: 못했죠. 사는 거는 죽고 뭐 이런 거는 별로 겁 안 나는데 괜히 이거 움직이도 못하고 애들한테 못 알려줄까 봐 제일 그것만 걱정해 지금도.
1: 여한 없이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가족들이 아른거렸다. 그의 담도 협착의 원인은 암. 담도암은 증상이 없는 침묵의 암으로 악명이 높다.
5: 여기 담도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짤록하게 뭐가 들어와 있죠. 이게 혹이에요, 혹. 그러니까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더니 여기서 암세포가 나왔어요. 근데 이 암이 담도를 따라서 이 간을 따라서 이렇게 양쪽으로 번져서 수술이 외과랑 상의했을 때 수술이 불가하다.
1: 발견 당시 이미 간 내 담도와 림프절까지 전이된 상태. 수술 대신 항암 치료도 시도해봤지만 부작용이 심했다. 치료가 막막했던 순간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고주파 치료를 받았다.
5: 지금 이렇게 치료하고 이게 한 1년 좀 가까이 되는데 추적검사 CT나 MRI에서 암이 전혀 지금 나빠지지 않고 오히려 마지막 6월달 찍은 MRI에서는 병이 약간 좀 좋아졌다.
1: 치료 경과가 좋다니 마음이 한시름 놓인다. 한사면 씨는 오늘 세 번째 고주파 치료를 받는다. 고주파 치료는 어떤 원리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할까? 간외 담도에서 암세포가 발견된 환자. 하지만 암세포가 간 내 담도 두 곳까지 퍼져 있어 수술이 어려운 상태였다. 고주파 치료는 담도를 따라 넓게 퍼진 암의 진행을 막는 국소치료법. 내시경을 통해 열선에 달린 기구를 병변 부위에 정확히 접근시킨다. 이제 고주파 열을 가할 차례. 고주파 열은 일정한 온도를 넘지 않도록 정밀하게 조절된다.

0: 장조직 손상은 최소화하고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태워 암의 진행을 차단한다.
1: 히팅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담도내로 직접 들어가서 종양을 태우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0: 50도 이상부터 암세포가 괴사하기 때문에 고주파 열은 80도 안팎을 유지한다.
1: 살이 막 요렇게 변하죠? 네. 저렇게 태우는 거예요. 네, 부부부 끓죠? 카테터에 막 죽은 조직이 떨어진 거, 탄 조직들이.
0: 시술 시간은 단 30분. 체력 부담도 적고 부작용도 거의 없다. 빠르고 안전하게 마무리된 고주파 치료. 소화기내과 천영국 교수가 이제야 한숨을 돌린다.
1: 고주파 치료라고 그러면 어디까지나 국소적 치료이기 때문에 암의 완치 목적으로 치료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담도암이 치료를 안 하고 놔뒀을 경우에 평균 생존율이 한 4개월에서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개월 동안 다른 곳에 번지지 않고 환자분이 아주 건강하게 지내셔요. 고주파 치료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그 태웠기 때문에 정상 조직이 어느 정도 재생되는 시간이 필요해서 아주 빠르게 한다면 한 2, 3개월에 할 수가 있고요. 3, 4개월에 한 번 아니면 6개월 이렇게 한 번 해줘도 될 것 같아요.
0: 처음엔 앞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일상에도 푸른 나무와 같은 생기가 찾아왔다. 요즘 하루도 빠짐없이 운동을 한다는 한삼현 씨. 고주파 치료 후 몸이 한결 가뿐해졌다.
2: 평상은 매일 걸으시는 거예요?
3: 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아침 먹으면.
0: 두 번 다시 못할 것 같았던 골프도 다시 시작했다.
3: 어젯밤에 통증도 없고 그냥 조금 들어놓다 온 것 같아요. 아무 이상도 없더라고.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그런데 항암 치료하는 진짜 그냥 온몸을 그냥 못 살게 하더라고. 그 세포가 그런가 봐, 암세포.
0: 앞만 보며 치열하게 달렸던 젊은 날. 활력 넘치던 그 시절 무엇이 아쉬웠을까? 건강은 늘 당연한 것이었다.
3: 술은 이제 남보다 한 곱절을 더 먹었어요. 기분 좋으면 공 쳤다고, 잘 맞으면 잘 맞았다고 치고, 안 맞으면 안 맞았다고 먹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후회를 되는 거예요. 아, 세상 사례가 다 이런구나.
0: 젊고 건강했던 시절로 완전히 돌아갈 순 없지만 삶은 또 다른 계절로 그를 이끌 것이다. 수많은 희로애락이 쉼없이 교차하는 곳. 이 한복판에서 매일 수많은 환자를 만나는 천영국 교수에겐 특별한 취미가 있다. 그는 클라리넷을 연주하는 의사다.
1: 연말에 우리 이렇게 환자들 모시고 연말 이제 그 환자 이제 환우를 위한 송년회 그거를 간간히 해요.
0: 진료실 밖 작은 연주회가 열렸다.
1: 자, 그냥 귀엽게 봐주시고요. 제가 준비한 게 화장을 고치고를 준비했는데요. 그래서 그 사실은 제목을 우리 여러분들의 병을 고치고로 그런 의미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0: 클라리넷은 치열한 일상의 쉼표이자 환자와 눈을 맞추는 그만의 소통법이다.

피부병으로 지친 환자들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번진다. 언제쯤 병원 문 밖을 나설 수 있을까? 이 연주가 지친 이들에게 아주 작은 위로가 되기를. 진료실에서는 다 하지 못했던 따뜻한

0: 따뜻한 마음들이 음악이 되어 환자들에게 전해진다. 네. 여운을 남긴 채 그는 다시 환자 곁으로 발걸음을 옮긴다.
1: 이제 회진 가야 되겠다. 이거.
0: 삶의 길목을 막아서는 예상치 못한 불청객. 몸 안에 담석 하나씩 품은 채 야식과 음주를 즐겼던 부부는 삶의 걸림돌을 걷어내고자 일상을 새롭게 바꾸기 시작했다. 담석은 있지만 아직은 지켜봐도 되는 마지막 기회. 수술만은 피하고자 러닝을 시작했다.
2: 다음에는 이제 키로수를 좀 더 늘려가면서 뭐 대회도 한 번씩 나가서 같이 하는 걸 계속 하고 싶어요.
3: 화이팅! 열심히 뜁시다!
0: 내 몸속 돌과 작별하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다.
4: 그러니까 담도 담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막연하게 겁내실 건 없고요. 일단은 기름진 식사에 내가 유별나게 소화가 안 되는가, 그리고 새벽마다 내가 아파서 깨는가, 만약에 내가 그런 증상이 있다면 의료진과 상담해서 내가 담낭 담석 질환이 치료한가에 대해서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게 규칙적인 식사, 운동, 그 다음에 식물성 식단에서는 식물성 단백질을 좀 높이고 야채를 늘리고 만성 변비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너무 잦은 음주, 고지방 식이, 그 다음에 요즘 젊은 사람들 밤늦게 식사하고 그냥 바로 쓰러져 자고 또 이런 경우도 많은데요. 이렇게 밤늦게 식사하는 습관도 좀 버리시고요. 이런 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 집안에서 넘어져서 한 네 번 정도 울적이 된 게 많아요.
6: 장난하다가 툭 건드렸는데 부러졌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7: 골다공증의 대표적인 골절인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에는 1년 내 사망률이 20%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암에 의한 사망률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8: 아, 이제 젊은 사람들도 좀 많이 걸리는구나.
9: 여성 호르몬 차단하는 약을 먹으면 뼈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약.
7: 골다공증 치료의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1년간 사용했을 때의 골밀도 상승 효과는 골흡수 억제제를 3에서 4년간 사용했을 때 정도와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운동 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견디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0: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몰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확! 저 경비 펜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1: 전력
0: 안전!

0: 취미는 과학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이 과학이란 게 끝이 없다. 하나를 알았다고 해서 남들한테 가서 잘난 척하면 그게 다가 아니다. 그 다음을 물어보면 할 대답이 없어요. 끝이 아니더라고. 계속해서 다음이 궁금하고 이거를 알면 다음이 궁금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가요? 근데 여러분들은 다 배우셔가지고
1: 이제 완전 과학자가 다 된 것 같아요.
2: 대학원을 갈 준비가 된 거죠.
0: 뭐 그렇죠? 그래요?
1: 의향이 있으신가요?
0: 아니. 전혀.
3: 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과학은 권태기가 없는 연애 같다.
0: 아, 권태기가 없어요?
3: 그렇죠. 저희 와이프랑 저랑 권태기가 전혀 없죠.
0: 아니, 와이프랑이 아니라 과학이요. 과학.
3: 여기 둘 다.
0: 가족 얘기를.
3: 과학은 계속 궁금해지잖아요. 우리가 권태기 오면 상대가 궁금해지지 않잖아요. 근데 과학은 끊임없이 궁금해진다는 점에서.
1: 그러면 우리가 배운 거, 그 다음에 또 궁금해지는 거 어떤 게 있었어요?
0: 저번에 우리가 이제 비행 했었잖아요, 비행. 네. 내가 이제 비행의 모든 거를 좀 알겠지 했는데. 거미가 날아가는 거를 비행편에서 보고 내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1: 아, 그러니까요.
0: 야, 거미 날아가는 것만 보다 보니까 정작, 비행기가 왜 날게 됐지? 비행기가 어떻게 날게 됐지? 이런 거를 제가 까먹었어요.
2: 시작했을 때만 저희가 뭐 유체역학 다 공부할 것 같았는데, 진짜 거미 얘기하다 보니까 끝나버려가지고.
0: 네. 그때 잠깐 나왔던 그 유체역학, 뭐 흐른다. 요 정도만 기억하지만, 유체역학을 어쨌든 알아야. 네.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되더라고요.
3: 근데 저도 이제 물리학은 잘 모르지만 유체역학은 진짜 어렵다는 말하자면 악명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1: 맞아요.
0: 단어 자체가 일단 어려워요. 그런데... 유체역학.
1: 그런데 여기가 어딥니까? 취미는 과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거를 항상 쉽게 풀어주는 곳이 바로 여기니까.
0: 제 생각 해주셔야 돼요. 저는 시청자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려워하면 안 되시거든요.
1: 네, 그래서 오늘 유체역학을 정말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유체역학의 대부예요?
1: 네.
0: 좋습니다. 그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대부님!
3: 대부님!

0: 맞습니다. 네. 일단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저는 유체기계를 만드는 회사에서 엔지니어 생활을 하고 있는 민택이라고 합니다.
0: 아, 유체기계를 만드는 곳에 계시다고요?
1: 네네네.
2: 정확히는 뉴리오 있잖아요. 예, 예. 작년에 발사를 했던 예. 뉴리오의 핵심 부품을 직접 만들고 계세요.
0: 아, 그러세요? 네. 아, 엔지니어시네. 네.
1: 저희들이 하는 이제 터보 펌프라는 거고요.
0: 터보 펌프?
1: 네. 누리오가 한 200톤 정도 되면 네. 추진제라고 해서 뭐 연료 이런 거 있잖아요.
0: 추진체.
1: 그게 한 180톤. 그러니까 태워 없애는 게 180톤이에요. 우리가 자동차 엔진 하면 뭐 1리터 쓰는데 1시간씩 걸린다면 얘는 그냥 1초에 몇백 킬로미터 태우니까 그걸 뿜어줘야 되잖아요.
0: 그래서 터보 펌프구나.
1: 그렇죠. 네. 터보. 우리 발사체 엔진이 심장이라고 보통
0: 부르거든요. 심장 가까이 그러면 이 발사체로 따지면 심장 쪽에 계시는 거예요, 그죠?
1: 맞아요. 심장 쪽이죠.
0: 이야, 대단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1: 심혈 관계.
0: 네. 그러자나 오늘 유체 역학 전문가로 나오셨는데 발사체하고 유체 역학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거예요?
1: 굉장히 밀접한 관계 있죠. 우리가 네.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유체 기계라고 합니다. 유체를 이용하는 거. 터보가 유체에서 힘을 받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풍차,
0: 네,
1: 풍력 터빈, 수차, 물레방아, 수력 터빈, 그 물 끓여 가지고 이제 전기로 팩팩 돌리면 스팀 터빈 이런 것들 다 유체기계라고 하는데 전기기관이나 자동차, 비행기, 로켓 전부 다 이런 유체의 힘을 이용했다.
0: 아, 유체의 힘을 이용했다. 그런데 유체 역학이라는 말이 좀 어렵고
1: 그렇죠, 그렇죠.
0: 생소한 게 많아요.
2: 맞아요.

0: 유체라고 하면은 뭘까요? 약간 흐르는
1: 그런다.
0: 뭐
1: 우리가 이제 그 돌덩이, 예. 뭐 공 예. 이런 거 막 날아가잖아요. 예. 근데 지가 몸의 모양을 막 바꾸진 않죠.
0: 그렇죠.
1: 돌덩이가 굴러가다가 교각에 부딪히면 그냥 부러뜨리겠죠.
0: 예.
1: 근데 물은 교각에 부딪히면 돌아가겠죠.
0: 그렇죠. 흘러죠.
1: 물이니까. 그게 유체.
2: 아~ 그래도 유체랑 액체는 다르잖아요.
1: 유체, 액체도 유체라고 볼 수도 있고, 네. 고체 중에서도 액체와 같은 성질을 가진 놈도 있고.
0: 고체 중에 액체 같은 성질을 가진 놈도
1: 있고. 점탄성 유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케찹, 마요네즈.
0: 예, 예.
1: 여기 보면 가만히 있잖아요.
0: 예.
1: 평소에는 그냥 정지된 상태의 고체 같잖아요. 언더로도 안 나와. 근데 일단 흐르기 시작하면 훅 나와버리죠.
0: 아, 한번 힘을 딱 줘버리면 후루룩 나오듯이. 점탄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1: 점탄성. 그러니까 점성이라는 게 유체의 어떤 기본 성격이고,
0: 네.
1: 고체는 부딪히면 이렇게 탄성을 아주 통통통 하는 게 탄성이 예, 예, 고체의 성격이라면 예. 두 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0: 아, 그런 걸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구나.
1: 콘크리트, 무슨, 어떤 아스팔트 이런.
0: 아, 고체인들, 액체인들 타는 애들이.
1: 네, 우리 주변에서는 거의 예. 뭐 모든 일상이 다 유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예. 저기에 구름이 오는데 저 구름이 얼마만큼 와서 여기에 비를 뿌릴까? 폭풍우는 과연 내일 올까 말까? 저기 단군 할아버지께서 왜 비 구름 바람을 그늘에 오셨을까? 금덩이를 가지고 오면 될 텐데.
0: 계속 그렇게
2: 유체 역학의 아버지셨네요. 다 유체를 가지고 오셨네요.
1: 얼마나 그게 무서웠을까요? 그때는
3: 제어할 수 없으니까.
1: 제어할 수 없으니까.
0: 자연의 어떤 그런 흐름을 연구하는 학문이 유체 역학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1: 그렇죠. 그걸 그렇죠. 극복하는지 안 하는지 따라서 문명사가 바뀌었다.
0: 아,
1: 그 오늘 조금 한번.
0: 그 흐르는 애들 물부터 시작해서 바람부터 해서 모든 흐르는 애들을 구경만 할 것이냐? 아니면 걔네들의 그, 네. 그 갖고 있는 그 성분에 올라타가지고 그렇죠. 내가 그걸 이용을 할 것이냐?
1: 그렇죠. 그렇죠.
0: 유체 역학이 어마어마한 학문인데 근데 학교 다닐 때 안 배웠어요. 저는 배운 기억이 없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중요한 학문을 왜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는 걸까요?
1: 이게 가르치려면
0: 예.
1: 그게 그 말 같기도 하고 방금 한 말을 또 다른 말로 하기도 하고 막 이런 약간 복잡성이 약간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가장 큰 이슈가 이제 일반적인 상식과 반대되는 현상들을 설명을 해야 돼요.
0: 상식과 반대된다?
1: 아니, 그럴 것 같은데 아닐 것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네. 물이 이렇게 휘어간다고 치죠.
0: 휘어가요?
2: 강물처럼 이렇게.
1: 네. 네. 네. 예를 들어 안쪽이 빨리 돌까요? 바깥쪽이 빨리 돌까요?
0: 잠깐만. 이렇게 휘어갈 때?
1: 물이 이렇게 휘어가요.
0: 물이 물이라고 하면
1: 네.
0: 차이가 있어요, 근데요?
2: 바깥쪽이 빨리 흐르지 않나요?
1: 그렇게들 설명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안쪽이 빠를 수밖에 없어요.
0: 진짜요? 그럼 그 쇼트트랙 그것도 안쪽으로 파고들면 어쩌고 속도가 더 나잖아요. 아닌가요?
1: 그거는 이제 아까
0: 다른 건가?
1: 이제 고체하고 유체 차이죠.
3: 아, 그
1: 사람은 좀 딱딱한 아닌가. 물질들이 하니까 이제 유체는 이게 옆에 역할. 있는 그 연관이 되다 보니까 예. 나중에 이건 설명을 드릴게요.
0: 아, 그렇구나. 보통 이제 우리 교수님 저는 바깥이가 당연히 빠르지 않냐라고 했는데 유체학적으로 보면 안쪽이 빠르다.
1: 그 이거를 학생들한테 가르치려면 이제 예. 복잡한 수식을 하면 이 수포자가 많은 이 초등학교 네. 교육에서 이렇게 네. 하면 안 되거든요.
0: 계속 포기죠. 아니 상식이랑 다른데 도대체 어떻게 알아내는 건지 궁금해요.
1: 네.
0: 뭘 믿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1: 이거를 지배하는 수학이 있습니다.
0: 아, 수학이?
1: 네.
4: 수학을 믿어야죠.
0: 네. 수학이면 또 우리가 반론이 어렵죠.
1: 네.
0: 오늘 공식이 나옵니까?
1: 네.
4: 어려울 것 같은데.
0: 아, 어려울 것 같은데.
1: 한번 보실까요?
0: 바로. 아, 공식이에요?
1: 네.
0: 네. 아, 안 될 것 같아요. 저 에스파 아니야?
2: 에스파.
0: AP. 뭐예요?
1: 이게 이제 나비스톡스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0: 너무 무서워요. 저 글자들이 너무 무섭습니다.
2: 배경도 무섭게 지금.
0: 제가 아는 단어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좀 읽을 줄도 모르겠는데, 그렇지. 이거.
3: 전 이름은 많이 들었어요. 네. 왜냐면 그 뭐 밀레니엄 문제라 그래서.
1: 그렇죠.
3: 풀면은 100만 달러를 상금으로 준다는 7가지. 그 중에 하나가 나비에스토크스라 들었어요.
0: 아, 그래요? 네. 아, 그 상금 걸려있다는?
1: 네.
0: 그 이거 풀기만 하면 상금, 아, 잠깐만. 그럼 아직도 안 풀린 거네?
1: 그렇죠.
0: 네.
3: 아직도 아무도 못 푼 걸 알고 있어요.
1: 푸는 건 둘째 치고.
0: 네.
1: 이게 지금 해가 존재하는가?
3: 아, 그것도 몰라요?
0: 그러니까, 아니, 뭐 이런 수학이 다 있어.
1: 우리가 이 방정식을 갖다가 전체를 푼다든지 해석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이제 전문가들이 나중에 해야 되는 거고.
0: 그렇죠.
1: 우리는 지금 취미는 과학에서는 일반 분들께서 그 유명한 나비스토 방정식이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알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럼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영어 알파벳이 U가 있고.
0: U, 예, U.
1: U가 처음부터 U.

0: 반복되죠.
1: 유는 뭡니까?
0: 유체 속도.
2: 속도?
0: 네. 그 속도를 갖다가 규정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중간에 P가 하나 있어요.
1: P예요? 저 P 있어요. P.
0: 어, 압력.
1: 아, P는 압력이다?
0: 압력이 유체 속도를 갖다가 좌지우지한다는 걸 우리 알 수 있죠. 아. 그다음에 압력이 당기고 밀고 할 때 유체가 무거우면 아무리 당겨도 천천히 오고 네. 유체가 가벼우면 빨리 올 거잖아요. 네. 그걸 결정하는 게 제일 먼저 나오는 이 로우라고 하는 밀도.
1: 어. P가 생겼는데 저게 로우예요?
3: 바로 로우. 앞에 있는 거.
1: P하고 저 P는 다르구나.
3: 이 그리스 문자예요.
1: 그리스 문자로 로우.
0: 그다음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점성. 끈적끈적한 거. 네.
3: 뮤라고 표현돼요. 네. 꿀을 흘려보내는 거하고 네. 물을 흘려보내는 거하고 흘러내려가는 네. 속도가 다른데 그 끈끈함 정도를 말하는 걸 점성이라고 하는 거죠.
1: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밀도와 압력과 그리고 그
0: 점도.
1: 점성. 어. 점성. 이거를 좀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겠네요.
0: 그렇죠. 이 세 개가 어. 지금 어. 왔다리 갔다리 어, 서로 예, 주거진 바꾸냐. 예,
1: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 밀도, 압력, 점성. 이 세 가지만 알면은 유체 역학을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0: 심지어 나비수속 방정식을 이해했다고 말해도 돼요.
1: 아,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뭐부터 하면 될까요?
0: 밀도. 제일 밀도. 처음 나오는.
1: 밀도.
0: 네, 고체에서는 질량에 해당되는.
1: 왜 밀도가 첫 번째입니까? 밀도를 먼저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0: 이거 밀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오해가 많죠.
1: 오해요?
0: 무거운 것이 가라앉는다. 어, 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1: 무거운 게 가라앉죠.
0: 어, 그러면 나무 10kg가 있고 예. 돌 1kg가 있어요.
1: 예, 예.
0: 어떤 게 가라앉나요?
1: 돌이죠.
0: 무거운 게 가라앉다면?
3: 돌은 1kg밖에 안 되잖아요.
1: 어, 그러네? 그러네. 돌은 무조건 가라앉죠. 예, 예, 돌은 가라앉는데 예. 나무는 뜨니까.
0: 무거웠잖아요. 10kg.
1: 아, 10kg인데 무게랑은 상관이 없네.
3: 우리의 상식과는 다른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0: M이라고 한 질량을 다루지 않고 예, 예. 밀도를 밀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1: 그럼 나무가 10kg인데도 불구하고 돌보다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0: 그렇죠. 돌이 단단하잖아요.
1: 그렇죠.
0: 이거 밀도가 단단한 거죠.
1: 아, 돌이 밀도가 단단하니까.
0: 네. 그래서 뉴턴의 프린키피아라는 책이 있어요.
3: 이제 가장 유명한 책이죠.
0: 그 본문. 네. 본문 제일 첫 문장.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질량이다.
1: 밀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질량이다? 빨리 해석해줘요.
3: 밀도라는 게 어떤 질량을 단위 부피로 나눈 거잖아요. 밀도에다가 그 부피를 곱하면 질량을 알 수가 있는 거죠.
1: 밀도에 부피를 곱하면 그 고체든 뭐든 그 암튼 그 안에
0: 질량이
1: 질량을
0: 된다.
1: 알 수가 있다. 근데 뉴턴은 이런 걸 어떻게 알았다는 거예요?
0: 이게 이제
1: 밀도를 뉴턴이 제일 처음 발견한 거예요?
0: 제일 처음에 우리가 알게 된 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돌덩이로 배 만들면 안 된다. 나무로 떼목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 다음에 알게 된 거는 아마도 사금 채취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1: 사금?
0: 네. 네. 강물에 흐르는 모래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겠죠. 네. 그중 이렇게 하면
1: 흔들어가지고.
0: 네. 가라앉는 건 가라앉는데 어떤 놈이 먼저 가라앉을까?
3: 무거운 놈.
4: 아, 밀도가 높은.
0: 밀도가 높은 놈.
3: 아, 자꾸 무거운이라고 그러면 안 되네.
1: 무겁다고 하면 안 돼.
3: 안 돼.
1: 무겁다고 하면 안 돼요. 안 나보다, 돼. 나보다 이해 못 하는 거야.
0: 그게 그 당시에는 거의 금이었다.
1: 금이. 아, 밀도가 더.
0: 금이 굉장히 밀도 높습니다.
3: 그러니까요.
0: 이걸 학문적으로 정립하신 분.
1: 누구예요?
0: 아르키메데스.
1: 유레카? 유레카. 목탕에서 유레카! 욕조에 들어가 있다가 네. 그 물이 넘치는 거를 보고 순금인지 네. 아닌지.
0: 다 하셔. 금을 갖다가 뭐 한 10kg를 갖다 금 세공사한테 주고 왕관 네. 만들어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 소문에 의하면 거기다가 다른 이물질을 많이 섞어서
3: 섞었다.
0: 금 빼돌렸다. 근데 이걸 갖다가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알아내라는 거잖아요.
1: 그래서 목탕에 들어간 거잖아요.
0: 목탕에 들어갔을 때 왜 물이 넘쳤냐. 이 아까 부피분의 질량이 밀도라고 했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이 왕관의 부피를 어떻게 잴 것인가. 가득 찬 물에 탁 넣으면 넘친 물만큼이 부피일 거잖아요.
1: 부피가.
0: 자, 부피는 알았어요. 부피는 알았으면 원래 질량하고 딱 비교하면 될 텐데 금이라는 게 아까 10kg 금덩이가 있을 때 물에 탁 넣었을 때 부피랑 네. 이물질이 섞인 금관이 탁 들어갈 때 부피랑 어떤 게 더 클까요?
4: 이물질이.
0: 이물질 섞였을 때.
1: 이물질이.
0: 금방 하는 거죠. 그래서 유레카인 거예요. 너무 금의 밀도가 크다 보니까 조금만 불순물을 섞어도 금방 하는 거죠. 금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 중에 거의 원탑 밀도가 높은 놈이에요. 밀도가 19.3이라고 합니다.
1: 19.3이요?
0: 네. 물의 19배 이상.
1: 물의 19배, 네. 금이.
0: 네. 이게 얼마나 무거운 정도냐면 한 1미터, 1미터 이렇게
3: 네. 상자.
0: 네, 상자. 물이 그 1미터, 1미터를 채우면 1톤이 돼요.
1: 1톤.
0: 공기는 1kg고. 1톤인데 금은 19.3톤이란 거예요. 이 정도만 돼요.
4: 있으면 좋겠다.

0: 좋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영화를 보면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금괴를 잡아.
1: 아, 그렇죠.
2: 아, 그러니까 자꾸 뛰는 거예요?
0: 이거 손으로 이렇게.
2: 손을 잡고.
3: 그 금괴 하나에 그걸 몇 킬로 정도 돼요?
0: 그 12킬로쯤 됩니다.
2: 아, 한 손으로 못 들지. 그러니까 아령인 건데.
0: 투포환이 8킬로가 안 되거든요.
2: 아, 투포환이요?
0: 근데 이게 12킬로라니까요.
1: 아, 그러니까 금괴 이거 이만한 거 하나
0: 이걸
1: 그
0: 이렇게 한다고?
2: 손목이 다 날아가.
0: 아니, 핸드백에 넣어서 도망가.
2: 말도 안 되는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
4: 여러 개를 채워가지고.
0: 12킬로면 2리터짜리 페트병 6개예요. 그거 이렇게 든다고?
2: 아, 말도 안 되는 거지.
0: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냐? 우리가 금을, 그렇게 큰 금을 안 들어봤잖아요.
2: 그렇죠.
3: 한번 들어볼 일이
4: 없어요. 본 적이 없어요.
1: 무거운 게 가라앉는 게 아니라 밀도가 큰 게 가라앉는다라는 이 사실을 네. 이미 그 옛날에 알아냈다라는 게 이게 이제 놀라운 거죠.
0: 그래서 이제 아르키메데스가 이 생각을 가지고 그 부력이라는 거. 부력이라는 자체가 밀도의 차이 때문에 일어난다고 알게 되겠죠. 아. 부력. 이게 밀천의 무게만큼 뜨는 힘을 작용한다는 게 이제 부력의 법칙인데 그때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은 자기 있는 시라쿠사라는 조국에서 큰 배를 만들었어요. 우리 큰 배 만들면 그때 당시 이론적으로 우리가 확립이 안 됐으니까 물에 딱 진수했는데 가라앉아 버리면 어떡해. 너무 무겁게 만들어가지고.
1: 그렇죠, 그렇죠.
0: 그래서 배수량이라는 개념을 만듭니다.
1: 배수량이라는 게?
5: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컵에 물이 가득 차 있다고 했을 때 어떤 거를 넣으면은 그만큼 넘칠 거잖아요. 넘치죠, 예. 그 넘치는 양을 우리가 배수량이라고 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를 생각할 아~ 때 이게 몇 톤급 함, 뭐 몇만 톤급 잠수함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배의 무게를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2: 실릴 수 있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5: 심지어는 그럼
3: 적재량인 줄 알았어.
2: 적재량이라고 해가지고 컨테이너 배 네. 있잖아요. 네. 큰 거
5: 유성이라든가. 많이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네. 이 배가 물에 들어갔을 때 차지할 수 있는 그 양.
4: 배마다 배수량이 다른데 제가 봤을 때 그 거대한 유조선은 막 60만 톤 이렇게 네.
2: 그러니까.
4: 그럼 배수량이 높다 해서 이게 무조건 더 좋은 배다가 아니라 그냥 밀도로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얘는 이 정도다 구분하는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0: 그렇게
4: 건가요?
0: 이제 딱 되면 얘가 적재량 같은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 아, 예측이 돼요. 그걸 통해서.
0: 네, 거기 보면 이제 유조선 같으면 그렇죠. 뭐 기름도 채워야 되고 화물선 같으면 컨테이너 채워야 되잖아요. 어디까지 실으면 얘가 뜨는 걸 갖다가 버틸 수 있는가. 아. 그래서 배를 보시면 옆에 이렇게 딱 선이 거죠.
2: 색깔이 다르죠. 색깔이 다르죠.
3: 그 뭐 흘수. 아, 흘수선 하는 게.
2: 그럼 아. 거기 밑으로 내려가면 위험한 거고.
0: 아, 더만큼 하면 이제 잠기죠.
1: 아, 가라앉긴다.
5: 근데 참 대단한 게 그렇게 큰 배들이 뜬다라는 것도 참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네. 네.
1: 그러면서 부력이랑 해가지고 이제 배 설계들이 이렇게 발전이 나간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 가지고 문명 하나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대항해 시대가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1: 아, 대항해 시대.
0: 그 보면 이제 삼각도 같은 게 나오면서 해풍을 이용할 수 있고 조류의 흐름을 보면서 거꾸로 오르는 것도 이제 거슬러 올라가야 되니까 다 유체역학으로 이제 대항해 시대가 됐잖아요. 네. 그만큼 중요한
5: 거죠. 야, 밀도가 진짜 중요하구나.
2: 밀도 중요해. 대항해 시대에도 그냥 열린 건 아니에요.
0: 네.
2: 유체를 다루는 그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 뻗어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0: 네. 그러니까 유레카 그분이 아니었으면 그 생각을 누가 먼저 했을까요?
2: 아, 아이가 먹고 뛰쳐나올 만해. 엄청난 네. 거니까.
1: 어쨌건 인류가 밀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시작하면서 문명이 네. 엄청나게 발전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0: 그 다음에
1: 삼형제 중에 또 둘째를 만나야죠.
0: 압력.
1: 네. 저 P. 네.
0: 저 앞에 근데 마이너스가 붙어있어.
2: 마이너스. 예, 예.
0: 이거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2: 왜 마이너스가 중요할까요?
0: 마이너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1: 네.
0: 잠깐만.
5: 어? 보통 화이트보드가 나오면은 어려워진다라는 뜻인데
0: 아니.
2: 아니 근데 우리 저 박사님이 너무 쉽게 알려주시네요. 네.
0: 자, 이게.
2: 다시 태어나시면 꼭 유치원 선생님으로 태어나세요.
0: 네. 자, A 지점과 B 지점으로 이게 유체가 간다고 쳐요.
1: 네. ASP로.
0: 가면 여기에 압력과 여기에 압력, 어떤 쪽이 높을까요?
4: A가
0: 높아야죠.
3: 아, 간다고 치면요. 네.
0: 가는 방향의 반대가 크지 않아요.
1: 네.
0: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1: 가는 방향의 반대?
0: 그러니까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유체가 흘러 이게 흐르니까, 유체가 흘러야 되잖아요.
1: 예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흐른다라는 건 뒤에서 뭔가 밀거나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게 흐르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0: 그렇죠. 압력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
1: 그러면 이 압력은 뒤에 있네. 네,
3: 가는 방향의 반대쪽이
1: 압력이 센 거네요.
0: 이걸로 아까 굽어지는 물이 왜 안쪽이 빠른가를 설명하겠습니다.
1: 네. 어떻게요?
0: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휘어가죠.
1: 휘어가요?
0: 네. 휘어가 이렇게 휘어가잖아요. 이렇게.
1: 에이, 재밌다.
0: 휘어가는데. 여기 이제 딱 봅시다. 여기 A 지점이 있고 B 지점이 또 있어요.
1: 예, 예.
0: 그러면 이게 휘어간다는 뜻은 뭔가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쪽에서 뭔가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1: 그렇죠.

0: 네. 힘이 작용하여 휘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PA와 PB 중에 뭐가 높습니까?
1: B? PB 아니에요?
0: A가 높죠. A가, 힘이 A가, 네. 이쪽에서
2: 아, 이쪽에서 뒤로 오니까. 아.
0: 그러면 이렇게 가는 A에, A는 압력이 큰 쪽으로 가니까 감속이 되죠, 감속. 아. 이거는 압력이 낮은 쪽으로 가니까 가속이 되죠.
3: 아. 이쪽으로 휘어서 가는데, 요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밀어주는 효과가 그치. 계속 받는 거군요.
2: 어. 그 안쪽이, 당연히 압력이 많이, 프레싱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안쪽은 빠르고.
0: 가속이 될 수밖에요.
2: 네. 바깥쪽은 압력이 많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누르는 힘이 있으니까 속도가 늘 수밖에 없고.
0: 이렇게 이제 유체학을 전공하는 사람 배우는데 상식적으로는 자꾸 바깥쪽이 빠르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하다못해 일본 기계학회에서 이걸 동영상을 만들었어요. 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욕조에다가 이렇게 흘려보면 되잖아요.
1: 네. 근데 저 경험적으로 체험해본 적 있어요. 뭐 유수풀 같은 거 있잖아요.
4: 베이 있잖아요.
2: 베이
4: 이런 데 가면 흘러갔는데 있잖아요. 구불구불.
1: 튜브 타고 떠돌고 있으면 안쪽이면 무식하더라고 항상. 밖에는 천천히 부딪히는데. 그리고 이거 왜 그러지라고 나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알게 됐어요.
3: 아 맞네.
2: 이제 압력이 나서 압력이 유체의 움직임에 영향을 준다.
0: 압력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이렇게 바람이 불겠죠. 똑같이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쪽으로 하는데 압력 차이가 크면 클수록 바람은 세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4: 아, 그러면 절대적인 압력 값이 문제가 아니라 네. 얼마나 두 압력이 차이가 나냐.
0: 그렇죠.
4: 이게 중요한 거네요.
2: 자, 공기의 압력. 사람들은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게 된 건가요?
0: 기압의 힘을 갖다가 정말로 뼈저리게 느낀 사건이 있습니다.
3: 뭐예요? 뭐죠?
0: 메디치 가문 아시죠?
3: 그 피렌체.
0: 피렌체.
2: 메디치 가문.
0: 네. 메디치 가문. 피렌체의 어떤 이 뭐 문화와 예술, 과학에 대해서 구원자였던. 네.
4: 이탈리아의 가장 유명한 가문 중에 하나죠.
0: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해결 못한 문제가 있어요.
2: 뭡니까?
0: 자기가 이제 궁전을 막 짓다 보면 우물을 파잖아요. 우물을 팠는데 10m보다 더 깊은 물에서 물이 안 길어지는 거예요.
3: 아, 물이 깊으면 펌프를 써도 물이 안 올라온다는 거예요?
0: 네. 이 사람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갈릴레오 갈릴레이한테도 물어보고 예.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그때 잘 해결을 못하니까 제자였던 토리첼리라는 사람한테 이거를 실험을 맡깁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냐. 그게 어떤 거냐면은 이게 펌프라면 요렇게 하면 이 안에 진공이 잡히죠. 네. 진공의 차이만큼 그 힘으로 일기압의 차이로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게 10m까지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실험을 하려고 하니 그러면 10m가 자기 하면 만들어야 되잖아요. 토리첼리 입장에서는. 네. 그때 다시 밀도를 이용합니다.
2: 밀도를? 아~
0: 물보다 밀도가 높은 걸 이용하면 이거 높이를 10m까지 안 해도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2: 네.
0: 그래서 물보다 비싼데 밀도가 높은 놈은
3: 수은.
0: 네, 물의 한 13배쯤, 13.6 정도인데 이걸로 하니까 10m가 아니고 76cm만 하면 됐어요.
2: 아~
0: 무거우니까. 기압이 버티는 힘이라 했을 때 물보다 무거운 놈이면 이 높이를 갖다 작게 해도 버티겠죠.
2: 그렇죠.
0: 그게 76cm인 거예요. 왜냐하면 10m 남짓을 13.6으로 나누면 한 76cm 정도 같아.
2: 네.
0: 네. 그렇게 해서 이 76cm가 일기압이 시작이 됩니다.
2: 네. 일기압의 시작이. 네.
0: 760mm Hg.
3: HG. 76mmHg가 네. 그게 그거였어요. 네. Hg가 수은 그 원소 기호 네. Hg죠.
0: 오 마이 갓. 그래서 이걸 다른 단어로 하는 게 밀리미터 Hg를 토르라고 해요. 토리첼리예요.
3: 토리첼리. 아.
4: 네. 이거를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험적으로 경험해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화장품에 보면은 세럼이나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스포이드로 만들어서 뚜껑에 스포이드로 내어가지고 이렇게 꽉 누르면은
2: 올라오지.
4: 네. 아무리 세게 눌러도 딱 올라오는 범위가 한정적으로 되어 있어요.
2: 그건 맞죠. 한 절반 정도.
4: 네. 근데 나 진짜 세게 눌렀는데도 왜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올까?
2: 아, 그런 생각도 할 생각이야. 그런 거야. 생각도 안 했는데 갑자기 얘기하니까 그러네. 최고 힘을 딱 줘도 딱 가운데고.
4: 그 원리를 지금 이용을 한 거예요.
0: 네. 결국에서 일기압의 크기는 뭐다라고 이제 딱 나온 거죠.
1: 이때는 그럼 밀도가 뭔지는 뉴턴 덕분에 다 알고 있던 거예요?
0: 아르키메데스 유레카로 이미 한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2: 근데 그 높은 곳이 원래 그 기압이 좀 그쵸. 낮잖아요.
0: 네.
2: 높은데 올라가면 기압이 낮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이것도 토리첼리가 알아낸 거예요?
0: 이거 토리첼리 실험을 하니까 예. 또 그대로 따라한 사람이 있어요.
2: 누가요?
0: 파스칼.
2: 파스칼은 어떻게 유명하신 분
0: 아닌가? 팡세. 이 사람은 토리첼리가 못한 걸 난 해야 되겠다. 해서 14m짜리 유리일관을 만들어요.
2: 아니요?
1: 토리첼리는 그걸 못해서 줄였는데

0: 이 사람은 직접 아니, 내가 한다.
1: 그러니까 10.3m인가 나왔어. 그래서 증명을 한 다음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산에 한번 올라가 볼까? 아. 산에 10m짜리 못 가니까 토리체계를 만든 그 76cm짜리 그걸 들고 가니까 이게 자꾸 낮아져. 아. 그럼 기압이 낮아졌다는 거죠. 산에 가면 기압이 낮아졌다는 걸 발견한 사람 파스칼입니다. 아.
2: 근데 압력의 단위가
0: 기압이 낮다.
1: 파스칼이에요.
2: 압력의 단위가 파스칼이잖아요. 네. 뭐 헥토 파스칼 우리 맨날 얘기하잖아요.
0: 맞아, 맞아. 그 파스칼이에요?
1: 그 파스칼. 헥토 파스칼이에요.
3: 왜? 태풍의 단위.
0: 파스칼, 그래요? 네.
3: 그 파스칼이에요.
0: 아, 그 파스칼입니까? 그렇죠. 아.
1: 토리첼리는 수원에서 머물렀잖아요. 네. 그래도 14m까지 만들었는데 공의를 인정해줘야죠. 아. 더 큰 공이 있긴 합니다. 네. 제일 유명한 이제 이 시대. 이 시대에 만들어진 파스칼의 원리.
0: 파스칼의 원리.
1: 네.
0: 파스칼의 원리가 뭐죠?
1: 유압기계를 만드는 건데.
0: 네. 프레스요?
1: 자동차 모시죠.
0: 네.
1: 자동차가 그래도 꽤 무겁잖아요. 무겁죠. 시속 100km로 가는데 내가 발만 깠다 가면 서요.
0: 그렇죠. 브레이크.
1: 어떻게 해요?
3: 어? 생각을 해봐봐요. 차가 예를 들어서 언덕에서 그냥 기어를 잘못 놔서 밀리고 있어. 그럼 그 바깥에서 밀려 그러면은 절대 못 막잖아요.
2: 맞네.
3: 근데 브레이크만 밟으면 멈춰요.
1: 그건 여성이 이렇게 살짝 밟아도 서잖아요.
4: 그건 그만한 돈을 지불했으니까 써야지.
1: 그렇지, 그렇지.
4: 내가 유체육하게 돈을 썼으니까.
2: 저
0: 충격받았다 또.
2: 한 번도 생각 안 해봐. 아니, 가는 거는, 엑셀을 하는 것은 연료를 태워서 모터를 돌리는 걸 하는데 네. 브레이크는 어떻게 차를 세우는 거지?
1: 파스칼의 원리.
3: 그렇잖아요.
2: 저 그래서 막연히 그냥 브레이크 페달은 마찰로 세운다라고 생각했는데.
1: 그 마찰을 어마어마한 힘으로.
4: 압력이지, 압력.
1: 압력.
4: 네, 압력.
1: 내가 이 발바닥에 주는 힘은 크지 않은데 어떻게 그렇지. 저런 어마어마한 압력을 줄까?
4: 이쪽에서 증폭을 시켜야겠지. 힘을.
1: 예, 압력. 그렇죠. 증폭을 시키는 방법.
4: 예, 아, 그래요. 예, 예.
1: 탱크 안에 프레스. 압력은 똑같다. 여기다가 구멍을 이만큼 뚫어요.
2: 예.
1: 그다음에 여기는 구멍이 이만해.
4: 크게.
1: 예. 예. 여기에 면적을 A1이라고 하고 네. A2라고 해요. 자, 압력의 정의는 단위 면적당 힘.
0: 단위 면적당 힘.
1: 네. 그래서 그러면 여기에 어떤 힘을 우리 대포근 선생님이 네. 이만큼 힘을 줬어요. 네. 그러면 여기에는 얼마나 힘이 나올까?
4: 그죠? 같은 힘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왠지 그렇죠. 구멍이 넓어가지고.
1: 요 압력과 요 압력은 똑같아야 되잖아요.
2: 네.
1: 압력은 똑같다는 거예요. P1과 P2는 같다 해야 되죠. 그러면 A1의 F1과, 그죠? 네. A2의 F2는 같죠. 근데 A1보다 A2가 굉장히 커요. 만약 그게 100배가 되면 내가 주는 힘이 100배가 나오는 거예요.
4: 아~
1: 간단한 원리 같은데 그렇게.
3: 예를 들면
2: 오 어렵다. 근데 잠깐만 나도 이해 안 됐어.
3: 예를 들면은 압력이 1이에요. 1만큼 줘야 되는 거예요. 1이에요. 근데 압력이라는 거는 면적이 1이고 힘을 1만 줬을 때 1인 거잖아요. 근데 면적이 3으로 커졌어요. 예. 네. 근데 압력은 1이어야 돼요. 그럼 힘은 어떻게 돼야 돼요?
2: 3분의 1이잖아.
3: 3으로 늘어나야죠. 3분의 3이어야죠.
1: 네.
3: 저기서 잠깐만.
2: 헷갈리는데?
3: 아니, 아니, 그 헷갈릴 게 하나도 없는 게, 이거 진짜 쉬운 거예요. 봐봐요. P는 A분의 F예요. 그쵸? 그럼 이거는 똑같아요. 1이에요. 1이라고 볼게요. 요거 A1은 1이에요. 그러니까 F도 나도 조금만 힘만 줬어요. 1이에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면적이 3으로 늘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2: 그럼 3이 되겠죠.
3: 3이 되겠죠. 그럼 작용하는 힘이 커지는 거예요.
4: 그러면 얘가 만약에 더 넓어가지고 4면은?
3: 그럼 4면 4가 되는 거예요. 되고
4: 더 커지면 5가 나와요.
3: 5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유압 프레스의 원리인 거예요.
1: 밟을 때 그 안에 많은 노즐이 있을 거예요.
4: 네, 노즐.
1: 근데 저쪽은 면적이 크죠.
0: 크겠죠, 당연히.
1: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도저를 옮길 때도 포크레인 할 때도 요거 손만 해도 그냥 그 파버리는 거예요.
2: 근데 제가 헷갈린 부분을 제가 딱 뭔지 알겠어요. 이게 약간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위배하는 것처럼 약간 느껴지거든요.
1: 에너지 보존에 만족하는
0: 거죠.
5: 네. 근데 이거는 수식적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가는데 네. 이 속에 있는 유체라는 거가 압축되거나 이런 건 없어요? 항상 1대1 유지가
1: 그게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인데 웬만한 유체들은 전부 다 비압축성입니다.
5: 아, 네. 그럼 기체가 아니라 보통 액체를 넣어야겠네요. 네.
1: 네.
4: 어쨌든 밀폐된 유체 안에서 그 가한 압력은 모든 방향으로 어딜 가든 동일하게 전달이 돼야 되는
3: 맞아요,
4: 게 1대1의 법칙이라는 뭐 그런 네. 거 말씀하시려고
1: 그걸 이용하면
4: 거죠?
1: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네. 이게 그래서 압력이라는 게 단위 면적당 힘이라는 게 굉장히 간단한 수식 같지만 아까 말했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대한 교수님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되는 게 이런 거예요. 유체학은 상식에 위배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2: 너무 상식에 많이 위배돼요. 이게 지렛대 원리랑 근본적으로 비슷한 측면이 있나요?
1: 그렇습니다.
2: 정확하게 보셨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
1: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작용하는 점을 갖다 이동한 만큼 배가 되는 거잖아요. 몇 배가 되는 거잖아요. 네. 똑같습니다. 그 면적을 달리하면 그만큼의 힘을 갖다 훨씬 많이 주는 거죠.
4: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적은 힘을 들여서 착용만 하면은 내가 일만큼의 힘을 줬는데 그 일의 힘으로 더 큰 보폭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웨어러블, 네. 그런 장비들도
1: 원래 아틀라스,
4: 다 이런 원리가 아닐까요?
1: 아틀라스 로봇이 네. 유압을 이용했어요.
4: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그 웨어러블 뭐 디바이스 같은 건 입게 되잖아요.
6: 맞아요.
4: 이런 것도 다 이제 유치역학으로
1: 많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네.
3: 실생활에도 되게 많이 쓰여요. 우리 커피 같은 거 내릴 때 보면 에스프레소 머신에 가압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 커피 맛있게 내린다고.
4: 그 조그만하게가 쉬익
3: 맞아, 맞아, 맞아.
4: 그럼 밥솥도 그렇겠네요. 압력밥솥.
1: 압력밥솥 구멍이 네. 2.23mm 되고
4: 조금 많아져요.
1: 그 앞에 추가 50g짜리가 있어요.
4: 그렇죠.
1: 그게 일기압을 냅니다.
4: 아, 그래요?
1: 50g짜리.
4: 그것도 다 그 메커니즘이 있구나.
1: 근데 감아서 솥뚜껑은 예. 한 10kg 되거든요. 그거는 기압 차이가 별로 없어요. 왜냐면 면적이 커서.
3: 커서. 되게 무거워서 엄청나게 짓누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 너무 반직관적이다.
1: 그러니 이게 지금 그 이제 하나 가지고 지금 우리가 헷갈리니까.
3: 아, 재밌네요. 오늘 너무 네. 재밌네요.
2: 저 지금 유체 역학이 아니라 유체 이탈할 것 같아요.
1: 이대학교 쌤이 정확하게 보신 거고 이것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요. 아. 네, 이걸 갖다 이해시키기가 쉽진 않아서.
3: 맞아요, 맞아요.
4: 저는 그 유압 시스템을 이제 이런 거를 이제 그냥 쉽게 저는 어쨌건 미안한 척이라도 해야 빨리 끝나니까. 압력과 밀도라는 게 참 어마어마한 네, 좀 영향을 좀 끼치는구나라는 네. 거를 좀 많이 느낍니다. 밀도랑 압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맞아요. 마지막 네. 점성.
1: 이 마지막.
4: 점성은 근데 설명 안 해주시고 여기서 마무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공기가 점성이 있다는 거 아세요? 끈적끈적하다는 거.
1: 그럼요.
4: 아, 아세요? 여기 나만 아는 건데. 자, 이 유체의 끈적끈적한 성질. 공기에도 점성이 있다. 방정식에서 이 점성.
1: 마지막 항. 저 마지막 항이 원래는 사람들이 넣을까 말까 되게 고민했어요. 19세기 중반까지는. 근데 넣기 전까지 있던 앞에 거를 우리가 비점성 유동이라고 그러고 이 다음부터는 점성 유동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뮤라고 앞에 이렇게
2: 뮤.
1: 되는 거.
2: 예. 네.
1: 마찰 계수.
2: 마찰 계수. 아, 그리고 마찰 계수가
1: 네. 마찰 계수입니다.
2: 아, 그 뮤 같은 뮤예요?
1: 네. 그 같이 우리가 고체끼리의 이 아. 그것도 마찰도 마찰이지만 네. 그 물과 물 사이의 흐름에서도 마찰은 발생, 그것도 분자 간의 인력이 있으니까 다 그 마찰은 발생하는
2: 근데 거죠. 근데 앞에 말한 고체들 사이에는 뭐 서로 다른 물체 사이의 어떤 마찰이라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 점성에서의 마찰, 좀 내부에서 있는 마찰 같은 그렇죠, 느낌이 그렇죠. 있네요.
1: 다른 이질적인 게 아니고 그냥 같은 물 안에서 발생하는 거죠. 아. 그래서 또 어려웠던 거예요.
3: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마찰이라고 하면은 에너지를 잃는 과정이잖아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뮤라고 하는 점성은 에너지를 잃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1: 보시면
3: 건가요?
1: 보시면 시작점이 보면 압력차로 유동이 발생해서 왼쪽에 있는 저 밀도 있는 유체가 이제 가속이 돼서 막 끌려오거나 이렇게 했죠. 근육을 막는 놈.
3: 아, 진짜 멈추게 하는 것.
1: 네. 양쪽에 있다는 거는 이제 서로 주거니 박거니 한다는 거죠. 관성이 이렇게 오려고 하는데, 아, 오지
4: 그걸 막지만. 네. 그게 점성. 점성이 그러면 약간 그 흐름을 조금
1: 방해하는.
4: 방해한다. 방해한다라고 보면 됩니까? 컨트롤.
1: 방해도 있고 컨트롤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2: 유체가 잘 못되게 하는 게 일종의 점성인데 그게 어떻게 유체 역학의 핵심이 되나요?
1: 이 문제 때문에 수 없는 사람들이 싸우게 됩니다.
2: 오? 끈적끈적한 문제네요.
6: 왜 싸워요?
1: 이게 이제 또 프린키피아 이야기. 서문에 뉴턴이 쓰진 않았지만 뉴턴의 제자가 쓴 것 같아요. 거기 보면 데카르트를 갖다가 가련한 파충류라고 합니다.
3: 데카르트? 갑자기요?
4: 데카르트를요?
3: 그 정도로.
1: 제가 학부 때 이 책을 읽다가, 아니, 그러니까 진짜 영어로 미저러블 랩터리라고 돼 있는데.
2: 진짜요?
1: 네.
2: 그 시대의 그 위대한 데카르트를.
4: 너무하네. 데카르트는 우리 종친인데.
3: 아, 대신데.
1: 그렇지, 그렇지.
4: 예.
1: 우리 대신.
4: 우리 대신. 예, 예, 예. 아니, 왜 데카르트 선생님한테.
1: 뉴턴이 프린키피아 쓸 때쯤 되면, 뭐, 지구가 태양을 둔다는 건 이제 상식이잖아요.
4: 네.
1: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왜 도냐? 돌리는 힘이 있을 거잖아요. 네. 근데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진공이라는 걸 믿지 않습니다.
4: 네.
1: 그러니까 진공을 믿지 않은 이유는 힘이 전달되는 반드시 물질끼리 접촉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물질이 접촉하지 않고 전달되는 힘, 대표적인 게 마술, 주술, 염력 뭐 이런 거. 아, 그렇죠. 이런 거는 과학이 되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2: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완전 그 회의론자로서 그런 거 다 배격하려고 했는데 마법처럼 멀리 떨어진 애들끼리 힘을 주고받는다? 납득할 수 없다.
1: 말이 안 되지. 그 당시를 이게 주름 잡던 데카르트는 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려면 우주는 빈 공간이면 안 되고 에테르라는 유체가 꽉 차 있는데 에테르가 이렇게

0: 이렇게 회전하면서 꾸무치고도 따라 도는 거지. 되게 그럴듯하죠.
1: 그럼 에테르로 가득 차 있다는 걸 데카르트가 말한 건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그렇게 믿어왔던
0: 것 같아요? 한참 전부터.
2: 네. 그래서 데카르트가 우주의 그 에테르의 기운으로 지구가 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를 했겠죠.
0: 그게 프린키피아입니다.
3: 네. 뉴턴이었군요.
2: 뉴턴. 네. 뉴턴이
0: 프린키피아에서 아니다. 네. 아니다라고 합니다.
2: 네. 어떻게 얘기합니까?
0: 고무대를 돌려요. 네. 그러면 물도 따라서 돌죠, 이렇게.
2: 네.
0: 따라서 오는데 원쪽은 좀 더 느리게 돌겠죠.
2: 그렇죠.
0: 가까쪽은 빠르게,
2: 빠르게 돌겠죠.
0: 그죠? 요걸 이제 태양이라고 생각해봐요. 여기가 행성 1이 있어요. 있는데 요게 거리가 R이라고 칩시다. 네. 이거는 두 배라고 쳐요.
2: 수성, 금성.
0: 네. 뭐 그 정도면. 네. 여기에 돌아가는 속도와 여기에 돌아가는 속도가 거리에 보통 반비례합니다. 선형적으로.
2: 네.
0: 그러면 N은 2분의 1의 U원이 돼요. 그러면 이게 한 바퀴 도는 궤도 주기. 궤도 주기는 보통 속도분의 거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T1이란 놈은 속도가 U1이니까 2파이 R이겠네요. 근데 T2는 U2분의 4파이 R이 되겠죠. 두 배니까. 근데 U2가 2분의 1이잖아요.
2: 네.
0: 그러면 8파이 R에 U1이 되는 거죠. 그러면 궤도가 두 배가 됐는데
2: 두 배.
0: 한 바퀴 도는 시대는 네 배가 됐다. 그러면 제곱에 비례한 거예요. 네. 거리의 제곱에.
2: 네.
0: 근데 케플레의 법칙은 2분의 3승에 비례합니다.
3: 그건 관측을 통해.
2: 그건 관측을 통해서 알아낸 거예요.
0: 그래서 데카르트의 보텍스로는 그대로 따로 네가 그러면 이게 회전해서 돈다고 치자. 그럼 딱 이대로 하면 2분의 3승에 제곱을 비례하게 되잖아요.
2: 그렇다니.
0: 그러면 보텍스로 돌아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2: 그 보텍스 이론에 대입을 해봤더니 이거는 돌아가는 속도가 말이 안 된다.
0: 말이 안 돼. 그러면 네. 보텍스는 아니다. 해서 도입한 아니에요. 게 도입한 게 만유인력 법칙.
2: 만유인력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0: 그렇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힘만을 딱 정의해서 풀면 타운계도부터 모든 게 다 설명.
3: 네. 그럼 만유인력은 사과가 떨어져서 발견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데카르트 씨를 안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만유인력이에요.
2: 데카르트에 대한 증오심과 적개심이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네. 거잖아요.
1: 제가 역사를 좋아해서 되게 흥미롭게 들리는 게 사실 근대에 말하자면 아버지라고 불릴 네. 수 있는 대표주자가 데카르트랑 뉴턴인데
0: 그렇습니다.
1: 이 천체나 지구의 운동에 대해서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그런 긴장관계랑 갈등이 있었다는 게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2: 아주 좋은 소재예요. 뉴턴과 데카르트의 관계가 네. 분명히 어딘가에서 또 잘난 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우리 조상님이 공격을 네. 받았는데.
2: 네, 네.
0: 자, 그러면 여기서 비판할 때 네. 거리에 선형적으로 이게 속도가 줄어들었잖아요. 왜? 점성 때문에. 여기서 점성 유체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2: 점성이 작용을 한다고요?
0: 이때 점성에 대한 느낌이 이제 오기 시작한 거죠.
2: 그러니까
0: 이때까지는 요거를 포함하지 않고 유체를 해석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점성을 넣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된 거예요.
1: 밖에 있는 애들이 네. 왜 더 천천히 도냐라고 하는 걸 설명할 때 점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0: 네. 그래서 네가 말이 맞다는 바깥쪽이 천천히 열면 이제 뭔가 마찰이 걸려서 천천히 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구가 도는 것은 보텍스는 아니다. 그게 프린키페의 핵심적인 거예요.
2: 이제 그러면 데카르트도 아 미안 내가 실수했느라고 인정했나요?
0: 아니. 아니 가련한 파충류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 후계자들은 우리 선생님을 감히 네가
2: 안 굽혀요?
0: 네, 그게 배려이죠. 점성 때문에 우리 데카르트 선생님이 얼마나 힘들어하셨나. 점성 없다고 해봐. 점성 없다고 하면 잘 맞아. 아, 잘 맞아. 그게 배려이 정도. 그러니까 점성 있으면 이게 유체가 막 소멸하고 없어질 거잖아요.
2: 네.
0: 운동이 넘치고. 근데 이걸 없애면 배려이 정리라면 잘 유지가 돼요. 에너지 보존 법칙처럼 잘 유지가 됩니다. 근데 현실에서 잘 맞아요.
1: 근데 현실에서는 점성이 없는 유체가 없잖아요.
0: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의 점성, 이게 공기가 속도가 빠르거나 이렇게 하면 충분히 잘 할 수 있어요.
3: 네. 배르뉴는 단순하게 그냥 압력이랑 속도의 관계만을
0: 그 두 개를 속도의 제곱함과 압력을 잘 더하면 하나의 단일한 물리량이 그대로 유지되는 걸 보인다는 거예요. 비행기 딱 이게 탑승하시다 보면 조종석 바로 보면 튜브라고 뾰족 나온 게 있습니다.
3: 대기의 흐름을 받아들이면서 비행기의 속도를 재는 튜브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0: 그래서 아직도 지금 베르누이 정리는 잘 쓰고 있고 베르누이 정리가 더 확장되면 우리 베르누이 친구였던 오일러가 오일러 방정식 나비우스톡스는 그러니까 한참 뒤에 나온 거고 이 당시에는 요 형태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점성은 빠진 형태가 딱 등장해요.
1: 우리가 일반적으로 뉴턴 운동 방정식 F나 MA 할 때 마찰력 고려

0: 역설이라는 게 나옵니다.
1: 달랑배를?
0: 역설.
1: 역설. 뭐예요 이게?
2: 이게 어떤 거냐. 공이 있어요.
1: 공이 있어요.
2: 공이 이렇게 날아가.
1: 예.
2: 그러면 여기에 앞쪽에 압력이 있고 뒤쪽에 압력이 있겠죠.
1: 네.
2: 그러면 이쪽이 크지 않아요?
3: 그러겠죠.
1: 그렇겠죠.
2: 네. 날아가는 방향이. 그래서 그만큼 얘가 저항을 느끼는 거잖아요.
1: 네.
2: 자, 베르누이 정리를 이용한 아까 비회전 비점성을 하면 이게 같습니다. 대칭으로 나와요.
1: 뒤에 있는 힘과 앞에 있는 힘이 똑같다?
2: 네.
1: 왜 그럴까요?
2: 그냥 그 방정식자 수학이 그래요. 그 수학 자체가.
1: 네.
2: 모순자.
3: 베르누이 정리는 똑같다라고 나오는데 현실은 똑같지 않으니까.
2: 완전. 네. 그게 달랑베르 페르트 역설입니다.
1: 아.
2: 그럼 그 사람, 오, 뭐야? 그래도, 아니, 이거, 이것저것 잘 맞던데 했는데, 야, 이거 안 되잖아.
1: 거기에서도 오점을 발견하고.
2: 네. 뉴턴은 수학적으로 정리한 게 아니고, 저 점성에 뭔가 수학적인 원리가 있다라는 네네. 정도까지만 했고,
1: 네네.
2: 그걸 갖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저걸 빼고 수학을 유도했고,
1: 네.
2: 이제 이 둘이 결합해야 될 순간이 온 거죠.
4: 그러니까 빼면서 현실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일정 부분 부정하게 됐던 거고,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 설명하긴 했지만, 빼는 행위에서 왔던 그 어떤 이론적인 한계가 있었던 거고 그 한계를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던 게 달랑베르의 역설이었던 거네요.
2: 이제 우리가 다보술에 빠졌잖아요.
1: 네.
2: 좀 자제하자. 이때부터는 우리가 이 수학을 잠시 내려놓고 네. 실험을 열심히 그렇지. 좀 해야겠다.
1: 영리도 없는 거니까.
2: 말이 안 되지. 네, 실험을 하면서 이걸 보충을 해야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1: 어떤?
2: 1830년대 정도 돼서 네. 그 뿌아제이유라는 의사분이 계셨는데.
1: 뿌아제이유. 네. 100년이 지난 거예요?
2: 100년 주체나.
1: 그러니까 저도 1800년대라고 해가지고.
3: 갑자기 1800년이 뜨니까요.
2: 이 사람이 이제 그 의사분이셨는데 혈류 이동을 갖다가 했어요. 이거 하려고 이 사람이 이제 유리관을 작게 계속 만들어요. 모세혈관까지 가보려고. 근데 그 정도까지 작게 만들고 실제로 굉장히 작게 흐른다는 걸 알게 돼요. 직경이 2분의 1로 줄면
1: 네.
2: 별 거 아닌 것 같은데 16분의 1로 주는 거예요.
1: 와.
2: 근데 이걸 갖다가 설명하려면 마찰장이 필요한 거예요.
1: 네.
2: 여기에 나비어라는 사람이 가세라는 거예요.
1: 아, 드디어. 나비어. 드디어 나비어. 네. 스토크스의 네. 그 나비어요?
2: 네. 예. 그냥 오일러가 무시했던 저기다 점성 하나 넣지 뭐.
4: 아, 그럼 저거를 추가한 게 나비에.
2: 나비어입니다.
1: 아. 나비에가 근데 사실은, 점성을 다시 추가를 했고.
2: 네, 근데 엄밀하진 않았어요. 거기에 이걸 따로 공부하셨던 스토크스라는 케임브리지 대학 수학 교수가 있어요.
1: 네. 두 명이에요?
2: 두 명. 나비에
1: 스토크스. 스토크스가 한 명이 아니에요?
2: 네. 프랑스 영국 합작품.
1: 아, 나비에와하고 스토크스가 네. 다른 분이십니까?
2: 네. 근데 나비, 이 공식이 엄청 이제 강력해졌습니다. 뉴턴은 그냥 이 점성 때문에 속도가 그렇게 된다는 정도까지만 했고, 점성을 빼버리고 오일러와 베르누이 했다면 이제 결합이 됐잖아요.
1: 네.
2: 이 방정식으로 상당 부분이 설명이 돼요. 된장을 떴어요. 그럼 뭔가 뽀글뽀글 올라오는 게 있죠. 또 확장하면 용암이 만든 주상절기도 그걸로 그것도 된장고가 똑같은 현상이거든요. 목성의 그 레드스팟 뭐라고 해야 되지? 대적반. 그것도 이걸로 풀어요.
1: 만능 방정식이에요?
2: 네. 심지어 지금 은하 우리 우주가 탄생한 초기 수십억 광년짜리도 이걸로 풀어요.
1: 네.
3: 나비에 스토크스 뛰어가리고.
1: 나비에 스토크스 공식으로 우리가 기술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2: 제일 큰 거는 우리가 지금 많이 의존하는 게 있습니다.
1: 어떤 겁니까?
2: 기상청 슈퍼컴퓨터.
1: 기상청 슈퍼컴퓨터요?
2: 네.
3: 비바람.
1: 아, 이걸로 합니까, 이걸로?
2: 네, 비바람, 비바람 구름.
1: 아, 비바람.
2: 오늘의 주제는 비바람 구름이 왜 나왔어요?
3: 야, 오늘의 주제는 당군 할아버지였어요.
2: 비바람 구름 왜 공부해요?
1: 아, 비바람 구름. 아, 기상 쪽에서 많이 쓰겠네요. 바람의 그 뭐 압력이라든가 뭐 기압이라든가.
2: 예. 어려운 게 뭐냐면은 예. 이게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나비스톡스 마저시 이에 발달하면 또 19세기 후반부터 알려진 게 난류라는 현상입니다.
1: 난류.
2: 예. 예. 수돗물을 이렇게 탁 틀면 조용히 흘러요.
1: 조용히.
2: 세게 틀으면 되게
1: 콸콸콸콸콸.
2: 예. 이 콸콸콸이 난립니다. 그런데 그게 자세히 옆에서 보시면 예. 큰 움직임인데 작아지고 작아지고 뭔가 꼬불꼬불한 게 계속 만들어져요.
1: 네.
2: 그걸 어떻게 다 예측해요?
1: 그렇죠.
2: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상청 슈퍼컴퓨터 푸는 게 보통 한 8, 9km 하나를 하나의 기상현상으로 보여요. 그건 어떤 거냐면 우리 서울시청에서 양재역 정도를 같이 본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진 않잖아요.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잘 보시면 아무리 전 세계 기상청 슈퍼컴이 잘 풀어도 절대 예측 못하는 거. 토네이도.
1: 토네이도. 아, 예.
2: 토네이도는
1: 예측이 안 되죠.
2: 불과 몇 미터 안에서 일어나요.
1: 갑자기 이제 커져버리니까.
2: 네.
1: 아, 그런 것들이 이제 예측할 수 없는.
2: 그게 난류라는 현상.
1: 아, 난류.
2: 난류는 어떤 거냐면 작은 스케일과 큰 스케일이 동시에 잡혀요. 그것도 이 방정식으로 다 지금 많은 부분 규명이 됐어요.
1: 야, 그러면 앞으로 이 나비인스토크스 방정식으로 또 새

0: 새롭게 어떻게 보면 난류를 극복하게 되는, 난류를 정복하게 되는 제품들이라든가 이런 아이디어들이 정말 많이 나오겠네요.
1: 계속 나오고 있어요.
0: 계속 나오게 있네요. 네. 야. 유체역학 하나 설명하려고 수백 년 동안 과학자들이 만든 공식이 나비앤 스토크스. 이제 이름만 딱 알아도 되게 우리는 또 고급진 그런 또 지식 하나를 얻은 게 아닌가.
2: 그렇죠, 그렇죠.
0: 나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1: 아, 저로서는 이 나비앤 스토크스만 이 방식을 탁 놓고 설명하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한번 해봤고요.
0: 여기 국내 최초인가요?
1: 아마 과학 프로 중에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거 내놓고 수식 설명하면서 한번 해라.
0: 하필이면 국내 최초인데 제가 함께 해가지고. 아니,
1: 데프콘 선생님이라서 제가 싫어요.
0: 아니, 제가 선생님이라니.
1: 왜냐하면은 이 취미농과학이 이제 거의 100회를 하면서 수 없는 여기에 많은 게 쌓여 있어서 여기를 보시는 분들은 빌드업을 하고 있어요. 간단한 개념부터. 이제 요 정도 왔으면 이제는 이 시점 100회쯤 됐을 때 이제 나비 속성을 한번 딱 열어놓고.
0: 기대하셨다.
1: 우리 대포 선생님 딱 놓고 한번 요거 한번 화두를 던져보자.
0: 예. 제가 뭐 100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예. 또 금방 까먹고요. 하지만 또 이제 우리는 그쪽은 방송이고 계속 다시 볼 수 있으니까. 아, 예. 이제 두 번, 세 번 보면서 나비앤 스토크스 방정식을 꼭 가슴에다가 품어야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확실히 오늘 느낀 건 그겁니다. 보이면 안 되겠구나. 아, 늘 흐르는 사고를 가져야겠다. 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1: 오, 인자 요산, 지자 요수.
0: 네. 다음에 예. 또 좋은 게, 아, 예. 좋은 소재 가지고 좀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린이 친구들한테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오? 햇님 그릴 때 노란색으로 그려야 됩니까? 아니면 빨간색으로 그려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3: 그래서 오늘 이제 빛이 뭔지를 한번 제대로 알아보자 싶어서 전문가 분을 모셨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빛광자인가요?
3: 네.
0: 빛의 권력자, 이름 따라간다. 분광이라는 게 정확히 뭡니까?
3: 사과가 빨갛잖아요? 빛이 그 사과가 빨갛다는 걸 보여주게 하는 수단이 있는 거예요. 빛만 잘 분석하면 거의 무슨 정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LED라든지,
0: LED, 예,
3: 그 다음에 예. 태양전지, 예.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 초고속 분광이 필요합니다. 건방진 말 수도 있는데, 양자역학은 이제 분광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나온 학문이다.
0: 오늘 교수님한테도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햇빛은 예. 무슨 색이다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4: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5: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4: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5: 지우개 있었어요.
4: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5: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4: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5: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4: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5: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4: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5: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저 꿈이었죠.
4: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5: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4: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5: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분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4: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5: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 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 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4: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5: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4: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5: 사진 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럼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2: 차량이 침수됐다면 이렇게 대피하세요. 주행 중 물이 차오른다면 멈추지 말고 저속으로 한 번에 통과하세요. 차량을 정차하거나 기호를 바꾸면 엔진이 멈출 수 있습니다. 수압으로 인해 차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리 창문을 열어 대피로를 확보하세요. 만약 창문으로 탈출이 어렵다면 당황하지 말고 물이 배까지 차도록 기다린 후 문을 여세요. 주행 중 시동이 꺼졌거나 주차한 곳이 침수된 경우 차량을 과감히 버리고 대피하세요. 특히 지하 주차장은 물이 급격하게 불어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침착한 대피를 위해 행동 요령을 꼭 기억해 주세요.
6: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7: 아, 이 분위기.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8: 그렇다니까.
9: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10: 이분 위기.
11: 뭐야 이거?
10: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망가져가지고 여기도 전혀 다른 모습이 됐구나.
1: 우주기지 느낌인데 좀? 그니까.
2: 와 이런 게 처음 봐봐. 나 닭살 돋았어.
3: 이게 완전히 다 밀폐가 돼 있겠구나.
4: 이게 완전히 닫힌 생태잖아요.
5: 3월 13일. 91년도, 92년도에 누가 먼저 여기 와서 연구를 했나 봐요.
2: 뭘?
6: 여기 노트가 있는데.
2: 미를 심은 지 4개월 만에 수확했다.
6: 어? 피자를 만들어 먹었대.
2: 어? 어? 어?
7: 나는 순환의 빈자리를 드러내는 거울.
0: 이전에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과학자는 아니겠다 생각했어요.

0: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1: 이 뭐야? 왜? 뭐 하필? 괜찮아?
0: 여기 기타도 있는데?
2: 뭐예요?
3: 많이 본 듯한 눈이.
2: 아니 잠깐만, 기타 칠 줄 아세요?
4: 아니.
3: 기타 못 치는데 제일 잘 어울려요 여기서.
0: 여기다.
2: 세 개?
5: 그러니까 두 개를 내가 먼저 나는데.
2: 이길 수 있지 않아? 그래도.
5: 이렇게 해요.
2: 어? 아니지. 아니 여기서 이렇게
6: 두 개만 가져가시면 제가
2: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7: 히든룸.
1: 그거 강의를 어떻게 해?
5: 저 세균맨 좀 불러와 주실 수 있을까요?
0: 세균맨 제가.
5: 세균맨!
7: 오, 이거는 뭐지?

0: 할리퀸? 할리퀸?
1: 몇몇은 아주 멋진 별명을 가진 시에라, 레이저, 악토.
2: 그냥 너무너무 궁금해서 훔쳐보는 거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봤는데 너무 심상치 않은 거예요.
1: 쟤는 포스트 노드고 나는 라스트 노드예요.
2: 그러면은 저 시설에 있었다. 아니면 여기
1: 30년 전,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일기에 있는 사람이.
2: 너무 소름, 뭔가 소름이 확 끼쳤어요. 근데 막 속이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약간 오 소름 이런 느낌이었는데, 막 저랑 낙준쌤이랑 일기를 찾았잖아요. 그런데 그 일기에 나온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금 몇 개 썼어요?
1: 지금 3개, 5개 남았어요.
2: 우리가 뭘 알아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1: 그리고 어제는 뭔가 문제가 있었잖아요. 네. 기압이.
2: 그런 걸 계속.
1: 얘네들도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2: 네.
1: 그리고 저는 제일 궁금한 거는 지금 이 사람들이 살아있는지가 궁금해요.
2: 이곳에 존재하나요?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1: 이게 좋을 것 같아요.
2: 네. 무슨 일이에요? 둘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1: 그러니까 이전에 여기 있었던 사람들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3: 메시지가 남겨져 있던 메시지?
1: 아니요. 저랑 소통했어요, 지금.
2: 이거를 와, 대박 사건이다.
1: 아, 제가 먼저 들어갔을 때 일단 아이디가 퍼스트 노드라는 사람한테 적응은 잘 했나요? 라고 이렇게 그냥 왔어요, 메시지.
4: 적응은 잘 했나요?
1: 그래서 아, 이 사람이 우리가 의심하고 있던 우리를 부른 사람인가 보다. 승우 씨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5: 우리랑 같이 있긴 했어요.
1: 그럼 알리바이.

0: 그래서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자기가 할리퀸이라고 그랬어요.
1: 할리퀸?
0: 네, 할리퀸.
2: 조커랑 다니는 거 아니야?
0: 맞아요, 조커. 그래서 뭔 이름이 그러냐라고 했더니 자기는 할리퀸이라고 그랬고 여기에는 레이저, 닥터라고 불리는 사람도 있었고
1: 총 8명이 있었고
0: 총 8명. 그래서 너네 여기서 뭐 하고 있었냐라고 물어봤더니 화성으로 이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여기서.

0: 생존했나요가 좋을 것 같아요. 오래 있었네. 근데 분? 20분?
1: 그래서 지금 만질 수 있는 형태로 살아있냐, 당신의 숨결을 느낄 수 있냐, 라고 했는데, 숨결은 모두가 이어져 있지, 라고만 애매하게 답을 하는 거야.
0: 더 똑똑하게 물어봤어야 됐어. 뭐 수천 년 전에 죽은 사람의 숨도 어찌됐건 우주 안에 있을 테니, 이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 돼버렸어요.
2: 질문을 계속할 수가 있던 거예요?
0: 8개밖에.
2: 8개 개수 제한이?
0: 그 안에 살아있던 8명 개수만 받았어요.
3: 뭘 얻은 거예요, 그럼 저희는? 그래서 뭘 알아야 되는 걸까요?
0: 뭔가 그런 생태계, 폐쇄된 생태계 안에서 살아남는 실험을 했었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갇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스스로 들어왔다고.
4: 우리가 비슷한 상황 아니에요?
1: 똑같은 상황이죠, 사실.
4: 그렇죠.
1: 네.
0: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는 어떤 지점에서 실패했고. 산소가 없어졌대요. 근데 8명 때문에 없어진 것 같진 않고 계산하지 못했던 다른 생명으로 인한 변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모든 걸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많은 생명들이 같이 있었어서 그게 힘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0: 네, 그것 때문에.
5: 에일리언 막 이런 거면 어떻게 에일리언 막.
4: 그 얘기는 산소가 부족해진다는 건 우리 말고 다른 생명체가 같이 타 있을 가능성이 높다.
0: 그렇죠.
1: 식물이나 그 곤충들 그리고 미생물도 다 포함이 되는 거 아니에요?
4: 식물은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식물은 산소를 주기 때문에.
6: 근데 식물이 죽으면은 오히려 안 좋잖아요. 죽어서 이게 그러면은 분해를 시작을 하면은 더 이상 산소는 없지만 이산화탄소를.
4: 근데 이야기했던 곤충은 말이 되는 것 같아요.
0: 아까 어저께 저희가 개미떼를 봤어요. 승호 씨랑 돌아다닐 때 개미떼가 있었어요, 아까.
2: 개미떼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진 않을 것 같고 훨씬 더 많은 개수거나
0: 뭔가 있을 거예요.
2: 혹은 거대하거나.
1: 아니면 미생물이 이산화탄소를 만들거나 아니면 산소를 먹는 애들 있나요?
4: 둘 다 있죠.
2: 둘 다 있어요.
0: 멧돼지 같은 거 있는 거 아니에요?
2: 그럼 맛있겠죠. 먹어야죠.
0: 이기고 나야 맛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시설이 끝났나 봐요.
6: 아, 우리가 라스트 노드래요?
0: 우리가 라스트 노드예요. 제가 답하면 라스트 노드로 떠요. 네.
6: 마지막 노드라고?
0: 그러니까 그 사이에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시설에서 우리가 마지막입니다.
6: 아니 그리고 왜 우리가 일곱인지도 뭔가 신기 산소 부족이어서 한 명을 줄인
0: 거. 아니 제 생각은 한 명 오다가 죽은 것 같아요.
4: 아, 맞아요. 우리 옷은 8개가 걸려져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비어 있었잖아요.
6: 동그라미가?
0: 그냥 걔가 마지막 질문이요. 마지막 질문을 해놓고 열받는 거 한번 해볼까? 이게 좋을 것 같아. 너 몇 살이야? 그랬더니 너보다 많아가 왔어요.
5: 그 한국식 질문에 긁히는 거 보니 한국인이 많은 거
0: 한국인일 거예요.
1: 아, 배고파서 죽겠다.
6: 와, 부대찌개 먹고 싶어졌어. 우와!
2: 부대찌개? 와, 맛있겠다.
6: 그쵸. 그래서 잘 살 때 잘 했어야 되는데.
7: 부대찌개에 너무 약간 라면 사리 같은 거.
1: 사실 저는 스팸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전투식량이 너무 맛이 없었어요.
2: 꼬들꼬들해.
6: 떡 뜯어서.
7: 아,
6: 치즈떡.
7: 좋아.
6: 갑자기 눈이 크게 빠졌어. 치즈떡.
1: 누스. 누스가 말을 걸었다.
8: 이제 생존을 이어갈 끼니를 직접 마련할 시간입니다. 이곳은 자급자족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밀폐 생태계입니다. 함께 밥상을 나눌 식구를 선택하고 밀폐 생태계 속 제한된 식재료를 활용하여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완벽한 한 끼를 만드십시오. 유리천장 아래는 식재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숨겨진 보물을 찾는다면 완벽에 한 발짝

0: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1: 요리도 하고 봄을 찾기도 하라는 건가?
2: 그치? 그런가 봐요. 식재료를 찾아서 직접 요리를 한다.
0: 우승팀에게는 7개의 시드가 주어집니다.
2: 팀인가 봐, 팀. 우승팀.
3: 완벽한. 맛있는이 아니에요. 완벽한.
2: 완벽한지?
3: 단단지. 생존을 위한 거니까.
2: 아니, 근데 생존을 위한 거면은 좀 이렇게 불도 좀 덜 쓰고 에너지를 좀 덜 써야 되는 걸로 가는 거 아니에요?
4: 그리고 천재가 봐.
5: 저한테 완벽한 식사의 기준은 이거만 먹어도 되는 음식. 그러니까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적절히 함유되어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식이섬유나 뭐 비타민 같은 것도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
6: 지속 가능한, 계속해서 소비할 수가 있는 음식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맛없는 음식이 지속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이상 먹기 싫어지면 살기 싫어지잖아요.
7: 식재료를 찾으러 가야 되는데 우리 팀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3: 근데 아까 뉴스가 조리기구를 3개 보여줬어요.
2: 아 맞아, 그릇이 3개였어요.
3: 우리는 저 친구의 말을 따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 3개를 줘야 될 것 같은데 요리를?
8: 게...
9: 그렇죠.
8: 요리를...
9: 그래요. 그런 디테일을 잡으신 우리 낙준쌤에게 덤스업 할게요. 둘, 셋.
10: 가위바위보를 한 다음에 둘, 둘, 셋이 나올 때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요?
9: 그래요.
7: 좋아요.
10: 자, 가위바위보.
9: 가위바위보. 아. 어, 셋!
2: 둘, 셋! 둘, 셋! 오!
1: 왜 이렇게 나라 이름 소정을 지으시죠, 선배님?
7: 그 셰프님들처럼 그냥 이렇게 아.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쁘게 이렇게.
5: 일단 요리를 잘한다고 했고 좋아한다고 했고 제가 원래 좋아하는 사람이라 듬직하더라고요.
9: 나는 여기다 이렇게 해도 돼요?
3: 맛있게 드셨어요, 이 홍제?
2: 어때요? 좀 깜찍해.
9: 오!
6: 빠른 진행. 맡아주는 우리 은지 언니랑 땅에서 뭔가를 가져오고 만들어야 되는 미션인데 지지락자랑 같이 됐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내가 우승할 수밖에 없다.
7: 본 것 같아요.
9: 두 분 세신자님, 세신자.
1: 약간 그냥 초밥 잘 만들 것 같아.
11: 제가 못하는 요리를 잘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리고 또 되게 행동력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좋은 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0: 내 말이.
1: 한산? 오, 뭐야? 이게 뭐야?
2: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0: 짱이다. 오,
3: 이거 할리퀸 씨가 초대한 건가?
4: 지금부터 2시간 후 심사가 시작됩니다. 조리구역에는 팀당 한 명만 입장할 수 있으며 원할 시 언제든 교체할 수 있습니다.
2: 셰프님이 가시면 돼요.
4: 요리를 완성하면 종을 올려주세요.
1: 그래도 되니까. 네.
3: 시작이야! 시작한 건데?
1: 시작한 건데? 어! 뭐야! 잠깐 저거!
0: 어! 왼쪽 어디? 어?

0: 거의 식물만 있는 생태계라고 생각했거든요. 기껏해야 개미 정도? 근데 밤이 되니까
1: 왜? 괜찮아? 어, what happened? Oh my god, 사람 살려. 바퀴벌레.
2: 와, 대형 바퀴.
0: 아이씨! 너무 바퀴벌레가 많은 거예요. 그것도 되게 큰 애들이. 그래서 저는 그냥 편견에 약간 바퀴벌레는 더러운 데 산다고 생각했는데 여기는 더러울 게 전혀 없는 곳이잖아요. 근데 바퀴벌레가 무슨 옷인가? 옷 같은 데가 바퀴벌레가 막 몇 마리가 막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오, 이거는 뭐지? 생태계에 빈틈이 있으면 뭐가 막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이 폐쇄된 생태계를 지구와 흡사하긴 했겠지만 이것 때문에 설마 여기가 망가졌나?

0: 저는 내부를 찾으려고 마음먹었죠. 왜냐하면 모두가 밖에 나간 초이스를 했잖아요. 프라이팬이라든지 아니면 냄비, 그리고 음식의 기본이 될 수 있는 쌀이나 밀가루 같은 재료는 뭔가 키친에 숨겨져 있지 않을까 베팅을 했어요.
1: 우와! 대박!
0: 쌀! 와우! 밀가루! 쌀을 씻고 안 줘보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서 쌀을 다 쓸 것이냐 아니면 남겨둘 것이냐. 생존 게임인데 다 써야지.
2: 근데 2층에 올라가서 뭐 있을 것 같지 않아요?
3: 뭐가 있을 것 같아요.
2: 그죠?

있었지? 거기서 제일 먼저 보였던 거는 벽면에 붙어있던 어떤 사람들의 사진과 레시피 그리고 어떤 글들이었어요. 아, 염소도 있었네. 염소 키우고, 와 진짜 대단하다. 구황작물 막 이런 거 전에 이곳에 왔던 사람들의 흔적이 아닐까 싶었는데 그 사람들도 뭔가 음식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0: 바꿔도 되는 건가?
1: 몰라.
2: 저도 근데 이게 보면은 레이스 토마토 포테이토 케이크고 포테이토 두 개, 어니언 하나, 토마토 하나,
0: 이건
2: 티푼 솔트. 그럼 이렇게 할까요? 그 포테이토 케이크랑 스크럼블 같은 거, 막 계란찜이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볼까요?
0: 알겠어요.
3: 거길 레시피가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단순하면서 맛있고 그리고 동시에 포만감도 줄 수 있는 레시피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재료를 손질을 할 테니 이제 낙준 쌤한테 이 재료들이 보이면 좀 구해 달라.
0: 승호 씨가 그림 도표 같은 거를 구했습니다. 바이오스피어 2에 있는 어떤 식물들에 대한 정보였는데 거기 먹을 수 있는 거 뭐 이런 게 있었어요.
4: 이게 이거라고? 이거!
0: 고추? 그거를 좀 발견했고.
5: 금귤이 있다. 금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 개만 뜯어갈까요?
6: 괜찮다.

0: 이거 한 다발을. 아, 이거 뭐 따도 되는 건가? 먹어도 되는 건가? 일단 따보자. 아, 느낌 이상해. 아, 느낌 이상해. 아.
1: 이게 뭐야? 이게 여기 뭐야? Yes, baby!

0: 여기 엄청 뭐 많아요. 팝.
1: 브로콜리.
0: 이거는?
1: 바질 있다, 바질.
2: 좋다, 좋다.
1: 횡재, 횡재.
0: 어? 딜이 아니네?
1: 그거 페넬.
0: 페넬. 페넬 뭐야?
1: 페넬 약간 리코리쉬 맛이 나는데 샐러드 만들 수 있어, 그거.
0: 얘네, 얘도 구우면 맛있죠? 이 끝에?
1: 이 패면, 어. 뭔지 알겠지? 아, 로스트 베지 하면 되겠다. 이거 두 개, 이렇게 세 개. 아, 이거 야채 샐러드
0: 다 가져가.
1: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0: 몰라.
1: 어, 잠깐!
0: 뭐. 감자! 잠깐만.
1: 우리 요리 시작해도 되겠는데?
0: 어, 감자, 감자 한.
1: 여러 개 갖고
0: 왔네? 오케이. 이거를.
3: 아, 와, 뭐예요? 왜 이렇게 많아?
0: 저기 밭이 있어요.
3: 왜 우린 하나도 없어?
4: 잠깐만, 우리 회의를. 네.
3: 근데 제가 여기 있는 것 중에 뭘 찾아냐면 딱 요거밖에 없어요, 열매가.
4: 아, 그럼 요리를 어떻게 하지? 너무 안타깝게도 낙순쌤이 이제 제가 그 레시피에 적혀있던 거, 그 재료들을 못 구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과감히 포기를 하고.
5: 좀 더 찾은 게 있겠네요, 벌레들.
4: 건조된 거네, 다행히. 챙기고. 프로틴이니까. 사실 곤충을 넣을까 말까도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알지 못하는 맛이기 때문에. 근데 어디선가 얼핏 들었을 때 아, 곤충이 되게 단백질이 많다, 풍부하다라는 생각에 단백질과 탄수화물이 주가 되는 음식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저한테는 그게 완벽한이었어요.
5: 그냥 종합 채소, 채소 볶음, 그리고 후식으로 바나나 주고.
3: 단백질하고 다 있잖아요. 완전 완벽하지, 사실.
5: 네.
3: 우리 맛있는 식사를 하려고 하는 게 완벽한 식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4: 그쵸, 영양가가 풍부한 식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니까.
6: 야, 이 길은 또 첨부네. 여기 뭐가 있나 본데? 여기 이거 장화 있는데 대충 잠겨서. 으악! 깊어! 어, 기분 되게 들어, 여기. 아니, 이게 그냥 물컹물컹하기만 한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 으악! 이 뭐야. 뭐 이상한 거 있다. 이게 뭐지? 닭이 달려있어.
4: 어?
6: 어? 통과?
4: 아이씨, 여길 먼저 왔어야 됐네.
3: 여기구나. 이거는 누군가 이거를 신경 써서 가꿨지 절대 자연적으로 탄생했을 것 같진 않았습니다. 우리보다 불과 몇 개월 전에 또 있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감자 두 개?
4: 이 안에
3: 뭐가 동물이나 살아있는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여기 닭이 있었어. 닭털이 있어.

0: 잠시만요.
1: 잠깐만, 열려있는 거 아니야, 이거?
2: 원래 보통 이런 시골은 승호 씨, 잠깐만. 잠깐만 있어봐.
1: 그거 맞아?
0: 금방 뺄 거.
2: 승호 씨, 나 무서워.
0: 금방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2: 승호 씨, 나 무서워. 아니, 열쇠가 있지 않을까?
0: 열쇠?
1: 어?
2: 야!
0: 어?
2: 해봐.
1: 여러 개 나오면 나눠 가질까요, 우리?
2: 그래. 근데 뭐가 있는데?
1: 몰라.
2: 아니, 뭘 들어가.
1: 혹시 모르잖아, 이런데. 여기 있다.
0: 아, 달걀.
1: 나눠가는데 성공했다.
0: 네.
2: 아, 이거는 그냥 그 가져가자, 주머니.
1: 우선 세금이한테 가야겠다.
2: 와, 나 노른자 봤을 때는 진짜

0: 식물 밀도가 높잖아. 어!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아니. 아, 여기 밑에 귤 많은 것 같아.
1: 이거 페넬 샐러드에 너무 맛있겠다.
0: 오케이, 샐러드.
1: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이 나올 것이다. 고기류라던가 가축이라던가 조금 구하기 어려운 희귀 재료지 않을까?
0: 오케이. 오케이. 이게 그 소독하는 거거든요.
1: 청정 시설로 가나 본데. 이걸 입으라는 건가 보다.
0: 그런 것 같아요. 이거
1: 대기 방역복. 아니 이 안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오, 약간 나. 오케이,
0: 같이
1: 들어갑니다.
0: 같이 가요.
1: 아, 엄청나게 이 균에 대해 관리를 하는 곳이겠구나.
0: 뭐야? 오! What is this?
1: 이거 켜도 되나? Entry.
0: 와!
1: 우와!
2: 불이 켜지는 순간 어마어마한 채소들이 벽의 한쪽만 그냥 쫙 깔린 거예요.
0: 신선한.
3: 아니 이게 몇 년 만에 보는. 언니 이게 몇 년 만에 보는 채소예요? 어머
1: 진짜. 어머 종류가 10개가 넘는 것 같은데? 여린 잎을 가진 채소가 사실은 각박한 상황에서는 진짜 키우기 힘들거든요. 관리도 힘들고. 그래서 그 상추 잎 같은 게 나왔을 때 정말 금 같은 상추겠구나.
0: 케일! 와우, 케일!
1: 아, 이거 뿌리채 쑥 뽑으면 된다. 청경채, 오케이.
0: 이게 그래도 기지에 있는 좀 소중한 거니까 너무 과하게
2: 살살 뽑아야 돼, 살살 뽑아야 돼.
0: 수확할, 안 쓸 거는 수확 안 해도 될 것 같고.
1: 이거 버터레터 쓴 것 같은데? 버터 상추라고 되게 부들부들 맛있는 상추 있거든요?
2: 좋아요.
1: 이렇게만? 오케이, 충분해.
0: 빨리 가자, 형수한테.
3: 오 마이 갓. 특템.
0: 아니, 몇 년 만에. 몇 년 만에 채소를 본 거야.
1: 진짜 오랜만에 무기질 충전. 그 지속 가능성도 이게 스마트팜이라는 게 크게 농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좀 빨리빨리 키울 수 있잖아요. 특히 상추 같은 거는 잎이 빨리 자라니까. 희귀성도 높으면서 에너지의 효율도 좋아서.
2: 저는 지금 생각하는 게 샐러드 하나, 그 메인 요리 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1: 우리가 이태리식으로 최대한 하는 걸로 해보자. 파스타라던가 리조또라던가 뇨키 이런 원팬 요리를 해보자.

0: 라고 해서 형서 씨가 요리를 맡게 됐고요.
1: 겁나 맛있게 만들자 이렇게 생각해서 유승호 선배님이 되게 견제가 됐어요. 요리 잘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격증 있고 이런 거 아니겠지?
2: 35분 정도가 남은 시점에서 저는 결심이 섰어요. 난 10분 안에 내가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
3: 어우, 잘하는데?
4: 너무 귀엽게 됐네. 파워층만 먹고 톡톡톡톡. 못하는 게 뭐지?
5: 안녕하세요. 이거는 망고. 먹기 좋겠다. 계란. 좋아. 아주 좋아. 일단 이쪽에 놔두고 일단 우리가 전략을 한번 짜보자. 무조건 맛있는 계란이 있어. 그러니까 이건 그냥 구워도 되지만 밥과 함께 볶아주면은 되게 맛있을 것 같아. 망고 썰어가지고 섞어 넣고 우리가 볶음밥 같은 걸 만들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3: 밥이 된다면.
1: 이게 뭘까? 소금 하나만 있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선생님 이게 뭔 줄 알아요?
6: 염화칼슘. 잠깐만, 이건 뭐예요?
1: 효모 같은 건 없어? 응? 이게 뭐예요? 응?
6: 짜!
1: 짜? 소금이다.
6: 아닌가? 잠깐만요, 내 손이 짠 걸 수도 있어.
1: 이게 뭐야? 이게 뭔데? 나 좀 알려줘, 이게 뭐야?
6: 근데 약간 뜨거운데?
1: 뜨거워?
6: 응. 솔직히 저 진짜 멍청하게 처음에 보고 아, 이거 소금인가? 그러고 입에 넣었다가 약간 뜨거워져가지고 맛이 좀 찝찝해지더라고요. 아, 이거 제설제 때 쓰는 그거구나.
3: 소금은 씨드로 사는 거 아닐까? 진짜! 자판기에 솔트랑 올리브 오일 그림이 있었거든? 그래. 씨드 익스체인지. 소금. 소금. 설탕, 올리브. 세 타 나와. 아씨 하나 아씨 이놈의 그 시드 자판기가 조금 있는 게 나올 줄 알았다면 안 뽑았죠.

0: 비비의 요리교실. 일단 감자를 삶습니다. 그리고 감자를 으깁니다. 거기다가 밀가루랑 계란 하나를 넣습니다. 그리고 반죽.
1: 오케이, 우리 뇨끼 나왔습니다.
0: 찰흙 도우 같은 그런 느낌이 되면은 길쭉하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칼로 딱 들어간 그 모양 통통통통통통 썰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일리톨 같이 생긴 그 모양이 여기가 쫄깃쫄깃해지거든요. 맛있습니다.
1: 그냥 이런 느낌 괜찮아? 이런 느낌 괜찮은 느낌? 거?
2: 거친 느낌.
0: 오케이. 초록색이어서 맛없어 보이니? 라고 생각하지만 구운 파가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맛있지 않겠습니까?
1: 핫팩! 우와! 나 포크 하나만 주세요, 이거.
3: 너무 맛있어.
1: 맛있어, 이거.
4: 올리브유랑 시트러스 과일 즙을 좀 짜서 소금이랑 섞어서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충분.
5: 소금 하나만 했어, 진짜.
6: 나는 맛있는데, 나는 상큼하니 좋은데, 뭔가 킥이 부족해요. 레몬 껍질을 이렇게 싹싹싹.
5: 언니, 그.
6: 아, 레몬 냄새.
4: 아. 낑깡 같은 거를 좀 펜으로 써서, 그 다음에 마무리는 펜넬로 했고요.
6: 비비 씨도 굉장히 요리를 잘하고, 또 한결 씨도 굉장히 적극적인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아, 뭘 해도 우리가 1등 할 수 있겠다.
7: 이 정도면 먹을 수 있다. 영양을 줄일 수 있다.

제가 곤충을 음식에 넣을 거다라는 걸 보여주면 이분들이 뭔가 좀 거부감이 든다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하는 요리에 뭔가 이게 해를 좀 끼치게 될 것 같아서 그냥 조용히 좀 지켜보고

0: 산단지 종합볶음을 노린 요리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벌레라고 하면은 이제 비주얼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그거 말고는 사실 저는 크게 문제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만족했던 식재료는 전 미럼이었습니다. 미럼이 좀 잘못하면은 약간 쓴맛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이렇게 말하면 이상하지만 좀 등급이 높은 미럼이었어요.
1: 밥이 나쁘지 않다. 어떤 것 같아요?
2: 오,
1: 밥 괜찮은 것 같아요?
2: 네.
1: 가장 안전한 거, 파는 맛이 없을 수 없다. 계란도 맛이 없을 수 없다. 밥도 맛이 없을 수 없다. 얘네를 섞어주면 되지 않을까?
3: 한 종류의 음식만 먹는다라고 한다면 아마 나올 수 있는 가장 기본 음식이 볶음밥.
1: 밥이 누룽지가 되고 있어. 괜찮다. 근데 이 조금의 계란도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우리는 생존해야 되는데 재료를 너무 낭비하면서 쓰고 있어. 맛을 한번 봐봐. 프라이팬 나왔는데 새 거야. 먹을만해?
4: 난 괜찮은 것 같은데?
1: 자, 우리 두 번째 요리 들어갑니다.
0: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또르띠야?
5: 또띠아를 만들어 혹시 당신 멕시코 사람이에요?
1: Sí, claro.
5: Sí, claro. Taco, taco, nacho.
3: 또르띠아라고 했지만 난처럼 나온 이 요리도 극한 환경의 사막에서 중동 지역에서 많이 먹는 음식이기도 하고, 불이 있으면, 밀가루가 있으면, 물이 있으면 반죽해서 가장 간단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난에다가 뭐 채소를 싸 먹을 수도 있고, 망고를 올려놓을 수도 있고, 다양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1: 내 또르띠아.
6: 4분 남았어요. 3분 49초. 4분에서 또.
0: 있다던데?
1: 망했다.
0: 망했다고? 이야.
1: 망했어, 와우. 망했어. 지금 뇌가 지금 막 마비됐다.
5: 힘내요. 3분이에요.

0: 마지막에 바질을.
1: 야, 이거 소스 때문에 무조건 맛있다.
0: 어, 맛있어.
1: 걱정하지 마라.
2: 야, 지금 뭐 이렇게 이쁘게라도 좀 꾸며봐, 좀.
3: 우와!
2: 우와!
3: 어머, 이게 무슨 맛이야.
2: 어, 조심해. 야.
1: 이거 뭐 하면 돼요, 현서 씨? 냄새 너무 좋아요.
0: 이 정도면?
1: 될까요?
4: 너무 잘했어요. 10, 9, 8, 7, 6, 5, 4, 3, 2, 1. 제한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요리를 완성한 팀부터 여러분이 만든 요리가 왜 완벽한 한 끼인지 증명하십시오.
0: 고생했어요.
5: 아이, 우리 승우. 진짜 최고의 셰프. 연애는 영광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2: 알겠습니다.
1: 따라라따.
6: 처음부터 강한데?
2: 이 음식의 이름은 미스터 벌레왕입니다.
0: 오 마이 갓. 미스터 벌레왕.
1: 미스터 초밥왕을.
2: 예, 그렇죠. 미스터 초밥왕을 이름을 바꿨고.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과연 이쁘고 맛있고 그런 것이 중요할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배고픈 환경 속에서 탄수화물, 감자 들어갔습니다. 대신할 수 있고 단백질은 달걀, 와우. 번데기,
0: 와우.
2: 밀웜, 와우. 그다음에 메뚜기.
6: 와우.
2: 네.
7: 바퀴벌레는 아니에요?
2: 바퀴벌레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0: 오.
5: 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미래.
7: 밀웜을 먹는다고요?
5: 미래요, 미래.
2: 제가
0: 와,
2: 보면서
0: 진짜 궁금하다. 어떡해?
1: 승우 씨!
5: 맛있어요, 맛있어요.
0: 진짜, 아니, 진짜요?
1: 아니, 단백질만 주시면 어떡해요? 나한테 뭐 화난 거 있어요? 귀뚜라미, 번데기, 밀웜 나 세 개 왔다고요.
7: 이거 메뚜기 눈과 얼굴의 표정이 다 아직 보여요.

0: 근데 한번 먹어봐요. 맛있어요.
1: 그럴 리가.
2: 한 번에?
3: 먹어볼게요.
0: 자, 먹읍시다.
3: 준비되셨나요?
2: 정말 우리 최후의 인류라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0: 이게 맛있지. 맛있죠?
3: 그냥 맛있는데요?
0: 이거 그냥 맛있어.
2: 약간 새우 프레이크?
0: 더 먹고 싶죠?
4: 아니요.
5: 근데 약간 끝맛이 써서 그 멸치 내장에서 내장 쓴맛 나잖아요. 벌레도 그런 내장 손질을 안 해서 그런 맛이 나지 않았을까?
2: 네. 일단 저희는 두 개를 했는데요. 마치 우와. 성수동에서 바로 온 것 같은 뇨끼인데요. 이름은 아 이게 뇨끼 구황이에요. 왜냐면 구황 작물이 들어갔어요. 이거는 전체. 근데 신선한 거를 조금 먹으면 사기를 충전할 수 있는 샐러드입니다.
1: 와 근데 샐러드 너무 예쁘다.
6: 분명 다 같은 시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저희 저게 만들어질 수가 있지?
7: 잘 먹겠습니다.
2: 잘 먹을게요.
1: 잘 먹겠습니다.
8: 맛있게 드세요.
1: 이거 향 너무 좋다. 낑깡?
2: 네, 낑깡.
1: 낑깡 향 너무 좋다. 이렇게 신선한 채소를 먹을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한 일인 거 아니에요?
2: 그 우주 사시는 분들도 거기서 스마트 파밍도 하시지만 가끔 이렇게 지구에서 배달도 해준대요, 신선한 거를. 왜냐면 너무 이게 사기가 떨어지니까.
8: 그래.
7: 저희 요리는 일단 재료를 공수를 잘 해왔는데 이름하여 개또망밥입니다.
8: 개또망밥.
0: 개똥망이요?
6: 무슨 무서운 말을.
7: 계란말이 또띠아 망고 볶음밥입니다. 아~ 그리고 저희가 일단 맛있다고 느끼는 음식은 우리가 경험해본 음식이에요. 아~ 계란말이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8: 달걀말이.
7: 여기에는 또 충분한 단백질 들어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죠. 밥을 먹어야 한다.
8: 밥심.
7: 밥이 안 들어가면 이건 제대로 식사가 아니다. 저희가 만들어봤습니다.
0: 밥이 왜 이렇게 잘 됐어?
2: 진짜 잘 됐어.
1: 밥이 설렙지도 않고.
2: 엄마! 엄마가 생각나는 맛이에요.
9: 이제 가장 완벽한 한 끼를 선택할 시간입니다. 오늘 미션의 심사위원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아... 지속 가능성, 영양, 맛 등 다양한 조건을 고려해 소신껏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모든 걸 고려했을 때
0: 그래도 나의 MVP는
8: 맛없는 거 먹고 살 바에 맛있는 거 먹고 살겠습니다.
9: 투표가 종료되었습니다. 3등 팀부터 발표합니다. 3등은 한 개의 표를 받은 초록 팀입니다.
0: 아, 초록 팀 용이네.
8: 아, 초록 오? 팀. 아, 오?
2: 우는 거 아니죠?
7: 우리가 꼴찌는.
2: 그래도 고생하셨어요.
0: 아, 근데 뭐 여기 꼴찌가 어딨어.
9: 다음으로는 1등 팀 발표가 있겠습니다.
8: 1등?
2: 1등부터 바로?
0: 아, 근데 우리가 1등 할 것 같아.
8: 아니, 우리가 1등 할 건데요?
0: 승우 진짜 최고거든요.
8: 우리 형사가 더 최고예요.
9: 1등은 4개의 표를 받은
2: 제발
9: 파랑 팀입니다.
0: 파랑색. 그거는 망하기 전 지구에서도 아마 썩 괜찮은 음식이었을 거예요.
10: 저는 뭐 단탄지라든지 영양소 다 필요 없고 우선 맛있는 걸 먹어서 스트레스가 없이 기분이 좋아져야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보기 때문에
1: 뭔가 되게 신선한 채소들과 보기에 너무 좋으니까 그것 또한 기분이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7: 아, 그 채소 드레싱 너무 좋았어요. 그 채소 한 그릇 제가 다 먹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8: 저는 보라팀 하겠습니다. 아, 근데 사실은 초록팀도 진짜 맛있기는 했어요. 그 일요일 아침 아빠밥 같은 매력이 있었습니다. 아, 어떡해. 둘 다 탄단지가 완벽한데 어떡해. 그래도 저는 보라팀.
5: 그 밀웜이 약간 진짜 새우 플레이크, 건새우 맛이 조금 나요. 그래서 아, 이거 생각보다 식감이 괜찮은데?
4: 달걀말이가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엄마가 집에서 아침에 아침 먹고 가야지. 아유 그래도 밥은 먹고 나 학교 가야지. 아 엄마 난 늦었어. 그랬을 때 그냥 입에다가 툭 하고 넣어주시던 달걀말이.

0: 7개잖아요.
1: 그래서 뭔가 그냥
0: 다 같이 먹었잖아요, 양식을.
1: 맞아.
0: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2: 아, 가르침도 준다고요?
1: 어, 우리 다 하나씩. 한 끼를 같이 먹으니까 식구라는 한자가 그게
2: 같이. 맞아, 맞아.
1: 밥 먹는 사이 그거잖아요.
3: 같이 고생하니까 또 팀원은 더 끈끈해진 것 같아요.
2: 맞아, 맞아, 맞아.
4: 뭐야? 또 무슨 일이야? 어머, 이게 뭐니?
5: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산호가 멸종했습니다.
0: 산호?
4: 조심, 머리 조심, 머리 조심, 머리 조심!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띄엄띄엄 화재캐치 넘버 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예, 재난기비 국민연금지력 상사태 바람은 약한게 나무들이 흔들흔들 태국의 풍물도 많이 떠내려가고 어! 저기 뭔가 이상한게? 아아 여기는 펭수 상사태 징후 발견 상사태 징후 발견 등산객과 인근 주민들 대피요망 대피요망 상사태는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인해 지반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자연재난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어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산간지역뿐 아니라 도심에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호우 및 태풍주의보가 발령되면 산지 주변에서 야외활동은 절대 금지!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은 대피장소를 파악하고 급정사지와 배수로를 미리 점검합니다. 대피명령이 발령되면 귀중품을 챙겨 집 밖으로 뛰어나옵니다. 삐 침착해 침착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산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차량 운행 시에는 저속 운행을 하고 안전거리를 확보합니다. 산사태 징후를 발견하거나 인명피해 및 고립이 우려될 경우 119 또는 산림항공구조대로 구조 요청을 합니다. 순식간에 큰 피해를 주는 산사태.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니 방심은 금물. 미리 알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여름이면 산으로 바다로 어디론가

뭔가 떠나고 싶어지죠? 오늘은 조금 다른 여행을 떠나봅니다. 책 한 권 들고 1박 2일 마음 편히 머무는 이곳. 짐을 내려놓고 둘러보니 온 사방이 책이네요. 오늘 하루는 이 책과 함께 지내보려고요. 창밖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방 안엔 책장 넘기는 소리. 읽다가 멈추고 쉬다가 다시 읽고 잠깐 걷기도 하고 기지개도 켜고 정해진 방법은 없어요. 나만의 독서니까. 온종일 책과 함께 보내는 시간.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독서는 글을 읽는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나를 쉬게 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지난해 안동의 봄은 참혹했습니다.
1: 그냥 말 그대로 정말 홀라당 다 타고 없어.
2: 참 눈물 나기도 보여. 한껏도 못 가자고 제가 덩그러면서 먹고 있을게.
0: 망연자실한 어머니를 위해 시작한 집짓기.
1: 어머니가 좀 관리하기 쉽고 청소하기 쉽게 되니까.
0: 아들이 서늘한 건 화마를 딛고 다시 일어설 용기,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2: 행복해요. 아들 며느리 잘하니까는 뭐 내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해요.
0: 한편 이 집은요?
3: 저희 아들이 아토피가 너무 심했고 친환경적인 집을 한번 지어보면 그때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0: 오직 아들의 건강을 위해 온 가족이 손으로 빚은 집. 그래서 결과는요?
3: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이제 이렇게 너무 신기한 기적이죠, 그게.
0: 오늘은 가족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지은 집 이야기입니다. 가족을 살린 귀한 집을 찾아 경기도 동두천으로 왔습니다.
4: 숲도 되게 많고 심지어 논도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냇가에 물도 졸졸졸 흐르고
0: 공기도 좋아 보이네.
4: 그럼 오늘 집 힌트 어떻게 되죠?
5: 가족들이 수작업으로 지은 집이에요.
4: 가족들이 수작업으로 지어요? 가족 전체가? 이야, 요즘 시대예요?
0: 어이? 21세기에 가당키나 한 얘기인가요?
4: 건축당구지 편말 있다. 이 골목길 안에 어디 있나 보구나. 저긴가? 저기 외벽에 이게 손자국 같은데? 흙집이구나. 수작업으로 됐다는 게 흙집이네.
0: 외벽이 울퉁불퉁해 보이는데 어머나, 이거 다 손자국이네. 그러니까 이 집을 가족들이 직접 지었다는 건가요?
6: 저 계십니까?
7: 네.
6: 아이고, 안녕하세요.
7: 네. 소장님 오셨어요?
6: 반갑습니다. 네.
8: 반갑습니다.
6: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4: 네. 오늘 집 찾는 힌트가 이 가족이 같이 지은 수작업으로 지은 집. 이거였거든요.
3: 네. 맞아요. 흙 부대에다가 네. 흙을 담아서 그거로 흙 벽돌처럼 만들었어요.
4: 얼스백이라 그러나?
3: 네, 맞아요.
7: 맞아요. 얼스백. 네.
3: 겉에는 저희가 미장을 손으로 이렇게 손자국을 내면서 했어요.
7: 뭐 셀 수 없는 많은 손도장으로 만든 벽체를 만든 집이죠.
9: 안녕하세요.
3: 아들 둘과 함께 흙부대집을 지은 아내 이윤정,
9: 남편 권기운입니다.
3: 흙을 자루에 하나하나 담아서 그걸 묶어서 그걸 하나하나 쌓는 거예요. 네, 그게 벽체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기둥도 없이 그게 기둥인 거예요.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가 지을 수 있는 건축 방식이기도 해요.
0: 그러니까 부대에 쌀 대신 흙을 담아 흙부대, 이 흙부대를 벽돌처럼 한 줄씩 쌓아서 만든 매우 원초적인 집짓기인데요. 고가의 중장비가 없어도 지을 수 있지만은 문제는 노동력. 보통 힘든 게 아니랍니다.
9: 좋은 흙을 찾아서 덤프트럭으로 17대 이상 받았었어요.
4: 몇 대요?
9: 17대. 그다음에
4: 흙만요?
9: 네, 흙만.
4: 와, 좋은 어마어마한 양인데.
9: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쌀프대 한 20kg짜리, 뭐 어떤 거는 한 10kg짜리, 네. 어떤 거는 뭐 양파망,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섞어서 위치마다 다르게 해서 한 8,000개 이상 만들었어요.
4: 몇 개요?
9: 8,000개 이상.
4: 와, 믿기지가 않네요, 그 숫자가.
3: 생각해보면 너무 힘들었어요. 그 많은 걸 쌓는다는 게 네, 보통 일은 아니에요.
9: 저희 두 아들이, 아주 강력한 두 아들이 힘이 큰 힘이 됐습니다. 네. 네.
0: 두 아들까지 합심해서 집짓기에 나섰는데 사실 둘째 아들이 학교를 다닐 수가 없는 상태여서 홈스쿨링을 하고 있었답니다.
3: 저희 아들이 일단 아토피가 너무 심했고 심해서 더 이상 이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밤에도 제가 계속 부채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땀이 나면 얘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막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고통이 저한테도 제가 더 고통스러워하고 그거 보는 게 너무 긁으면 피가 나고 이러니까.
9: 뭐 한의원도 가보고 좋다는 데는 다 알아보고 좋은 약도 다 먹어보고 뭐 별 짓을 다 해봤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0: 새 아파트로 이사한 뒤로는 손을 묶고 자야 할 정도로 심해졌었다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발견 하나를 했답니다.
3: 시골에 그런 데서 이제 며칠 쉬고 오면 훨씬 이게 완화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도. 그래서 아, 이 아파트에서 살면 안 되겠다, 이 아이는. 그래서 이제 정말 친환경적인 집을 한번 지어보면 그때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일단 시작은 그거였어요.
0: 공기 좋은 산 속에 터를 잡은 것도 아들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야말로 무모한 도전이었답니다.
7: 사실은 이런 미리 이런 걸 좀 배우기 위해서 협동조합식으로 모여가지고 집을 한 집이 지으면 모여서 하거든요. 근데 절대 그런 데 가지 마라.
4: 그래요?
7: 가서 일주일 고생하면 집 지으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진다는
4: 너무
7: 거죠.
4: 너무 고생하니까.
7: 예, 맞습니다.
3: 배운 거 없이 그냥 했어요.
7: 그냥 했어요.
4: 그냥. 네. 그래요.
3: 순간순간.
7: 책 한 권 보고 지은 집.
4: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는데 내부도 어떨지 되게 궁금하네요.
3: 아, 네.
4: 한번 들어가 볼까요?
7: 아, 예, 한번 보시겠어요?
4: 겉으로는 책 많이 보고 지으신 집 같은데요.
0: 집은 단정한 기역자 구조. 첫째 아들과 아내가 함께 디자인했다는데요. 현관 왼쪽으로 식탁과 부엌, 보조 주방이 이어지고요. 거실을 지나 안방이 있습니다. 어우, 진짜 온통 흙이네. 그리고 현관 오른편으로 서재와 두 자녀의 방이 있는데요. 엄마야, 이 벽 좀 보세요. 아유, 흙집 많네, 맞아.
7: 워낙 또 벽 자체도 두껍기 때문에요. 40cm 이상 벽 두께가 나오기 때문에.
4: 40cm?
7: 예. 어떤 게는 50cm까지 가기도 하죠. 예.
4: 그러니까 흙 부대가 한 40cm 되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7: 예. 그걸 이제 계속 이제 옹이로 쳐서 다졌기 때문에 넓게 퍼지는 거죠.
4: 더 펴지고.
7: 거기다가 또 이제 미장을 또 세 번

0: 불렸기 때문에 상당히
1: 거의 50된 지 이상인 것 같아.
2: 그렇죠. 예. 오, 그래요. 이렇게 또 펴고 펴고.
1: 그럼요. 예. 공의로 계속 다져지기 때문에 더 넓어지잖아요. 낮아지고. 네.
3: 흙부대를 쌓고 난 뒤에는 또 흙으로 그 사이사이를 메우고 미장을 여러 차례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벽 두께가 60cm가 되는 곳도 있다네요. 단열도 확실하지만 가장 좋은 건 집이 숨을 쉰다는 건데요.
2: 공기질을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오, 되게 쾌적한 느낌이 나네요.
1: 오시는 분들이 코가 되게 시원하다 그런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2: 아니, 무슨 병이든 좀 나을 것 같아? 과장해서?
0: 네. 특히 이렇게 비염 걸리신 분들이 또 코가 뻥 뚫린 느낌이 나고요. 근데 저희도 보시면 이렇게 거의 뭐 감기도 잘 안 걸리고 그렇죠.
3: 이 집에는 그 흔한 선풍기 한 대가 안 보이는데요. 장마철 습기 제거를 위해 창문용 에어컨 하나만 뒀답니다.
0: 보통 26도 내외를 유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한
2: 아, 26도? 네.
3: 여름엔 서늘하고 겨울엔 따뜻한 말 그대로 동굴 같은 집. 이렇게 좋은 집이니 둘째를 위해 가족들이 합심해서 다 함께 지어보자 의기투합한 거죠.
1: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저는 되게 재밌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얼마나 재밌을까. 우리가 살 집을 짓는다라는 게 정말 재밌겠다. 막 이런 마음으로 저희가 이제 아파트에 살면서 아파트에서 여기까지가 20분 거리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막 새벽에 5시만 되면 눈이 떠져. 너무 행복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넷이서 막 진짜 세수도 안 하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모자만 눌러 쓰고 나와서 막 흙을 담는 작업부터 했죠. 그때 너무 재밌었어요.
3: 아내는 도자기를 굽는 사람이라 흙이라면은 조금 자신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현실을 장악하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았다는데요.
4: 일반 콘크리트 집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통기초라고 그래가지고 집 전체 집안을 다 콘크리트로 깔아요. 근데 일반 흙집들은 줄기초라고 해서 줄을 만들고 그 벽체 올라갈 곳만 줄을 만들고 거기다가 자갈을 채우는데
1: 저희 친정 아버지가 이제 오시더니 안 된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된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다 그랬더니 일단 이렇게 호수로 물을 막 뿌려보시는 거예요. 흙이 젖으니까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땅 자체가 흙 자체가 내려가요. 그래서 어머 저희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그랬더니 이렇게 내려간다. 너네 집 지었는데 이렇게 무너지면 너네 어떡할래?
3: 터가 산비탈에 있어서 흙을 부어 땅을 돋았는데 충분히 다져지지가 않았던 거죠. 잡석을 추가해서 다시 기초를 다졌을 뿐 아니라 50cm 넘게 기단까지 올렸답니다.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둔 거죠. 덕분에 11년이 지난 지금까지 보수 한 번을 안 했을 정도로 튼튼하다네요.
1: 아버지 말을 안 들었으면 무너졌을 거예요. 저희는 그냥 재밌게 하면 되지 뭐. 그냥 지면 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그때부터는 되게 아버지 말을 좀 잘 들어야겠구나. 그냥 이렇게 세월을 사신 게 아니구나. 이걸 좀 있어서 그 이후로는 되게 아버지한테 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상의하고 계속 오셔서 같이 지었어요.
3: 지루했던 기초 작업이 한 달 만에 끝나고 드디어 흙부대를 쌓기 시작했는데 아 글쎄 웃음기가 싹 사라지더랍니다.
4: 벽체가 올라갈수록 많이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실제로는 20kg짜리 흙을 집어넣게 되면 30에서 5kg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힘든 일이었죠. 진짜. 근데 중간에 멈출 수는 없었어요.
3: 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와버린 상황. 6월에 시작한 집짓기가 삼복더위를 통과할 무렵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가 둘째 아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데요.
1: 둘째 아토피인 아이가 이제 되게 중간에 이 피부 자체가 땀이 나니까 땀이 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쓰라렸고 막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집을 짓자 그랬냐고 자긴 더 힘들다 이러니까 저는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집을 누굴 위해서 짓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괜히 저의 잘못된 선택이 아이들을 더 힘들게 하고 내 남편을 더 힘들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 때문에 정말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녁에 잠들 때마다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이게 다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파트에 살았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생각을 했었죠.
3: 다행히 주말마다

0: 손을 보태준 지인들 덕분에 크고 작은 고비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답니다.
1: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정도부터 애가 아토피가 없어진 거를 확인하니까 너무 저희도 신기했어요.
2: 그게 어느 순간에 새살이 돋더라고요.
1: 그 이후에. 그러니까 땀이 안 났었는데 어느 순간 땀이 나면서 이제 아파하기도 하고 그 순간에.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맨살이 정말 우리랑 똑같은 살이 나왔다면서 자기가 만져보라고. 그러니까 저희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이제 이렇게. 너무 신기한 기적이죠, 그게.
0: 새삼 아이를 귀하게 키우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더랍니다.
1: 저희는 그집 지으면서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애를 뭐 닦아주지도 못하고 케어를 해줄 수도 없는 상황에 저희가 처해지니까 이 아이가 회복되는 거예요.
2: 야, 이거 정말 너무
1: 예, 네,
2: 신기하다.
1: 자연 치유된 것 같아.
3: 하여튼 뭐 실제로 그걸 경험해 보니까 두 눈으로 보니까 아,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이렇게 아토피가 집 지으면서 낫고 나서는 이제 미국으로 공부하러도 갔었고 또 갔다 와서 군대도 지금 갔다 왔거든요. 그렇게 한다는 것만으로도 저희한테는 정말 너무나 큰 소득이죠. 저희 이 집을 지었던 것이.
0: 흙집을 짓겠다는 선택이 옳았다는 걸 증명한 건데요. 그래서 더더욱 바닥에서 천장까지 흙의 힘을 느끼고 싶었답니다.
4: 정말 이 집의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는 전 천장
3: 네,
4: 같거든요.
3: 맞습니다.
4: 가장 고생하셨겠지만,
1: 예.
4: 그러니까 이거를 글쎄 뭐 동굴에서 그 종유석이 떨어진 상태
1: 그런
4: 같기도
1: 거기도
4: 하고,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이제 그 주차장에
1: 하고. 네. 맞아요. 그런 뿜칠이에요.
4: 예.
1: 그리고 또 벽하고 흙하고 연결되는 데를 저는 그걸 좀 자연스럽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벽 자체가 반듯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반듯하지 않은 울퉁불퉁한 데를 메꿀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뿌리면 같이 연결이 좀 쉽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서 그런 좀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됐어요. 아파트나 이런 데를 시멘트로 뿜칠 하시는 분을 저희가 남편이 또 섭외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해주시는데 흙을 뿌렸더니 우르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막 계속. 그게 다 떨어지니까. 막 망연자실이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시멘트는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걸 아무것도 그런 친환경적으로 짓고 싶었으니까.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흙 떨어지는 걸 보니까 더 이상은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멘트를 약간 써서 했더니 딱 붙어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4: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흙미장이라고 할때 완전히 황토로만 하는 미장은 사실은 없어요.
3: 맞아요.
4: 예, 왜냐면 그렇게 하면 다 금이
3: 다
4: 가고
3: 금인가? 전부 다 금.
4: 다 떨어지기 때문에.
0: 그래도 시멘트를 많이 쓰지 않아서 마지막까지 가슴을 졸여야 했답니다.
1: 흙이 무거우니까 이렇게 내려앉는 거예요, 천장이. 그래서 막다 하나하나 이렇게 조각 칼로 넷이서 같이 뗐어요.
3: 네, 조각
1: 밤새도록.
3: 칼로, 와, 조각 칼로 계속
1: 네.
3: 다듬은,
1: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3: 힘든
1: 그때가.
3: 그런 작업이었죠.
0: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찹쌀풀로 세 번씩 칠을 해서 마감을 했고요. 엑셀 파이프를 깔아 난방을 했는데 바닥이 꺼지지 않도록 맥반석가루를 섞어 미장을 했답니다. 그리고 전통 팔배지의 5·7 마감까지 온 가족이 6개월간 피와 땀으로 완성한 집입니다.
1: 사실 잠을 못 잤어요. 한몇날 며칠. 왜냐하면 이 집이 다 무너질 것 같아. 그런 꿈을 계속 악몽을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다 살피는 게제 일이었어요. 여긴 괜찮나? 저긴 괜찮나? 근데 하여튼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본 결과 너무 튼튼한 집이다. 오히려 이런 시멘트로 지은 집보다 정말 더 튼튼한 집이구나. 이걸 느끼고 너무 좋다 생각을 하죠.
0: 그게 벌써 11년 전 일. 흙집은 보수할 게 많다던데 이 댁은 얼마나 단단하게 지었는지 손볼 곳이 거의 없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런 흙부대 집을 지금 짓기는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4: 저희가 2017년 그 포항 지진을 계기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건축법이 바뀌었어요. 건축법이 굉장히 강화가 돼서 요새는 소위 얘기하는, 공학적 계산값이 나와줘야 돼요. 그 수치값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흙은 계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또 재료마다 그거의 시험 성적서에 쫙 있거든요.
1: 그렇겠죠.
4: 근데 이 흙집은 누가 시험 성적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이렇게 지으시려고 그러면은 정식 주택이 안될수 있어요.
1: 그럼
4: 네,
1: 저희가
4: 뭔가.
1: 그때 지은 게 너무 다행이네요.

0: 아, 그러니까 딱 10년
1: 집으로
0: 전이니까.
1: 못하네요.
0: 네. 친환경 재료로만 짓기가 어려워서 복합으로 네.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아.
2: 내가 새로 볶은 커피야. 이거는
3: 비염과 감기를 다 알고 살던 부부의 일상도 건강해졌다죠.
2: 자, 맛있는 커피를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3: 흙이 좋다는 걸 몸으로 느끼면서 아내의 자부심도 커졌답니다.
1: 그러니까 옹기가 되게 우리나라 전통 어떤 항아리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이 옹기가 물이 담겨 있으면 여름에도 상하지 않고 물이 증발을 해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그 건강한 그릇인 것 같아요, 이것도.
3: 벽, 천장, 바닥까지 모두 흙으로 덮여 있는지 기대하지 않았던 장점도 있답니다.
4: 천장을 다 이 조각칼로 깎아내는 바람에 계란판처럼 생겼죠. 예, 네, 그래서 계란판이 이제 이런 공기를 튕겨 있게 음을 튕겨내듯이 반사되는 효과도 있어요. 동굴 속에서 음악 감상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느낌이 그럴 거예요.
3: 그럼 마지막 공간으로 가볼까요?
0: 보안이 뒤에 방이 하나씩 있어서 네. 아드님 두 분이라고
1: 예,
0: 하셨죠?
1: 맞아요.
0: 네. 그럼 각자 방 하나씩 썼을 텐데
1: 예.
0: 어느 방부터 볼까요?
1: 왼쪽이 예, 큰아들이고요. 여기가 작은아들 방이에요.
0: 아, 그래요?
1: 예.
0: 그럼 일단 왼쪽부터 한번
1: 네,
0: 볼까요?
1: 들어가시죠. 예.
0: 눈도 뭐 좋네. 아니 근데 예. 방 사이에 칸막이벽이 없네요?
1: 네, 지금은 없어요.
3: 옷장으로 벽을 만들어 썼다는데 그게 웃픈 사연이 있답니다.
4: 가운데 벽을 막으려면 또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아마 한 몇백 개 이상 들어가야 될 거예요.
0: 그렇죠.
4: 안 한 거죠.
1: 그 투대를 쌓은 걸 계속 쌓아야 되니까 그게 너무
4: 공간도 너무 많이 뺏기고. 네.
0: 그렇죠. 어쩔 네. 수 없이.
1: 네.
3: 그런데 이 공간에서 진짜 아쉬운 건 따로 있다네요.
1: 그때는 저희가 잘 몰라서 어느 쪽이 뭐 남향인지도 잘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살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남향이라서 이쪽을 나중에 한번 이렇게 뚫어서 이쪽 창을 하나 하고 싶어요.
0: 네.
1: 네.
0: 뭐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제가 권하는 거는 네. 이제 가로로 길게 하면 좋겠지만 네. 이게 이제 흙의 무게를 지탱하고 있는 벽들이다 보니까
4: 그렇죠.
0: 네. 네. 그렇게 하면은 좀 구조적으로도 좀 불리하고 저는 차라리 세로로 길게.
1: 아, 세로로 길게?
0: 네, 왜냐면 아. 이제 요만큼은 저 네. 위에 흙을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인방으로.
1: 예.
0: 네, 힘을 받고 있고, 네. 아래는 어차피 없어도 크게 구조적으로 상관이 없어요.
1: 네. 네
0: 그래서 아래를 뚫어서 좀 수직창을 하나 이렇게 크게 만들어주면.
1: 아, 그래도 좋겠네요.
0: 예.
1: 네.
3: 오, 흙집이라 가능한 변신, 알수록 더 매력 있는 집이네요.
2: 집 전체가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하죠. 11년 동안 햇빛에 구워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자기다.
3: 서장님, 도자기 같은 오늘 집 어떠셨나요?
0: 저희가 흙집을 뭐 사실 여러 번 소개했지만 다 흥미로웠거든요. 뭐 특히나 이 둘째 아들이 아토피 피부병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고 결국 안 되고 마지막 선택이 집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요. 집을 짓는 과정 속에서 그 병이 치유가 됐다라는 게 저는 너무 오늘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굉장히 감명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보니 이 아이한테 필요했던 거는 더 깨끗하고 더 소독을 많이 하고 더 위생적인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약간은 땀도 흘리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본능들을 표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더 건강했던 거죠. 그래서 집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의 생활, 우리의 행복, 우리의 건강에 대해서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3: 온기 빚는 아내의 작업실인데요. 이야, 물레를 전통 방식 그대로 돌리시네. 이 댁은 그야말로 흙 마니아. 커피도 온기에 볶는답니다.
5: 성현이다. 야, 그래 오랜만이네. 영상통화로 바꾸자. 잠깐만.
3: 아, 함께 집을 지은 역전의 용사들. 첫째는 미국에, 둘째는 서울에 산다는데요. 다들 건강해 보이네.

0: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저 때문에 이제 집을 짓게 짓는다는 선택이 되게 쉬운 선택은 아닌데 그걸 또 선택하신 거고 제가 나왔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성공한 거죠. 그래서 선택이 되게 감사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1: 뭐 다음에 한 번 더 짓자라고 하면 사실 이제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을까요? 제 돈을 써서 제가 그 사람 고용을 하든지 근데 좀 좋은 거였던 것 같아요.
2: 아닌 게 아니라 10년쯤 지나니 몸이 근질근질 하시답니다.
3: 저희 가족의 추억이 담긴 공간 또 짓고 싶어요. 물론 이렇게 힘쓰는 거를 뺀다면 되게 재밌겠다. 다시 한번 지면 더 잘 지을 수 있겠다. 이런 좀 아쉬움은 있어요. 기회가 되면 또 한번 줘야 되나? 지금 아이들의 추억이 담긴 집이니까.
4: 아이들이 같이 고생한 집이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냥 계속 여기서 살고 싶죠. 이 집은 저희 아이들 거죠. 네, 저희는 뭐 여기
3: 그동안 살아주는 거고 네,
4: 그냥 저희는 그냥 인대에 살고 있는 거지.
3: 집의 주인은 저희 두 아들이라고
4: 집의 주인은 두 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2: 서로의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려는 가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집이었습니다. 이번엔 어떤 가족을 만나게 될까요? 두 번째 집 찾아 경상북도 안동으로 왔습니다.
5: 야, 주변을 보니까 이 산들이 아무래도 그 화마를 피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래도 이제는 풀도 파릇파릇 이 동네도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힌트 뭐죠?
6: 그 집을 택배로 받았다고 하거든요.
5: 택배로? 아, 집인데? 정말요? 아, 안 될 것 같은데. 택배로 받은 집을 어떻게 찾지?
2: 요즘 배달 안 되는 게 없다지만 집을 택배로 받았다고요?
5: 아, 건축탐구집. 야, 여기 편말이 여기 있네. 택배로 왔다 그래서 어떤 집인가 했더니 모듈러 하우스를 얘기하시는 거였구나.
2: 아하, 요즘 모듈러 하우스가 많이 보이네요.
5: 근데 이제 모듈러 하우스가 아무래도 이제 규격화가 되어 있고 품질도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하다 보니까 이 가격이 또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또 택배로도 배달이 되니까 좀 짓기도 쉽잖아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7: 소장님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소장님.
8: 어서 오세요.
7: 날씨 더운데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5: 아닙니다. 근데 이 택배로 배달된 집이라고 해서 네. 보니까 모듈러 하우스네요.
7: 네네, 그렇습니다.
5: 아.
7: 네, 그 속도감이 필요했어요. 빨리 지으려고.
5: 속도감?
7: 예. 네. 아무래도 모듈러 주택은 네. 굉장히 좀 빨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서.
9: 안녕하세요.
10: 87세 어머니를 위한 집을 지은 둘째 아들 이상우.
9: 며느리 임경숙입니다.
11: 효자 아들 덕분에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2: 어머니를 위한 집, 빨리 지어야 했던 사연이 있으셨군요.
7: 사실 집이 어머니 집이에요. 네.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혼자 사셨는데 작년에 안동 대형 산불로 집이 완전 소실됐습니다.
5: 아, 그래요? 여기 있던 네. 집이 없어진 거예요?
7: 네.
2: 아유, 산불 피해를 입으셨구나.
7: 2025년 3월 25일 저녁 6시에 불이 붙기 시작했어요.
9: 불이? 튀었잖아요. 온천지 튀어가지고.
7: 그때 작년 산불 상황은 정말 지난 영화에 나오는 그 정도의 산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불덩어리가 비행기로 그냥 융단 폭격했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게 딱 맞을 것 같아요. 그 어르신들이 그래요. 6.25 때보다가 6.25 때도 집은 저렇게 안 탔다고. 우리 집은 폭삭이었고 어머니 폭삭이었고 그냥 그 집 보고 어머니 그냥 주저앉으셨고
11: 그 이튿날 오이고 막 젖덩거리면 소보고 가지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숟가락 하나도 못 가지 나오고 타는 거 보지도 못했고 참 눈물 나지도 보여.
7: 족보도 사라졌고 가족 앨범도 없고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 시집 올 때부터 그때부터 찍었던 사진이 그냥 말 그대로 신발 홀라당 다 타고 없었어요. 나머지 물건들은 다시 살 수 있지만은 우리 가족사 추억은 영원히 사라져 버렸다.
2: 정부와 지자체가 임시주택을 마련해 주었지만

0: 만 씻고 누울 곳 있다고 집이 되지는 않더랍니다. 구순을 내다보는 어머니가 우울증까지 왔다죠.
1: 이 집 임시주택에서 1년 가까이 사시다가 보니까 그 너무 좁고 네. 힘들고 외롭고 하셔서 제가 직장 생활하고 있고 하니까
2: 여기가 아니시군요.
1: 예, 예 그렇습니다. 예, 타지에 있어서.
2: 타지에 예, 있어서. 예, 예. 한번 본격 탐구해 볼까요?
1: 아, 그럴까요?
2: 예, 이쪽이 현관인가요?
1: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0: 기억자로 된 아담한 모듈러 하우스. 현관을 들어서면 왼쪽으로 어머니 방이 있고 다시 현관 오른쪽으로 주방과 거실로 이어지는 단순한 구조. 모듈러 두 개를 이어서 만들었답니다.
2: 오, 집 내부가 상당히 깔끔한데요.
1: 첫 번째는 이렇게 평수가 너무 커서는 안 됐어요.
2: 너무 커서는 안 됩니다.
1: 예, 대부분 네. 20평 짓는데 이 집은 15평이에요. 어머니가 쉽게. 좀 관리하기 쉽고 청소하기 쉬워야 되니까.
2: 아, 예. 이 정도만 예. 충분하죠. 예.
1: 아,
2: 혼자
1: 그래요?
2: 사시기에.
1: 그다음에 이제 안방은 좀 작더라도 네. 예, 거실을 굉장히 크게 뺐어요.
2: 어, 그래요? 그건 예. 좀 의외인데요?
1: 제가 5남매예요.
2: 5남매? 예.
1: 그래서 1년에 서너 번 정도는 모이는데 예, 모였을 때 확 그냥 거실에서 다 모여야 되니까 예, 그래서 군더더기 빼고 네. 거실을 최고 크게.
0: 아들에게는 집의 크기나 구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었다는데요.
2: 아니 근데 또 창문은 굉장히 크네요. 거의 60평대 집에 있는 집간 창문인데요. 양, 예. 양쪽으로 열리고 와 예. 이거 어마어마하게 예. 큰 건데
1: 예. 어머님이 그 좁은 공간에 사시다가 이제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안 좋았어요.
2: 아 컨테이너 예. 계실 때요?
1: 예 컨테이너 계실 때요. 아. 예. 그래서 네. 거실 창은 그냥 통창으로 벽 전체를 거실 창으로 창으로 하자.
2: 네. 예.
0: 막힘없이 환하게 지어달라. 어머니가 원한 건 그거 하나였답니다.
1: 그러니까 이게 한쪽 방향이면 창이 있다가 보니까 또 통풍이 문제예요. 맞바람이 쳐져야 되니까. 예, 그래서 환기구를 내려고 이제 옆에 조그마한 PJ창을 냈고요.
2: 네, 다 저게 돈인데. 오.
1: 안방도 창을 크게 냈어요. 보통 집보다가 창이 커요.
2: 그렇네.
1: 예, 예, 예.
0: 작은 집이어도 동서남북 창이 없는 데가 없답니다.
2: 오, 밖에 보니까 이 테라스 데크도 굉장히 넓은데 네. 한번 나가볼까요?
1: 예, 한번 나가보시죠.
2: 네네. 오, 야, 데크 잘하셨다.
1: 네.
2: 와.
1: 이게 서비스 면적인데 서비스 이렇게 크게 예, 크게 나와갖고 네.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0: 마당을 넓게 하고 담 대신 나무를 심어 개방감을 높인 것도 어머니를 위한 아들의 마음. 바람 선선해지면 마당으로 나온다는 어머니. 답답한 방 안에서 텔레비전 보는 것보다 몇 배는 더 재미있답니다.
3: 저 사람들 저 왔다 갔다 댕기는 거나 보지 뭐요. 혼자 이씨 뭐 말할 때가 있는지 뭐 이야기하려고 있나 뭐 누구시 잠은 아우 가며 이렇게 막 나와 앉아가 저 보고 있어요. 집가를 내다보고.
0: 나 살던 동네의 이웃들 그 소통이 그리웠던 거죠. 순애씨 이런 마음 헤아려주는 든든한 아들이 있으니 얼마나 좋으셔 그래.
3: 한 주도 안 빠지지요. 서울 있어도 근무를 서울에서 근무해도 매일 와요.
4: 서울에서요?
3: 서울에서 이제 안 놀 매일 오지요. 주일마다 오지요. 한 주일도 안 빠져요.
4: 주말마다.
1: 어렸을 때부터 제가 자라면서도 어머니랑 가장 긴 시간을 보냈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살아계실 때 잘 해드려야지 죽은 뒤에 제사상 상 부러지게 차지면 뭐하냐 이제 그 부분도 굉장히 염두에 뒀었어요.
0: 부창 부스라고 며느리가 근사한 집들이 선물도 했다는데요. 아우 곱다 고와.
5: 소녀스러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4: 앉아서 하면은 좀 즐거우실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는. 저걸 보면서 이제 어머니

0: 옛날로 들어 아 나도 이쁜 시절이 있었지 하고 생각해 하실 것 같아서 저걸로 선택했어요.
1: 맞아요. 우리 나이에도요. 사랑스러운 걸 보면 갖고 싶고 예쁘다는 말에 설레고 그렇다오. 마음은 쉽게 늙지 않거든. 우리 순애 씨 며느리복도 있으시네요.
0: 우리 어머님 아들이 최고예요. 어머니 딸이... 며느리 잘 봤죠? 그러면 뭐라 하신 줄 아세요? 내 아들이 잘나서 며느리 잘난 며느리 봤다.
2: 맞아요, 어머니?
3: 맞아요. 내 아들 좋으니까 미리 좋은 미리 들어주요. 아들 낳고 봐서 좋은 미리 오나요?
0: 오늘 칭찬 가장 고하십니다.
1: 그런데 이 집 빠르고 완벽하게 짓기 위해서 특별한 친구가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데요.
4: 예를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대화형으로 가서. 그래서 집 짓는 데 한번 해볼까 도전해보자. 그래서 설계도를 넣었는데 견적을 빼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아 그럼 지금부터 AI하고 집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친구가 돼갖고 그냥 눈만 뜨면은 그 AI와 대화하면서 그냥 공부가 되더라고요. 집 짓는 것에 대해서. 건축 도면은 모듈 회사의 걸 받았고 AI한테 파일 첨부 그대로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5초 만에 다 읽어내더라고요. 그 철근 미리 수하고 그다음에 간격, 구조까지 다 읽어내고 이건 정상적으로 됐는 거고 철근이 몇 미리짜리 들어갔고 몇 가닥 들어갔고 도면을 보고 견적까지 뽑아주더라고요. 공사 금액까지.
1: 어디 보자. 금액 산정 오류. 협상 가이드라인 이런 것도 알려주네. 아유 마치 건축과 친구를 둔 것처럼 든든했다는데요.
5: 아니 그러니까 사실 모듈러 하우스가 어떻게 보면 좀 딱 표준형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AI가 관여해서 이렇게 바꾸시게 된 게 어떤 게 있었죠?
4: 가스렌지도 그 표준형에서는 인덕션이었어요. 근데 어머님이 인덕션을 못 쓰세요. 아... 가스렌지도 바꿔야 된다. 가스 화재 천장에 네, 그쵸, 달았고요.
5: 하라고. 예. 왜냐하면 저 안에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4: 아, 그래요?
5: 네, 그래가지고 저 화재가 나서 열을 예. 받으면 제가 터지거든요. 예, 예, 예. 근데 보통 우리가 음식점에 해요. 예. 네, 음식점 그 아, 이제 화기를 예, 많이 예. 쓰는 곳에 하는데 예. 네, 소화기만 아. 놓고 끄시라 그러면 어머님이 끄시기 어려운데 제가 예. 자동으로 터지니까 예, 예, 예. 네, 그거를 AI가 예, 제안을 해준 거군요. 예, 예, 예. 오, 똑똑하네.
4: 또 도와준 거는 이 뒤 출입문.
5: 아, 문?
4: 예. 오. 그러니까 이제 세탁기하고 뒤 텃밭에 가야 되니까.
5: 왔다 갔다 하시기 예. 편하게.
4: 원래 현관으로 가시면 좀, 이게 동선이 멀어지니까 뒷문을 네. 내라, 그럼. 오. 그래서 뒷문을 내면은 네. 세탁기도 가능하고.
5: 예. 나가기도 편하시고. 예, 예.
4: 다 연결실로 쓰면 되고.
1: 이야, 사실 경험이 없으면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 시행착오를 줄여준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도움을 받은 게 바로 마당과 조경이랍니다.
4: 근데 우리 선생님 보시기에 네. 전문가 입장에서 보시면은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5: 아 예산이요? 시공비?
4: 예, 예 시공비가.
5: 대략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4: 대략이 건평 빼고 이게 마당 면적만 70평 정도.
5: 70평? 어. 예. 그러면은 그래도 한 2천만 원 들었을 것 같은데요? 맞나요? 2천만 원 들었을 것 같은데 나무도
4: 아니에요.
5: 네?
4: 아닙니다.
5: 더 비쌌어요?
4: 야, 620만 원 들었습니다.
5: 62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4: 네.
5: 이야, 거의 뭐 공짜로 하셨네. 네. 그래요? 자재값 네. 꽤 들어갔을 것 같은데.
4: 그 시공 방법을 AI한테 물었어요.
5: 네.
4: 그러니까 철저하게 압축된 시공 시간을 단축해서 네.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5: 아.
4: 그래서 그 시공팀 불러서 6시간 만에 끝났어요.
5: 하루 만에?
4: 하루 만에.
5: 오. 네.
1: 이야, 시공비를 3분의 1로 줄인 노하우 공개 좀 해주셔요.
4: 다양한 디자인을 굉장히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현무암 판석 면적을 늘려도 보고 보도블록 면적을 늘려도 보고 현무암 판석 사이에 파쇄석도 넣어봤고 자갈도 넣어봤고
1: AI가 뽑아준 조감도 가운데 어머니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선택했고요.
4: 그다음에는 AI한테 이제 자재 수량을 산출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도블록, 그 구매 단위, 가격, 현무암 판석, 판매처라든가 단가, 두께, 규격, 간격을 10cm로 둘 거니까 잔디 수량이 얼만큼 필요하냐. 그래서 잔디

0: 그런데 이런 신통방통한 AI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했다는데요.
1: 그게 AI가 이게 공짜로 주다가 조금 쓰면은 자꾸 돈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막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그래서 사정사정도 해봤습니다. AI, 야, 나 지금 사정이 급한데 나중에 결제할 테니까 지금 조금만 해주면 안 돼 하니까 안 된다고. 그래서 결국 결제했습니다. 월정요. 구독요 내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건 흥정이 됐는데 그래서 넌 왜 안 되냐.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AI의 한계가 인간미가 없구나. 기계적일 수밖에 없다.
0: 그래도 AI 덕분에 딱 어머니가 감당할 만큼의 소일거리가 생겼답니다. 작은 부작용이 하나 있지만은요.
1: 보자. 그리고 있는 나무는 많이 주지 말고 요 화초에만 줘. 화초에만, 풀에만, 이렇게 나무에만. 요 큰 나무는 많이 안 줘도 되고 여기도 많이 안 줘도 되고 뭐 저기 노란 부분이 거기 우리 나물 파는 그 농원에 물어보니까 왜 저렇게 죽어가냐 그러니까 물을 너무 많이 줘서 그렇대요.
2: 그래서 아니 잘 못도 안 쓰는데.
1: 그래서 제가 이제 내가 언젠가는 그럴 줄 알았다. 주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물을 많이 줘갖고 제가 익사한 거예요. 익사.
3: 물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2: 원래 잘 살라고 주죠. 잘 크라고.
3: 물 주는 거 재밌어요?
2: 물 주고 풀 뽑고 맨날 너무 심심하고 이래 풀 뽑고 물 주고 하는 게 그게 재미가 있어요. 밭에다가 풀 뽑고 여도 뽑고 뭐.
0: 다섯 남매 중 셋째 유독 어머니에게 곰살 맞은 아들이라는데요. 작년에 불탄 집도 실은 20년 전에 상우 씨가 직접 지었답니다. 샌드위치 패널집이라 화제에 취약했던 만큼 이번에는 특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데요.
4: 그 외장재를 보니까 보통 이제 판넬 같거든요. 네, 근데 판넬도 좀 고급으로 고르신 것 같아요.
5: 아,
4: 맞죠? 예, 예. 그러니까 칼라 강판 계열에 좋은 걸 쓰신 것 같아요.
5: 예. 예. 이게 지금 150T에
4: 네, 150. 오.
5: 예, 우레탄 재질입니다.
4: 근데 우레탄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 난연.
5: 예, 예.
4: 혹은 불연 제품을 불연 쓰셨을 것 같거든요. 예. 맞나요?
5: 불연 제품 정도는 아니고.
4: 난연. 난연. 정도 되죠.
5: 예, 예. 예.
4: 그게 값이 이미 두 배예요.
5: 그 화재에 대한 그 화재 예방은.
4: 철저해야죠.
5: 철저해야 될 예. 정도로 예, 했습니다.
0: 집 디자인은 단순하게. 대신 집의 성능을 높이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았다네요.
4: 아까부터 제가 궁금했던 게 네. 하나 있거든요. 예. 이 새 집에, 이쁜 집에, 네. 왜 현관문 꼬리에 저렇게,
5: 아.
4: 푸르 딩딩한 비닐을 네. 담아놓으신
5: 예.
4: 거예요?
5: 예, 예. 정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 정전기요?
5: 네, 네.
4: 오,
5: 부모님께서 데크에 오래 앉아 계시다가 들어갈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시는데,
4: 정전기 때문에?
5: 예. 그래서 저도 잡아봤는데, 사실 정전기가 심했어요.
4: 예.
5: 그래서 AI한테 물어보고 네. 해서, 이제 방전 내지는 정전기를 방치하는 예, 그래서 비닐로 다시 감아놨습니다.
4: 저게 다 AI가 충고를 한 거예요?
5: 예.
0: 상우 씨의 AI 사랑은 아직도 진행형인데요.
1: 아궁이를 새로 지었는데 테스트 해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될까?
6: 지금처럼 무더운 날씨라면 테스트 방식을 완전히 바꾸시거나 가급적이면 선선해질 때까지 미루시는 걸 권장합니다. 여름철 불 때기는 사람도 힘들지만
7: 지금 누구랑 대화하시는 거예요?
1: 지금 천재적 성능을 가진 AI와 대화했습니다.
0: 이게 얼마 전 새로 만든 아궁이라는데요. 디자인도 예쁘고 시공도 깔끔한데 글쎄 이게 AI가 설계해 준 거라네요.
4: 아니 근데 이 불을 그래도 한번은 떼보셔야 될 텐데 언제 테스트 해보시려고 그러세요? 네. 근데 AI는 뭐라 그러던가요? 테스트
5: 예. 여름에는 네. 습기가 차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제대로 작동 안 될 수도 있다.
4: 안 될 수도 있다.
5: 예.
4: 불로 코팅된다는 얘기들을 장인들이 하시거든요.
5: 예.
4: 그래서 뭐 좀 더우시겠지만 밤에라도 이렇게 좀 해보시면 어떨까?
5: 예.
4: 김호민 AI 그걸 추천드립니다. 예.
0: 소장님 여러모로 놀라운 집이네요.
4: 집을 짓는 거는 수천 년, 수만 년 동안의 기술이 축적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식은 우리의

0: 삶은 짧기 때문에 완전히 전수가 되지가 않아요. 근데 요새 그거를 메워주는 건 바로 AI예요. AI가 요새는 정말 훌륭한 비서 역할을 하잖아요. 선생님 효심으로부터 출발해서 아 지운 집을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지어드려야 되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AI의 도움과 그리고 모듈러 주택이라는 현대의 기술 최대한 내 예산 안에서 만족할 수 있는 집을 짓는다는 어떤 그런 노하우들이 전부 다 공개가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1: 가자.
2: 아,
1: 왔어.
2: 그래, 놀라.
1: 야, 쌍둥이 왔구나. 어이, 얘기 했어.
2: 아이고, 기질이 온다.
1: 예, 잠깐.
2: 아이고, 이뻐. 할머니.
3: 나서.
1: 공기를 오냐 고생 많았고. 많이 기다렸어, 어제 저녁부터.
3: 고생 많았죠. 혼자 또 직장이 서울인데 왔다 갔다 주말마다 내려와가지고 엄마 또 들여다보고 모든 것도 혼자 주도적으로 다 해. 고생 진짜 많이 했어요. 엄마가 너무 좋아하세요, 엄마가.
4: 오, 불 뜨시는구나. 이번에는 AI보다 김호민 소장 저 오늘 따르기로 하신 거예요.
3: 잘 만들었다. 연기도 안 나오고 앞을 안 나오고.
1: 첫 테스트예요. 어우, 너무 기분 좋아요. 예, 연기 연세이고 쭉쭉 빠지는데 불도 잘 빨려 들어가고.
5: 연기가 앞으로 안 나오잖아.
3: 속도 이쁘고 너무 잘 됐어.
5: 꼭두기 잘 땡기네. 꼭두기 불도 잘 땡기네.
4: 집이 완성되니 가족들도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6: 행복해요. 아들 며느리 잘 하였기는 뭐 내가 마음도 편하고 몸도 편해요.
7: 어머니 살아계시고 어머니를 위한 집을 이렇게 지을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근데 너무 행복해. 왜냐하면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네, 그래서 살아계실 때 조금 더 행복하게 어머니 그렇게 사시라고.
4: 무시무시한 화마도 끝내 아삭할 수 없었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올린 어머니의 집. 앞으로 더 많이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8: 뼈를 갈아 넣었죠. 제 뼈는 이 집과 같이 있습니다.
9: 어마어마한 재력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재벌 인생?
8: 반도체 회사에 그 주식이 있었거든요. 팔아서 벽돌 사고.
10: 옛날부터 하고 있었던 액세서리부터 할머니가 주식을 보세요.
8: 주먹 운동하는 것처럼.
11: 차를 먼저 팔고 그 결혼 반지도
12: 마지막에 소장님 돈도 빌리고
11: 아직 빚이 많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요로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13: 와, 이거 진짜야?
14: 에이, 설마. AI겠지?
13: 오, AI로 만든 거네.
1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완강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 펜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의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의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 뭐죠?
1: We're talking about guilty pleasures.
0: Guilty pleasures. Mm-hmm. 그냥 guilty pleasure라고 알아두셔도 좋겠고, 아니면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 좀 남에게 말하기는 창피한 즐거움, 은밀한 즐거움 등등을 guilty pleasure라고 부릅니다.
1: That's right.
0: 자,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n particular. My guilty pleasure involves snacks and dating shows.
0: 아, 같이 즐기는군요. My guilty pleasure, 저의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은 어떤 것을 포함하냐면 snacks, 과자 또는 간식 and dating shows. 그 TV에서 연애를 하는, 데이트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래서 과자와 데이트 쇼가 저에게는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입니다. 라는 뜻의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해볼 이야기가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야기해 주실 분은
1: We have Rika, who's from Germany.
0: 네, 리카 씨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Sounds great. Rika 씨,
0: 나와주세요.
2: My guilty pleasure involves chocolate chips and a group of guys or girls trying to get together with one other guy or girl. My guilty pleasure involves chocolate chips and a group of guys or girls trying to get together with one other guy or girl. My guilty pleasure involves chocolate chips and a group of guys or girls trying to get together with one other guy or girl.
0: 네, 이 요약 문장 안에 데이팅 쇼라는 것이 어떤 건지를 좀 설명하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문장 같이 보겠습니다.
1: So Rika said, My guilty pleasure involves chocolate, chips, and a group of guys or girls trying to get together with one other guy or girl.
0: 네, 그러니까 지금 앞에도 나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데이트 쇼를 보면서 초콜릿과 chips, 감자칩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한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이라서 my guilty pleasures가 아니고 my guilty pleasure 하나라고 하나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 속에는 뭐가 있냐면 초콜릿 들어있고 chips 들어있어요. 감자칩 들어있고 그리고 a group of guys or girls 한 무리의 남성들 또는 여성들이 trying to get together with 라는 것은 함께 하는 거잖아요. 모이는 것도 가능하고 뭐 더 가깝게 지낸다면 사귀는 것도 가능하겠죠. With one other guy or girl. 그래서 여러 명의 남녀가 다른 남성이나 여성과 사귀려고 하는 그 행위가 포함되어 있어요. 즉 데이트 쇼를 말하고 있네요.
1: She's just describing a dating show.
0: And she's eating chocolate and chips.
1: And chips.
0: While watching the dating show.
1: That sounds like a great time, actually.
0: Okay.
1: Perfect.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My guilty pleasure involves chocolate chips and a group of guys or girls trying to get together with one other guy or girl. My guilty pleasure involves chocolate chips and a group of guys or girls trying to get together with one other guy or girl. My guilty pleasure involves chocolate chips and a group of guys or girls trying to get together with one other guy or girl.
1: 그래, let's move on to English on the go.

0: 아까 나왔던 내용이죠. 한 무리의 남녀가 try to get together with someone, 누군가와 사귀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With one other guy or girl.
1: Yeah, they're competing for that guy or girl.
0: Yeah,
1: which
0: exactly.
1: Sounds kind of weird, but moving on.
2: And by the end, only one couple is left, and best case scenario, they even get married. I don't do it often, that's why it's a guilty pleasure.
1: And by the end, only one couple is left.
0: 그렇게 경쟁을 한 다음에, and by the end of the show, or by the end of the season,
1: the season.
0: 네. Only one couple is left. 한 커플만 남는데요.
1: And she says next, and best case scenario, they even get married.
0: 네, 그렇게 그냥 프로그램이 끝날 때 이 두 사람이 커플이 됐다 하고 끝날 수도 있지만 mm-hmm. 최상의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심지어 결혼까지, 실제로 결혼까지 하는 커플도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1: Yeah.
0: 최상의 시나리오.
1: Best case scenario, best case scenario.
0: 여기서는 그 리카 씨가 best case scenario를 마치 어떤 부사처럼 그냥 앞에다가 붙여줬는데 mm-hmm. 굳이 앞 뒤에 다른 단어들을 넣자면 in the best case scenario.
1: In the best case scenario. But usually when people are speaking, we just say best case scenario, we arrive in 2 hours.
0: 네.
1: Right? Just an example.
0: 앞에 몇 가지 단어들을 생략해 준 거예요.
1: Yeah.
0: 그런데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을 보고 영어로 그냥 옮기면 최상의 best
1: scenario.
0: 네. 그래서 like 케이스가 빠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은.
1: Right.
0: 그런데 실제로 영어에서는 케이스를 무조건 붙이더라고요.
1: Yeah, you really need case because if not, it's actually a real like movie scene or something.
0: Movie
1: like,
0: scenario.
1: What's the best scenario?
0: 네.
1: This one where they did this
0: 맞아요.
1: or this one where they did that.
0: 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하는데 영어로 best scenario라고 말을 하는 순간 정말 영화나 드라마 시나리오 있잖아요.
1: Yeah.
0: Screenplay처럼 mm-hmm. 그런 대본처럼 이게 좋은 시나리오인가 저게 좋은 시나리오인가
1: yeah.
0: 하다가 최고의 이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 mm-hmm. 것 같다 그걸 고르는 것처럼 되고 It's a scenario of the best case
1: yeah.
0: 가장 좋은 상황이나
1: okay.
0: 경우를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짜놓은 yeah.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1: That was a good way to explain it
0: 예, 영어에서는 케이스가 꼭 필요합니다
1: yeah, You need case, right, for
0: okay.
1: sure She says I don't do it often That's why it's a guilty pleasure.
0: 방금 말한 것처럼 여기 데이팅 쇼를 보는 것 자체를 I don't do it often, do라고 mm-hmm. 했습니다. 자주 하진 않아요, mm-hmm. 이 활동을. That's why it's a guilty pleasure.
1: Mm-hmm.
0: 네, 그래서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인 거죠.
1: Just do it sometimes, mm-hmm. you know.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But sometimes I get out the chocolate and chips and switch my brain off for a few episodes at a time because it certainly doesn't do anything good to your brain, I think.
1: But sometimes I get out the chocolate and chips and switch my brain off for a few episodes at a time.
0: 네. 그런데 가끔은 자주 하진 않지만 가끔은 I get out the chocolate 초콜릿 꺼내고 그다음에 chips 감자칩 네, 꺼내고 and 이 부분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switch my brain off. switch something off 하면은 꺼버리는 거죠. 기계를
1: yeah. You switch off your brain, so you just mindlessly yeah. eat and watch
0: because
1: without thinking.
0: Yeah, you don't have to think.
1: No,
0: you don't
1: you
0: need
1: don't.
0: to use your brain to think.
1: Yeah.
0: 사실은 필요하지만 이거 TV를 보려면.
1: Yeah.
0: 그래서 그냥 뭔가 비유적인 표현으로
1: mm-hmm.
0: for a few episodes at a time 한 번에 mm-hmm. 몇 개 에피소드씩 그걸 보는 한 뭐 두세 시간 동안
1: mm-hmm.
0: 아무 생각하지 않고 본다는 거죠.
1: Mm-hmm.
0: Switch my brain off라는 표현까지 써준 이유가 바로 다음에 나오네요.
1: Yes, and it is. Because it certainly doesn't do anything good to your brain, I think.
0: 네, 이 문장을 말하는 리카 씨의 표정 자체가 뭔가 죄책감이 느껴지는 표정이에요.
1: Yeah, she's like,
0: 네, 그래서 because it certainly doesn't do anything good, do good to, do something good to 이런 형태로 말하면 mm-hmm. 좋은 영향을 준다라는 말인데요.
1: Yeah.
0: 그렇게 하는 거, 즉 이런 간식 먹으면서 mm-hmm. 데이팅쇼 보는 것이 분명히 제 두뇌에는 아무런 좋은 작용을 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1: Mm-hmm.
0: I think, 제 생각에는
1: I think, right?
0: 덧붙여주고 있습니다.
1: I mean, it lets you relax and rest.
0: Yeah.
1: That could be good.
0: Mm-hmm.
1: Perfect. How about we review her clip once again?
2: What's a guilty pleasure? I had to think about this one. I would say it's something that you enjoy doing, but you don't really want to tell anybody about it. So you're enjoying it.

0: 생각 누군가가 질문을 했을 때
1: right.
0: 생각이 좀 많아지게 만들었다라는 right. 뜻으로 it got me thinking.
1: It got me thinking. It got me thinking.
0: 그래서 이 get 누구누구 동사 ing mm-hmm. 아니면 수동태 형태로 it got me worried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mm-hmm. 일단 그것 때문에 생각을 좀 하게 it made me think a little
1: yeah,
0: bit.
1: Yeah, it made me start thinking.
0: Yes.
1: Basically.
0: 마지막으로 한 번 더.
1: It got me thinking.
0: All right.
1: Let's move on to in the social world.

0: 네, 오늘은 소셜미디어 포스팅 중에서 데이트쇼가 자신의 guilty pleasure다라고 말하는 내용 가져왔습니다. 두개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These dating shows with people on horribly awkward first dates are my guilty pleasure. There, I said it. I find atrocious reality dating shows to be quite the guilty pleasure when there are no alternative sources of stimulation.
0: 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둘 다 글이 재밌어요.
1: Jared says,
0: These dating shows with people이 나오는 데이트 쇼인데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on horribly awkward first dates. Mm-hmm. First date, 첫 번째 만나서 하는 데이트죠. Mm-hmm. 그리고 정말 끔찍하게 어색한 이 첫 번째 데이트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이 데이트 쇼들이 are my guilty pleasure. 제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입니다. Yeah. 해놓고 there, I said it. 이 yeah. 말은 자, 제가 드디어 인정했어요.
1: Yeah.
0: 나 이제 공개적으로 말했다, 고백했다 라는
1: yeah.
0: 말이에요.
1: Like, there, I said, I said it. It's out now.
0: You can judge me.
1: Fine.
0: Yeah. You can hate me for it.
1: Yes,
0: 네.
1: or not. Yeah. Mallory says,
0: I find atrocious reality dating shows. 여기서 reality가 이렇게 그 따옴표 사이에 있는 이유는 별로 realistic 하지 않다.
1: It's not real. 네.
0: reality가 아니다라는 거를 말하기 위한 것 같고요. Atrocious는 끔찍한 거예요. Horrible, terrible 같은
1: It's
0: 거죠.
1: It's horrible, terrible.
0: 네, 이런 끔찍한 reality dating show, 데이트 쇼가 to be quite the guilty pleasure. 죄의식을 동반한 큰 즐거움인데 when there are no alternative sources of stimulation. Stimulation은 자극이고요. Alternative, 대안의 다른. 그래서 다른 이런 자극적인 TV 프로그램이라든지 다른 활동이 없을 때 이게 딱 나한테는
1: When there's nothing else to watch.
0: 네, 즐거움을 동반한 즐거움인 것 같다라고 바랍니다.
1: Okay, perfect. Those are definitely some very interesting posts.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Like always, we'll be back next time,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Bye.
0: 감사합니다.

프로젝트를 받으면서 실제 만점이 확인이 되고 그동안 3년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가면서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최장우입니다. 저는 이제 그런 학원과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학원보다는 학교에 좀 집중을 했고, 특히 이제 수특 수안에 있는 문학작품은 한 세네 번을 기본적으로 본 것 같아요. 감나무 그늘 아래라는 시가 연계작품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시이다 보니까 좀 내용도 어렵고 작품의 창작 배경이나 표현법 같은 것도 조금 파악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았거든요. 국어는 1교시잖아요. 가장 수능날 그날의 컨디션을 좌우하는 시간인데, 근데 이제 연계교재에 있었던 시고 미리 한 번이라도

좀 해제를 봤다면 시험장에서 시가 훨씬 잘 익혔을 거고 시간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시기에 이걸 해야겠다라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두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평가원 모의고사가 있을 때 직전에는 실전 강도를 올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9월 모의고사가 끝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했고 따로 오답부츠를 쓰지는 않았고요. 특히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시간도 많이 부족하니까 정답, 오답 크게 상관하지 않고 다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뭐 EBS 연계교재도 다시 복습을 했고 그런 식으로 좀 최종적인 실전 감각을 높이면서 수능까지 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꼭 참고 한 문제 한 문제 꼭꼭 씹으면서 뜯으면은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 수험 생활과 목표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Welcome back once again.
1: You didn't say hello to me.
0: Hi, Megan.
1: Hey, Hannah.
0: By the way. 네.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guilty pleasure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1: Yes, we're talking about guilty pleasures this week.
0: 네, 즐거움이고 즐거운 활동인데 mm-hmm. 남들에게 말하기엔 좀 창피함이 느껴지는, 죄의식이 느껴지는, 죄책감이 yes. 느껴지는 그런 활동, 그런 즐거움을 guilty pleasure라고 합니다.
1: That's right.
0: 자, 오늘의 핵심 내용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1: Okay,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My guilty pleasure is ordering delivery often.
0: 저의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은 delivery를 order 자주 하는 거다. 그러니까 mm-hmm. 배달 음식을 자주 시키는 거예요.
1: Yes.
0: 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 것 같아요. Mm-hmm. 집에서 그냥 요리하는 게 더 저렴할 수도 있고 건강에 좋을 수도 있는데 매일 시켜 먹는다 그러면 yeah. 아, 좀 줄여야 되는데.
1: Because it's easy and simple.
0: 네, 줄여야 되는데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guilty고 그런데 너무 편하고 맛있잖아. 그게 이제 pleasure 쪽이죠.
1: Pleasure, yeah.
0: Alright, my guilty pleasure is ordering delivery often. 이 내용이었고요. Mm-hmm. 이와 비슷하지만 또 실제로 이야기해 주실 케일라 씨가 직접 말하는 요약 문장도 들어볼까요?
1: Okay, let's take a look at Kayla's speaking summary. Kayla 씨,
0: 나와주세요.
2: My guilty pleasure is ordering delivery to my house a lot. My guilty pleasure is ordering delivery to my house a lot. My guilty pleasure is ordering delivery to my house a lot.
0: 네, 마지막 부분에 a lot.
1: A lot.
0: 네, 강조를 하면서 약간 웃고 있어요.
1: That's right.
0: 문장 다시 한번 볼까요?
1: Yeah. So she said, My guilty pleasure is ordering delivery to my house a lot.
0: 네. Ordering delivery. 사실 delivery는 배달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꼭 uh-huh. 음식 배달만을 가리키는 건 아닐 수 있어요.
1: Yeah. So when you see it like this, we already know it's food delivery.
0: 맞아요.
1: Right?
0: 네. Delivery 자체에는 배달이라는 뜻밖에 없지만 mm-hmm. 문맥상 ordering delivery, let's order delivery 이렇게 말하면은
1: yeah.
0: 항상 음식을 배달시켜 먹자.
1: Always gonna
0: 네.
1: be food.
0: 네, 그런 문맥에서 주로 쓰이니까요. Mm-hmm. 그래서 my guilty pleasure, 저의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은 is ordering delivery to my house a lot.
1: A lot.
0: 그냥 시키는 게 아니고 많이 시켜 먹는 거예요.
1: A lot.
0: All right.
1: Great.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My guilty pleasure is ordering delivery to my house a lot. My guilty pleasure is ordering delivery to my house a lot. My guilty pleasure is ordering delivery to my house a lot.
1: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new guilty pleasure. 이게 좀 문맥이 맞습니다. 그래서 죄의식을 동반한 즐거움, guilty pleasure를 새롭게 하나 개발하거나 발전시키거나 발달시킨 것이 아니고요. 하나가 더 생긴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에게 다가온 것을 말하는데 that I am not proud of. 사실 guilty pleasure라고 말을 하는 순간 이미 you're not proud of it.
1: You're not. So you don't actually have to say that you're not proud of,
0: 네.
1: right?
0: 그래서 이 말을 굳이 안 해도 의미가 들어 있긴 하는데 그래도 재미있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I have developed a new guilty pleasure that I'm not proud of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I have developed a new guilty pleasure and I'm not proud of
1: I'm
0: it.
1: not proud of
0: 이렇게
1: it.
0: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랑스럽지는 않아요.
1: Yeah. And what is it? She says, and that would be the Korean fast food delivery service.
0: 그리고 그건 뭐냐면 The Korean Fast Food Delivery Service, 패스트푸드 배달 서비스예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 Next, she says, I love those apps. I have about 10 of them on my phone. It's a problem.
0: 저는 those apps 아직 어떤 앱인지 말을 하기 전에 I love those apps 그냥 상대방이 알 거라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I love those 뭐뭐뭐 이렇게 명사를 뒤에 붙일 때 저는 그 앱들 있잖아요. 그거 좋아해요. I have about 10 of them on my phone. 제 폰에 10개 정도 앱이 있어요. 배달 앱을 말하는 거죠.
1: Yeah, she's talking about food delivery apps or
0: Yeah.
1: delivery apps.
0: It's a problem. 문제입니다. 네,
1: Yeah.
0: 문제예요 하고
1: If you
0: 있고요.
1: got 10, girl, come on. I'm just joking. Let's move on to the next part.
2: I'm from the United States where we do have delivery. You can get your groceries delivered, I think, on a certain app now. There are pizza places or maybe some restaurants that also do delivery for you via different apps.
1: I'm from the United States where we do have delivery.
0: I'm from the United States where we do have delivery. 저는 미국 사람인데 미국에도 배달 서비스가 we do have that kind of service.
1: Yeah, we
0: 배달
1: do.
0: 서비스가 있긴 있어요라는 이 어감을 살려주는 것이 바로 두고요. 자, 그럼 다음 문장 바로 볼까요?
1: You can get your groceries delivered, I think, on a certain app now.
0: 식료품.
1: Grocery,
0: 네.
1: grocery.
0: 그리고 grocery store라고 하면은 그 보통 슈퍼마켓 같은 걸
1: Yeah,
0: 가리키고 장
1: grocery
0: 보러
1: store.
0: 가는 거를 grocery 쇼핑하러 간다고 하는데 groceries라고 이렇게 복수형으로도 많이 쓰더라고요.
1: Yeah, I need to go get groceries.
0: 네.
1: Yeah.
0: groceries. 그냥 뭐가 있을까요? 쌀,
1: Yeah,
0: 야, 뭐,
1: rice,
0: 네, 채소라든지
1: flour,
0: 과일이라든지 네,
1: fruits.
0: 고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러 갈 때, 아무튼 식료품을 사러 갈 때, I need to go get my
1: Groceries.
0: groceries라고 복수형으로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now가 들어갔고 이제 어떤 on a certain app, 어떤 앱 쓰면 지금 케일라 씨는 한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를 수도 있지만 you can get your groceries delivered, I think. 이 부분이 확실히 모른다는 의미가 좀
1: Yeah,
0: 담겨 있고요.
1: I think.
0: On a certain app now.
1: Yeah.
0: 지금 앱 이름도 잘 모를 수도 있고.
1: She doesn't.
0: 네. 그래서 어떤 앱을 이용하면 식료품 배달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라고 했잖아요. 지금 식료품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 케일라 씨가 한국에서의 배달을 말하면서 아까는 패스트푸드라고 했는데
1: Yeah.
0: 패스트푸드 말고도 다른 음식을 지금 가리키고 있다는 걸알수 있어요.
1: Yeah, of course.
0: 근데 아까 발음할 때 약간 fast food delivery service라고 했다면 빠른 음식 배달 서비스라고 할수 있겠지만
1: Yeah.
0: 발음이 분명하게 fast food
1: Yeah.
0: delivery service라고
1: Fast
0: 했거든요.
1: food delivery. So we're like, oh, okay. So like fast food
0: 네,
1: delivery,
0: 패스트푸드. 그래서
1: right?
0: 아까는 패스트푸드라고 했지만 나머지 문맥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food delivery service that
1: Yes.
0: is fast.
1: Yeah, that's
0: 이런
1: fast.
0: 의미로 나머지에선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 볼까요?
1: She's still talking about America. She says, There are pizza places or maybe some restaurants that'll also do delivery for you via different apps.
0: via different apps. via, via 발음이 두
1: Via,
0: 가지가
1: via.
0: 있는데, 네. 이게 만약 어색하다 그러면 through 쓰시면 됩니다. through
1: Yes.
0: different apps.
1: Very
0: 네, 뭐뭐를 통해서, 통해서란 뜻이에요.
1: good. Yeah.
0: 다양한 앱들을 통해서 배달도 해주는 피자 가게나 식당들이 있어요. There are pizza places, maybe some restaurants. 그래서 피자 가게, 여기 지금 pizza stores, pizza
1: Yeah,
0: restaurant보다 그냥 place.
1: place. We use that a lot, like tacos, a taco place, a pizza place,
0: ice cream place.
1: an ice cream place, yeah, a Korean food place, a

0: 앱들을 통해서 배달을 해주긴 해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where we do have delivery라고 했는데, but 그런데 방금 말한 내용이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니래요.
1: Nothing.
0: Compared to Korea,
1: That's right, baby.
0: 한국에 비하면.
1: That's right.
0: Yeah. All right.
1: She says, Korea, you can get any food delivered at any time, anywhere.
0: 이 문장이 Korea로 시작하잖아요.
1: Yes.
0: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문장, 이 부분을 들었을 때 Korea has라든지 어떤 다른 동사가 나올 줄 알았는데
1: No.
0: 그냥 컴마하고 부사처럼 쓰였습니다.
1: Yeah.
0: 즉, in Korea를 줄인 거죠, 그냥.
1: She means, yeah, she just took out the in Korea. But we say that a lot, well, especially when we're comparing things. It's like in Korea or with this. We just say the thing and tell you what it has.
0: 네, 그냥 주제죠. It's a topic.
1: Just a topic.
0: 네,
1: Yeah.
0: 그래서 여기서는 in Korea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you can get any food delivered at any time, anywhere.
1: Anywhere.
0: 어떤 음식이든 언제 어디서든 배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That's right.
0: 여기서 말하는 거는 any food니까 fast food만을 말하는 건 아니지만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앞에서 fast food라고 할 때는 fast food delivery service라고 했기
1: Yes.
0: 때문에 fast food였습니다. 오케이.
1: Let's move on.
2: I've seen people getting delivery in parks, over by the Han River, at a subway station, at work. Like it is. It's amazing. I absolutely love it.
1: I've seen people getting delivery in parks over by the Han River at a subway station at work.
0: 중간에 나오는 subway station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안에서는 아닐 것 같고 지하철 몇 번 출구로 와주세요.
1: Yeah,
0: 이거죠?
1: for sure. They're 네. not going to come click their card and come inside, right?
0: Yeah, and people are not going to eat the delivery food
1: there
0: in the train on the train.
1: Right.
0: I've seen people 사람들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을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Getting delivery in parks 공원에서 배달받는 거 본 적 있고 over by the Han River 여기서 말하는 그냥 by the Han River 해도 되는데 over를 하는 이유는 보통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좀 떨어져 있잖아요. Over there.
1: Yeah. yeah. It 저기, feels a bit like farther away.
0: 네, 저기
1: right?
0: 한강에서 이런 의미로 쓰였고요.
1: Yes.
0: 그다음에 at a subway station. Mm-hmm.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철역 출입구에서 받을 수도 있죠. Mm-hmm. At work. Mm-hmm. 사무실로도 배달 받는 거 본 적 있대요.
1: Mm-hmm. And how does she feel about that? Like it is it's amazing. I absolutely love it. Yeah.
0: 네, 앞에 like it is 이 부분은 문장이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uh-huh. 완전하게 뭐 다 채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it's amazing uh-huh. 놀라워요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Uh-huh. I absolutely love it. Uh-huh. 너무 좋아요.
1: Yeah, and let's look at the last part.
2: So now when I'm having a lazy day at home and I don't want to leave my house or get out of my pajamas, I order delivery. Please don't tell anyone. It's my guilty pleasure.
1: So now when I'm having a lazy day at home.
0: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지금 이걸 develop 했잖아요.
1: Mm-hmm.
0: Guilty pleasure.
1: Yes.
0: 또는 이걸 사용하는 습관 같은 거를 지금 시간에 좀 어느 정도 시간을 갖고 만들어 왔어요.
1: Yes.
0: 그래서 이게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now when I'm having a lazy day at home.
1: Mm-hmm.
0: Lazy day는 어떤 하루인가요?
1: A day where you don't want to put on, you know, outside
0: yeah.
1: clothes, makeup, nothing. You just sit down.
0: Yeah, you don't want to do anything, basically.
1: Yeah, you just sit down and binge 네. watch TV.
0: 그래서 그냥 모든 게 귀찮은 하루가 있다면, 귀찮은 기분이 드는 날 있잖아요. Lazy mm-hmm. day, maybe it's a Saturday, maybe it's a Sunday.
1: Yeah.
0: Maybe it's a day off.
1: A day off, yeah.
0: 네.
1: But you don't do any work at home, so no cleaning. You just sit down.
0: 네. 그래서 having a lazy day at home, 집에 있는데 집에서 그냥 귀찮은 것 같은 기분을 느낄 때에는 and I don't want to 그래서 뭘 하고 싶지 않죠?
1: She says and I don't want to leave my house or get out of my pajamas. I order delivery.
0: 네, 그래서 lazy day를 보내고 있고 leave my house 하고 싶지 않아요.
1: Mm-hmm.
0: get out of the house 하고 싶지 않아요.
1: Mm-mm.
0: 집 밖으로 안 나가고 싶고 get out of my pajamas.
1: pajamas
0: 잠옷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잠옷을 벗고 싶지 않을 때에는
1: yeah.
0: I order delivery. 그냥 mm-hmm. 배달을 시킵니다.
1: That's right. And lastly, she says, keep it a secret. She says, please don't tell anyone. It's my guilty pleasure.
0: Please don't tell anyone.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You've told everyone now.
1: Yeah, everyone knows now. Come
0: yeah.
1: on, Kayla.
0: It's my guilty pleasure. 제 guilty pleasure, 제 의식을 동반한 즐거움이니까요.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직업 영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디로 갈까요?
0: 자, 오늘은요. 이사기사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1: 아.
0: 자, 제목이 이사기사님의 고충 Part 1. 이기 때문에 두 개 파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1: 네.
0: 이삿짐을 옮기는 상황이죠, 당연히.
1: 그렇죠.
0: 제가 사실은 몇 달 전에 이사를 했거든요.
1: 오, 알고 있어요.
0: 이사가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1: 와, 근데 정말 사람 손이라는 게 무서운 게 그 많은 짐들이 그 단시간 안에 그대로 옮겨져 있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0: 너무너무 저는 놀랐고요. 네. 사실 저는 완전히 풀 포장 이사라고 하는 것을 별로 경험을 안 해봤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가능할까 해서 저도 막 주섬주섬 미리 챙겨놓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1: 맞아요.
0: 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1: 불편하셔요.
0: 맞아요.
1: 네.
0: 그래서 저도 너무 놀랐고 그리고 또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음료를 나눌 수도 있고 이런 내용들을 또 담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알라이트, 첫 번째 미션은요. 창문 옆에 놓아주세요. 아,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맞아요. 어디에 배치할지는 이야기를 해드려야
0: 그럼요,
1: 돼요. 집
0: 그럼요.
1: 구조가 똑같은 곳으로 이사 가지 않는 한은
0: That's right.
1: 그런 이야기를 그때그때 해드려야지
0: 저도
1: 되더라고요.
0: 그런 걸 몰랐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음료 가져왔어요. 여기 있어요. 저는
1: 오.
0: 이런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아,
1: 그럼요.
0: 막 특히 더운 날.
1: 아우.
0: 아, 이거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1: 그게 우리네 정 아니겠습니까?
0: 정입니다.
1: Right.
0: 자,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1: 네, 그럼 이삿짐 옮기는 우리 이사 해주시는 우리
0: 네.
1: 선생님들께 시원한 음료 한번 건네드려 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Where should I put this bed?
1: Put this bed. Where?
2: Where
1: Where? 아,
2: should I put
1: where?
2: this bed?
1: 여기. 창문 옆에 놔주세요.
2: There?
1: 창문 window beside window.
2: Oh, just put it next to the window.
1: Yes.
2: Oh,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1: Heavy?
2: The bed is heavier than I
1: Yeah,
2: thought.
1: then I thought. You
2: Yeah,
1: thought?
2: it doesn't look that heavy.
1: 그 음료 가지고 왔어요, 음료. 여기 있거든요.
2: Sorry?
1: 음료 가지고 왔으니까.
2: What's this?
1: 음료 가져왔어요. 이거 드세요.
2: What is it? Drink?
1: Drink.
2: For me?
1: Yes.
2: Oh.
1: Also sorry.
2: Oh, okay.
1: Sorry. So I prepared this.
2: Oh, thank you. Thank you so much.
1: 꿀꺽꿀꺽,
2: Oh,
1: okay?
2: thank you.
1: 오케이.
0: 네. 아, 이사 가는 내용, 그쵸? 이건
1: 네.
0: 해외에 가도 당연히 쓸 수가 있는 표현이고요.
1: 그럼요.
0: 그쵸? 그래서 거기서 잠깐 옮기는데 또 그런 서비스들을 쓸수 있기 때문에
1: 네.
0: 알아두시면 이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here should I put this bed?
4: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3: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4: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이 침대 어디에 놓아야 할까요? 라고 이삿짐에서 이렇게 옮겨주시는 분 얘기를 한
1: 그쵸.
0: 거예요.
1: 이사해주신 기사님이신가 봐요. Where should I, this bed? 이 침대를,
0: 앞에서부터요?
1: 어디에 내가 해야 돼요? 이 침대를 놓아야 돼요.
0: 동사가 없죠.

0: 노타라는 동사가 없네요. 그러면 노타라는 동사
1: 아하.
0: 풋 써볼까요?
1: 오케이. 깜짝이야.
0: 예, where should I put this bed?
1: 강조를 했습니다.
0: 네.
1: Put. So where should I put this bed? 이 침대 어디 놔야 될까요?
0: 네.
1: 정답. That's right.
0: Yes.
1: P-U-T.
0: 네.
1: 두다 놓다. 이건 기본으로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0: 네.
1: 나중에는 뭐 내려놓다, 뭐 put down 이런 것도 가겠지만 기본이죠. 참고로 과거형 PP 형태 뭘까요? Put.
0: 똑같아요. Put, put, put.
1: Put.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의문사 나왔어요. 자, 의문사가 들어가는 순간 질문이 굉장히 다이나믹해진다라고
0: 네.
1: 했는데요. 자, where이라고 하는 게뭘 물어보는 거예요?
0: 장소 어디예요?
1: 그렇죠. 장소 위치, right? So 어디에, 뭐 어디에서 어디로 이거는 우리말로 뭐 이게 흐름에 따라 번역할 때 다르겠죠. So where 뒤에 중요한 것은 어순이 어때요?
0: 질문 어순.
1: 질문입니다.
0: 네.
1: 평소문 아니에요. Okay? So 여기서 보면 should I put this bed? 여기까지만 하면 이것만 하면 저이 침대를 놓아야 할까요? 좀 이상하죠.
0: 그쵸.
1: So 어디에 놓아야 할까요?라는 의문사 where 붙였습니다. 의문사 들어가는 질문은요, 이 명작 진짜 한 1억 번할 거예요. 오케이?
0: 그쵸.
1: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Should를 써서 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저 어디로 가야 할까요?
0: Where should I go?
1: Where should I go? 그쵸? 뭐 예를 들어서 뭔가를 등록을 해야 되는데 모르는
0: 네,
1: 거예요. Where should
0: 그쵸.
1: I go? 자, how about this? 너 어디서 먹었어? 너 서울 놀러 갔다며? 너 어디서 먹었어? 점심 어디서 먹었어? 막 이러면서.
0: Where did you eat?
1: 그렇죠. Where did you eat? Did
0: Yes.
1: you eat? 과거로 질문을 했습니다. 자, 시제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질문 어순으로 가는 거. 자, 읽어보겠습니다. Where should I go?
0: Where should I go?
1: Where did you eat?
0: Where did you eat?
1: 네. 자,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드릴게요.
0: 네.
1: 왜냐면 오늘도 should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전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 뜨끈따끈하게 조금 어느 정도 기억하시죠?
0: Yeah.
1: 자, should하고 have to 둘다 해야 한다라고 알고만 계시다면 이 중에 어느 게더 강하고 어느 게 조금 더 부드러울까요?
0: Have to가 좀더 강합니다.
1: 어허.
0: Should는 좀더
1: That's
0: 부드럽게.
1: right.
0: 네.
1: Have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이기 때문에 뭔가 하기 싫다는 뉘앙스도 좀 있을 때가 있고요.
0: 그죠.
1: 그리고 어떨 때는 하기 싫어도 뭐 아니면 안 하면 큰일 난다 강해요. 근데 should는 약간 추천에 더 가까운 느낌. 오케이, so 제가 좀 부드러워지죠. 어디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느낌.
0: 네.
1: 더 부드러운 감을 주게 된다는 거. 자, 읽어보겠습니다. Where should I put this bed?
0: Where should I put this bed?
1: Alright, 자, 이랬을 때 미션 문장입니다. 창문 옆에 놓아주세요.
0: Yes. Please put it. 그거를 놓아주세요. Next to the 창문이겠네요. Next to the window.
1: 오케이.
0: 네.
1: 창문이 비어 있고요.
0: 그렇죠.
1: Next는 뭔가
0: 여기, 이렇게 해볼까요?
1: 뭔가 오케이.
0: 예.
1: 자, 좋습니다. 자, window 맞는지 한번 볼게요.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0: Yes.
1: Course. 자, 지금 next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문법책에 무조건 들어가 있긴 하죠, 그렇죠? Right. Next는 다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So 여기 위치가 여기 있으면 요 다음이기 때문에 이게 옆에라는 뜻이 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전치사 to가 같이 가줘야 돼요. 오케이,
0: 오호.
1: 그래서 덩어리로 삼아서 next to 하고 명사를 쓰는데 목적어의 모양을 쓰면 좋겠죠? 그렇게 하면 뭐뭐 옆에.
0: 옆에.
1: 그런데 읽을 때 슬기씨
0: 네.
1: next to 이렇게 하나요?
0: 그렇게 되면은 잘안 되던데요,
1: 느낌
0: 말이?
1: 없어요. 오히려 더
0: 예.
1: 힘들어요. 어떻게
0: 맞아요.
1: 해요?
0: Next to.
1: next to.
0: Next to.
1: to가 겹치기 때문에 굳이 두번 따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0: 네.
1: 그냥 next to something, someone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시면 뭐뭐 옆에가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가서 그녀의 옆에 서. 뭐 예를 들어 뭐 사진을 같이 다 같이 찍고 싶은 거예요. 그랬을 때,
0: 네네네.
1: 야, 가서 그녀 옆에 서. 일단은 가.
0: Go.
1: 그리고 서라.
0: And
1: and
0: stand
1: stand. 자, 그녀 옆에.
0: next to her.
1: 그렇죠. Go and stand next to her.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자, 앉다, sit 있죠. 앉아 있는
0: 네.
1: 거. sit의 과거형 뭐예요?
0: sat.
1: sat. 그러면 나 마유 옆에 앉았어. 나 마유 옆에 앉았어.
0: I sat next to Mayu.
1: There you go. I sat next to Mayu. 아, 옛날에 어렸을 때막 그런 거 있었거든요. 이렇게 짝꿍 같이 앉고 막 하는 거.
0: 그렇게 사람들이 내 옆에 앉는다고.
1: 아,
0: 내가 슬기 옆에 앉을래. 내가 다들 나한테 짝꿍하겠다
1: 제가 수소문해서 한번 찾아볼까요?
0: 아,
1: 네.
0: 조사 안 되실 거예요.
1: 사실 저도 같은 입장이었어요. 네.

0: 이런 식으로 뭐뭐 옆에라고 쓸수 있습니다.
1: 네.
0: Next to 이렇게 발음해서 읽어볼게요. Go and stand next to her.
1: Go and stand next to her.
0: I sat next to my you.
1: I sat next to my you.
0: There you go. 이왕이면 그 옆에만이 아니라 다른 방향도 위치도 알아보면 좋겠죠.
1: 그쵸.
0: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뭐의 앞에라든가 뒤에라든가 이거 같이 가져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1: 네.
0: 한번 try 해보세요. 여러분 써보세요.
1: 앞에는 저는 이거밖에 몰라요. In front of.
0: 이것도 거의 암기하는
1: 예, in front
0: 거죠.
1: of는 그냥 외운 거예요.
0: 여기, 여기.
1: 예, 아기는 베이비처럼. 뒤에는 behind. 네, behind.
0: 얘는 뭐 of 이런 거 없어요? 그냥
1: behind.
0: behind?
1: 얘는 이렇게만 외웠어요. 예,
0: 알겠습니다. 자,
1: 고등학교 때 영어로 멈췄어요.
0: 오케이.
1: 예.
0: 잘하신
1: 오!
0: 겁니다. 네,
1: 맞아.
0: 여러분들 우리 학창 시절에 무슨 교재로 배우고 암기하고 하는 거 나쁘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게 다 asset, 자산이에요. 우리
1: 네.
0: 그것을 활용해서 입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글로 쓰고
1: 그쵸.
0: 있잖아요. 그렇죠?
1: 특히나 이렇게 배울 때, 저거 내가 학창시절에 정말 열심히 쓰면서 외웠던 건데, 보이잖아요? 그럼
0: 네.
1: 얼마나 익숙하고 반가운데요.
0: 맞아요. 그래서 문법이라든가 이런 어휘를 뭐라고 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1: 네.
0: 좋은 자산입니다. 갖고 가져, 지금 갖고 왔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1: 그렇죠.
0: So in front of 뭐뭐 앞에, behind 뭐뭐 뒤에가 될수 있고요. 참고로 여기서 window 앞에 어가 아니라 the window인 이유는 내가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둘다 알고 있는
1: 그
0: 바로 그
1: 창문.
0: 창문이기
1: 네.
0: 때문입니다. Alright, 읽어보도록 할게요.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1: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빅터 트레이닝 할게요.
2: Where should I put this bed? Where should I put this bed?
0: 네, 다음 문장 볼게요.
1: 응?
0: 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무겁네요. 그럴 때
1: 맞아요.
0: 있어요.
1: 있어요.
0: 특히 책이 정말 무겁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듣기에는 상자에 다 넣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1: 상자가
0: 네.
1: 망가져요. 찢어지거나 아니면 훼손되니까.
0: 그걸 딱 봤을 때는
1: 예.
0: 그냥 일반적인 거 들어있겠거니 하고선 들었는데 다칠 수도 있죠.
1: 그렇죠. 다치시기도
0: 그래서
1: 하고.
0: 이번에 저도 근데 원래 이사하면서 많이 버리잖아요.
1: 그죠.
0: 정리하고. 그래서
1: 예.
0: 제가 책이 막 있던 거를 결국 안 읽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좀
1: 예.
0: 정리하고 했는데 그런 데도 많더라고요.
1: 아, 아니, 그리고 미리 와서 이렇게 견적 보시잖아요.
0: 네네.
1: 요거는 한이 정도 무게 되니까, 왜냐면 워낙 많은 짐을 날라보셨으니까
0: Right.
1: 느낌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무거우셨나 봐요.
0: Oh, yeah.
1: 예.
0: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1: 거의 온돌 침대 느낌으로,
0: 오케이.
1: 예, 약간 헤비했던 것 같아요. Wow, it's than I thought.
0: 자, 일단 it's 뭐하다라고 써야 될까요?
1: 무겁다.
0: 무겁다가 중요하죠.
1: It's, 근데 비교급이 와야겠네요. than이 뒤에 있으니까.
0: 오,
1: 예.
0: 그럼 더 무거운 거네요?
1: 생각했던 것보다 더
0: 더
1: 무거우니까.
0: 무거운 거예요?
1: 생각했던 것이 뒤에 있고,
0: 오,
1: 더 무겁다.
0: 오케이.
1: 그러면 it's heavier. 이렇게.
0: 오,
1: 이렇게.
0: 이렇게, 이렇게.
1: 예.
0: 자.
1: 집중해야 돼요. 왜냐면 생각을 끌어모아야 되기
0: 오케이,
1: 때문에.
0: 오케이.
1: 네.
0: So, 그냥 무거운 거는 형용사로 heavy, right? 하지만 여기서는 더 무겁다라고 했으니까 비교급 형용사를 썼다라는
1: 네.
0: 거죠, 그쵸? 자, 스펠링도 한번 볼까요? 오케이. So, it's
1: heavier.
0: heavier than I thought.
1: 우!
0: 맞습니다. 비교급
1: 네.
0: 형용사로 더 무거운. 그럴 때는 이제 y 대신에 i로 변하면서 er이 추가가 돼요. 자, 그러면은 이왕이면 더 가벼운 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아!
0: 생각보다 더 가볍다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1: 생각보다 저 이제 가볍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봐가지고.
0: 죄송한데 저기
1: 저가.
0: 한 손이요. 한 손.
1: 아니요.
0: 한 손.
1: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알죠. lighter. 이렇게 해볼까요?
0: 오케이. 자, 그냥 가벼운 게 light이니까 거기에 er. Perfect.
1: 네.
0: Very nice. 자, 여기 지금 뒤에 than이 나왔어요.
1: 네.
0: 이건 나중에 비교급 할 때도 많이 연습을 할 건데요. than은 뭐뭐
1: 보다.
0: 보다예요. 비교 대상을 쓸수 있는 거예요. than 뒤에다가. 그런데 좀 어색하게 느낄 수 있지만 than 뒤에 보통 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1: 네.
0: than you, than me 이런 식으로. 그런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라고 얘기를 할 때, 아예 이거는 덩어리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뭐 what이나 이런 거더 넣을 필요가 없이 그냥
1: 오.
0: than I thought
1: 우와.
0: 거의 fix가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han I thought 하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과거에는 그런 생각했지만 그것보다 더 어떻다.
1: 무겁다.
0: 네.

0: 쓸 수가 있어요.
1: 네.
0: 이렇게 묶어주시면 되고요.
1: 그랬어.
0: 자, 예를 들어서 한때 영어가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한 거예요.
1: 그쵸.
0: 근데 우리 EBS 왕초보 영어를 들으니까
1: 예.
0: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
1: 해볼만한데.
0: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아, 영어는 더 쉬워. 근데 비교가 돼야 되겠죠?
1: 예.
0: 내가 생각한 것보다. 일단은 현재형으로 영어는 더 쉽다라고 할 때,
1: English
0: is easier. 자, 내가 생각한 것보다.
1: than I
0: 그래서
1: thought.
0: English is easier than I thought. 자, about this. Nice한 게 착한이라는 뜻에 제일 가깝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녀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착해. 처음에는 솔직히 좀 쌀쌀 맞은 것 같은 느낌도 있었던
1: 제가
0: 거예요.
1: 약간 그랬어요.
0: 처음에 슬기지 봤을 때,
1: 네.
0: 그러니까 나쁜 느낌이 아니라 좀 말이 없는 느낌인 줄 알았어요. 근데
1: 그래요?
0: 굉장히 착하고 좀 이렇게 배려심
1: 네.
0: 있고라고 말하고 싶으나,
1: 예.
0: 말이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녀는 더 착하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1: She is nicer than I thought.
0: 그렇죠. She is nicer than I thought.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네.
0: 여기서는 이 정도로 끊을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읽어볼게요. English is easier than I thought.
1: English is easier than I thought.
0: Oh, she is nicer than I thought.
1: She is nicer than I thought.
0: Alright, 자, 본문 갈게요. Oh,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1: Whoa, it's heavier than I thought.
0: 죄송한데 무슨 석상 같은 거를 들이나요?
1: 예,
0: 네.
1: 조각이 많네요, 집에.
0: 진짜 돌침대면은
1: 예.
0: 정말. 네. 자, 다음은요. 음료 가져왔어요. 자, 여기 있어요라고 드리는
1: 좋은 타이밍에
0: 겁니다.
1: 가지고 오셨네요.
0: 그래, 힘들어.
1: 예. 아, I brought you a, Here you go. 내가 가져왔어요. 너에게 음료수를.
0: 오,
1: 그죠? 음료수.
0: 음료수.
1: 음료수는 drink죠?
0: 오케이.
1: 네. Drink.
0: Alright,
1: 네.
0: and then here you go 하고 뭔가 이렇게 주는 느낌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볼게요.
1: Yep.
0: Perfect. 자, 음료 발음을 할때 드링크는 좀 그렇죠, 그죠?
1: 예.
0: DR, DI가 있어요. I는 모음이잖아요. 보통 DR, D에 이렇게 모음이 있으면 DR이 충돌을 하면서요. 즉, 비슷합니다. 똑같다는 건 아니에요.
1: 네.
0: 그 얘기는 R 발음을 제대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드링크가 아니라 이 모양 좀 모아서 drink 이렇게 가는 게더 자연스럽죠.
1: 와우.
0: 자, 해보겠습니다.
1: 네.
0: drink, drink.
1: Drink. Drink.
0: Very nice.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아마 해외에 이런 메뉴 같은 거 보면
1: 네.
0: 꼭 보신 적 있을 거예요. 바로 drink와 같은 뜻을 가진 음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 비버리. 비버. 그런 느낌이죠.
0: Something like that. 아시는 분들은 교재에 필기 한번 해주세요.
1: 비버. 비버로 시작해요. 비버리즈? 비버리 힐즈. 이거 아닌데?
0: 선생님, 왜 갑자기?
1: 비버리지?
0: 아는 데까지만 써보세요.
1: 아, 뭐 이런 거 있어요. 그죠? 비버.
0: 리지? 무슨 리지?
1: 비버리지.
0: 베벌레 헬스가 나올 줄은 깜짝 놀랐습니다.
1: 몰라요.
0: 자, 오, 그래도 뭐 비슷해요,
1: 아,
0: 비슷해요,
1: 그래요?
0: 비슷해요. Not bad, not bad. 네,
1: 오.
0: A만 빠졌어요. 네, 예, 원래 A를 넣으셨죠? 네,
1: 그죠. 아,
0: 빼서
1: A 빼고.
0: beverage, beverage.
1: Beverage.
0: 오케이, 여기 강세가
1: Beverage.
0: 갑니다. 오, 이거는 너무 어려운 단어 같은데요. 이거 쓰나요? 완전 씁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1: 오히려 드링크보다 많이 붙어 있었던 것
0: 맞아요.
1: 같아요.
0: 메뉴에서는 오히려 얘가 조금 더 격식의 느낌도
1: 아,
0: 있어요. 그래서
1: 그렇구나.
0: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메뉴에 있는데 못 읽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1: 예.
0: Okay, so beverage. 이것도 발음을 한번 해볼게요. 앞에 BE 쪽에 강세를 주고 따라해 주세요. Beverage, beverage.
1: Beverage. Beverage.
0: There you go. 자, 여기 지금 보세요. I brought you a drink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음료 가져왔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bring이라고 하는 건 우리말로 가져가다, 가져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 네.
0: 그쵸? 어떤 사람에게, 그쵸?
1: 예.
0: 주인공이 되는 사람한테 무언가를 가까이 붙이는 거예요,
1: 아.
0: 사실은요. 오케이. 가까이 이렇게 move를 시키는 것을 bring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1: 네.
0: So, 제가 당신에게 이 drink를 멀리 떨어뜨려놔요?
1: 아니요, 가까이 가져가요.
0: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bring인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좀 그게 가져가다? 가져오다? 헷갈리는 거죠. 오케이?
1: 네.
0: 자, 그래서 bring someone something 이러면 전치사가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사람에게 이걸 가까이 가져가는 거예요.

0: So 당신에게 a drink를 가져다 주는 거죠.
1: Mm. 네.
0: Make sense? All right. Bring someone something. Bring someone something.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과자 같은 거, 간식 같은 거 snacks라고 얘기를 하죠.
1: 네.
0: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나한테 저기 과자를 좀 가져다 줘. 그러면 나한테 가져다 줘. 그냥 어떻게 일단?
1: Bring me
0: Bring me. 그리고 약간의 과자들.
1: some
0: Hey,
1: snacks.
0: bring me some snacks. 아,
1: 입심심.
0: 입심심.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자, 이번에는 bring의 과거형 여기도 나왔지만요.
1: 네.
0: brought입니다.
1: Brought.
0: 그러면은 나는 그에게 가져다 줬어. 약간의 물을.
1: Aha. I brought him
0: Some?
1: some water.
0: 그렇죠. I brought him some water.
1: Yes.
0: 이렇게 얘기를 하면 water하고 그 사람하고 가까이 됐다는 겁니다. Make
1: 네.
0: sense, right?
1: Yeah.
0: Okay, 읽어볼게요. Hey, bring me some snacks.
1: Bring me some snacks.
0: I brought him some water.
1: I brought him some water.
0: 네, 참고로요. 우리가 문법책을 보게 되면요. 몇 형식, 몇 형식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식으로 I brought you a drink도 가능하지만요. I brought a drink to you.
1: 아, 순서를 바꾸면
0: 네,
1: 투가 들어가야
0: 이것도
1: 되는구나.
0: 틀리진 않은데 원어민들은 보통 위에 것을 더 선호합니다.
1: 그쵸?
0: 일단 전치사 같은 거 필요 없죠? 두
1: 네.
0: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to you. 딴 사람도 아니라 너. 이렇게 누구에게 가져다 주는지를 강조할 게 아니면 굳이 필요가 없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here you go. 이게 어떤 느낌이에요? Here you
1: 여기
0: go.
1: 있어요.
0: here you go. 여기 있어요라고 이렇게
1: 네.
0: 뭔가 전달할 때쓸 수가 있는데요. 이거 you go라고 하는 것은 옵션일 뿐이에요. So you can just say here. That's fine. Alright? 그래도 you go 이렇게 쓰면 좀 흥이 더 나기는 합니다.
1: 근데 저는 항상
0: 네.
1: 궁금한 게 There you go
0: 아,
1: 하시잖아요.
0: there you
1: 그건
0: go.
1: 또 약간 다른 의미죠.
0: There you go. 그거는 느낌이 벌써 뭔가 왔을 것 같은데요. 아,
1: 달라요.
0: 바로
1: 어,
0: 그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1: 맞아.
0: There you go.
1: There you
0: 이렇게.
1: go.
0: 이것도 암기해서 쓰는 게 아니라 한두 번 억지로 해보세요.
1: 예.
0: 그러면 그게 어느 순간 습관이 됩니다.
1: 그래서
0: 네.
1: 그 얘기 들을 때는 기분이 좋은 게 제가 맞췄을 때 There you go 하시잖아요.
0: Exactly 하면서. 오케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 네.
0: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1: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0: Alright. 또두 문장 했으니까 또 트레이닝 할게요.
2: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0: 네, 미션 정리해 볼게요.
1: 네.
0: 창문 옆에 놓아 주세요.
1: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0: That's right. 두 번째는요, 음료 가져왔어요. 여기 있어요.
1: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here should I put this bed? Where should I put this bed?
2: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3: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2: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0: 네, 입으로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유.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next to,
1: 네.
0: next to 한 번에 발음해 주시고요. 목소리 키워 주세요. 난 마유 옆에 앉았어. 과거형으로요. 나 마유 옆에 앉았어.
1: I sat next to Mayu.
0: Alright. 두 번째, 가서 그녀의 옆에 서. 가, 그리고 그녀의 옆에 서.
1: Go and stand next to her.
0: You got it. 자, 창문 옆에, 그 창문입니다. 그
1: 예.
0: 창문 옆에 놓아주세요, 그걸.
1: Oh,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0: Alright. 자, 읽어볼게요. I sat next to Mayu. Go and stand next to her. Please put it

0: next to the window. 네, 다음 패턴은요. Bring someone something. 네. 순서 기억 잘하시고요. 보고하셔도 됩니다.
1: 응?
0: 자, 음료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음료를 가져왔다.
1: I brought you a drink.
0: 그렇죠. I brought you a drink. 가까이 이렇게 가져간 거죠. 자, 다음은요. 명령어로 해볼게요.
1: 네.
0: 나한테 과자 좀 가져다 줘. 나에게 snacks를 좀 가져다 줘.
1: Oh, bring me some snacks.
0: 그렇죠. Bring me some snacks. 세 번째입니다. 내가 걔한테, 그에게 물을 좀 가져다 줬어. 과거형으로요.
1: I brought him some water.
0: 그죠? I brought him some water.
1: Yeah.
0: 어순이 아직은 좀 어색할 수도
1: 맞아요.
0: 있습니다. Alright. 자, 같이 읽어볼게요. I brought you a drink. Bring me some snacks. I brought him some water.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2: Where should I put this bed?
3: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2: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3: I brought you a drink. Here you go.
0: Alright, 미션 해결해 볼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Where should I put this bed?
1: Please put it next to the window.
4: Wow, it's heavier than I thought.
1: I brought you a drink.
4: Oh.
1: Here you go.
4: For me?
1: Yes.
4: Oh, you shouldn't have. Thank you.
0: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네. Good job. 자,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우리 그 파티에 늦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are late for the party.
0: Alright, we are late for the party. 자, 그럼 오늘 배운 이명자 패턴입니다.
1: 네.
0: Next to 목적어. 이거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나 제니 옆에 앉아있어. 나 제니 옆에 앉아있어.
1: 네.
0: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1: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지난번에도 제가 강조드렸지만 오늘 같은 경우도 next to 이런 전치사가 나왔었잖아요.
1: 네.
0: 이런 거 좀 틀려도 괜찮습니다. 무조건 써보시고 말로 해보시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합니다.
1: 정말 next 옆에 to 안 붙으면 이제 나중엔 이상할 때까지.
0: That's right.
1: 계속 트레이닝 같이 해요.
0: 네, 좋습니다.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매주 목요일은요. 관계 영어를 해보게 되는데요.
1: 네.
0: 자, 쿠키 하나로 다툰 친구들. 자, 보통 이제 다툴 때 이유야 다양하겠지만 이 먹는 걸로 또 은근히 싸울 때 있거든요.
1: 그러면은 솔직히 한 일주일은 못 볼 수 있어요.
0: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라이 치킨 먹을 때 닭다리 두 개를 먼저
1: 선점하는 게
0: 접수를 했다?
1: 그렇죠.
0: 그럼 이제 조금 어색해져요.
1: 그럼요. 왜냐면 먹는 걸로 토라지는 게 되게 서운해요.
0: 아, 그러니까요.
1: 예.
0: 그래서 오늘 뭔가 다투는 그런 이야기로 영어 다이얼로그 만들어봤습니다.
1: 벌써 흥미로운데요.
0: 오케이.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자, Josh라는 친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마유랑 Josh가 싸웠어. 아,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참고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Josh가 미국에서 고등학교 때 같은 학교 다니던 친구였습니다. 제가 말다툼이 좀
1: 아,
0: 있었거든요.
1: 그랬구나. 아유,
0: 기억해.
1: 예.
0: 네.
1: 지금 연락 안 되나요?
0: 안 됩니다.
1: 네.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문제가 뭐였길래?
1: 오.
0: 뭐, 왜 그랬던 거야? 문장 괜찮겠어요?
1: 괜찮은데요?
0: 네, 좀 짧죠?
1: 예, 짧은데,
0: 네.
1: 뭐, 괜찮은 거야? 뭐, 이 정도야, 뭐.
0: 한번 해봐야죠. 네.
1: 그쵸, 그쵸.
0: 다 영어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좋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한번 터져볼까요?
0: 오케이.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Mayu랑 Josh가 싸웠어.
2: What happened with Mayu and
1: Mayu,
2: Josh?
1: you know? Mayu and Josh
2: Yeah.
1: fight.
2: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1: You was there?
2: I was
1: You were
2: there.
1: there?
2: I broke up the fight. I broke up the fight.
1: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거, 새우,
2: Pardon?
1: No. You break up?
2: Yeah, I broke up the
1: break
2: fight.
1: up. 오.
2: Yeah.
1: 아니, 그러면은 있었으면은, 문제가 뭐였길래?
2: Sorry?
1: 문제. What happened? What happened?
2: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1: Ah.
2: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1: Cookie?
2: 'I want the cookie, I want the cookie, just a cookie.'
1: 쿠키. 아유, 그거 가지고.
2: 'Silly.'
1: 잘 말렸네.
0: 네. 어떻게 보면 좀 공감일 수도 있어요. 학창
1: 네.
0: 시절에 다 이제 친구들끼리 다투기도
1: 아유,
0: 하고 하잖아요.
1: 그럼요.
0: 그렇죠? 네. 미국에서도 사실 그런 일이 없는 게 당연히 아니고요. 아, 그 와중에 또 오가는 내용 중에 생활 영어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1: 네.
0: 자, 다 트레이닝 해보겠습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4: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3: What was the problem?
4: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자, 미션 문장입니다. 들었어, 들었어. 막 이러면서 마유랑 자아씨가 싸웠어. 어휴,
1: 그쵸.
0: 네네.
1: 싸웠으면은 그냥 파이트 하면 끝나는데 뭐가 맞네요. Got into.
0: 네.
1: 아, 뭐로 들어갔나 봐요.
0: 아,
1: 예, 서로 안
0: 오,
1: 좋은.
0: get into 한 거예요?
1: 그쵸. Get into. 싸운 거는 뭐예요? 약간의 전쟁이거든요. Got into a war. 전쟁으로 들어간 거죠.
0: 와, 근데 약간 느낌 멋지긴 해요.
1: 그죠?
0: 멋지지만 너무 강력한 전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자, 이거 말고, 사실 슬기 씨가 이미 대답을 한 단어입니다.
1: 그래요?
0: 뭐겠어요? 바로 싸움.
1: A fight.
0: Yes.

0: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자, fight은 싸우다라는 동사도 되고 네. 이렇게 싸움이나 승부라는 명사도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fought, fight의 과거형 fought을 써도 돼요. They fought. 이것도 가능한데 새로운 표현을 제가 좀 알려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get into fight이라는 게 덩어리입니다. 자, 일단은 그 전에 그 덩어리 가기 전에 요거 한번 볼게요. fight이라는 게 있고요. 싸움 중에 네. argume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1: 네.
0: 아마 어휘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은 이거 들어는 보셨을 것 같은데
1: argue의 명사형 아닌가요?
0: 어, 맞아요.
1: 네.
0: 뭐 하는 거?
1: 이거 저는 argue는 논쟁하다로 외웠어요.
0: 다들 물어보잖아요. 같은 사전을 쓴 느낌이에요.
1: 네.
0: 논쟁하다. 이렇게 되면
1: 우리는 우리 때는 똑같은 사전이에요.
0: 맞아요.
1: 네.
0: 왠지 너무 이거는 뭐 진지한 내용에서만 쓸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냥 말싸움하다예요.
1: 네.
0: 말싸움하다.
1: 맞아.
0: 그래서 우리 왠지 논쟁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말로도 나 어제 내 친구랑 논쟁했잖아. 좀 어색하죠?
1: 어, 너무 이상해요.
0: 진지한 논쟁도 가능한데 네. 그냥 말싸움했다도 가능한 겁니다.
1: 귀여운 so, 말싸움
0: that's
1: 정도도.
0: Right. So argument는 말로 싸우는 것만 되지만 fight 같은 경우에는 말싸움이나 아니면 뭐 몸이 부딪히거나 이런 것도 다 포함인 거예요.
1: 네.
0: Okay? So 여기서는 뭐 싸움에 이렇게 들어갔다. 자, get into a fight이라는 것은 덩어리 표현입니다. Get into가 뭐라고요?
1: Get into가 어디에 들어가는 건데.
0: 맞아요. 네. 왜냐면 get은 움직임을 나타낼 때가 대부분이에요. So get into a fight. 이거는 fight에 딱 들어갔다. 이거는 싸우기 시작하는 동작을 굉장히 강조할 때 많습니다.
1: 아~
0: 그래서 사실 그냥 싸우다라고 해석해도 돼요. 싸우다도 되고 아니면 싸움에 휘말리다, 싸움을 시작한다는 느낌.
1: 네.
0: Get into a fight. 했대. 그러니까 원래는 말만 하고 있다가 갑자기 get into a fight 했대. 들어간 느낌 있죠?
1: 네.
0: Right? get의 과거.
1: got.
0: 같이 알아두셔야죠.
1: 자,
0: 예를 들어서 다시는 싸움에 휘말리지 마. 싸움에 들어가지 마. 자, 싸움에 들어가지 마. 다시는
1: don't get into a fight again.
0: Don't get into a fight again. 자, 이번에는 과거형이에요.
1: 네.
0: 나 어제 싸웠어. 싸움에 휘말렸어. 싸움 시작했어.
1: I got into a fight.
0: 어제.
1: Yesterday.
0: That's right. 과거형이니까 get 대신에 got.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제가 별거 아닐 것 같지만요. 시제를 잘하면 아, 이 사람은 영어를 못한 사람이 아니구나. 꽤 하네. 이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1: Yeah.
0: 그래서 여기서 난 어제 싸운다. 우리말로도 어색해요.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시제 맞춰주셔야 돼요. 읽어보겠습니다. Don't get into a fight again.
1: Don't get into a fight again.
0: I got into a fight yesterday.
1: I got into a fight yesterday.
0: 본문해 볼게요.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1: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0: Alright, 자, 두 번째 문장입니다.
1: Mm-hmm.
0: 어, 나 거기 있었어. 내가 싸움 말렸지.
1: 어허.
0: 어, 너 몰랐지? 이러면서.
1: I was, I broke up the fight.
0: 오.
1: 어, 완전 새우였어요. 예, 우와. 새우로서.
0: 나 새우였어.
1: 예. 자, 근데 말린 거를 지금 상대방이 몰랐으면 제대로 말린 거 아닌 거 아니에요?
0: 제대로 말린 거예요. 아니면 예. 그 친구도 얘기만 들었을 수도 있죠. 방금
1: 아,
0: 그 친구도.
1: 아, 그렇군요. I broke up the fight. 나는 깼어.
0: 어, 깼어.
1: 그 싸움을.
0: Yes.
1: 어, 그쵸. 그리고 나는 거기 있었으니까 I was there. 네.
0: That's it.
1: 그쵸.
0: Right. 복잡할 필요 없어요.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1: Perfect. Yes.
0: So there, 명사로 거기도 되지만 거기에, 거기에서, 거기로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So I was there. 나 거기 있었어. 그래서 I broke up the fight 했지. 라고 했는데요. 자, 싸움을 우리가 말린다라고 하면 말리다에서 또 헷갈리기 시작해요.
1: 네.
0: 아, 이거 뭘 써야 되지? 이럴 수 있는데요.
1: 그쵸.
0: 정말 우리가 남녀 사이에 헤어진다라고 할 때도 break up을 쓰죠.
1: 맞아요.
0: 그게 직역을 하면 깨지다라는 뜻이잖아요. 쨍그랑하고, right?
1: 근데 우리도 나 마유랑 깨졌어.
0: 마,
1: 쓰잖아요.
0: 그게 약간 비격식처럼 사용을 하죠. 그쵸?
1: 귀엽게.
0: 영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break up a fight이라고 하면 싸움을 깨다.
1: 깨다.
0: Right? 그래서 말리다라는 식으로 의역이 될 수가 있고요. 이것으로 또 입영작을 하려면은 과거형도 알아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So break의 과거 뭐예요?
1: Broke.
0: Broke. 같이 가야죠.
1: 네.
0: 자, 한번 해볼게요. 싸움을 말리자. 그 싸움을 말리자. 하자.
1: Let's break up a fight.
0: The fight.
1: Break
0: 왜냐면
1: up the fight.
0: 여기서는 이게 덩어리 표현은 맞지만
1: 네.
0: 이미 우리가 어떤 싸움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let's break up a fight 이러면 저기 아무데나 가서 싸우고 있으면 그래 말리자.

0: 일반적인 싸움을 말리자가
1: 되죠. 난 평화주의자니까.
0: 그렇죠. Let's break up any fight.
1: 아, 그렇게 돼버릴 수 있군요.
0: So, 우리가 아는 그 fight이니까 the fight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네. So, 이건 기본형을 보여드린 거예요. 자, how about this? 오, 그 싸움 누가 말렸어? 오. 누가 그 싸움 말렸어? 그럼 일단 누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1: 누가? Who.
0: 자, 근데 누가가 주어의 역할 느낌이기 때문에 동사로 이어가줘야 돼요. 누가 그 싸움 말렸지?
1: Who did?
0: 동사 바로 who?
1: 아, who break up.
0: 아하.
1: Who the? break up the fight.
0: 심지어 과거니까 who break가 아니라 who?
1: Who broke up the fight.
0: 그렇죠. 자, who가 주어의 느낌이에요. 누가입니다.
1: 아,
0: 누구를.
1: 그렇구나.
0: 이럴 때는 who 뒤에 동사로 이어가는
1: 네.
0: 거예요. So who did you? 뭐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1: 예.
0: who broke up the fight. 이렇게 동사부터 이어가줍니다.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1: 네.
0: Just like this. Right? 자, 읽어보겠습니다. Let's break up the fight.
1: Let's break up the fight.
0: Who broke up the fight?
1: Who broke up the fight?
0: Alright.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싸움을 거는 거 있잖아요.
1: 네.
0: Alright. 싸움을 이 사람이 먼저 시작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할 때
1: 네.
0: 그러면 단순하게 뭘 쓰면 싸움을 걸다, 싸움을 시작하다가 될까요?
1: Get.
0: I said 시작하다.
1: A start? 아, start the, a fight. Start a fight. 오.
0: Yeah. No, she started the fight.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작하는
1: yeah.
0: 거. So, 나 거기 있었고, 내가 그 fight broke up 이렇게 했고,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1: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0: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0: 네, 다음 미션 문장 한번 볼게요.
1: 네.
0: 아니, 문제가 뭐였길래? 아니,
1: 그쵸?
0: 왜 싸운 거야? 이러면서.
1: 싸운 이유 제일 궁금해요.
0: 아, 저도 궁금하죠.
1: 뭐 때문에 싸웠고, 네. 왜냐면 우리는 그런 걸 답습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0: 아, 그러니까요.
1: 어, 우린 피하자. 약간 이런.
0: 네, 미국에서도 똑같아요. 저도 네. 미국에서 고등학교 때 막 싸우고 있으면 다 그게 궁금하니까 다들.
1: 그치.
0: 뭐 어떻게 된 거야? 아, 이거 말하면 안 되죠. 어떻게 된 거? 어떻게 된 거? 이렇게 됐죠.
1: 뭐 때문에 그랬대. 아. 이렇게 조용히 말해야 돼요. What was the problem? 문제는 problem이니까요. What was the problem?
0: What was the problem?
1: Yes.
0: 오케이, 정답 맞는지 보겠습니다.
1: Mm-hmm. Perfect. Yes.
0: Problem. Obviously, 문제라는 뜻이 되겠죠.
1: 네.
0: 자, 그런데 우리가 보통 뭐가 뭐야? 이렇게 얘기할 때 What is?
1: 네.
0: 이런 식으로 쓰죠. What is? So, 비동사를 현재형으로 쓰는 거예요.
1: 그쵸.
0: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동사 시제가 어떻게 돼 있어요?
1: 과거 was로
0: 맞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뭐야? What is the problem도 가능해요.
1: 네.
0: 물론 뭐 지금 상황에서 hey, what is the problem, right? 근데 이미 싸웠죠?
1: 네.
0: 그러니까 문제가 뭐야가 아니라 문제가 뭐?
1: 였어.
0: 였어. 과거의 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1: 네.
0: So, what was the problem?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what is 뭐뭐, 뭐 예를 들어 what is this, what is that? 여기서 이제 what was로 한번 트레이닝 해보는 거죠.
1: 네.
0: So, what was or 명사에 따라 were가 될 수도 있겠죠. So, 예를 들어서 명사가 복수라면 was에요, were에요?
1: Were.
0: Were 써야 되는 겁니다.
1: 네.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어, 질문이 뭐였죠? 예를 들어서 슬기 씨가 어떤 인터뷰 중에 누가 물어봤는데
1: 그쵸.
0: 지금 다른 거에 집중하느라 못 들은 거예요.
1: 어,
0: 자,
1: 맞아요.
0: 그랬을 때 그 질문이 뭐였죠?
1: What was the question?
0: Exactly. What was the question? I'm sorry. 이러면서. Okay?
1: 어, 자, 그런 질문 실제로 되게 많이 하세요. 다른 이야기 하다가 잠깐만 질문이 뭐였죠?
0: 아, 맞아요. 에. 슬기 씨는 오히려 인터뷰를 이렇게
1: 저는 질문을 남을... 하는 사람이니까.
0: 맞아요. 아, 배우분들 많이 해봤으니까
1: 네,
0: 그분이
1: 맞습니다.
0: 못 알아들었을 수 있거든요.
1: 네네.
0: 자, how about this? 이번엔 복수로 써볼게요. 뭔가 이유들이 있었을 것 같은 거예요.
1: 예.
0: 그래서 그 이유들이 뭐였지? 그 이유들은 뭐였지?
1: What was... what were the reasons?
0: 그렇죠. What were the reasons? 그래서 우리가 뭐든지 있잖아요.
1: 네.
0: 영어할 때 단수에는 그나마 좀 익숙해요.
1: 맞아요.
0: 근데 복수가 되는 순간 이렇게 됩니다.
1: 정말.
0: 네.
1: 왜냐면 우리는 그게 없기 때문에
0: 그렇죠.
1: 더 그래요.
0: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해서 이병작이라고 하는 게 우리말을 영어로 최대한 바꿔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단수 복수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 영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두 번 생각하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제가

0: 예를 들어서 무엇이 아니라 누구를 써볼게요. 누구.
1: 오.
0: 그 남자 누구였니? 나 어제 그 사람 있잖아. 그래서 그
1: 오.
0: 남자 누구였어? 슬기 씨가 예를 들어 엄청 잘생긴 사람 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이 제 친구 같았던 거예요.
1: 그쵸.
0: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1: 나는 결혼은 했지만,
0: 궁금할 수 있잖아요.
1: 궁금은 하니까.
0: Right.
1: Who was that, the man?
0: The man, the guy.
1: The guy.
0: That was my friend.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할수 있겠죠?
1: 왠지 소개시켜줘.
0: 그렇죠? 좀 많이 늦었어.
1: 많이 늦었지. Too late.
0: Yes.
1: Yeah.
0: So, who was that
1: That
0: guy?
1: guy.
0: 이렇게 과거로 물어볼 수도 있겠죠? Okay.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So, what was the problem?
1: What was the problem?
0: Alright, 자,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1: 네.
0: 하나 남아있는데요. 그래도 뭔가 순수하네요, 느낌이.
1: 왜요, 왜요?
0: 쿠키 하나 두고 싸우더라고.
1: 아, 그러니까 이 싸우는 게 굉장히 사소한 이유에서 출발을 하고요.
0: 맞습니다.
1: 나중에는 뭐 때문에 싸웠는지 기억도 못 해요.
0: 그게 진짜 좀, 이게 특히나 싸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1: 예.
0: 그래요. 서로,
1: 차.
0: 왜 싸웠지?
1: 야, 그것 때문이었냐? 야,
0: 야,
1: 미안하다, 야.
0: 미안하다. 이거 우리 오버였다. 이러면서.
1: 그러면서 끝나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0: Exactly.
1: 예. They were fighting over.
0: 자, 일단은 앞에서부터 한번 가볼게요. 그들은
1: 그들은 싸우고 있었어.
0: 잘라도 될것 같아요.
1: 여기서 자를까요?
0: Okay.
1: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네. 쿠키를 하나를 두고 싸워요.
0: 아, 이것도 별거 아닌 단어인데, 은근히
1: 이거
0: 스펠링이 헷갈릴 때
1: 헷갈려요.
0: 있어요.
1: 지금 저 C랑 K랑 헷갈렸는데,
0: 그거는 상상도 못 했는데. 자,
1: 거침없이 가니까 나왔어요.
0: 느낌대로 가야 돼.
1: 네.
0: So they were fighting, right? 근데 뭐 때문에요? Over a
1: A cookie.
0: cookie. 맞습니다. 그쵸?
1: 만약에 여기 over가 비어져 있었으면 저 고민 정말 많이 했을 것 같아요.
0: 뭐뭐를
1: 를 두고,
0: 두고라고 할 때.
1: 뭐뭐를 놓고,
0: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1: 예.
0: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싸우다를 지금 여기서는 명사로 쓴 거예요?
1: 싸우다요?
0: 명사예요, 파이시.
1: Fight이요? 동명사.
0: 동사입니다. 동사.
1: 동사요?
0: 동사. 그죠? 왜냐면 ing 붙으니까. 그러니까 fight 말하고 fight 자체.
1: 네네네.
0: So, fight은 과거형 PP형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혹시 모르시면 교재 쓰셔야 됩니다.
1: Fought. 예, fight fought.
0: 스펠링 기대해 볼게요.
1: 예, fight for fought. Fought이에 또. 예.
0: 나오는 대로 그대로 빨리빨리.
1: 네네네, 이거 느낌대로 가야 돼요. 네.
0: 그렇죠. 느낌대로 안 가면은 스펠링 막 지금 O에서 A랑 헷갈렸죠.
1: 그죠?
0: 예.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Fight, fight, fight. 이거 왜 헷갈리냐면 teach 있죠, teach.
1: 네.
0: 그건 taught이란 말이에요.
1: 예.
0: 근데 걔는 tau 이렇게 돼요. 그래서 또 그건 헷갈려요.
1: 맞아요.
0: Right? 그래서 많이 써봐야 된다는 거예요.
1: 어.
0: That's the only way.
1: 예.
0: Okay? 자, 우리 보세요. 뭔가를 두고 싸운다는 거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1: 그쵸,
0: 사실. 그렇죠?
1: 그쵸.
0: 예를 들어서 나를 두고 싸우고 있어. 막 이래요. 그러면 나 때문에 싸운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1: 네.
0: So, over가 뭐뭐 위로, 위에서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그래서
1: 예.
0: 여기 쿠키가 여기 딱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1: 아.
0: 그 위에서 얘를 딱 두고 너랑 나랑 결투. 이렇게
1: 그래.
0: 되는 겁니다,
1: 아,
0: right?
1: 맞아요.
0: So,
1: 네.
0: over 목적어.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So, fight over something 이라고 하면 뭔가를 두고 싸우다.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싸우다는
1: 그쵸,
0: 뜻입니다.
1: 그쵸.
0: Okay? 자, 제가 한 거, 요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날 두고 그만 싸워. 이걸 해볼 텐데요. 자, 그만이 뭐죠, 그만?
1: Stop.
0: 자, 힌트 드릴게요.
1: 네.
0: stop 뒤에는 ing 쓰면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답니다.
1: 멈추다.
0: 자, 슬기 씨 연기하듯이 여러분들도, 야, 그렇게 좋아? 날 두고 그만 싸워.
1: 처음 해보는 말이라서 될지 모르겠는데. 자, stop fighting over me.
0: 지금.
1: Stop, stop. Oh, I'm so tired.
0: 한참 전에 갔잖아요. 그죠? 네,
1: 갔어?
0: 그래요. So,
1: 운전 안 맞네.
0: stop fighting over me. Very, very nice. 자,
1: Yeah.
0: how about this? 이번에는 과거 진행을 한번 써볼게요. 여기처럼. 그들은 장난감을 두고 싸우고 있었다. 걔네 있잖아. 장난감 하나 두고 싸우고 있더라고.
1: They were fighting over a toy.
0: 그렇죠. They were fighting over a toy.
1: A toy.
0: Just like this. 지금 이 문장에서도 사실 가져갈 게 너무나 많아요.
1: 네.
0: 물론 이제 fight over는 우리가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stop, ing.
1: ING.
0: 얘는 제가 뼈대가 되는 패턴들. 패턴은 사실 많은데요. 그
1: 네.
0: 중에 제가 사실 정해놓은 게160몇 개가 있어요. 정말 이것만 알아도 영어 웬만큼 다 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는 뼈대 패턴이라 불러요. So, frame patterns라고 저는 부르는데.
1: 네.

0: 중에 하나입니다. Stop ing 하는 것을 멈추다. So, stop fighting over me. 이건 이미 싸우고 있을 때 그걸 그만두라는 얘기가 되겠죠.
1: 저는 그래서 정말 헷갈릴 때 stop fighting도 있지만 사실 stop 다음에 to가 올 때도 있잖아요.
0: 네.
1: stop to는
0: 좀 달라요.
1: 그래서 너무 헷갈려요.
0: stop to는 멈추는데 뭘 하기 위해 멈춘 거예요.
1: 아.
0: Okay. So I stopped to 뭐가 있을까요? 멈춰서 뭘 하는 게 있을까요?
1: 배고파서.
0: 뭐 I was walking and I stopped to eat something.
1: 뭘 먹기 위해 멈췄네.
0: 그렇죠. 그래서 목적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뭐 목적이다 뭐 이렇게 쓰는 건 의미가 없고요.
1: 해봐야 돼요. 예. 네.
0: 아, 이거는 진짜 진리예요. 그냥 반복해서 쓰는 게 최고입니다.
1: 네. 네.
0: 일단 하지만 기본 이론은 알아야겠죠.
1: 그렇죠, 그렇죠.
0: So stop fighting over me and they were fighting over a toy. 여기서도 또 하나 과거 진행형이에요.
1: 네.
0: Right? 과거 진행. 과거의 한 시점에 혹은 그 근처 때 근처에 앞뒤로 한참 하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1: 싸우고 있었던 거네요.
0: That's correct. 자, you guys 읽어볼게요. Stop fighting over me.
1: Stop fighting over me.
0: They were fighting over a toy.
1: They were fighting over a toy.
0: Alright, 자 본문도 갈게요.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1: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0: Alright, 두 문장 또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hat was the problem? What was the problem?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1: 네.
0: 마유랑 조시가 싸웠어.
1: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0: 아니, 문제가 뭐였길래?
1: What was the problem?
0: 그죠. 과거형을 썼습니다.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2: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3: What was the problem? What was the problem?
2: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0: 네, 입으로 직접 해보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이 패턴 잊지 마유.
0: 아, 아름다웠어요.
1: 왜냐면 제가 모니터를 하다 보니까 요때쯤 약간 졸렸더라고요.
0: 아, 그렇군요.
1: 예.
0: 요때 다시 한번
1: 맞아요.
0: 에너지 끌어 올려.
1: 제가 좀 깨워드리려고 한번 노래를 넣어봤어요.
0: 다들 집중하셨을 거예요.
1: 집중.
0: Alright. 자, get into a fight. 오케이, 싸움에 휘말리거나 싸우다 뭔가 시작하는 느낌이
1: 네.
0: 있었죠. 자, 목소리 크게 해주세요.
1: 네.
0: 나 어제 싸움에 휘말렸어. 과거형이에요.
1: I got into a fight yesterday.
0: 그렇죠. get이 아니라 got.
1: Mm-hmm.
0: 자, 다시는 싸우지 마. 다시는 싸움에 들어가지 마.
1: Don't get into a fight.
0: 다시.
1: Don't get into a fight again. Oh, yes.
0: 다시 읽어야죠.
1: 오케이, 오케이.
0: 세 번째입니다. 마유랑 조시가 싸웠어.
1: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0: There you go. 읽어볼게요.
4: I got into a fight yesterday. Don't get into a fight again.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0: 자, 다음은요. What was or were 명사. 가보겠습니다. 문제가 뭐였길래 뭐가 문제였니?
1: What was the problem?
0: 그죠. What was the problem?
1: Mm-hmm.
0: 자, how about this? 질문이 뭐였니? 어, 저 질문이 뭐였죠?
1: Oh, what was the question?
0: 그렇죠. What was the question? Right. Mm-hmm. 세 번째. 어, 이번에는 복수 같은데요.
1: 네.
0: 이유들이 뭐였어? 그 이유들이 뭐였니?
1: What were the reasons?
0: 그렇죠. What were the reasons?
1: Mm-hmm.
0: Yes.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 What was the problem? What was the question? What were the reasons?

0: 잘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2: 마유 and Josh got into a fight.
3: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2: What was the problem?
3: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Mayu and Josh got into a fight.
5: I was there. I broke up the fight.
4: Oh, what was the problem?
5: They were fighting over a cookie.
4: Only cookie?
5: They love food.
1: Yes.
0: 아, you guys did.
1: 역시나 우리
0: Great
1: 시청자
0: job.
1: 여러분들 정말 너무 잘 따라와 주세요.
0: 너무 좋아요.
1: 네.
0: 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1: 나 제니 옆에 앉아 있어 라는 문장이었죠. I am sitting next to Jenny.
0: There you go. Next to를 사용했습니다.
1: 네.
0: 자,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이죠. 바로 what was 아니면 what were 명사 그렇게 사용을 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어, 답이 뭐였어? 답이 뭐였니?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1: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영작에서 끝내지 마시고요. 그것을 낭독하면서 내 것으로 만드세요. 진짜 내가 연기를 하듯이 가는 거 엄청난 도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1: 그렇죠.
0: Alright,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1: 이 분위기?
2: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1: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3: 뭐야 이거?
1: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0: 오늘은 무슨 이야기지?
1: 바로 바로
2: 내 이야기!
0: 오, 오늘도 이야기 대결인가?
1: 내 이야기는 소 이야기인데 무도 나오지?
3: 어? 내 이야기는 무 이야기인데 뭐 소도 나와?
0: 아무튼 둘 다 소랑 무가 나오는 이야기냐?
1: 내 이야기가 훨씬 더 재밌을걸. 옛날 옛날에 칠성이라고 맨날 잠만 자는 게으르기로 소문난 아이가 있었어. 칠성이는 어찌나 게으른지 밥도 얼굴에 붙여놓고 자면서 먹었지.
4: 아유, 덥다, 더워. 아이고, 칠성아. 너 맨날 그렇게 잠만 자지 말고 좀 나와서 엄마, 아빠 일도 좀 돕고 해야지.
5: 아, 귀찮은데. 아주 이따가요.
3: 너 그렇게 게으름 피우다가 소 된다, 소.
5: 소 된다, 소.
6: 소? 그 소는 맨날 풀만 뜯어먹고 한가롭게 잠만 자던데. 엄마 아빠 잔소리 안 듣게 나도 그냥 소 되면 좋겠다.
4: 아, 아니잖아. 당장 일어나.
6: 아, 잠도 못 자게 하고.
4: 잠깐, 잠깐 좀. 그 어디 가는 겨?
6: 이러라고. 엄마 아빠는. 우와, 동물 털 많다.
7: 이 달은 그냥 달이 아니란다. 쓰면 실제로 그 동물로 변하는 마법의 달이야.
6: 마법의 달이요? 그럼 이 소 탈 쓰면 진짜 소로 변해요? 아, 나 진짜 소 되고 싶은데.
7: 그럼 한번 써볼텨.
6: 그래도 돼요?
1: 칠성이가 소탈을 쓰자. 진짜 소로 변했어.
6: 우와, 내가 진짜 소가 되다니. 우와.
4: 아유, 마늘이 잘 됐네.
6: 아빠, 내가 진짜 소가 됐어요.
4: 아니, 이 소가 왜 이래?
1: 칠성이가 아무리 말해도 다른 사람에겐 소 울음소리로만 들렸지.
7: 이 소가 자네를 따르는 것 같은데 필요하면 데려다가 일을 시키게. 돈은 필요 없어.
4: 정말요?
7: 그래. 단, 무는 절대로 먹이지 말게. 이 소는 무를 먹으면 탈이 나거든.
4: 아이고, 예, 어르신. 아이고, 정말 감사하구만요. 아, 자, 어서 가자. 이리야, 이리야.
6: 엄마, 나 칠성이야.
4: 아유, 소가 생겼네.
6: 엄마.
7: 아빠, 엄마, 열심히 도와드리거라.
1: 소가 된 칠성이는 매일매일 일을 해야 했어.
4: 이리야, 이리야. 자, 얼른 밭에 갈거라.
6: 아, 우리 아빠. 아빠, 좀 힘들어요.
4: 아, 이 소가 도대체 왜 이리야? 아, 그만 울고 얼른 일이나 혀. 일이나 혀.
6: 아, 우리 아빠.
4: 얼른 일이 혀.
6: 아, 소 되면 풀 먹고 잠만 잘 줄 알았는데. 아, 힘들어. 아. 아이고, 힘들어. 매일매일 일하고 또 일하고. 사람 살려.
4: 소가 왜 이리야? 아이, 얼른 일어나! 얼른!
6: 인간적으로 좀 쉬면서 합시다.
4: 아유, 이소도 그냥 칠성이를 닮았나? 아니, 이소도 참 게을러.
3: 아이, 그나저나 우리 칠성이는 며칠째 어딜 간 거야? 아유.
6: 나 여기 있는데. 엄마! 아빠!
4: 당신은 좀 쉬세요. 칠성이는 내가 찾아볼게요.
3: 아유, 우리 칠성이 좋아하는 콩심으르면 빨리 갈아야죠.
4: 그래, 그 칠성이 콩 좋아하지. 예. 얼른 갑시다. 에이, 우리 칠성이. 에이.
6: 나 좋아하는 콩밥 해주려고 엄마 아빠는 이렇게 맨날 힘들게 일하신 거구나. 난 그런 줄도 모르고. 하루 종일 잠만 자고 게으름만 피웠어.
4: 자,
6: 아빠, 엄마.
3: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6: 엄마, 괜찮아? 내가 할게.
4: 아이고, 해가 서쪽에서 뜰라나. 조서가 왜 저런데?
3: 그러게요.
1: 그 후 칠성이는 엄마 아빠를 열심히 돕기 시작했지.
4: 아이고 소야, 네 덕분에 올해는 더 풍년이로구나.
3: 고맙다.
8: 저도 고마워요 엄마 아빠.
4: 뭐라는 거야?
3: 아이, 몰라요.
1: 그렇게 칠성이는 영원히 소로 살았답니다.
4: 발음 같네.
3: 뭐?
1: 아이, 당연히 거짓말이지. 칠성이는 사실 이걸 먹고 다시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당근, 2번 무.
0: 글쎄. 근데

0: 아까 그 할아버지가.
1: 단, 무는 절대로 먹이지 말게. 이 소는 무를 먹으면 탈이 나거든.
0: 이랬잖아.
2: 혹시 무를 먹으면 사람으로 변해서 그렇게 말한 거 아니야?
3: 딩동댕 동동이 초답. 칠성이는 무를 먹었어.
2: 아.
4: 이야, 콩자로 옮기기도 완벽하게 끝!
5: 아유, 세상에 이걸 금세 다 옮겼네?
4: 아, 이 정도쯤이야. 아, 이랬더니 목마르네.
5: 어? 시원하게 무 먹을래?
4: 네!
6: 아유, 여보 나왔어요. 아유, 아유, 아 이게 뭐야? 뭐 아니야? 아유, 그 어르신이 무는 먹이지 말랬는데.
4: 아이고 배야!
6: 아이고 이게 누구야? 칠성아!
5: 칠성아! 엄마, 아빠!
3: 이렇게 사람으로 돌아온 칠성이 그 후론 엄마 아빠를 잘 도와드리며 살았대.
7: 댕댕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
0: 와 진짜 재밌다.
2: 댕댕이 이야기도 재밌지만 내 이야기는 훨씬 더 재밌지.
7: 오, 무 이야기라 그랬지? 그럼 어디 한번 들어볼까?
2: 옛날에 아주 착한 농부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해 밭에서 무가 엄청 크게 자란 거야.
6: 이렇게 큰 무는 태어나 처음 봐요.
2: 아유, 저도요. 이 정도면 무 생채를 1년 내내 해먹을 수 있겠네.
6: 온 동네 사람들이 무국을 해먹어도 남겠어.
2: 그러게요. 아유, 그런데 이 무를 어떻게 해야 하지?
6: 아주 아주 귀한 무니 마을 사람들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원님에게 선물로 드립시다.
2: 아유, 좋아요, 좋아.
6: 이야, 엄청 크다.
8: 오라, 그거 참 신기한 무로다. 이렇게 커다란 무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서 마을 잔치를 열면 참 좋겠구만.
2: 썰어서 말려 무말랭이를 만들어 마을 사람들을 나눠줘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요. 와, 역시 두 분은 마을 사람들만 생각한다니까.
0: 아유, 자네들도 마을에 무슨 일 생기면 먼저 발벗고 나서질 않는가.
8: 그러게 말일세. 내가 이렇게 귀한 물을 선물로 받았는데 가만히 있을 순 없지. 나도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은데.
6: 예? 아유, 아니에요. 그러려고 드린 게 아닌데.
8: 아닐세, 아닐세, 아닐세. 그래, 뭐가 좋을까?
0: 아, 마침 마을 관아에 이 무크기랑 비슷한 소가 한 마리 있는데 그건 어떠실까요?
8: 소라, 그거 좋은 생각이구만.
0: 예?
8: 소를 죽어라.
2: 그렇게 소를 선물 받은 농부 부부 앞에 마을의 욕심쟁이 최대감이 나타났지.
9: 와! 아, 이게 그 무를 선물해 받은 소인가?
6: 예.
9: 아이, 잠깐. 자네들이 한 달 전에 우리 집에서 쌀 한 자루를 빌려갔지, 아마? 아이, 그동안 이자가 붙었으니.
6: 아유.
9: 옳지. 이 소로 갚으면 되겠다.

0: 손은 이제 제 겁니다. 가자.
1: 쌀 한 자루를 소로 봤다니 난 역시 대단해.
0: 아유 이뻐라. 엄마. 이야. 엄마. 아니 근데 원님도 참 어리석지. 아무리 커봤자 그냥 무인데. 아 더 비싼 소를 왜 선물해? 어리석다 어리석아. 잠깐. 어리석은 원님을 이용해 돈 좀 벌어봐.
1: 물을 선물하고 더 귀한 소를 받았으니 만약에 소를 바치면 더 귀한 황금 아니면 보석
0: 엄청 더 귀한 걸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역시 난 똑똑해. 저희 집 소가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서 원님께 선물하려고 가져왔습니다.
2: 정말 이 소가 최대감님 댁 소가 맞습니까?
0: 그럼요. 네.
3: 내가 모를 줄 알고.
2: 아이고, 이렇게 귀한 소를 받았으니 내 가만히 있을 수 있나? 아, 이방 그 관아에 최대감님 드릴 좋은 선물이 있겠는가?
0: 선물요?
2: 아, 그거 있잖아, 그거.
4: 하! 관아 창고에 얼마 전에 들어온 저 소만한...
5: 여기서 문제! 원님은 최대감에게 무엇을 선물했을까?
6: 와, 설마 저 소만한 황금 아니면 보석?
7: 에이, 원님이 최대감 속셈을 다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리가 없어.
5: 원님에게는 소와 비슷한 크기에 무가 있었지.
7: 무? 농부 부부한테 받은 그 무?
0: 진짜 이걸 주신다고요? 아니, 농담이시죠?
2: 아이, 농담이라뇨. 아, 이게 우리 마을 땅에서 난 세상에 둘도 없는 아주 귀한 무랍니다.
4: 이 귀한 무가 썩기 전에 각종 무요리를 해서 마을 무잔치를 여는 건 어떠실까요?
2: 오, 오라!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그쵸, 최대감님?
1: 아, 이게 뭐야, 정말.
5: 원님은 욕심쟁이 최대감이 바친 소를 다시 농부에게 전해줬어.
8: 감사합니다, 원님.
2: 조만간 최대감님 댁에서 무잔치를 연다고 하니 그때 또 보세나.
8: 네.
7: 커다란 무. 소가 된 대감뱅이. 두 이야기 중 더 재밌는 이야기는 친구들이 선택할래? 어, 난 그럼 이만.
8: 뭐야 이게.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농협 안심 녹용에서 아이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드립니다.

0: 옛날부터 요정과 악당은 서로 대결해왔지.
1: 악당은 여전히 우리 곁에서.
2: 몰라, 할 수가 없어. 나 하나 놀자.
1: 어린이들을 괴롭히고 있지만 요정들 또한 그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켜내고 있다.
3: 그래서 오늘은 딩동댕 삼총사 덕분에 나쁜 습관을 고치게 된 어린이들을 이곳에 또 한 번 초대했지. 이름하여
4: 딩동댕 삼총사 덕분에
5: 와우 우리 아이들이
6: 달라졌어요. 빠밤.
3: 자, 그럼 첫 번째 친구부터 만나볼까?
4: 네, 이화숙 어린이 나와주세요.
7: 이름 이화숙, 공포의 앵그리 괴물 편 출연.
4: 우와, 화숙아, 오랜만이야.
3: 화숙아, 그동안 잘 지냈어? 화숙이 전에 화나면 막 으아 하고 머리에 불 나면서 괴물로 변했잖아. 내가 그 얘기 참 재미나게 봤는데. 우와.
4: 박사님.
8: 그러다 화숙이 또 화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3: 미안.
5: 아이, 괜찮아요. 저 이제 이런 일로 화 안 내요.
6: 우와, 화숙이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5: 아이, 그럼. 그때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겪었는데. 아이, 그럼 변해야지.
4: 그렇다면 화숙이가 어떤 일을 겪었던 건지 영상으로 함께
9: 파이팅!
7: 지금으로부터 몇 달 전.
5: 어? 왕지렁이 어디 갔지?
10: 몰라? 내가 먹었나?
5: 뭐?
7: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괴물처럼 화를 내던 이화숙 어린이. 그런 화숙이를 보고 악당 크크가 나타나는데.
11: 자, 이건 마법의 목걸이란다. 이 목걸이를 하면 넌 아주 강력한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럼 아무도 널 화나게 하는 사람이 없겠지.
7: 수상한 목걸이를 받은 화숙이는
5: 엄마!
7: 엄마에게 목걸이를 자랑합니다.
5: 이것 좀 봐요. 나 선물 받았어요.
10: 화숙아, 모르는 사람이 주는 거 함부로 받으면 안 돼. 그 목걸이 빼서 줘봐.
5: 이 목

0: 머리에 뿔이 난 채 친구를 만나는 화수.
1: 어? 근데 너 머리에 그거 뭐야? 이게 뭐지? 야, 너 그 뿔 달린 괴물 같다. 괴물이란 말 취소해! 취소해!

0: 그게 다 크크가 준 목걸이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죠.
1: 더 화를 내라고!
0: 하지만 이를 그냥 두고 볼 딩동댕 삼총사가 아니었으니
2: 안다 크크! 너희 녀석 어린이를 괴물로 만들어! 딩동!
3: 누구나 화가 날 수 있어. 화가 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니까.
4: 맞습니다. 하지만 화가 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막 괴롭히면 안 되겠죠?
2: 화수가, 우리 친구들 중에도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친구가 있을지 모르거든? 그 친구들한테 한마디 해줄래?
5: 알았어. 친구들아, 화가 날 땐 이렇게 해봐. 첫째, 마음속으로 멈춰! 라고 외쳐.
6: 멈춰!
5: 둘째, 숨을 크게 세 번. 셋째, 화가 난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는 거지. 할 수 있지?
6: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0: 앵그리 괴물, 이젠 안녕!
3: 딩동댕 삼총사 덕분에 나쁜 습관을 고친 두 번째 친구!
2: 홍, 나, 은, 어린이, 나와주세요!
0: 홍, 나, 은, 엄마의 땡큐봇 출연. 김서희, 나은이 엄마.
7: 엄마의 땡큐봇 이야기. 그때 참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해 주셨는데요. 나은 어머니, 그 후에 우리 나은이 정말 바뀌었나요?
8: 네, 정말 달라졌어요. 땡큐봇이 다시 올까봐 그러는지 엄마한테 고맙다는 표현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9: 땡큐봇 다시 올까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 엄마한테 고마워서 그러는 건데.
8: 아유, 우리 딸.
3: 그렇다면 나은이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다 같이 영상으로
6: 화이팅! 김동대
10: 생일 축하합니다.
0: 그 일은 축하합니다. 엄마의 생일날 벌어졌죠.
10: 사랑하는 엄마의 생일 축하합니다. 우와!
9: 엄마, 촛불 불기 전에 소원 빌어요.
8: 소원? 나은아, 티셔츠 마음에 들어?

0: 색깔이 좀 됐어요.
1: 내 소원은 우리 나은이가 엄마한테 고마운 마음을 가져주는 거야.
2: 바로 그때 도착한 수상한 선물.
3: 누구세요?
4: 배달 왔습니다. 들어갈게요. 설거지도 로봇이 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2: 상자 속에서 나온 건 바로 땡큐봇이었죠.
4: 요즘은 효도도 로봇이 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자, 파워 버튼.
5: 엄마, 엄마, 항상 감사해요. 땡큐봇이 엄마한테 효도할게요. 땡큐. 땡큐. 땡큐.
3: 이 로봇 왜 이래?
2: 그때부터 엄마의 귀염둥이가 된 땡큐봇.
5: 땡큐, 땡큐.
3: 아유, 엄마 해주니 내가 고맙지. 엄마가 한글 공부 책 사왔어.
0: 아, 나 한글 공부하기 싫은데.
5: 나 한글 좋아하는데. 엄마, 사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0: 아, 내놔. 이거 내 거야.
3: 땡큐봇, 다음에 엄마가 네 것도 사줄게.
5: 엄마 최고. 땡큐, 땡큐.
3: 땡큐, 땡큐.
0: 엄마, 사과 왜 쟤만 줘? 나는.
3: 아니, 나니 넌 과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0: 나 더는 못 참아. 싫어. 엄마 딸은 난데 얘가 엄마 자식처럼 하는 거 싫다고요.
3: 아니 이게 왜 안 커지지? 이상하다.
0: 엄마, 나보다 이 땡큐봇이 더 좋아? 아니지?
3: 아이, 가만히 좀 있어봐. 켜졌다.
5: 엄마, 전원을 켜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땡큐.
3: 아유!
0: 안 돼! 엄마!
2: 그걸 보며 좋아하던 크크에게 딩동댕 삼총사가 나타납니다.
6: 이젠 로봇까지 동원해 어린이를 괴롭히는 거냐?
2: 요정들이 크크를 물리치자 땡큐봇도 사라져버렸죠.
3: 땡큐봇!
0: 엄마, 이제 땡큐봇 잊어요. 앞으로 엄마 섭섭하지 않게 내가 고마운 마음 더 많이 표현할게요.
3: 아유, 우리 딸. 아유.
7: 어머니, 지금도 혹시 땡큐봇 보고 싶으세요?
8: 잘 지내나 궁금하긴 해요. 하지만 이제 땡큐봇보다 엄마를 더 많이 사랑해주는 나은이가 있는걸요.
0: 엄마, 사랑해요.
8: 엄마도 나은이 사랑해요.
2: 땡큐봇, 이젠 잊기로 해요.
9: 오늘 이야기를 쭉 듣고 보니 우리 요정들 활약이 대단하구먼. 최고예요.
7: 하지만 박사님, 저희에게도

0: 있었습니다.
1: 맞아요. 크크의 동생 민우 왕자가 나타났을 때요.
2: 왕자님.
0: 기동대사
3: 그날 시은 시우 남매는 아파트에서 쿵쿵 뛰어다니고 있었죠.
4: 그러면 이번엔
3: 바로 그때.
5: 어? 뭐야?
3: 그리하여 시은 시우는 위층에 올라가 보게 되는데
6: 우리는 쿵쿵 밴드다.
7: 여기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쿵쿵거리자.
3: 바로 그때 나타난 딩동댕 삼총사.
8: 아싸 크크!
9: 크크, 너야말로 또!

0: 정신 차려, 동동!
1: 저 녀석은 악당 크크의 동생이야!
2: 쿵쿵 밴드! 공격!
0: 얘들아, 정신 차리고 반격해! 딩동대! 딩동대!
2: 조금 더 간절하게!
3: 왕자는 머리카락이 생명이야.
2: 미루야,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0: 지금이야. 딩딩. 동동.
1: 딩딩.
0: 딩동.
4: 그렇게 크크와 미누 왕자를 물리친 딩동댕 삼총사.
0: 누나, 우리
4: 그날 이후. 시은시우는 절대
0: 엄마,
4: 집에서 쿵쿵 뛰지 않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5: 딩동댕 삼총사! 와!
6: 그때 민우 왕자한테 반해서 하마터면 우주 평화를 지키지 못할 뻔했어. 나! 앞으론 그런 일 없을 거야. 약속해!
1: 민우 왕자다.

0: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나쁜 습관을 고치는 그날까지!
1: 요정들의 활약은 계속됩니다!
2: 우리가 누구?
3: 김동현 사촌파!

0: 스위스 유기농 스킨케어 브랜드 벨레다에서 어린이 치약 세트와 샴푸 앤 바디워시를 드립니다.
1: 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1: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2: 로보카플리랑 꼭꼭 약속!
1: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진흙 튀기기.
1: 비가 옵니다. 팔팔한 조지는 집안에 있어야 했죠.
0: 아빠, 비가 그쳤어요. 나가서 놀아도 돼요?
2: 하하, 그럼 되지. 어서 나가 놀아라.
1: 팔팔은 진흙 튀기기를 좋아하죠.
0: 난 진흙 튀기기가 좋아.
3: 페파? 진흙 웅덩이에서 뛰어놀 때는 장화를 꼭 신어야지.
0: 알았어요, 엄마.

0: 조지도 진흙튀기기를 좋아하죠.
1: 조지, 진흙 웅덩이에서 뛰어놀 때는 꼭 장화를 신어야 해.
0: 팔팔은 남동생 조지랑 잘 놀아주죠.
1: 조지, 다른 웅덩이가 있나 찾아보자.
0: 팔파와 조지는 신나게 놀았어요. 팔파는 작은 웅덩이를 찾았죠. 조지는 큰 웅덩이를 찾았고요.
1: 저기 좀 봐. 아주 큰 웅덩이가 있다.
0: 조지가 먼저 뛰어들려고 하네요.
1: 조지, 잠깐만! 누나가 먼저 안전한 거 볼게. 안전해, 조지. 이제 들어와. 미안해, 조지. 그냥 진흙이야.
0: 팔파와 조지는 재미있게 놀기 시작합니다.
1: 가자, 조지. 우리 아빠한테 가서 보여드리자.
2: 아이고, 이런.
1: 아빠, 아빠. 우리가 뭐 했는지 맞춰보세요.
2: 글쎄다. 텔레비전을 보고 놀았나?
1: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2: 그럼 목욕을 했니?
1: 그것도 아니에요.
2: 아, 알겠다. 진흙 웅덩이에서 놀다 왔구나.
1: 네, 맞아요, 아빠. 신나게 진흙튀기기 하고 놀았어요.
2: 허허, 그래서 진흙투성이가 됐구나. 걱정 마렴, 닦으면 되니까. 엄마가 보시기 전에 우리 빨리 씻자.
1: 아빠, 깨끗이 닦은 다음에 엄마랑 아빠랑 또 나가서 놀고 싶어요.
2: 그래, 마당에 나가 놀자구나.
0: 팔파와 조지는 장화를 신었어요. 엄마와 아빠도 장화를 신으셨죠. 팔파는 진흙튀기기를 아주 좋아해요. 팔팔 가족 모두 진흙튀기기를 좋아하는군요.
3: 이를 어떡하나. 아빠가 너무 더러워지셨네.
1: 그냥 진흙이에요.

0: 조지는 저녁을 먹을 때도 공룡 선생을 옆에 둡니다.
1: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조지가 낸 소린가, 공룡 선생이 낸 소린가?
2: 공룡.
0: 목욕할 때도 조지는 공룡 선생과 함께 하죠.
1: 잘 자라, 페파.
2: 안녕히 주무세요.
1: 잘 자라, 조지. 공룡 선생도 잘 자고.
0: 잘 때도 조지는 공룡 선생과 함께 잡니다. 조지가 제일 좋아하는 놀이는 공룡 선생을 높이 던졌다가 떨어질 때 잡는 거죠. 페파는 아빠하고 체스를 두고 있군요.
2: 내가 이겼어요, 아빠.
3: 오, 우리 페파 잘하는 걸. 조지.
1: 조지, 왜 그러니?
2: 공룡.
3: 조지, 공룡 선생이 없어졌단 말이니?
0: 공룡 선생을 그만 잃어버렸어요.
1: 걱정 마, 조지. 엄마, 아빠가 금방 찾아줄게.
3: 그런 건 탐정이 하는 일인데.
2: 아빠, 탐정, 그게 뭐예요?
3: 탐정은 없어진 물건 같은 걸 잘 찾아낸단다. 아주 아주 중요한 일을 하지.
2: 제가 탐정할래요. 저 물건 아주 잘 찾아요.
3: 그럼 우리 페파가 탐정을 하렴.
2: 누나는 이제 탐정이야. 누나가 공룡 선생을 찾아줄게.
1: 탐정이라면 먼저 조지한테 몇 가지 질문을 해봐야지.
2: 조지, 공룡 선생 어디다 뒀어?
0: 공룡 선생을 어디 뒀는지 기억이 안 나나 봐요.
3: 공룡 선생이 어디 있을지 탐정이 생각을 해내야지.
2: 공룡 선생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아요. 조지는 매일 공룡 선생이랑 같이 목욕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 욕조 안에 있을 거예요.
0: 공룡 선생은 욕조에 없습니다.
2: 없네. 알았다. 어디 있는지 알겠어요. 조지는 잘 때 항상 공룡 선생하고 같이 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침대에 있을 거예요.
0: 공룡 선생은 침대에도 없죠.
1: 마당에 나가서 찾아봐야겠구나.
2: 맞다, 마당. 저도 마당에 가려고 했어요. 공룡 선생아, 어디 있니?
0: 공룡 선생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2: 아무리 찾아도 공룡 선생이 없어요.
3: 조지, 공룡을 던졌다 잡는 놀이 좋아하지? 아까 공룡 잡기 놀이하다 너무 높이 던진 게 아닐까, 조지?
2: 저기 나무 위에 있어요. 제가 제일 먼저 봤어요.
3: 잘 찾았다, 페파. 탐정 역할을 아주 잘하는구나.
2: 공룡. 으아.
0: 조지는 공룡 선생을 다시 찾아 기뻤습니다.
2: 유후!
3: 조지, 나무 옆에선 공룡 선생 던지기 놀이를 안 하는 게 좋겠는데.
2: 공룡.

이분은 제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0: 팔팔한 지금 친구 수지를 기다리고 있어요.
1: 안녕 수지.
2: 네.
1: 안녕 페파.
0: 수지가 팔팔에 놀러 왔어요.
1: 네.
0: 팔팔은 수지를 좋아하고 수지도 팔팔을 좋아하죠. 둘은 제일 친한 친구예요.
3: 팔팔, 수지랑 같이 방에 가서 놀렴.
1: 네, 엄마.
0: 조지도 같이 놀고 싶었어요. 돌은 팔팔 방에서 노는 걸 좋아하죠. 조지도 그렇고요.
1: 조지, 안 돼. 이 놀이는 누나들만 하는 거야. 넌 네 장난감 갖고 놀아.
0: 팔팔은 수지랑 둘이서만 놀고 싶은가 봐요.
1: 난 귀여운 요정 공주야. 내가 이 마법의 지팡이를 흔들면 넌 개구리로 변하게 될 거야.
0: 조지는 혼자 노는 게 싫었어요. 조지도 같이 놀고 싶었죠.
1: 조지, 안 돼. 난 수지하고만 놀 거야. 넌 딴 데 가서 놀란 말이야.
0: 조지는 외톨이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
3: 조지, 엄마가 맛있는 쿠키를 만들려고 하는데 좀 도와줄래? 이 그릇 안에 있는 것 좀 먹어줄래?
0: 조지는 엄마를 도와드리는 게 좋았어요. 하지만 누나랑 노는 게 더 좋았죠.
1: 네, 난 간호사야. 그럼 난 의사 할 거야.
2: 그럼 아픈 환자는 누가 하지?
1: 조지!
0: 팔팔한 수지는 병원 놀이를 좋아합니다.
1: 네.
0: 조지도 좋아하죠. 팔팔한 조지를 진찰했어요.
1: 조지 어린이, 숨을 크게 쉬고 기침을 해봐요. 심장 뛰는 소리가 좀 이상하군요. 반창고를 붙여줄게요.
2: 네. 입을 크게 벌려보세요.
0: 수지가 체온을 잽니다.
2: 아우, 큰일 났네. 열이 아주아주 많아요. 3일 동안 침대에 가만히 누워있어야겠어요.
0: 아빠가 조지를 찾으러 오셨어요.
4: 아유, 이런. 우리 조지 어디 아프니?
1: 아니에요. 병원 놀이 하는 거예요. 조지가 환자거든요.
4: 아, 그렇구나. 그럼 아빠가 병문안을 해야겠네.
1: 올해는 안 돼요. 환자가 힘들어하거든요.
5: 환자다!
3: 이 과자는 조지 약이야. 이 약을 먹으면 금방 나을 거야.
4: 저기요, 의사 선생님. 배가 아픈데 저도 진찰 좀 해주세요. 간지러워요.
1: 꼬르륵 꼬르륵 소리가 나요. 배고프셔서 그런 것 같아요.
4: 그럼 나도 과자를 먹어야 배 아픈 게 낫겠군.
3: 나도.

0: 파파 가족이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왔습니다.
1: 할머니! 할아버지!
2: 할머니! 아버지!
3: 우리 손자 손녀 왔구나. 어서 들어오렴. 깜짝 놀랄 게 있단다.
2: 뭔데요?
3: 새로운 애완동물이 있어. 뭔지 알아맞혀 볼래?
2: 공룡?
4: 아니란다. 공룡은 아니란다, 조지. 들어와서 보렴.
0: 아! 할머니, 할아버지의 애완동물은 앵무새입니다.
3: 페파, 조지, 이건 앵무새라는 새야. 이름은 폴리란다. 우리 예쁜 폴리.
2: 아! 우리 예쁜 폴리. 와!
3: 난 영리한 새예요.
2: 아! 난 영리한 새예요.
5: 엄마, 폴리는 왜 할머니 말을 그대로 따라해요?
6: 앵무새는 원래 그런 거야. 자, 보렴. 안녕, 폴리.
2: 안녕, 폴리.
6: 정말 예쁜 앵무새구나.
2: 정말 예쁜 앵무새구나.
3: 주방으로 들어오너라. 차 마시자. 페파, 조지, 어서 오렴. 초콜릿 케이크 먹자.
2: 가요, 할머니.
0: 파파랑 조지는 초콜릿 케이크를 좋아하죠. 오늘은 앵무새랑 놀려고 서둘러서 먹고 있네요.
2: 다 먹었어요.
3: 아니, 세상에, 이게 무슨 소릴까?
5: 할머니, 이제 다 먹었으니까 가서 앵무새랑 놀아도 돼요?
3: 초콜릿 케이크를 남김없이 다 먹은 거니? 이제 나가버렴.
2: 야호! 야호!
5: 조지, 폴리한테 말 좀 해봐.
0: 조지는 수줍은가 봅니다.

0: 즐겁습니다.
1: 넌 페파야. 난 페파야. 조지, 너도 말 좀 해봐.
0: 페파와 조지가 앵무새 흉내를 냅니다.
1: 난 앵무새 폴리.
0: 페파는 또 어떤 말을 할까 생각하고 있죠.
1: 난 시끄러운 앵무새야. 난 시끄러운 앵무새야.
2: 페파, 조지, 앵무새랑 노는 게 재밌니?
1: 네, 할머니.
2: 폴리는 정말 귀여운 앵무새지?
1: 네, 할머니.
2: 난 영리한 앵무새예요.
1: 난 시끄러운 앵무새야. 난 시끄러운 앵무새야.
2: 세상에, 맙소사.